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국회 차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게 이제 4월 20날 장애인의 날에 이제 이런 요구서가 나왔는데, 보통 장애인의 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대부분 뭐 정부는 정책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장애인단체들은 아,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국회가 정부를 향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사실상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책임을 묻는 거냐?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거주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왔고 제도는 어떻게 됐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 누가? 국회가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 사회의 어떤 시설에서의 학대 사건들을 국회가 살피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도 그냥 놀랐던 그런 이제 사건 중에 하나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1: 저는 그동안 이제 학대 사건이 이제 여러 차례 좀 우리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좀 학대 사건들이 많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의 임계점에 도달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천 강화군의 색동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 19명의 그 장애인을 성적 학대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1년, 22년 이런 데에 여러 번 사건들이 조사가 들어갔는데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도 작년 25년 1월에 세상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20여 명의 종사자가 한 달 동안, 그것도 29명의 거주시설 그 거주인들을 학대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CCTV는 설치됐지만 거기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내린 그 처분은 행정 개선.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것들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제 드러나니까 국회에서 이제 나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0: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한 사건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또 하나는 그 이번에 국정조사를 세 가지 사건을 지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울산에서 반구대 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 사건이 2명 있었습니다. 그 한 사건 중인 그 거주 그 정신병원 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거기서 지적장애인이 숨지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이런 사건도 이제 지적장애인인데, 문제는 이 병원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 예를 들어서 96시간 동안의 격리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라, 인권위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거부하다가 최근에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사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을 보면 몰라서가 아니라 왜 막지 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였나, 이런 것을 바로 이제 그 국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0: 이런 사건들이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가 되고 있다고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미아 원시에서 나왔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최근 6년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1,600건, 그러니까 6년 동안 1,600건의 학대가 발생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체 시설, 우리나라 한 시설이 대략 한 1,5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 15%니까 200개 이상 시설에서 발생이 된 거고, 가해자는 대부분 종사자였다. 그리고 5년간 지속된 사건들이었다라는 거고, 그럼 피해자는 누구느냐? 바로 대부분 70%가 발달장애인이었고 자기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 이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내린 명령은 한 20건 100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한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설에서의 운영에 대한 거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0: 국정조사라고 하면 국가 정책이나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건데요. 이번 조사 내용은 어떤가요?
1: 대상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봤을 때 한 4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3대 사건, 색동원 사건, 그다음에 태연재활원, 그다음에 반구대병원은 반드시 조사하겠다. 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왜 행정명령은 이렇게 최소화됐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지자체는 왜 이 정도밖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걸 같이 조사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우리나라 시설을 운영하는 총괄 책임 보건복지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의 제도, 뭐 인권지킴이라든지 또 시설 평가 제도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걸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중요하게 또 들어보겠다는 건 뭐냐면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허가를 해주고 예. 이럴 때 이제 예를 들면 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 은폐하려고 했을 때 정치권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0: 예. 네. 국정조사에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것도 특징이라고요.
1: 대부분 민주당이었고 그러나 국민의힘도 한 3명 정도 참석을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총 한 114명이 전체 의원들 300명 중에 지금 3분의 1을 참석을 한 거죠. 요구서를 제출한 거죠. 그걸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이 문제를 그냥 어떤 사건의 그냥 개별 사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이 국가 책임 문제가 좀 이제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최근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 권리보장법에는 탈시설화가 이제 명시가 됐고요. 이제는 부담이 없어진 거죠. 의원들도.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예, 네. 반대나 저항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 역시 마찬가지겠죠.
1: 네, 맞습니다. 그 정부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이 문제에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항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연히 좀 이렇게 싫겠죠. 본인들의 문제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을 대부분은 이제 종교계고요. 특히 이제 카톨릭 쪽에서 그동안 타시설 문제를 굉장히 반대해 왔기 때문에 아마 반대가 정치권을 향해서 굉장히 거세게 아마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나 뭐 말씀하신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국정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하반기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회에서는 이 거주시설의 운영 문제, 인허가 문제, 기타 왜 거주시설을 갖다가 허가를 내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 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은 정부는 사실상 특히 장애인 정책국은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저항이 거세게 들어올 것이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0: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1: 우선은 4월 23일 날까지 제가 보니까 4월 20일 날 이게 요구서가 들어갔는데 23일까지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114명이었습니다. 그 국정조사는 요건상 원래 그 국회의원 정족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114명이었으니까 이제 의원 정족수는 충분히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인 국회의장이 각각 여야 의원들에게 정치적 합의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는 건데 두 가지 쟁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야 의원들 중에 모두가 이 문제를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사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 내용이 정치권도 향한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허가 과정에서 누가 돌봐줬는지 봐줬는지 혹은 후원금이 거주시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 내용인데 그거를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받아들일 것인지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 여야 합의 과정에서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말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굵직한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한 6월 중부터 빠르면 논의가 된다면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마 이런 사항들을 살펴서 아마 갈 거라서 아마 국회를 통과할지는 저는 아마 지금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 갈지는 정확하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 것 같습니다.
0: 자, 끝으로 이번 국정조사 내용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반복된 비극이 왜 가능했는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제도 변화로 이어갔을지가 관건인데요.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 때도 보건복지 장관이 대책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색동원 사건에서도 국무총리가 TF를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의지를 드러냈고 또 책임을 다 묻겠다 대응책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에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럼 제도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조사 역시 실제 그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바꿔낼 수 있을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규명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꾸려고 했을 때 또 여야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 공방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규명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또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를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한 사건 규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 보자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박중훈의 비와 당신.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 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장애인들에게 65세 생일이 축하의 날이 아니라 서비스 축소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절벽이 되는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65세 장애인의 활동 지원 중단 문제입니다.
1: 예, 65세가 되면 노인으로서의 혜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왜 장애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이라는 점입니다. 65세가 되는 순간 장애인으로서 받던 활동 지원이 아니라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 예, 활동 지원과 장기 요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네,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 참여 가능성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출, 취미활동, 직장생활 지원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은 주로 집안에서 일상생활 보조나 간병, 시설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활동 지원은 폭넓은 지원이지만 장기 요양으로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동행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고요. 결국 65세가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계셔라 이런 선고를 받는 거나 다름없이 느껴집니다.
1: 예, 실제로 65세가 돼서 서비스가 장기 요양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2: 네, 가장 큰 타격은 서비스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어서 장기 요양으로 전환이 되면 하루 3, 4시간 수준으로 지원이 뚝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혼자서는 식사나 이동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지원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자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1: 예,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에서 해고되는 사례도 있다고요.
2: 네, 또 그 점이 큰 문제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 때문입니다.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해오던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65세가 됐으니 이제 노인 일자리로 가라 이렇게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직무가 거의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던 소득마저 끊기게 되는 장애인들이 지난 2024년 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노동의 기회조차 뺏는 것은 명백한 연령차별이자 장애차별이라는 취지입니다.
1: 예,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하나요?
2: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써 10년 전 2016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 급여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법 제5조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1: 권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2: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간의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추가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0: 한다고 했고요. 건강 상태가 유사한 노인 간의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중요하겠는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점수에서 노인장교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만 보전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서 노인장교양 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전혀 없었습니다.
1: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장애인이 있었다고요?
0: 네,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기요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활동 지원이 줄어들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가 지급됐는데요. 행정청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해서 급여를 크게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요. 법원은 이 기준이 위법하다고 봐서 장애인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예,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왜 위법하다고 본 건가요?
0: 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활동법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유지하도록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 보건복지부 기준은 무조건 장기요양 급여를 차감해서 급여를 깎는 방식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장애인이 기존 활동 지원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 예, 피고 측은 장기 요양 급여와 보전 급여를 합치면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 원고의 경우 합산 금액으로만 보면 기존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장기 요양으로 전환된 후에 이용 시간의 제한 때문에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에 방문하거나 멀리 사는 형제자매를 만나는 데 큰 제약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헌법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숫자로 급여액을 맞춘다고 해서 이러한 실질적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예, 그러면 국제인권 기준에서 보면 어떤가요?
0: 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라는 이유로 사회 참여를 돕는 활동 지원을 끊고 실내 간병 중심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1: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0: 네, 다행히 법 개정과 관련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요. 현행법의 독소조항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택권인데요. 65세가 되었을 때 혹은 노인성 질병이 생겼을 때 본인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가 활동 지원인지 아니면 장기 요양인지를 직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1: 예,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0: 네, 장애인에게 65세는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헌재와 법원이 이제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서비스 시간을 몇 시간 늘려주는 수치상의 보전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던 지역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 자기결정권이 나이 때문에 박탈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해고 통보나 고립의 시작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1: 예,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장은숙의 춤을 추어요.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사실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이 재테크도 트렌드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저소비 시대, 이 불황의 시대에 다들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0: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 네. 돈을 벌 때보다 돈 쓸 때, 쓸 때도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요즘 소비 트렌드는 어떤가요?
1: 확실히 그 불황을 맞아서 저소비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이제 도시락 같은 점심값을 아끼려는 이런 흐름,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꾸미기, 내 도시락 만들기 이런 트렌드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짐앱이라고 해서 가성비 좋은 가게만 소개하는 지도가 또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쓸 때 고민되는 이런 대표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다만 나의 경험이나 또 나의 교양이나 인식의 집행을 넓혀주는 비용까지는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흐름이긴 한데, 이른바 해외에서는 트리토노믹스라고 해서 대접, 선물을 뜻하는 그 트리트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친 말로, 나를 위해서 쓰는 어떤 자기 보상이나 자기 경험 확장에 돈을 쓰는 것은 또 아끼지 않는 흐름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0: 아낄 때는 아끼지만 쓸 곳에는 돈을 쓴다.
1: 맞습니다.
0: 이런 뜻이군요. 네네. 자기를 존중하는 것에 돈을 쓴다는 가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최근에 SNS에서 이 MZ 사이에서 작은 사치품으로 통용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릇입니다.
0: 그릇이요?
1: 네. 밥 먹을 때 쓰는 바로 그 그릇인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어떤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외식 이런 거 대신에 작고 고급스러운 식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내가 직접 해먹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비용 때문에 집에서 밥을 해먹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좀 나를 잘 대접하자라는 어떤 마인드, 이런 사치품 이런 것들이 그릇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른바 도자기를 그래서 사치템으로 생각하는 도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플라스틱 그릇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먹기보다는 내가 비록 식기를 아끼기 위해서 배달이나 외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때는 그 예쁜 식기에 담아서 좀 나를 존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역시나 소개해 주시는 내용은 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땐 쓴다, 이런 말처럼 또 어떤 부분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1: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생활이나 자기관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아껴도 좋아하는 것에 돈을 아끼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돈을 아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면 여행 유튜버들 중에 후쿠오카 같은 가까운 해외 도시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숙박비 같은 것들을 조금 아끼고 그리고 압축적으로 그 도시를 즐기고 오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문화생활을 좀 아끼고 있는 방식이고, 하지만 쓰는 방식이고요. 또 더불어 아이돌 콘서트 같은 것들을 가더라도 이 상대적으로 내 시야를 좀 방해하는 뭐 기둥 뒤에 있는 시야 방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풀리기
0: 맞아요.
1: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 해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야 방해석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지만 이런 이제 할인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이 좌석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1: 다른 나라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건 반대로 외국 Z세대들에게도 이 당일 여행의 니즈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Z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서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신조어가 있냐면 서울병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당일 여행 컨텐츠가 중국까지도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게 크게 그 무리가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당일 치기가 유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병의 유행이 지속된다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당일치기 여행 상품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 서울병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좋은 병이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0: 자, 근데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람들의 돈 관리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재테크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1: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재테크 경험이 있는 Z세대가 27.2%로 성인이 되고 그 전에 재테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이 재테크, 금융주권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X세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4.3%만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예. 몇 배가 높은 20대들이 실제로 내가 10대 때 재테크를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었는데, 다만 여기서 성별에 따른 재테크 차이가 조금 존재를 했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저축 비율의 순이었고,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성들은 투자 중심, 여성들은 저축 중심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또 불황 중에 자산 관리 방법 1위로는 그 앱으로 하는 어떤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앱테크 같은 것들이 1위로 나타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재테크를 하기보다는 지출을 감소한다라고 하는 답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2, 3위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여성의 경우에는 가계부 작성 루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35.6%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점도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0: 예, 확실히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좀 있긴 있군요.
1: 맞습니다. 네.
0: 아, 근데 어린 나이부터 재테크를 경험하는 Z세대가 많은데요. 이들이 저축이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감염병이라든지 계속 이어지는 뭐 국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를 이들도 살다 보니까 이들도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조사에 참여했던 20대들 같은 경우는 44.2%가 나는 노후 대비가 중요해서 재테크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사실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노후 대비를 굉장히 빠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으로는 현재 수입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대답과 그리고 3위로는 그래도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라고 해서 자립을 위해서 응당 배워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이 재테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0: 또 Z세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네네.
0: 아,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정보 접근이나 이동이 쉽지는 않아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혹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최근 조사에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핀테크 서비스, 이를테면 이제 증권 앱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예. 서비스 대부분이 음성 안내라든지 대체 텍스트 지원으로 재테크 뉴스 같은 것들을 안내하고 있어서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스크린 리더라고 하죠. 이 스크린 리더 기능이 증권 앱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발전시키고 있어서 시각장애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 예.
1: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 앱들이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크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그래서 현재 비장애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ETF 그리고 ISA 같은 정보들을 이런 핀테크 앱 같은 곳에서 얻어서 투자하는 장애인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전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1: 예.
2: 전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을 전하여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어느 특정의 걸 전수받는 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아주 모든 걸 전수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니 뭐든지 배우고 익히면 좋다라는 건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라는 얘기도 있죠. 많이 알아야 활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전수를 통해서 장애의 삶이지만 아주 바쁜 나날이 된 그런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또 지향 진하게 한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1: 예, 전수받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신선하고 좋은 느낌인데요.
2: 맞습니다. 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꼭 전수받고 싶은 게 많은 덕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지난 날에는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지루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모레 같고 그런 삶이었는데
1: 예.
2: 꼭 전수받을 게 생기면서 아주 아주 바빠진 오늘의 주인공은 류한철님입니다. 류한철님은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서 이 요리 레시피를 전수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뭔가를 계속 외워야 하고 몸으로는 계속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는 좀 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몸으로 전수를 받아야 할 것이 있고요. 또 머리로 전수받아야 할 것이 각각 다르겠죠.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걸 각각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완벽하게 배우고 난 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서로 믹스 섞어가면서 거기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지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버지의 식당은 35년을 넘게 장사한 민물 매운탕집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한 덕분에 단골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정 손님도 많으니 매출은 당연히 꾸준하게 상승세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매운탕과 각종 밑반찬에 맛있는 레시피만 잘 유지하면 장사한다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빠가 장사 밑바닥을 잘 다져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이 민물 매운탕집을 아들인 류한철님에게 물려주려고 레시피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도 많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류한철님이 습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사람들의 입맛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조금만 달라도 맛이 변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우리 맛집 맛있어서 계속 가보는데 좀 달라지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1: 맞아요.
2: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아야 할 류현철님은 어느덧 4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발달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가 3일 만에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서 알게 됐죠. 입대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발달장애 소견이 있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1: 예.
2: 평소에 언어장애가 조금 있어서 아 언어장애만 있구나라고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발달장애 소견을 받을 줄은 전혀 꿈에서도 몰랐던 사실이죠.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매운탕집 노하우를 전수해서 이걸 토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이기는 하죠.
1: 장애인을 둔 부모,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 없는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걱정이요.
2: 맞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건 꼭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1: 예.
2: 어떻게 부모님 혼자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건 좀

0: 너무 많이 봉착돼 있다는 거죠.
1: 예.
0: 문제는 오늘 알려주면 내일 다시 가르쳐야 하고 다시 물어보다 보면 이런 반복된 상황에서 사실은 지쳐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매일같이 고민하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서빙부터 제대로 한번 가르치자는 마음에 서빙하는 예법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더니 다행히도 류한철님이 잘 따라왔고 손님들 또한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그걸 잘 받아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류한철님이 서빙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으니 그나마 큰 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학습은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때 그 반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0: 맞습니다. 어느 스포츠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는 훈련을 즐길 줄 알아야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딱 예. 맞는 얘기인 거죠. 뭐든지 배울 때는 반복 학습이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잊어먹을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서빙할 때 음식을 놓는 순서하고 또한 어떻게 먹어야 이 요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등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이 탕을 제공해야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하나씩 가르쳤더니 거기에 맞게 직접 서빙을 하면서 터득을 했는데 여성 손님에게 먼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 받으신 손님에게 먼저 제공해 주면서 스스로의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복장도 너무너무 재밌고 멋지다는 겁니다.
1: 복장이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부터 양말까지 온통 빨간색만 입습니다.
1: 예.
0: 네, 이 입는 이유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었는데 그때 그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1: 여전히 붉은 악마시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흥도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점심 손님이 일시에 몰려왔다가 일시에 딱 빠져나가고 나면은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는 홀에서 자기만의 무대로 만들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업무 스트레스를 춤으로 완벽하게 푸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으로서는 흐뭇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1: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0: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줄 아는데 의외로 거기서 적응을 해서 아 저렇게도 잘 즐기고 있고 춤 다 추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밑반찬 놨던 그릇들을 열심히 치우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고 감사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하고 레시피를 전수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립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혹시 지난 주말에 옛 스승님과 동창들 만난 분 계실까요? 졸업한 지 2, 3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다면 혹시 스승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제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슬프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겉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훨씬 젊게 사는 친구들, 젊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젊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연세대 의대 교수를 지낸 윤방부 박사는 10년 젊게 사는 10가지 원칙을 조언했는데요. 자, 절대 금연, 금주 혹은 절주, 혈압조절, B형 간염 예방, 안전띠 항상 착용, 일주일에 3번 20분 이상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으로 골고루 식사, 짠 음식 피하기, 충분한 수면,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특별한 비결은 아닙니다만 10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10가지나 지켜야 돼 싶으신가요? 그럼 일단 만만한 거 5가지만 먼저 지켜볼까요? 네, 오래 사는 건 바라지 않지만 사는 동안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7가지 아니 8가지 지켜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5월 19일 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Funny 부릅니다. We are young.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식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죠. 작은 화분 하나 들여놓고 물 주고 잎을 닦아주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식집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식물은 이제 가족처럼 애정을 갖고 돌본다는 거죠. 자, 오늘은 식물 기르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직접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겐 여행의 낭만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화면 해설로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샤이니가 부릅니다. 조조.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시계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주제 오. 식물 기르기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네요.
1: 네. 현대인에게 마음 치유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0: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네. 네. 이 마음 치유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흔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단순한 취미를 넘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두려는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려식물 문화와 함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의 어떤 유용한 정보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진행자께서도 아마 예. 식물 집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들어봤습니다.
1: 네, 이는 식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돌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식물 관리법을 음성 콘텐츠라든지 그런 설명 중심으로 접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정보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또한 식물 이름을 음성으로 기록을 하거나 관리 일지를 남기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식물의 사진만 핸드폰으로 찍으면 네. 어떤 식물인지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식물을 키우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 네.
0: 저도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 이 식물 기르기에 관한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근데 굉장히 사연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은 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대해서. 예, 예.
1: 최근에 이제 반려식물 어떤 문화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관엽식물뿐만 아니라 허브나 채소 등을 실제로 키우거나 네네. 실내 텃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 많고 있습니다.
0: 예, 맞아요.
1: 네, 이는 예. 단순하게 보는 즐거움을 넘어가지고 향기와 촉감 그리고 수확의 경험까지 수확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0: 아, 기분 좋죠.
1: 그렇죠. 네.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0: 네네.
1: 허브는 잎을 만지거나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0: 잠깐만요. 그러면은 상태가 네. 안 좋으면 냄새가 바뀌어요?
1: 조금씩 바뀐대요. 확실히 그게 있답니다. 네, 저도 잘은 몰라요. 허브 예, 같은 예. 경우는. 예. 네, 그렇게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아무래도 후각 느끼잖아요.
0: 그럼요.
1: 아, 향. 예. 그리고 만지는 어떤 촉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0: 네, 네. 그 요즘은 앱도 있다면서요. 식물 기르는 법 알려주는 앱이.
1: 오, 엄청나게
0: 예,
1: 많아요.
0: 예, 예.
1: 기술의 발전은 시각장애인의 식물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공지능으로 식물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네. 자동 급수 화분도 있어요. 알아서 화분에 물이 돼요. 기록해 놓으면
0: 예, 예.
1: 그리고 물 부족을 알림으로 알려주는 기기도 있어요.
0: 오,
1: 그죠? 음성 예. 안내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드닝 원예라는 거죠. 가드닝 그런 어떤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에다가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물 주는 날짜나 관리 주기를 기록을 해두면
0: 네.
1: 보다 체계적으로 식물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0: 야, 이러다 나중에는 식물이랑 대화하는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진짜 그런 일이 오겠어요. 네.
0: 아, 그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굉장히 바쁜데
1: 네.
0: 그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럼 혹시 이제 식물 기르기와 관련된 서비스가 따로 있을까요?
1: 그런 거 엄청나게 늘었어요.
0: 아, 그래요?
1: 일부 식물 병원도 있고요.
0: 병원.
1: 네. 식물 의사라고 표방하시는 분도 있어요.
0: 와.
1: 나무 의사라고 표현하시는 예. 분들도 있어요. 일부 상담 서비스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음성 기반 안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방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식물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이거 괜찮네요.
1: 네. 이러한 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정수기 관리하는 분이 있듯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똑같은 거네요. 그냥.
1: 맞아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0: 또 있어요.
1: 예. 네. 장기간 여행 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예. 그러면 반려동물을 맡기는 반려동물 호텔이 있는 걸 아시죠?
0: 알죠, 알죠.
1: 네네네. 마찬가지로 식물 호텔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나 이웃과 식물 돌봄을 서로 도와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아, 막 그 친구들끼리 고양이 이제 서로 돌봐주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느낌으로.
1: 그렇죠.
0: 자,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네. 아, 그럼 나도 하나 길러볼까?
1: 네.
0: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이라면
1: 네.
0: 진짜 초보예요. 그럼 네.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1: 저도 이 식물을 전혀 안 키웠어요. 저는 우리가 이게 선인장도 말라 죽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0: 네. 근데 아,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
1: 그렇죠.
0: 그걸 해내셨군요.
1: 해냈죠. 그게 계기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네.
1: 반려식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가시가 없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독성이 없는 식물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물 주는 주기가 일정하고 관리가 쉬운 식물이 좋습니다. 또한 화분의 크기나 무게를 고려해서 이동이 너무나 무거운 것보다는 이동이 어렵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네. 게 초보자한테는 좋아요. 네. 식물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뿌리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따라서 화분 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0: 네네.
1: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반영해서 식물과 화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근처 화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집 근처에 복지관 등에서도 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네. 물 주는 거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밥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물이 이제 식물한테는 물이 밥이니까
0: 네네.
1: 어렵죠. 물주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요일을 정해주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흙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촉촉하면 네네.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습관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이 넘쳐 바닥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0: 아,
1: 특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거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받침. 물받침을 사용하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0: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식물이나 화분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혼동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화분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0: 위치를 화분의 그렇죠. 위치를
1: 그렇죠.
0: 네.
1: 네. 그리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주는 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식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화분마다 촉각 스티커를 그리고 아니면 점자 라벨을 붙여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0: 네네.
1: 네. 그리고 비료나 영양제를 사용할 때도 다를 수 있거든요.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능하다면 각자 다른 모양의 용기를 쓰거나 그리고 점자 라벨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아 그리고 이제 뭐 반려동물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이게 귀여운 강아지가 지나가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되게 만지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요즘 알고 있는데
1: 네.
0: 반려식물도 왠지 그런 식으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은 반려식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 그래요? 어떤 네. 어떤 부분이요?
1: 반려식물들한테는 사람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대요.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일부 화상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식물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식물 키우는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네, 네. 네.
1: 반려 식물에 대한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이 키우는 식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되겠죠.
0: 아.
1: 좀 만져도 될까요? 막 뚝 만졌는데 꽃이 뚝 떨어져요.
0: 아이고.
1: 아이고 그렇잖아요. 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전 동의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을 다른 사람이 만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가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 이 식물은 잎이 좀 약해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안내해주면 서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확실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지기 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져도 되냐고.
1: 네, 맞아요.
0: 그런 분들 있어요. 만지면서 만져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1: 안 좋아요.
0: 그거 굉장히 네. 안 좋습니다. 네. 자, 이미 이제 식물을 기르고 있거나 뭐 저희 방송을 듣고 아니면 뭐 기를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1: 네.
0: 어제도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작은 식물 하나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취미로 넘어서 일상의 안정감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반려 식물을 키워보시면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월이잖아요.
0: 네.
1: 식물이 막 자기한테 관심 가져다 달라고 엄청 막 방긋방긋 웃을 때입니다. 많이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아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이스타 중창단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이스타 중창단과 함께 시각장애인 작곡가이신 이인태 작곡가님의 곡을 시각장애인 분들 앞에서 선보였는데요. 원래는 이인태 작곡가님과 저희가 먼저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작곡가 매칭이 됐었어요. 가창자랑 열심히 해가지고 녹음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발표회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동화 속 세상이라는 곡으로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게 됐고요. 사실 저도 주변에 그런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창단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맑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 곡을 대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걸 아이들이 잘 구현해 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엇보다 되게 많이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좀 더 마음적으로도 더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어린이 중창단의 지도자 안소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시각장애인 작곡가와 짝이 돼서 노래를 발표했고 얼마 전에도 그 곡을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부를 일이 있었는데 이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 중에 판사가 있을까? 시각장애인 중에 가수 있을까? 시각장애인 중에 아나운서는 있을까? 잘 모르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있고요. 시각장애인 작곡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작곡가의 곡을 연습해서 발표한 경험이 우리 중창단 아이들에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제이슨 무라지가 부릅니다. 럭키.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에서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다시 듣기 하고 있는데 오늘 네. 어디로 가나요?
1: 네, 오늘은 남아프리카로 가볼 텐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총 3개의 나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이야, 남아프리카는 언젠가 들어봤고 나미비아도 네. 들어봤는데 레소토 와 처음 네. 듣고요. 이게 사실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세 개 나라 중에 먼저 가볼 곳 어디예요?
1: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나라로 강렬한 역사와 압도적인 자연경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수 도 케이프타운의 상징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절벽에서 레펠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0: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김나혜, 지병문 성우의 화면 해설과 더빙으로 함께합니다.
2: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16시간 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3: 도시 외곽으로 장벽 같은 바위산이 솟아있다.
2: 평평한 테이블 마운틴이 창밖을 가득 채우자 어느덧 비행기는 도시 한가운데 있다. 가지런한 시가지가 발 아래 놓이고 비행기 날개가 산 정상에 닿을 때쯤 도착하는 이곳.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로 테이블 마운틴이 감싼 도시가 대서양을 향해 당당히 뻗은 독특한 풍광이 감탄을 자아낸다.
3: 바위산을 등지고 바다를 맞이한 도시의 풍경.
2: 금방 바다에서 솟은 듯한 산맥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향하고 이 해안선을 따라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이 절벽은 500년 전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됐고 오랜 시간 구름에 쌓여있던 미지의 땅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의 거점으로 번화한 도시가 됐다. 다양성은 도시 곳곳에서 나타난다. 흑인들이 걸어가는 도시의 중심가에는 네덜란드인인 얀 판리베이크의 동상이 서 있다.
3: 케이프 식민지를 건설함.
2: 그는 이곳에 아시아행 선박의 보급 기지를 만들고자 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예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 보급기지를 세운 건 바로 이 산 때문이었다.
3: 해안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진 산맥.
2: 도시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케이프 산맥이 없었다면 케이프타운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케이블 마운틴은 약 800km에 이르는 케이프 산맥의 일부로 꼭대기가 탁자처럼 평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극장 무대처럼 도시 속에 우뚝 솟은 테이블 마운틴은 케이프타운의 상징으로 연간 400만 명이 방문해 주차부터 쉽지가 않다. 테이블 마운틴의 높이는 해발 1086m. 하지만 등산에 자신이 없어도 누구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3: 케이블카 탑승장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2: 1929년 처음 개통된 이 케이블카를 타고 한 시간에 800명 넘는 사람들이 5분 만에 정상을 밟는다. 겨울인데도 붐비는 케이블카. 꽤나 빠른 속도로 케이블카가 움직이고 눈앞에 다가온 케이블 마운틴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들 설렌 표정이다.
3: 알록달록한 원.

0: 방통 모양 케이블카.
1: 특히 이 케이블카는 바닥이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케이블 마운틴에서 대서양까지 모든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0: 케이블카 창밖으로 산과 도시, 바다가 내다보인다.
1: 어느새 케이블카는 정상에 도착한다.
0: 울퉁불퉁한 회색빛 바위산 정상.
1: 눈앞에 펼쳐진 정상은 말 그대로 널찍한 식탁. 길이는 동서로 3km에 이른다. 약 5억 년 전 해저에서 만들어진 사암 덩어리들은 빙하에 눌려 평평해졌고 그 평평한 덩어리가 하늘 가까이 솟아올라 오늘날의 케이블 마운틴이 됐다. 케이블 마운틴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오르면 케이프타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0: 케이프타운을 마주한 바다도 내려다보인다.
1: 현대적인 시설과 호텔이 들어선 항구.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만든 요새. 그보다 앞서 포르투갈인들이 항해해온 아프리카 대륙의 남서단까지 도시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모두의 카메라는 단 한 곳을 향하고 있다.
0: 절벽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1: 한 남자가 절벽에 밧줄을 설치하고 있다. 왠지 등산보단 쉬울 것 같아 한번 해보기로 했다.
2: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따가 절벽 끝에 설 거예요.
0: 가이드가 허리에 착용한 안전장비 밧줄을 붙잡고 발을 움직여 천천히 뒤로 걸으라고 설명한다.
1: 잠금장치에 밧줄을 고정하고 절벽 끝에 서서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만세를 해본다.
0: 제작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든다.
3: 제가 밧줄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잡아줄 건가요?
2: 저는 안 잡아줄 거예요. 손을 놓아서 밧줄이 미끄러지게 해야 해요. 좋아요. 그대로 계속 걸어 내려가세요.
3: 이렇게요?
2: 네, 계속 걸어 내려가세요.
1: 걷고 싶지만 발을 디딜 곳이 없다.
0: 밧줄을 붙잡고 절벽 경사면을 뒷걸음질로 디디며 내려간다.
1: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하는 거리는 112m. 경사는 가파르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0: 안전 밧줄에 매달려 있는 제작진.
1: 케이블 마운틴의 가파른 절벽을 마주하고 밧줄을 돌려 뒤를 돌아보니 바다를 향해 그네를 타는 기분이다.
4: 케이블카를 타고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산에 오른 건데 네. 이름이 독특해요.
5: 이름뿐만 아니라 네. 모양도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산을 그림으로 그리면 삼각형으로 위쪽이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4: 그 이상은 그릴 수도 없어요. 실력이?
5: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테이블 마운틴은 정상 부분이 그 칼로 자른 듯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름이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 하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4: 이야, 그렇군요. 그 절벽에서 레펠 체험하는 상황 들어볼 네. 수 있었는데 이거 가능해요?
5: 저희가 이 얘기 많이 밀고 있는데 가능한지. 제가 밀고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아니, 많이 밀고 있는데.
4: 우리가 좀 정적인 사람들이라 네. 이런 거 무서워하고 저 되게 겁이 많거든요.
5: 저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발목도 약한 편이어가지고 밧줄에 매달려서 이게 절벽을 걸어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 제가 또 체중이 나가는 편이니까 가속도가 엄청날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다친다고 보고요.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전요원이 밧줄을 잡아주지도 않잖아요.
4: 야, 이건 안 돼요.
5: 웬만한 네. 담력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들어볼 내용은요. 아주 특별한 동물 과의 만남입니다.
4: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 케이프타운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모셀베이. 따뜻한 인도양에 접한 이 항구 도시는 500년 전 아프리카 원주민과 유럽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다. 오늘은 이곳에서 남아프리카 동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0: 선착장에서 제작진이 보트를 탄다.
1: 아침 7시, 보트는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다. 20분쯤 지나 눈앞에 나타난 작은 섬. 마을 아주 가까이에 물개가 2,500마리나 살고 있었다.
0: 물개들이 바위에 올라가 있고 바다에서 헤엄도 친다.
6: 곧 상어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섬 근처에 있는데 더 가까이 유인하를 구해요. 검은색 통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걸 바닷물과 섞어서 다시 바다로 뿌릴 거예요. 그게 바로 미끼예요. 하지만 상어를 유인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참치머리를 던질 거예요. 그게 바로 상어를 유인할 진짜 미끼예요. 저걸 던져서 상어를 유인해 철망 가까이로 데려올 거예요. 작은 상어 딱 한 마리만 나타나면 돼요. 상어 눈이 보이네요. 상어예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7: 상어가 왔으니 이제 물에 들어갈 차례. 상어가 아주 격하게 반겨준다.
0: 상어가 물보라를 일으킨다.
6: 언제 물속으로 머리를 넣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있으세요. 구명조끼처럼 뜰 거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7: 마지막 한 사람이 철망에 들어오고 드디어 입수. 영화 조스의 주인공이 눈앞을 지나가더니 이번엔 정면으로 다가온다.
0: 상어가 철망을 치고 간다.
7: 다들 상어가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던 그때 미끼가 철망에 끼었다.
6: 미끼 좀 치워주세요. 100m 밖으로 멀리 던져버려요.
7: 강하면서도 난폭한 백상아리와의 만남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오묘한 경험이었다.
3: 상어 많이 봤어요?
6: 많이 봤죠. 괴물 같았어요.
3: 시야가 좋지 않아서 1m만 보였어요. 그런데 상어가 아주 가까이 오더라고요.
7: 플래튼 버그베이로 향했다. 플래튼 버그베이의 테니콰 야생동물연구소는 웨스턴 케이프주에서 가장 큰 동물 재활센터 중 하나다.
0: 풀밭에선 백사자가 고기를 뜯어먹고 있다. 동물사육사 보니웨 씨. 연구소 밖에 키프네이처라는 단체가 있어요. 키프네이처가 야생환경에서 동물들을 보살피고 이 연구소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 정도가 심각한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치료를 받은 후에 이곳에 머무르게 되죠.
7: 다른 연구소에서 나고 자라 야생 적응에 실패한 치타도 이곳으로 보내졌다.
0: 동물사육사 시수혜 씨가 치타를 쓰다듬는다.
6: 빗을 이리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친근하게 접촉하는 방식이죠.
7: 빗질을 하자 그르릉 소리를 낸다.
6: 소리를 내는 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비슷해요. 소리가 좀 더 클 뿐이죠.
7: 조심스레 치타 곁에 앉아봤다.
6: 만져봐도 돼요. 빗질도 해보세요.
3: 어떤 부위를 빗질해주면 좋아하나요?
6: 등 쪽이면 어디든 다 좋아해요.
7: 낯선 손길에도 치타는 가만히 있는다.
0: 제작진 곁에 얌전히 엎드려 있다.
6: 일주일에 한두 번만 빗질을 해줘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빗은 치타의 혓바닥과 비슷해요. 야생의 치타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앉아서 자기 털을 고르거나 서로 털 고르는 걸 도와줘요.
7: 나른해진 듯 눈을 감는 치타.
6: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건 꽤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7: 이곳은 보호소이기 때문에 빗질을 하다가도 치타가 움직이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 모든 체험 일정은 그날 치타의 움직임에 따라 진행된다. 오후 산책에 나선 치타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간다.
0: 치타가 풀밭에 등을 대고 구른다.
7: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특히나 온순한 치타. 이번 여행은 기분 좋은 반전의 연속이다.
4: 이야, 이거 상어, 그 백상아리면은 상어 종류 중에서도 진짜 사람 무는 친구거든요.
5: 네.
4: 이거 돼요, 이거? 이거 가능해요? 또 나왔어요. 네. 이거 가능해요?
5: 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관광객들은 성공을 했더라고요.
4: 와, 대단하시다.
5: 이게 철망에 들어가서 물에 입수를 하고 상어를 보는 건데 네네. 이 철망이 촘촘한 게 아니고요. 격자 모양이긴 한데 왜 그 우리 옛날에 창문 밖에 있는 방범창 정도 간격이더라고요.
4: 네네네.
5: 그 네모 틈새로 손 넣으면 망 밖으로 손이 나가는 수준인 거죠.
4: 아, 너무 무서운데 굉장히 신기할 것 같고요.
5: 네.
4: 영화에서 보던 친구니까.
5: 네.
4: 야, 그리고 치타한테 빗질을 해줘요. 이게 말 말이 됩니까?
5: 됩니다.
4: 네.
5: 그 테니카 야생동물 연구소라는 곳에서 가능한데요.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동물의 재활과 야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소라고 합니다. 치타 외에도 뭐 카리칼,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 등 네. 고양이과 동물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4: 안 무섭고요.
5: 안 무섭고요. 여긴 착합니다.
4: 네.
5: 상어보다 착합니다.
4: 네네.
5: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레소토입니다.
4: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보시죠.
7: 다음 날 아침, 드라켄즈버그 산맥의 남쪽으로 향했다. 이 황량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레소토의 접경지대.
3: 가이드 산딜레 씨.
6: 여기는 과거 바스토족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간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바스토족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러 여기로 내려오곤 했죠.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식량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7: 저 멀리 눈 덮인 산이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나라다. 두 나라를 잇는 산이 패스는 눈, 진흙, 자갈이 뒤섞인 27km의 고갯길로 자동차 광고에 등장할 만큼 악명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3: 산딜레 씨가 고갯길에서 차를 멈추더니 내려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묻는다.
6: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가서 한번 상황을 보세요. 국경에 40명이 발이 묶여 있어요.
7: 1시간 전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주변은 온통 초록빛에 경사도 가파르지 않았는데 레소토에 가까워질수록 듬성듬성 흰 자국들이 보이더니 어느새 눈 덮인 산이 거대한 미끄럼틀이 돼 눈앞에 나타났다.
3: 능선의 험준한 경사면이 깊은 골짜기까지 이어져 있다.
7: 울퉁불퉁 용의 등을 닮은 산줄기도 차갑게 얼어붙은 듯하다. 마을은 보이지 않고 자욱한 눈 안개만 점점 가까워지는 레소토 가는 길. 지나온 길을 보니 실타래를 절벽에 풀어놓은 것 같다.
3: 길이 산을 구비돌며 이어져 있다.
7: 드디어 도착한 사니패스 정상. 높이는 2876m다. 정상에 있는 이 가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펍으로 유명하다. 숨겨진 작은 나라 레소토를 찾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간다.
3: 여행자들이 남기고 간 국기와 지폐 등이 벽면에 붙어있다. 호주 관광객. 울퉁불퉁하고 아주 가파른 길이었어요.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도 이쪽 저쪽으로 튕기고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프랑스 관광객.
6: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아프리카에 있다는 게 놀랍고요.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하네요.
7: 사니패스의 끝에서 만난 나라 레소토는 국토의 가장 낮은 지점이 14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불린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6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당일 여행이라고 하니 입 출국 도장을 한 번에 찍어줬다.
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
7: 국경 근처 마을로 가는 길.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는 새하얀 풍경에 정막함마저 느껴진다.
3: 양떼를 몰고 가던 아저씨가 길 맞은편을 가리킨다.
6: 저쪽으로 가세요.
7: 목축업을 주로 하고 평소엔 관광객도 많다는데 폭설에 모든 게 멈춘 듯하다. 어렵게 만난 바소토인.
8: 안녕하세요.
7: 아이가 손을 흔들어준다. 집은 입구부터 연기가 자욱하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맡아본 익숙한 냄새.
6: 불을 피우기 위해 이 마을 사람들은 소의 배설물을 사용해요. 아직 빵을 굽는 중이에요.
7: 바소토족은 이렇게 담요를 옷처럼 두르고 있다.
8: 담요가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몸에 덮고 다녀요. 추울 때 담요를 몸에 덮으면 따뜻해요.
7: 담요를 구경하는 동안 바소토 전통빵인 보호베가 다 익었다.
8: 세수대야만한 그릇에 구워진 갈색빵. 이 빵은 아침 식사용인가요? 아니면 간식인가요? 아침 식사예요.
7: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호베. 투정 한번 안 부리고 기다려준 아이에게 먼저 한 덩이를 건네줬다.
8: 담요를 두른 아이가 빵을 먹는다.
7: 따뜻한 보호배를 한 입 헤어무니 지붕 위의 눈도 담요인 듯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후다.
4: 사니패스라는 이 고갯길을 따라서 레소토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네. 이제 바소토족을 만

0: 형입니다.
1: 레소토를 떠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위치한 나미비아로 향했다. 고요한 사막의 아침.
2: 붉은 여명이 밝아오는 산 너머 하늘.
1: 황량한 땅에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이른 아침 부지런히 길을 나섰다.
2: 사륜구동 차량 두 대가 황량한 길을 달린다.
1: 달리는 길에 오릭스를 만났다.
2: 영양과 비슷한 오릭스 두 마리가 사막을 뛰어다니고 있다.
1: 나미비아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한 오릭스.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이 살아가는 강인함이 오릭스의 상징이다.
2: 얼굴과 다리의 줄무늬, 그리고 칼처럼 굳은 두 개의 뿔이 특이하다.
1: 나미브 사막 최고의 명소인 데드블레이로 가는 길은 무척 험하다. 험난한 도로 탓에 대부분의 방문객은 현지 가이드가 운행하는 셔틀 차량을 이용한다.
2: 사륜구동 셔틀 차량들이 울퉁불퉁한 모래 구릉지를 달린다.
1: 도착한 곳은 데드블레이 입구.
2: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모래 지역.
1: 풀 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이곳에 이처럼 커다란 나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2: 차량 몇 대 위로 그늘을 들이올 수 있을 만큼 무성한 나무. 가이드 투나 씨.
3: 아카시아 리로버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푸른색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게 뻗어 있어서 물을 빨아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나무에 하얗고 길쭉한 모양의 열매가 달려있다.
1: 이 나무의 열매가 무척 중요하다고 가이드는 강조한다.
2: 열매 안에 손톱만한 알맹이들이 들어있다.
1: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데드블레이는 여기서부터 걸어서 20여 분. 말라붙은 진흙바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야 한다.
2: 보이는 풍경이라고는 파란 하늘과 모래 둔덕뿐이다.
1: 마지막으로 높은 사구를 넘어서면 마침내 데드블레이를 만나게 된다.
2: 하얗게 마른 땅이 모래 언덕에 둘러싸여 있다.
1: 붉은 사구에 둘러싸여 말라버린 하얀 호수. 그 위에 삐죽삐죽 솟아오른 나무들.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2: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들이 휘어지고 굽은 모양으로 가지를 뻗고 서 있다.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나무의 껍질이 마치 숯덩이처럼 갈라져 있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줄기가 뒤틀린 모습으로 굳어버린 나무도 있다.
1: 한때는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풍부했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죽음의 늪이 됐다.
2: 가이드 투나 씨.
3: 이곳은 높은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아주 높은 모래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물이 흘러들지 못하고 증발되면서 데드플라이가 만들어졌습니다.
2: 파란 하늘, 붉은 모래 언덕, 하얗게 마른 땅, 잿빛 나무들.
1: 시간이 멈춘 듯 그 모습 그대로 천년을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불리는 나미브 사막. 여기는 모래의 바다다. 이곳은 듄 45, 나미브 사막의 하이라이트다.
2: 모래 언덕 듄 45. 붉은 길을 머금은 거대한 모래 언덕에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내려오고 있다.
1: 세계 유일의 붉은 모래 사막. 선명한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외계 행성을 연상케 한다. 붉은빛 모래바다에 부는 바람. 눈 폭풍 못지않은 모래 폭풍이다.
2: 모래가 바람에 휩쓸려 물결처럼 흐른다.
1: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이다.
2: 모래 언덕 비탈면에서 모래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소용돌이친다.

0: 모래 폭풍을 뚫고 사람들은 오른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래를 견디면서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1: 시야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
0: 마침내 정상이다.
1: 모래 언덕 꼭대기에 산처럼 능선이 길게 뻗어 있다.
2: 이게 저도 걸어서 세계 수석으로 더빙을 해봤는데
3: 네.
2: 이게 진짜 장관일 때 저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장관이다.
3: 그렇죠.
2: 그러니까 나미브 사막에서 데드 블레이의 풍경을 경험하고
3: 네.
2: 듄 45라는 모래 언덕에도 올랐는데 이거 영화 제목이랑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3: 그렇죠.
2: 이거 분위기가 정말 신비로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신비로운 것도 신비로운 거지만 이게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내야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2: 안 돼요.
3: 떠나야 돼요. 퇴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그리고 나미비아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여행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요. 정인의 오르막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프롤로그. 행복 찾기에 공학을 활용해 보려 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고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역사가 유구한 만큼 수많은 답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복에 대한 고민의 시기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행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연과 도서, 인터넷 등 의지와 시간을 들여 각기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표현한 답변들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문명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쌓인 훌륭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건강한 신체 혹은 건강한 정신 등과 같은 몇몇 답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강한이란 수식이 어떤 상태인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명확한 상태뿐만 아니라 행복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유는 현재와 과거의 환경과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언어 및 사회적 표현도 변화하여 이해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완벽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 어려운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정답이라 지칭할 방법만 없을 뿐이지 신뢰성 있는 답변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유를 고민해보면 암과는 별개로 무언가의 부족함이 원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답을 찾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족한 무언가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하는 관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관점의 방향성 혹은 관점의 크기이며 관점을 대하는 태도 또한 포함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차이는 긍정과 부정입니다. 매년 봄, 벼농사를 위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야 하는 농부가 둘 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땅을 열심히 갈아 반 정도의 일을 끝내고 허리를 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끝나겠네. 다른 한 농부는 아,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네. 얼마나 더 해야 끝나는 걸까?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로부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괴롭지 않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부정적 관점으로 대하기보다 긍정적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태도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관점으로 살고자 해도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책 등과 같은
방해 요인에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온 기간과도 상관이 없는가 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한 3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극복한 지혜가 있음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만난 모든 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오랜 시간 행복을 찾아온 분들이기에 이미 훌륭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1.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한다. 2. 행복하려면 원하는 꿈을 이뤄야 한다. 3. 그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 4. 노력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5.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1에서 4까지의 명제들은 철학과 신학에서 다루긴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모두 당연히 생각하게 되면서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5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주된 쟁점이 되어 카테고리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방법만을 추구하다가 지쳤을 때 빠르게 포기하거나 잠시 휴식 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혼합화 방식으로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민의 시간만큼 행복을 찾는 방법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행복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있으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살기 어려워진 듯하며 나아가 미래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옳을까요? 아직 겪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성인이 되면서 유년 시절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혹은 시대가 복잡해졌음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물론 환경과 시대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단정지으면 더 이상의 개인적 고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환경과 시대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나 세력들이 고민할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시대와 환경과는 별개로 행복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명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 100여 년을 되짚어봐도 환경의 어려움과 행복의 실현 난이도가 비례한다거나 혹은 반비례함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살아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1950년대에 출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1980년대에 태어난 저,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한 3대의 청년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를 거쳐왔지만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920년대 한국은
일본에게 국가 주권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배와 피지배 국가로서의 국적이 달랐기에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명 연장이 주된 행복과 꿈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광복이 되었고 한반도는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를 지난 한반도는 불과 5년 만인 1950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환갑을 넘기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세대로 전쟁 직후 이념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와 같이 국가 혹은 출신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념 차이로 인한 생명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왕권 국가로서의 역사와 35년간의 주권 상실, 그리고 독립 후 이어진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받아들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시기를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 영위에 기반한 행복과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난 저는 IMF로 인한 외환위기 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기초생활은 보장되었으나 진로 선택에 따라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시대에서 행복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살아온 시대는 삶의 난이도가 쉬워진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대에 비해 선택과 결과의 가짓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함은 시대 구분 없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답으로 삶의 안정을 찾고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간단하고 안정된 사회로의 발전은 당연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다만, 여느 나라와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한국은 행복 추구 방법론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시대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원하는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론이 흥미를 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일에서 시대를 초월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상적인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본인을 중심으로 내외 상황을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현한 행복과 꿈이야말로 진정한 실현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상적 방법만으로 꿈을 실현하기에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그려온 이상과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현재는 사기업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을 기반으로 인생과 행복을 바라보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위 전공으로 다뤘던 공학적 사고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공학의 사전적 의미는 수학과 과학을 기초로 공동의 안전, 건설 복지를 위해 유용한 사물이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혹은 공업 생산 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 개발, 실천하는 응용과학입니다. 사전에서도 말하듯 학창시절 수학교과서에 적힌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공식들을 공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학이란 학문을 접하지 못했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행복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작가로서 인생과 행복을 고민했던 유시민 작가님이 분류한 글과 성장에서도 공학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은 재능 기여도 여부에 따라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글과 논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글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적인 글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재능과 상관없이 학습과 노력을 통해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도 유시민 작가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타고나는 인생이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인생은 문학적인 글처럼 재능과 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공학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효율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찰의 깊이가 훨씬 깊은 유시민 작가님과는 다른 경험을 토대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은 내용이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어느 전문가에게는 오류와 비약 등 논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과 관점으로 인해 마주치게 되는 경험의 차이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이란 학문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공학이란 전공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인생의 깨달음을 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이만 교수의 Lectures on Physics라는 물리 교과서인데 거기에는 좋은 해는 좋은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다 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리학 문장에서 사용하는 해와 방정식을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윤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행복 찾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원작 고요한, 극본 서현이, 연출 이주영, 홈리스 길기철.

0: 웨딩 드레스가 찢어졌어. 아이, 불길하다.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1: 웨딩 드레스가 찢어졌네.
0: 아이, 미안해요, 마거리. 진짜 웨딩 드레스를 밟았어요. 아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1: 미안하긴, 실수한 건데 뭐.
0: 아, 근데 이거 웨딩 드레스가 찢어져서.
1: 웨딩 드레스는 수선에 입으면 되고 턱시도면 사면 되겠다.
0: 아, 수선. 예. 예, 수선이 있었네요. 아, 마거리, 턱시도는 살 필요 없어요. 한 번 입고 말 건데 뭐하러 사요? 게리 거 입을게요.
1: 데이비드는 첫 결혼인데 그럴 순 없지. 같이 나가자.
0: 나가요? 어딜?
1: 결혼 준비해야지.
0: 맞아요. 결혼 준비해야죠. 자, 웨딩드레스는 제가 이거 수선해 와도 되는데, 드레스는 제가 들고 갈게요.
2: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변할까 봐 장은 웨딩드레스를 종이 가방에 쑤셔넣고 턱시도를 벗어 옷장에 걸었다. 그 사이 마거릿은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청바지를 입었다. 청바지 위에는 빨간색 롱코트를 걸치고 목에 밍크 목도리를 둘렀다. 머리에는 롱코트와 똑같은 빨간색 모자를 썼다. 하얀 머리카락이 가려져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젊어 보였다.
0: 와우, 와우, 진짜 아름다워요, 마거리.
1: 그래? 몇 살로 보여요?
0: 완전 어려 보여요. 뭐 50대? 아니, 40대요, 40대. 지금.
1: 아유, 40대는 너무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니?
0: 자, 갑시다, 마거리 여사님. 아이, 여사님 빼고. 자, 마거리, 제 발장 끼세요.
1: 오케이.
2: 로비 출입문에서는 올리버가 도어맨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올리버는 장을 본 채 만 채 마거릿에게 쪼르르 달려왔다.
3: 마거릿, 이 원래도 아름답지만은 오늘따라 더 아름답습니다. 뭔가 생기도 이렇게 있고.
1: 고마워요, 올리버.
3: 근데 어디 가요, 마거리?
1: 어제 못 간 웨딩숍과 성당에 가려고요.
3: 그러면은 나도 산책도 할 겸 같이 가겠어.
0: 질투는 나이도 안 먹나 보네.
3: 브라이언은 두 사람 결혼한다는 걸 알고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던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막 잔뜩 화가 났더라고.
1: 올리버?
3: 네, 마그리.
1: 올리버는 올리버 일이나 신경 쓰세요.
3: 나는 마거리 친구니까 걱정돼서.
1: 데이빗, 뭐해? 내 팔 잡아줘야지.
0: 예. 올리버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마거릿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구만. 브라이언이 희망을 심어줬겠지. 지금 성당에 가서 결혼식 날짜까지 확정하면 거의 다 왔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자. 자, 마거릿, 레이디 퍼스트.
1: 고마워.
3: 레이디 퍼스트.
0: 아이, 뭐야? 데이지, 저거 또 콩배나무 앞에 서 있잖아. 마거릿이 눈치채면 안 되는데. 우리 웨딩숍부터 가는 거죠?
1: 당연하지.
3: 마거릿, 그 밖에서 보니까 마거릿이 뉴욕 70대 중에 가장 멋쟁이 같소.
1: 하여튼 올리버는 센스가 없어. 70대는 왜 붙이나 몰라. 데이비드는 40대 같다고 했는데. 그치, 데이빗?
0: 데이지는 왜 또 따라오는 거야?
1: 데이빗, 왜 대답 안 해? 내가 40대로 보인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0: 예.
1: 응?
0: 예? 아니요. 아니, 마거리, 죄송한데 먼저 가고 계세요. 친구 잠깐 만나고 바로 따라갈게요.
1: 빨리 와.
0: 페이지, 너까지 왜 이래 또?
1: 내가 뭐?
0: 야, 가뜩이나 마거릿 나들이 내가 불법 체류자인 거 알아서 심란해 죽겠는데 네가 찾아오면 마거릿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1: 그러니까 그만둬.
0: 아니 싫어. 난 반드시 영주권 딸 거야.
1: 그러다 마이클처럼 강제 추방당하면 어쩌려고.
0: 그게 무슨 소리야? 존이 날 또 신고하겠대?
1: 아휴, 그건 아니고.
0: 그 자식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야, 존한테는 연락 왔어?
1: 안 왔어.
0: 이러다 존 이 녀석 내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마이클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도 하지 말란 법 없잖아.
1: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
0: 아니, 난 끝까지 가서 성공할 거야. 계약 결혼한다고 나 욕해도 좋아. 천벌 받을게. 근데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사이렌스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죽어라 이래도 제값도 못 받는 불법 체류자한테는, 야, 여기가 지옥이야.
1: 아, 한국 가면 되잖아.
0: 내 10년은 누가 보상해주고. 그리고 야, 여기서 영주권 받을 방법도 있고 이제 곧 받을 건데 왜 그래야 돼? 데이지 잘 들어. 마거릿은 고혈압이 있어. 뇌졸중을 앓은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 못 살아. 마을이 죽고 나면 곧바로 우리 결혼식 올리면 돼.
1: 안 죽으면 어? 죽이기라도 할 거야?
0: 어?
2: 마거릿이 곧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거기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다. 사실 이제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는 쉽게 죽지 않는다. 큰아버지 역시 뇌졸중을 앓고 요양원 침대에 누워 7년을 살았다. 마거릿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7년을 산다고 생각하자 아찔했다. 7년은 너무 길었다.

0: 아유, 아유, 아유, 미안해요.
1: 괜찮아.
2: 아유, 이거 젊은 동양인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1: 올리버, 그만.
2: 아, 예.
0: 야, 허구리. 야, 연말 연시라. 거리가 온통 축제 분위기네요.
1: 와. 그치?
2: 1년 중에서 뉴욕이 가장 화려할 때가 이맘때잖소.
3: 야,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시즌.
0: 아, 죄송합니다.
3: 아휴, 저 남자들 저 한인 홈리스구만. 딱 봐도 알코올 중독자잖아.
0: 저 남자는 한인 노숙인 쉼터에도 갈 수가 없겠어.
4: 한인 노숙인 쉼터는 집 없는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어. 근데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은 재활 의지도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거든.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손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 더구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나라고 떨어지거든.
0: 그래, 다른 사람들까지 나락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 존 같은 놈. 아, 근데 데이지는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마거리, 아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거리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요.
1: 그럴까?
0: 예. 아유,

0: 5분을 더 걸었을 때 웨딩샵이 나왔다. 30대 초반의 여자 종업원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소파로 안내했다.
1: 어서오세요. 어머, 온 가족이 함께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2: 네. 아이고, 연극이야.
3: 저, 턱시도 보러 왔어요.
1: 아, 네. 여기 현재 뉴욕에서 유행하는 턱시도는 세 종류가 있어요. 보시는 순서대로 다크슈트 턱시도, 모닝코트 턱시도, 데일코트 턱시도요. 결혼 예복으로는 다크슈트가 많이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모닝코트는 재킷에 스프라이트 팬츠를 입는 형태. 여기 보면 데일코트는 제비꼬리 모양의 형태로 음악회 갈 때나 웨딩 촬영할 때 주로 입습니다.
3: 가장 비싼 건 어떤 거죠?
1: 데일코트죠.
3: 그럼 그걸로 할게요.
1: 어머나, 역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턱시도를 골랐으니까 이번에는 웨딩드레스를 보실까요?
3: 아니요. 데이빗?
4: 예.
3: 웨딩드레스 이리 줘요.
4: 어, 예. 아, 예. 자,
3: 여기 이 부분이 찢어졌어요. 여기만 수선해주세요.
1: 네, 여사님. 근데 아무리 수선이라고 해도 신부가 직접 와서 입어봐야 하는데 신부님은 언제 오실 수 있을까요?
3: 내가 입을 거예요.
1: 할머니가요?
5: 할머니가 아니라 마거릿이에요. 마거릿.
1: 마거릿.
3: 네, 할머니 아니고 마거릿입니다.
1: 선생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저요?
3: 아니에요.
1: 신부님, 드레스 입어봐야 되니까 피팅룸으로 가실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3: 네.
5: 웨딩샵 종업원은 신랑이 올리버인 줄 알았나 보네.
2: 그렇게 웃을 때가 지금 아닐 텐데. 저기, 저 가게 앞에 서 있는 저 여자, 아까 자네가 만난 여자 맞지?
4: 돼지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2: 넌 여자가 있는데 왜 마거릿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5: 올리버는, 에? 아이, 올리버 일이나 좀 신경 쓰세요.
0: 장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올리버를 가벼운 노인네로 본 게 잘못이었다. 어떻게든 올리버도 결혼에 호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 싸워봤자 정만 하나 더 늘 게 뻔해 마거릿과의 결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5: 올리버, 저랑 마거릿이 결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2: 아이씨고, 내가 왜 자네 결혼식을 도와줘야 돼?
5: 마거릿의 친구니까요.
2: 그새 잊었나? 난 마거릿을 좋아한다네.
5: 마거릿은 올리버를 좋아하지 않아요.
2: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5: 마거릿한테 들었으니까요. 제가 꽃 들고 마거릿한테 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부러 제 어깨를 친 것도 그 마거릿 때문이었죠?
2: 아니, 그거는 그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좁아서 부딪힌 거고. 마거릿한테는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간호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요리도 해주고. 내가 마거린 옆에 있어야 손이 되고 발이 돼줄 텐데.
5: 지금 말한 그 모든 것이요, 젊은 제가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어요.
2: 그래, 좋아. 그런 거는 젊은 자네가 더 유리하다고 치고 내가 자네보다 더 유리한 점도 있어.
5: 뭐요?
2: 나는 자네보다 마거릿을 더 오래 알았네. 그래서 마거릿의 장단점도 알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내 다 알아. 책을 읽는 취미와 조용하게 사는 삶도 이놈 다 비슷하고. 내가 독서 모임에 들어간 것도 마거릿 때문이야. 그래서 말인데, 데이비드, 자네가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나?
5: 올리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레이스예요.
2: 아니, 난 그레이스보다 마거릿이 좋아.
1: 아름다운 신부 나가십니다.
2: 오야야야. 와우. 와. 대박.
3: 어때?
5: 야. 마거릿이 가게 앞에 서 있는 데이지를 보면 안 되니까 내 몸으로 가려야겠다.
2: 마거릿.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3: 올리버, 당신 말대로 데이비드보다 당신이 나한테 더 잘할 거예요.
2: 아이, 그럼요, 그럼요.
3: 하지만 난 당신보다 데이비드가 좋아요.
6: 잠깐만요. 그러면 신랑이 이 노신사분이 아니라...
5: 예, 접니다, 신랑.
6: 대박.
3: 올리버, 이 나이에 설렌다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데이비드를 보면 막 설레고 그래요. 데이비드가 자는 걸 봐도 설레고 베이글을 먹는 걸 봐도 설레고. 근데 올리버를 보고는 설레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2: 내가 저놈보다 좀 마거릿을 더 사랑하는데 이 새끼.
4: 마거릿은 날 보면서 설레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난 희생적인 사랑도 사랑이라 생각해. 마거릿은 죽기 전 나한테 영주권을 주고 나는 마거릿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도 사랑 아닌가?

0: 어서 오세요.
1: 아이, 아, 대, 대지. 아유,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떡해. 야, 야,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0: 아유,
1: 어?
0: 이거 놔. 아유. 마거릿, 데이비드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를 끝내세요.
2: 거래를 끝내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게 예의 아닌가?
3: 마거릿 표정을 보니까 질투하고 있네. 73세 여자한테도 질투심이 있다니. 아, 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0: 데이지라고 합니다. 데이지 오.
2: 그 말 하려고 데이비드를 귀찮게 따라다녔나?
0: 네. 우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2: 아. 뭐?

0: 연희가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기까지 소초모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유라와 연희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내내 다리를 떨던 난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 오빠들하고 통화했어? 뭘 하셔? 해주신대?
2: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던데요.
0: 연희의 대답에 란주를 비롯한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연희는 씩 웃더니 대답을 이었다.
2: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고집이 제일 세서 아무도 저 못 이겨요. 그 대신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날에는 범초본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래요. 아, 우리 오빠들 성깔이 더러워서 훈련 강도도 되게 세요. 다들 각오하시고 훈련비는 따로 안 받겠대요.
1: 하지만
2: 중도 하차하거나 제대로 못할 경우엔 훈련비 싹 다 내라고 할 거라고.
0: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3: 당연히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무료로 해주시는 건데.
1: 야, 이현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번 기회에 그 물몸을 탱커로 고쳐놓자. 어? 너 키도 크고, 어? 어깨도 넓고, 어디 가도 앞에 세우기 딱 좋네.
4: 아,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아, 라주 선배가 해요. 선배는 성질이 더럽잖아.
1: 어쩜? 이게 은근슬쩍 말 놓네?
3: 저기, 다들 오늘 뭐 할 거 있어요?
0: 연희가 란주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5: 아니, 없어.
1: 왜?
5: 나도 없어.
0: 별일 없다는 모두의 말에 연희가 잘 됐다는 듯 탁자를 쳤다.
3: 큰오빠가 기초 체력도 확인할 겸 좀 보자고 하는데 같이 도전 가지 않을래요?
0: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데서 오는 설렘이 반, 훈련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심란함이 반이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유라의 계획대로 훈련과 실종사건 조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테다. 현우는 연희의 상기된 얼굴을 흘끗 쳐다봤다.
1: 그래, 가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0: 난주의 말에 효석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다. 엉덩이를 들지 않으려 애쓰던 현우도 효석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듯 카페를 나섰다.

0: 현우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국내 최고 양궁 선수의 오빠들답게 두 사범의 훈련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초 모듈 중 글러브를 만져본 사람은 없었다. 줄넘기와 버피, 마운틴 클라이밍 따위를 수백 번 반복하니 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테스트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내는 연휘. 칭얼거리기는 하지만 역시 비슷하게 해내는 유라와 란주였다. 앞으로 괜히 대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앞으로 어쩔지 계획도 짤 겸.
0: 힘들다고 칭얼대는 란주를 달래며 유라가 제안했다.
2: 주말인데 가도 돼요?
3: 유라 부모님 두 분 다 일로 해외에 계셔서 얘 혼자 자취해.
0: 연유의 물음에 효석이 답했다.
1: 소초모 아지트라고 생각하면 돼. 너도 앞으로 편하게 놀러와.
0: 유라의 말에 연희가 끄덕였다.
3: 란주는 거의 저 집에서 산다? 아, 민폐지. 집에 있는 과자나 라면은 성란주가 다 먹었어.
2: 야, 너도 엄청 많이 먹어놓고.
0: 란주와 효석이 시끄럽게 떠들며 앞장서는 사이 어느새 소초모들은 유라의 집 앞에 도착했다. 유라의 집은 학교 옆 오래된 아파트였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 복도 맨 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쓰리룸의 아담한 집이었지만 19살 딸에게 혼자 살라고 주기엔 꽤 큰 장소였다. 순식간에 라면을 끓여 먹은 소초모들은 설거지하는 현우와 베란다에 서서 어둑해지는 풍경을 내다보는 연희를 제외하고는 소파 위에 하나 둘 엎어졌다. 19 체력이 제 아무리 좋다지만 그날 받은 훈련은 너무나 고강도였다. 잠시 거실에 침묵이 찾아왔을 무렵 갑자기 연희가 소리쳤다.
1: 저게 뭐지?
0: 연희의 말에 현우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베란다로 갔다. 연희가 가리키는 은광교 방향의 어두운 골목으로 시선을 돌리자 낯선 움직임이 현우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2: 사라졌나 봐. 어디로 간 거야?
0: 어느새 다가와 방충망에 얼굴을 들이민 란주가 웅얼거렸다.
3: 지금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방금 본 그거 초대형 라투스 맞지? 애들 실종된 장소도 은광교 근처 아니야?
4: 저기 급하게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나가서 흔적이라도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부산스럽게 나갈 채비를 하는 이들을 향해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에 동의하며 무기라도 있어야지 않겠느냐고 또 누군가 말했고 소초모들은 유라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4: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0: 생각하던 현우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5: 유라 선배, 이거 써도 돼요?
0: 유라는 고개를 돌려 현우의 손에 들린 상자를 봤다. 두꺼운 못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였다. 유라의 허락을 받은 현우는 망치를 가져와 란주가 보일러실에서 찾아온 강목에 못을 박아넣었다. 순식간에 모투성이가 된 강목 5개가 생겨났다. 다섯 사람은 유라가 챙겨준 새빨간 목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못이 우수수 박힌 강목을 쥔 채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초여름 밤 공기는 수분이 스며들어 눅눅했다. 못이 잔뜩 박힌 강목을 들고 다니면 너무 시선을 끌 것 같다는 효석의 말에 다들 어두운 골목길로만 걸어갔다. 유라가 멈춰섰다.
1: 여기지? 네, 여기 맞아요.
0: 연희가 대꾸하자 모두 그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다. 현우는 어두운 곳에서 라투스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에 연희 뒤에 바싹 붙었다. 때마침 뒤편에서 난 부스럭 소리에 현우는 화들짝 놀랐고 뒤로 돌며 강목을 휘둘렀다. 현우의 커다란 움직임에 깜짝 놀란 고등어 고양이가 하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3: 아이고, 인간 캣닙 진짜 겁은 많아가지고 너 좋다고 온 애한테 왜 그러냐?
0: 효석이 웃었다. 현우는 고등어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언제 경계했냐는 듯 고양이는 그릉그릉 소리를 내며 현우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고양이 몇 마리가 더 모여들었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둘러놓은 천막 틈 사이를 비집고 자라난 키 큰 자풀이 고양이들을 쓰다듬던 현우의 눈에 문득 띄었다.
4: 란주 선배, 응? 근처 잡초의 기억이라도 읽어보는 게 어때요? 여기 풀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까 그 라토스 같은 거 여기서 본 게 확실하죠?
2: 확실해.
0: 목장갑을 벗어던진 란주는 재개발로 황폐해진 건물 사이를 겨우 비집고 튀어나온 자풀 앞에 쪼그려 앉았다. 현우는 오랜만에 능력을 쓰는 란주를 쳐다봤다. 연희와 효석도 신기한 듯 팔짱을 끼고 서서 란주를 보고 있었다. 현우는 문득 새 선배와 처음 만난 때를 떠올렸다.
3: 당신이 고양이들의 대왕님 맞습니까?
0: 깐족거리며 물어오던 효석과 그 옆에서 낄낄거리던 란주, 그리고 무표정하게 서있던 유라. 처음엔 일진 선배들의 괴롭힘인가 싶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유라가 소초모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입하지 않겠느냐고 진지하게 묻는 걸 보고 괴롭힘은 아니구나 싶어 안심했다. 대단한 초인들은 이미 범초본에서 다 데려갔으니 우리 남은 소소한 초인들끼리 한번 사람들을 돕는 영웅이 되어보자는 유라의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가슴

0: 이렇게 조사까지 나가다니 진짜 영웅이 된 기분이었다. 현우는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1: 유라 선배가 한 말이 정말 실현되고 있다.
0: 란주는 손끝으로 천천히 이름모를 자풀을 쓸고 하나하나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1: 뭐가 보여?
0: 효석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2: 사람들이랑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것도 지나갔고 확실히 우리가 본 그 무언가가 있었어. 그게 여기서 이동을 했네. 그리고? 여기서 웬 개가 똥 쌌어.
3: 어? 뭐야 개똥!
0: 진지하게 풀을 쓰다듬던 란주가 화들짝 손을 뗐다. 코끝에 손을 갖다 댄 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효석과 유라, 연희는 짜증내는 란주를 보며 마구 웃었으나 현우는 차마 웃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란주에게 건넸다. 물티슈로 손에 묻은 개똥을 닦아낸 란주는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계속 몇 걸음을 옮겨가며 식물의 기억을 읽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 라투스 이동 경로는 나오네. 점점 은광천 쪽으로 간 것 같은데?
0: 어느새 천변 물비린내가 코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짓단을 잡는 느낌이 든 현우는 뒤를 돌아봤다. 턱시도 고양이가 가지 말라는 듯 현우의 바짓단을 잡고 야옹거리고 있었다.
1: 얘가 왜 이러지?
0: 현우는 자신의 종아리에 얼굴을 비비는 턱시도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리를 떼어내려 했다. 그런데 또 다른 고양이들이 현우의 다리를 붙들고 애초롭게 울었다.
4: 뭐야? 현우 잡는 거야? 가지 말라고?
0: 연희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자 현우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1: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고양이한테 바짓가랑이나 잡힌 꼴이라니.
2: 고양이들이 왜 현우를 붙잡는 걸까?
4: 뭔가 알고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네?
2: 뭘 알아?
4: 여기로 위험한 게 지나가는 걸 봤다든가.
0: 연희가 말끝을 흐렸다. 그 얘기를 들은 란주는 더 빠르게 식물의 기억을 읽으며 앞으로 향했다. 현우도 그 뒤를 따랐고 그럴수록 현우 바짓단을 붙드는 고양이들은 늘어났다. 갑자기 란주가 멈췄다. 란주는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2: 여기서부터 기억이 끊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하는데. 근처에 뿌리.
0: 란주는 주변을 둘러보다 말을 멈췄다. 재개발 지역이 끝나는 골목길 근방 자풀은 대부분 말라 죽어 있었고 나무는 베어져 둥치만 남아있었다. 길을 하나 건너자 은광천이 나왔다. 현우는 천변을 둘러봤다. 띄엄띄엄 가로등도 있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괴물이 지나다니기에 썩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았다.
1: 거대 라투스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0: 현우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거대 라투스의 행방을 알고 싶은 마음과 놈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잘 싸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때 오른다리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또 바짓단을 잡아당겼다.
1: 어? 왜?
0: 턱시도 고양이였다.
5: 날 따라와.
0: 그 순간 현우는 턱시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꼭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차서 말했다.
1: 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요.

0: 연휘 첫 전투. 무너진 벽과 돌 사이로 연휘는 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답답함에 부하가 치밀었다.
1: 몸집 작은 고양이들이야 엉망진창이 된 폐고물들 사이를 순식간에 헤집고 다니겠지만 인간은 한 발을 밟고 떼는 것조차 힘들다고.
0: 연희는 휴대폰 플래시로 바로 눈앞을 비추다가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축축한 흙냄새와 쓰레기 썩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오는 이 어둑한 곳에서 혹시라도 뭔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고양이를 열심히 뒤쫓는 현우. 겁없이 현우를 따라가는 유라. 무섭다며 란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걷는 효석. 마지막으로 맨 뒤에서 무리를 쫓는 연휘. 다섯 사람은 고양이들의 인도 아래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 구역의 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2: 다들 기억하고 있지?
0: 앞서가던 유라가 갑자기 뒤로 돌며 말했다.
2: 뭘요? 혹시나 라투스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라투스 약점. 눈이 엄청 나쁘고 목이랑 얼굴 부위가 완전 약한 거.
3: 아, 완전 까먹고 있었다.
0: 유라는 잊어버렸다고 대답하는 효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우거진 잡초 무더기가 연유의 눈에 띄었다.
1: 란지 선배!
0: 연유의 목소리에 효석이 깜짝 놀랐는지 발을 잘못 디뎠다. 그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효석을 란주가 야무지게 낚아챘다.
1: 왜? 여기 잡초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연희의 말에 란주는 자신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효석을 떼어내며 풀숲으로 다가갔다.
1: 현우야! 잠시만 멈춰!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원뉴스입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과문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20대 일자리가 11만 1000개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의 일자리는 2112만 개로 1년 전보다 22만 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 1000개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 6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거나 신고소득 없이 고가주택을 사들인 현금 부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이 감소하는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탈세 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 혐의장 총 1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른바 현금 부자로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인 조사 대상 유형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모두 110만 4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대비 5.1% 수준입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1만 6,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현재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심야에도 통행 속도를 일괄적으로 3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피해가 1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F 푸른나무재단은 오늘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대상자 가운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비중이 2024년 16.2%에서 지난해 39.9%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의 온 오프라인 중복 피해 경험률은 95.7%로 전체 피해 학생의 중복 경험률 40.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챗GP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34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미나이는 845만 명, 클로드는 241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원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딱지놀이 참 많이 했었죠. 그냥 대충 던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바람의 각도까지 치밀하게 계산해가면서 나름 신중했고요. 딱지 한 장의 승부욕이 아주 활활 타오르곤 했습니다. 또 딱지를 새로 장만하기라도 하면 책받침 사이에 애지중지 끼어다니기도 했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희귀한 딱지, 단단한 딱지를 가졌나 은근히 자존심 대결도 펼쳤었죠. 어른이 되면서 이기고 지는 일에 좀 무덤덤해졌지만 그래서인지 온 마음으로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훈훈했던 그 시절로 추억여행 함께 떠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김원준입니다. 쇼!

0: 자, 강원의 노래 선물 화요일엔 럭키 라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 인기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희 씨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틴틴5가 부르는 청춘 이 노래 듣고 홍록희의 럭키 라떼쇼 출발해보겠습니다.
1: 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 아, 내일은 날씨라도 맑았으면 좋겠다.

0: 이성가인 홍록기와 함께하는 행복 충전 타임 럭키 라떼 쇼. 인생은 반전, 행복은 충전,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티파이프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이 영원한 X세대 홍록기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일주일만에 뵙습니다.
0: 홍록기씨 딱지놀이 네. 기억나십니까?
1: 아유, 그럼요. 딱지놀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딱지가 접어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딱지가 있고 네. 동그란 딱지가 또 있어요.
0: 맞아 맞아.
1: 글롭 글랏 뭔지 알죠? 아. 양손으로 접어가지고 그다음에 물 땀 흘리면 이기는 거 사람 몇 명 이런 거 막 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계급장.
0: 아.
1: 계급장 몰라요?
0: 계급장이 뭐죠? 계급장 놀이?
1: 철로대로 들어서 이렇게 딱지처럼 쳐서 하는

0: 계급장 있었어요. 몰라요? 아,
1: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동네마다 다 달라요. 아,
0: 달라. 동네마다. 그리고 구슬치기.
1: 아, 구슬치기.
0: 땅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하, 뭐 이렇게 구슬치기도 있고, 뭐, 아우, 진짜 뭐, 벽돌치기도 있었고, 별의별 놀이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자치기도 있었고, 자치기.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동네 구슬, 동네 계급장, 동네 동그란 딱지를 다 모았었어요. 진짜로. 맞아.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잃고 오면 형이 가서 다시 따주고.
1: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시절 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편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뽑을 때 제가 항상 최우선.
0: 어.
1: 강울래가 뽑히면 무조건.
0: 그 뭐지? 술래잡기라 그러나?
1: 그 술래잡기도 있고, 그때 뭐.
0: 얼음땡은 우리 때가 아니야.
1: 아, 얼음땡은 아니고, 우리는. 술래잡 아, 그 뭐
0: 이름이 있는데
1: 아. 이름이 이게 또 동네마다 다 달라.
0: 다 달라. 그 다방구.
1: 아, 다방구.
0: 다방구. 다방. 다방구.
1: 짬뽕 알 짬뽕.
0: 짬뽕 짬뽕 알 짬뽕.
1: 짬뽕은 약간 야구인데 야구지. 이게 손으로 치고. 발야구도 있었고.
0: 발야구도. 아. 발야구를 사실 많이 안 했고 짬뽕을 많이 했지.
1: 아, 짬뽕 많이.
0: 짬뽕 그 공 있잖아요. 약간 연구라고 연구 뭐 하여튼 좀 통통통 튀는 공.
1: 연식공.
0: 연식공 가지고.
1: 아, 맞아요. 연식공.
0: 그거 진짜 야구처럼 와.
1: 야, 이게 머릿속에 다 담겨 있네 아직까지.
0: 그럼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잖아. 공부 안 하고
1: 맞아.
0: 그냥 밤새는 줄 몰라. 그래서 골목에서 공터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맞아. 이제 구슬치기 하는 공터야. 그러면 밤 되면 저기서 원래야 밥 먹어. 그리고 근데 거기서 웃긴 거 뭐냐면 네. 뭐 나하고 준엽이랑 원래가 놀고 있었어. 근데 누가 준엽아 밥 먹어. 준엽이 들어갈게.
1: 준엽이만 갔죠. 들어가면 이게 다 와해가 돼요.
0: 아 그래 아니 또 일단 나 내가 이거 싶은 거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갔어. 너 엄마가 내 이름을 안 불러. 그럼 약간 혼자 연습하면서 되게 쓸쓸해져. 혼자서 다 해, 연습을 계속해. 아, 1인 2역을 하면서 파란 구슬 2편, 빨간 구슬 2편.
1: 그러니까 그런 뭔가 외로움도 있었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한 5명이 같이 놀잖아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홍록기, 야, 밥 먹어. 그러면 야, 로키가, 아, 야, 내일 오자. 난 먼저 들어갈게. 들어가면 넷이서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안 돼.
1: 홍록기 한 명 빠졌다고 해서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도 가자, 가자, 가자.
0: 그러다 크면서 이제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이성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뭔가 약간 깨지죠.
1: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남자 친구들과 딱지 놀이를 즐겼다면 조금 커서는 이성 친구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죠. 설레는 시간인데. 자, 오늘 주제 추억의 데이트 코스입니다.
0: 아, 데이트인데
1: 하시고. 추억의 여자 친구도 떠오르고 또 데이트 코스도 떠오르고 그게 말 솔직히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성 교제라고 하잖아요.
0: 그죠.
1: 좋게 말하면 이성 교제인데 그때 무슨 데이트 코스가 있었겠습니까?
0: 아, 있었어요. 아니, 없어.
1: 근데 그 나름대로 뭔가 룰은 있었어요.
0: 나 룰이 그렇죠? 있었어요.
1: 룰이 있었는데.
0: 그리고 이제 조금 격식이 갖춰야 될 때는 동네 제일 유명한 빵집.
1: 아.
0: 뭐 유명한 이름들이 있어요. 뭐 뉴욕제과 같은 느낌의 이름도 있었고.
1: 뉴욕제과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0: 없어졌는데 옛날에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1: 맞아, 맞아.
0: 독일 빵집도 있었고.
1: 황실이란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황실 뭐. 그래서 조금 센 날은 뭐 파르페도 먹었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1: 맞아 맞아. 무슨 이상한 거. 그 음료수병에 막 우산도 쓰여져 있고.
0: 그리고 뭐 웨하스 같은 것도 있고 막 고자도 꽂혀 있고 뭐. 아.
1: 그런 거 먹는다고.
0: 아,
1: 그 먹을 줄 몰라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되는지.
0: 아이스크림 위에 있고.
1: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데 이렇게 데이트 갔는데도 안 시켜 먹어본 사람들은 메뉴를 못 시켰을지 몰라.
0: 모른다니까.
1: 그렇듯 특히 가격표가 안 써 있는 경우는 정말
0: 미치는 거야. 빵집 그런 갔던 기억이 나고. 아, 근데 뭐 대단한 코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트 코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자, 추억의 데이트 코스라는 주제로 아라타 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1: 야,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네요. 윤영아입니다. 미니데이트.
0: 오.

0: 화요일에 함께하는 홍록기의 럭키
1: 라떼쇼.
0: 현승가의 영원한 X세대 홍록기 씨와 함께합니다.
1: 네.
0: 오늘 이야기 주제 추억의 네. 데이트 코스. 아, 미니 데이트 들으니까
1: 좋네요. 옛날 생각나요.
0: 옛날 생각나고 약간 이때 이 리듬이 우리 흔히 말했던 그 마이클 잭슨 동생 자넷 잭슨의 잭슨. 그 리듬 그 뮤직 스윙 뭐 이런
1: 맞아
0: 쿵빡쿵
1: 그 자넷 잭슨 노래 중에 우리 안무했던 게 뭐였지 그거 군대에서
0: 리듬 네이션
1: 와 등짝등등짝등등짝 지금도 기억해 안무
0: 음악만 들어도 또 그 시절로 휙 돌아가는데 자, 오늘은 추억의 데이트 코스 물론 다 다를 겁니다만
1: 그렇죠
0: 뭐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홍록기 씨의 네. 데이트 코스 원래 가운데 또 청취자 여러분의 예전의 추억의 데이트 코스 자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랭킹쇼 럭키 베스트 5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추억의 데이트 코스 5위 5위 거리에서 기다리고 무슨 어디 앞에서 만난다 약속의 랜드마크 뉴욕제가 앞 종로 서적 앞
0: 어디서 만나자
1: 그리고 뭐 어디나 역전 앞에 시계탑 이런 것도 있었고 무슨 빵집 아까 얘기했던 뭐 독일제가라든가 뉴욕제가라든가 그 동네에 약속의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좀 커서는 압구정동 쪽에 맥도땡 버거 앞에 거기가 완전히 약속 장소였어서 그 약속 장소 옆에 꽃을 파는 아주머니 계셨어요. 대박이었어요. 왜? 애들이 다 거기서 데이트하니까
0: 맞아요. 거기서 꽃을
1: 사는 거야.
0: 맞아. 그리고 지금 없어진 곳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로키 쇼핑. 그 무슨 쇼핑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1: 그러니까 약속하면 어디 알지? 거기가 굳이 내일 어디서 만나? 거기 그러면 알아듣는 곳 랜드마크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보면 거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뉴욕제가라 쳐 그 앞에 다 서 있잖아. 지금은
0: 맞아요.
1: 홍대 몇 번 출구래요.
0: 맞아 몇 번 출구.
1: 지금은 홍대 몇 번 출구에서 만나는 거래. 그러면 다 애들이 누군가를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고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잖아. 그러면 옷 매무새만 봐도 아 이놈들 데이트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0: 맞아.
1: 그럼 막 남자애는 손에 꽃을 들고.
0: 그리고 맞아. 이게 좀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만나는 친구들 있는가 하면 정말 체력 있고 나온 친구들 있어.
1: 앉지를 않아. 왜 무릎 나오니까 막 신경 계속 그 진열돼 있는 거울 보면서 쇼윈도 보면서 괜찮나 이러고. 긴장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한테 보이냐면 내가 볼 때 여자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한 약속한 지 20분 지났어 30분 지나고 불안하고 당시에는 또 뭐 전화가 이렇게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냥 몇 시에 만나면 몇 시 만나거든요
0: 근데 그 약속 장소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큰 시계였던 것 같아요
1: 맞아 항상 시계가 있었어
0: 시계를 계속 보면서
1: 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같은 마음의 다른 모습들
0: 기다리다 지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1: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몇 년 후에 만나자.
0: 어디서?
1: 한남대교에서.
0: 아
1: 한남대교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길. 왜 양쪽 길이잖아요.
0: 그렇죠.
1: 첫눈 오는 날.
0: 한쪽은 거기 호텔 있고 한쪽에 옛날에 무슨 학원 있었어요. 학원.
1: 그래서 그냥 되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3년이 지난 날.
0: 그래서 어떻게 됐어?
1: 만났지.
0: 오.
1: 그 첫눈 오는 날.
0: 오.
1: 시간을 정했어요 저희가 8시인가 7시로.
0: 근데 이게 또 첫눈도 살살 오는 눈이고 펑펑 내리는
1: 그러니까 눈도 그게
0: 또 차이가 있잖아요.
1: 나름 철저한 사람 아닙니까?
0: 아.
1: 무조건 진눈깨비라도. 뭔가 눈기운이라도 한남대교 중간에서 만났죠.
0: 그래서 데이트 코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1: 거기서 만나고 그냥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냥 뭔가 약속을 한 그런 기억이 나서.
0: 근데 그렇게 만남이라는 거는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가 좀 약간 실망하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랜드마크.
0: 강남역, 뭐 대학로.
1: 맞아. 지금 홍대 뭐
0: 어디
1: 몇 번 출구 뭐. 맞아. 그 대학로에는 민들레 뭐라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뭐 그리고 그 대학로 극장 앞에 마르세 마르세유인가 무슨 극장 있었었던 그런 그 공터 있잖아요 거기. 네. 아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난다.
0: 그래요. 자 홍록기 씨와 함께하는 럭키 아떼쇼 오늘은 추억의 데이트 코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추억의 데이트 코스 4위. 4위 평소엔 분식집 기념일엔 경량식집 분위기 있는 제대로 찾았던 추억의 맛집 데이트. 아
0: 야, 우리 동네 핑크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1: 아, 진짜?
0: 핑크. 그리고 핑크. 그 옆에 나무들의 이야기라고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그곳에 돈가스가 900원에서 1000원이었어요.
1: 저는 기억나는 돈가스. 이름이 딱 기억나요.
0: 뭐요?
1: 라면집은 스머프였어. 심지어 DJ가 있었어. 아. 그리고 거기서 한 블락 정도 가면 그것도 고급죠. 토마토라는 레스토랑인데 DJ가 있었어.
0: 와, 다 DJ가 있네요.
1: 돈가스도 있었고 약간 그 메뉴가 달라요. 이쪽 그 스머프는 저거잖아요. 막 분식집이니까 뭐 라면 같은 거 있고 근데 거기가
0: 토마토는
1: 왜 중요하냐면 당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웃긴 게 편지 꽂는 곳이 있었어. 이렇게 판 그러니까 벽에 그 찌개를 해갖고 이름을 써요. 몇 반 누구인데 그 나름 철칙이 내가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그걸 안 열어보는 뭐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인기의 척도야. 누구 이름이 많이 붙어있으면. 그리고 주인공은 그걸 절대 안 열어봐. 왜? 하나 여는 순간 다 봐야 되잖아. 그래갖고 스머프에서 아니 밥 먹으니까 라면 같은 거 먹으면서
0: 스머프가 이제 그 분식집이죠. 그리고 거기서 토마토로 가는 건가?
1: 그러니까 스머프에서 뭔가 메이킹이 되면 그로 가는 거야.
0: 토마토로. 근데 토마토 그런 경양식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칸막이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1: 칸막이 중요합니다.
0: 칸막이를 들어가려고 해도 약간 커튼이 이렇게
1: 싹해서 안에서 아주 그냥 알콩달콩. 아유 근데 그 토마토만 해도. 그 어른들이 안 오는 경양식집이었, 그러니까 애들 오는 경양식집이었는데 거기도 비쌌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쵸. 또 나름대로 이제 뭐 동네에서 노는 애니까 제가 뭐 언제나 가도 오케이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혼자 춤추고 그랬던 기억나요.
0: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코스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뭐라고
1: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데이트 시작은 뭐 요즘은 SNS를 할 수 있지만. 버스에서 만나요. 일단 최소한 한 한 학기 정도는 마주쳐야 돼.
0: 아 버스에서.
1: 얘가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다 알아야 돼.
0: 학교 어디 다니고 집이 몇 번지고까지 다 알아야죠.
1: 어느 날 용기를 내는 거야. 이제 끝나는 시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거의 똑같이 타고 일부러 버스를 보낸 적도 많아요. 걔가 탔나 안 탔나 확인하고. 자, 앞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멘트를 하는 거지. 딱 내릴 때 같이 내려서 저기 와 뭐 이런 거지.
0: 아 맞아. 부산 홍록 씨는 학창 시절 이제 부산에서 보냈을 거 아니야.
1: 와. 너 어느 중학교 누군데? 안다.
0: 안다.
1: 안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저 스머프에서 몇 시에 볼까?
0: 경상도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여자 이름 강원순이에요. 근데 성을 빼고 부르면 사귀어야 된다면서요.
1: 뭐 그냥 그런 게.
0: 항상 부를 때 야 강원순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순아.
1: 강원순
0: 내 어디 가나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순아.
1: 그러면 약간 드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성을 띄는 순간 나만의 여자가 돼. 뭐 록순아. 그러니까 뭐 이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냥 평소에고 그 원순아 하는 순간 입마에 와이라노 이거 와이라노 불 붙었나 뭐 그런 거지.
0: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알게 돼가지고
1: 그다음에 약속을 정하고
0: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만나자
1: 전화번호가 아니지 몇 시에 스머프에서 만나자 끝. 그다음 데이트가 되는 거지.
0: 그다음에 스머프 갔다가 토마토 갔다가 그다음 또 어디로
1: 토마토도 가나? 바로 못 가. 스머프에서 몇 번 만나고 동네 왔다 갔다 돌다가 지금은 뭐 코스 좀 이따가 3위에도 얘기가 있어요. 그 데이트에 대한 얘기가 아마 있을 거 제 기억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0: 그래요. 자 그럼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
1: 네 궁금해 죽겠지.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추억의 데이트 코스 3위. 3위 가성비 최고 공원을 걷고 벤치에서 대화하던 산책 데이트. 어릴 때는 뭐 우리가 뭐 어디 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0: 일단은 돈이 없었어요.
1: 돈이 없지.
0: 그때 아무리 모아도 막 우리 때 용돈 뭐 데이트 비용으로 한 5천 원 정도만 있어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이 정도까지 다 됐었는데
1: 그치.
0: 보통 한 1,000원, 2,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나면 주머니가 텅텅 비어.
1: 그냥 공원 걷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산책이랑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놀이터. 영화에 보면 가끔 아파트 앞에 그 그네에 매달려서 맞아. 그게 실제로 그래요.
0: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벤치라는 이 벤치가 나무 벤치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가지고 색깔 발라가지고 이렇게 나무처럼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기억나죠?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1: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사실 뭔 얘기를 하겠어. 근데 뭐 그리고 나는 전 나만의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0: 어떤 노하우가 있나?
1: 걔네 집을 데려다 줘. 제 기억나요. 동숙이, 김동숙이라고. 집이 3층이었어. 그래서 딱 들어가잖아.
0: 3층짜리 집인가요? 아니면 1층, 2층, 3층?
1: 5층 아파트에 3층이야.
0: 3층.
1: 그러면 앞으로 입구가 들어온 다음에 뒤로 돌아가야 돼. 왜? 동숙이 방은 뒤쪽이거든. 그러면 돌을 던져.
0: 3층까지?
1: 그러니까 얘가 불이 딱 켜지면 들어온 거야. 그럼 휘파람을 부는 거야.
0: 어떻게 불러? 이문세 씨 노래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아직 모르잖아요.
1: 그러면 창문이 싹 열려. 완곡을 하는 거야. 그 순간을 위해서 연습을 엄청 해. 그러다가 누가 이제 누구
0: 조용히 좀 해라
1: 자자 이러면서 뭐 날 나오고 참나.
0: 이 한강도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홍옥기 씨는 한강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고요?
1: 아 부산은 방파제 위험한데 사실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저희가 자주 갔던 곳은 이제 대충 아니까 선착장 밑에라든가 이렇게 좀 오붓한 곳이 있어요. 뭔가 하늘도 보면서 바다도 보면서 하지만 이제 잘못하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외 돌 이름 뭐지? 큰 돌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가 막 모여 있는 곳에 보면 꼭 가면 누가 참 많이 왔다 간 흔적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아이고 참.
0: 그래요.
1: 아이고.
0: 자, 화요일에 함께하는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갔었죠. 우리가 대학로 약속 장소 마루니에 공원.
1: 아, 그게 마루니에.
0: 마루니에가 부르는 칵테일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매주 화요일에는 럭키 라떼쇼, 럭키가의 패셔니스타 영원한 X세대 홍록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추억의 데이트 코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랭킹쇼 라떼페스트 5.
1: 이제 2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학로의 마로니에였어요.
0: 마로니였는데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1: 마르세유? 뭐 이랬어요. 야, 참 세월이 너무 지났다. 자, 2위 가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라떼페스트 5 추억의 데이트 코스 2위. 2위 최고의 오락이죠. 이건 데이트의 정점이라고 봐요. 영화보다 옆 사람이 더 신경 쓰이는 심쿵 극장 데이트. 아, 이거는 사실 쪼구쪼구 쪼아서
0: 극장 데이트.
1: 아, 이게 불이 딱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고 그 전에 이제 뭐 밥 먹고 뭐 팝콘 사고 뭐 영화 재밌을 것 같다고 표 탁 끊어가지고 둘이 자리 찾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싹 가서 앉아가지고
0: 두 시간 동안 영화를 봤는데
1: 영화는 기억이 안 나.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
0: 그리고 또 항상 그러죠. 영화가 재밌다는 얘기 안 하고 오늘 영화 참 좋네.
1: 아, 그리고 모든 신경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에 앉아있고 여자친구가 오른쪽에 앉아있어. 온 신경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가 있어. 어떻게든 어떤 그 손 잡는 분위기.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처음으로 어릴 때는 데이트할 때 막 손 잡고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맞아. 그럴 때 홍록기 씨가 가르쳐 줬나요?
1: 어떻게?
0: 그 여자 손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끈 봐줄게.
1: 아, 그건 너무 하수고.
0: 아, 너무 하수예요?
1: 아니, 왜 그래?
0: 그러면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1: 그건 6.25 때 끝났어.
0: 아, 6.25 때.
1: 50년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그냥 제 기억에 순수했던 건 팝콘을 중간에 놓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럴 때.
0: 아, 슬쩍 붙이네요?
1: 그럴 때 어색해하지 않게 일부러 꽉 잡아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뭐 영화는 눈은 앞으로 가 있는데 모든 눈을 감고 여러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로 들어가는 거야. 눈을 감고 영화는 보는데
0: 앞에서 대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
1: 막 나오고 막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손은 온 신경이 새끼손가락 끝에 가 있어. 그래서 여자친구의 손 끝에 딱 닿는 순간 막 온몸이 막 우와 미치겠는 거야. 막 찌릿찌릿하고 그 영화 중국 영화인데 프랑스 어린 여자랑 사랑 나눈 양조위?
0: 양조위 나왔던 그 영화.
1: 그 여름 더운 날
0: 연인인가?
1: 연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비포장 도로야. 더워. 그 와중에 그 양조위랑 여자 주인공하고 손이 바닥에 딱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새끼손가락에 탁 맞죠. 그 줌이 싹 들어가거든. 근데 그 감정이
0: 홍록기 씨가 그 아까 얘기했던 어디입니까?
1: 어디?
0: 그 떡볶이지?
1: 토마토.
0: 토마토.
1: 하여튼 그 영화 극장 데이트는 정말 그리고 나서가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비디오방이잖아요.
0: 비디오방. 맞아요.
1: 좀 편하게. 정말.
0: 근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입니까? 비디오방에서 다투는 분을 봤어요. 보러 가자 안 본다.
1: 그 앞에서 이런 거야 항상 있는 일이죠 뭐.
0: 야, 자 이제 1위 대망의 1위 알아보겠습니다.
1: 아 드디어 1위네요.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추억의 데이트 코스 1위. 1위. 야 이거는 데려다 주기 무한 반복. 헤어지기 싫어 시간을 끌던 집 앞 골목길 데이트.
0: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데 한 바퀴만 더 돌자. 한 바퀴 쓱 돌고.
1: 심지어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그 친구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 버스 두 정거장 정도 돼요. 걸어가자. 걸어가.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줘. 올라가. 안 올라가. 오빠 데려다 줄게. 우리 집도 다시 와. 왔다가 어떻게 너 혼자 가. 어두워 밤 무서워. 내가 갈게.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기억이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동숙이네 집 이렇게 막 휘파람 불고 그러면 조금 뒤로 벗어나면 전봇대가 있어 도로에.
0: 네네.
1: 거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전봇대 옆에 숨으면 전봇대가 등잔 밑이잖아요 쉽게
0: 그쵸,
1: 얘기하면. 이게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 밑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만나지. 어제 저 전봇대 있었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면서 말을 못하고 소리를 못 지르고 동수이가 창문 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를. 그럼 내가 언제 간지 모르잖아. 그러다가 정말 밤새 했던
0: 이게 좀 일부러 좀 기다린다고 또 티도 내고 싶고 너는 집에 들어왔지만 난 밖에서 오랫동안 거기서도 기다렸어.
1: 소심하게 내가 안 간 걸 티내기 위해서 멀리서도 휘파람 부는 거야.
0: 아, 또 세월이 한 번 더 불어. 그 자자 좀 조용히 좀 해라.
1: 멀리 가서. 아, 그랬던 참 추억이 있네요.
0: 진짜
1: 아이고.
0: 또 걷고 또 걷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1: 진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뽀뽀 타임이잖아. 딱 그럴 때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 골목길에 숨어 귀퉁이에 숨어가지고 어두운 데서 사람들 지나가면 놀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뽀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어떤 쿵탁거림. 근데 맞아요, 맞아요. 여자도 알아. 이놈이 지금 들어올 거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먼저 선뜻 그러기도 뭐하고.
0: 여자친구 그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라면 먹고 가실래요?
1: 정말 손만 잡아도 가슴이 떨리고 막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0: 지금 이렇게 SNS를 보면 해외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1: 뭐 여행 많이 가죠.
0: 배낭여행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집 앞에서 동네 한 몇 바퀴 돌았던 그 데이트 그 코스가 참 그립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가본 적 있나요? 여자친구와 많이 걸었던 그 길.
1: 아마 그 가본 적 있었는데 그 추억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갔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 개발돼갖고 아마 없을 거기.
0: 저는 오늘 홍록기 씨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
1: 어떤 노래?
0: 나중에 그 노래 들으면 홍록기 씨 눈 감고 그 극장에서 데이트 최백호 씨 노래 중에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부산에 가면?
0: 못 들어보셨죠? 딱 들어보시면 홍록기 씨 얘기예요. 그냥.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홍록기 씨가 떠올라요.
1: 아 진짜? 네. 날 그렇게 좋아했구나. 아이고. 그만해 그래. 원래.
0: 오늘 데이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추억의 그 시절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오늘따라 이렇게 왠지 모르게 그 시절 함께 봤던 영화 SNS 통해서 한번 좀 쳐다보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우리.
1: 그치. 근데 제목은 알지.
0: 제목만
1: 뭐
0: 알지만
1: 봤던 거.
0: 같이 봤는데.
1: 옛날에 왕자극장. 네? 부산에 왕자극장 있었어요.
0: 그래요?
1: 거기를 많이 갔어. 거기는 두 편을 동시 하거든.
0: 동시 상영.
1: 싸서 간 거야.
0: 한 편은 재밌는 거, 한 편은 옛날 영화.
1: 옛날 영화.
0: 우리 흔히 말하는
1: 야리꾸리한 거.
0: 방화. 그래요. 자, 홍록기 럭키 라떼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씨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추억 속으로 여행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자,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전해드립니다. 이문세예요. 조조 할인.

방금 들으신 곡 서클의 Sweetest Love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 따리셔봐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복지부가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기도흡인기, 경장, 영양주입펌프의 요양비 급여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서 그 외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이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 건데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기준 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돼서 기기는 14만 원, 센서는 최대 2만 원을 부담하면 되고요. 기도 흡입기도 앞으로는 2만 3천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또 경장 영양 주입 펌프도 100만 원 가깝던 기기 가격이 본인 부담금 9만 9천 원으로 90% 줄어드는데요.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를 받으려면 5월 이전에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니까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577국에 1000번이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현정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김현정의 멍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재판 소원 내용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소식과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응원하는 무대 오티즘 슈퍼스타K의 참가자 모집 소식과 장애예술을 관계의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김광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을 좀 했어요. 일단 시각장애인이 돼서 교사 그걸 퇴직하게 된 건데 그때는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랑 같이 지식 전달도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뭐 좀 마음을 비우고 편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전이 그때가 니즈 시절이 아니었나. 저는 그 직업훈련 교사를 했고요. 감옥은 전기를 좀 가르쳤어요. 근데 장애를 얻다 보면은 중요한 게 정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좀 장애가 있게 태어나서. 그런데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원래 저 꿈은 전기 공사 쪽에서 일을 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좀 동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시력이 좋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뭐 밤에 작업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죠. 아, 나 뭐 먹고 살지? 그런데 전기 쪽도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어렵게 이제 교사가 됐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 됐고 예전부터 제가 시각 장애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시각 장애인 학교 가서 교육 받아서 안마 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거든요. 미리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쭉 물 흐르듯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스페이스 A의 Again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재판 소원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재판 소원 제도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재판 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판결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0: 네.
1: 이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7년에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부터 약 30년간 이 학계와 실무에서 재판소원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올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비로소 법원의 재판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새 제도 아래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한 첫 사례 중 하나인데요. 아직 전례가 없는 영역에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오늘 소개할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유사상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75회 이상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유죄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피해자는 당연히 검사에게 상고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판결에 직접 상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검사가 상고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피해자가 이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로가 차단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75번을 거부했는데 무죄라니 이게 납득이 좀 어렵거든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1: 네.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적용한 기준은 이른바 폭행, 협박, 최협의설입니다. 이 강간죄나 이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법리인데요.
0: 네.
1: 53년에 형법 제정 이후에 대법원이 계속 유지해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법리 아래에서는 이 판단의 중심이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얼마나 명확하게 거부를 했는지는 조금 부차적인 사정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얼마나 강하게 제압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녹음으로 확인되는 75번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피해자의 의사나 또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는 좀 사실상 제대로 된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대법원이 이미 최협의설을 폐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여전히 그 기준으로 판단될 걸까요?
1: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2023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최협의서를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0: 그리고 이제 일부 하급심 법원들도 당연히 이 판결의 논리를 따라서 강간죄나 유사 강간죄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사 강간 사건이었음에도 이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네. 네, 구체여비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그러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도 어느 재판부를 배당받느냐에 따라서 이 유죄와 또 무죄가 갈리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을 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형사사법의 예측 가능성이라던가 또 법적 안정성 그리고 평등권의 차원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법적으로 제3자인데 그러면은 피해자가 판결에 대해 재판 소원을 낼 자격 그러니까 청구인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선결적으로 먼저 다루어질 쟁점이 바로 청구인 적격인데요. 이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할 권한도 검사에게만 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이 재판소원의 청구인을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3자인 피해자가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대리인단은 두 가지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는 1989년 이래 범죄 피해자가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확립해 왔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헌법 30조가 국가에 이 범죄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이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서 피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피해자의 청구인 적격을 헌재가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조차도 심사받지 못한 채 좀 모든 기회가 막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리인단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떤 헌법적 권리가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0: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본권 침해가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제 이는 성적 행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이자 원치 않는 성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데요. 이 체여비설 구조는 이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또는 거부했는지를 판단의 핵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의 보호법익 자체를 오인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입니다. 이 어느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현재의 구조가 동일한 피해자들을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 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 법원이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에 유리한 새로운 법리를 외면하고 이 구체협의서를 적용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이번 재판 소원의 핵심 논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럼 실제로 그 성폭력 피해 현실은 어떻습니까?
0: 네. 통계 수치를 보면은 좀 이러한 문제가 좀 잘 드러나는데요. 2022년에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강간 피해 유형의 41.1%는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 그리고 34.3%는 이 속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분석에서는 강간 피해 중 명시적 폭행과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 강간 피해 3분의 2 가량이 체여비서의 기준으로는 범죄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상태에 있거나 또는 경제적인 종속 관계에 있었거나 또 심리적, 신체적 취약성을 이용당한 경우 또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강압적 상황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보호하겠다고 이 선언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작 실제 피해 다수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1: 예.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동의 강간,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국제적으로는 이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미 좀 입법 단계를 넘어서 정착 단계에 접어든 국가들이 상당수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폭행 협박의 요건을 아예 삭제하고 동의의

0: 부재 자체를 강간죄 핵심 구성 요건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2016년에 이제 형법 개정으로 아니오는 아니오다라는 이제 원칙을 입법화해서 피해자의 의사표현 자체를 이 기준으로 삼았고 또 영국도 2003년에 성범죄법에서 합리적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 판단 기준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규범 차원에서도 2021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는 강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모든 국가에 명시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난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3건이 각각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상임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여전히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기준 또 시민들의 여론 모두가 좀 같은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입법부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전반의 문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게 개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0: 네, 이 사건으로 당연히 피해자 개인이 구제를 받는 것이 당면한 목적인데 이 사건이 제기하는 이 법적 쟁점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 소원을 인용한다면 이 법원이 최협의서를 적용한 무죄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그리고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헌법 차원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1: 네.
0: 또 그 판단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재판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 안에서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좀 무력한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작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검사의 판단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가 이 사건 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 소원은 하나의 판결을 다투는 것을 넘어서 이 피해자를 사법 절차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헌법적으로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 그래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회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지코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무 노래.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곧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의 H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와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조공학기기 행사입니다. 올해는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시를 확대해서 장애인 고용 환경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 6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200여 점의 기기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전시를 넘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첨단 보조공학기기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제 직업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AI와 로봇 기반의 보조공학기기들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주변의 장애물과 주행로를 스스로 인식해서 움직이는 자동 주차 로봇과 경사로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좌석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유지 전동 휠체어 등이 전시가 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 로봇과 구글 AI 제미나이를 온 디바이스의 형태로 탑재한 점자 정보 단말기 한손의 세븐도 공개가 되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모두 단순히 이동 보조를 넘어서 장애인의 직무 수행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장애인의 자립과 직무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1: 네, 이번 박람회는 기기 전시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AI 드로잉 로봇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체험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는 로봇의 퍼포먼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주는 로봇 등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돌봄 로봇 체험과 느린 우체통, 그리고 포토 스티커 이벤트처럼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박람회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는 최신 보조공학기기 기술을 단순히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람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박람회 둘째 날에는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장애인 일자리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도 열린다고요?
1: 박람회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전망을 주제로 전문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참여해서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과정과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요. 한림대 병원은 장애인 로봇 관제사가 병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사례

0: 결과와 직무 운영 성과를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참여해서 AI와 로봇 기술이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하면서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관람 방법과 또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이번 박람회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박람회 사전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전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사장 당일 현장에서 등록한 다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전 등록에 참여한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대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지원받아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에 한층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실태 조사 소식인데요. 올해 총 4개의 조사가 실시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승인통계조사 4개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고용서비스의 수요를 조사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하고요. 장기적인 고용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생활과 취업 실태를 살펴보는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확인하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서 총 4개의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1: 네, 이 4개의 실태조사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이번 조사들은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취업과정, 그리고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욕구는 물론이고 기업의 장애인 채용 현황과 어려움까지 폭넓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개인과 기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세분화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 추출에 의해서 선정이 되니까요. 만약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공고 들어보죠. 먼저 대기업의 채용 공고 소식이 있네요.
0: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죠. 현대오토에버에서 데이터 라벨러 직무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자동차와 제조 관련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고 또 표시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특정 부품의 제조 사진에서 불량 부위를 판단하거나 자동차 블랙박스의 영상 속 도로 이미지에서 노면 표시나 표지판 등의 주요 객체를 라벨링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 안에 사람이나 사물 등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데이터 가공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번 채용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면서 중증 장애인이면 더욱 무대에서 채용을 합니다.
1: 네,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0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총 4시간을 근무하고요. 급여는 세전으로 월 139만 원 이상입니다. 이번 채용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로 진행이 되어서 이동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지원자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전형은 서류 심사와 온라인 화상 면접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지원 희망한다면 지원서 작성 후 5월 29일 오후 3시까지 장애인공단 서울 동부지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번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 동부지사 02-2146-353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맞춤 훈련과 연계된 채용 소식이네요. HK 인호엔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신입사원 모집한다고요?
0: 네, HK 인호엔과 장애인공단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장애인 특별 전형을 위한 맞춤 훈련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HK 인호엔은 전문 의약품과 헬스 앤 뷰티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과 바이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번 과정은 실무 중심의 맞춤형 훈련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채용까지 연계되는 과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허가 임상시험인 CTA를 비롯해서 이물검사와 포장, 문서관리, 분석시험, 환경 모니터링과 자재시험 등 6개의 직무에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 이 맞춤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훈련생에게는 어떤 지원이 제공됩니까?
0: 맞춤 훈련은 6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두 달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훈련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무별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수강료와 교재비 등 훈련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훈련 기간 동안에는 머물 수 있는 기숙사와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훈련 기간 동안 출석이나 생활 태도, 현장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에 탈락할 수 있고요. 훈련에 탈락할 경우에는 채용도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1: 네. 끝으로 채용 후 근무 조건과 지원 자격, 접수 일정도 전해주시죠.
0: 맞춤 훈련에 성실히 참여를 해서 채용이 된다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 수준은 직무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약 3,300만 원부터 3,600만 원 사이의 연봉을 받게 되고요. 옥내후생으로는 4대 보험과 퇴직연금, 경조금, 복지포인트, 그리고 통근버스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 맞춤 훈련은 장애인이면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으로 통학이나 기숙시설이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맞춤 훈련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는 5월 31일 자정까지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면 되고요. 다양한 직무에서 많은 수의 장애인 특별 채용이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구직자들의 지원 바라며 맞춤 훈련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거미의 노래 이어드리죠. 날 그만.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인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는 무대죠. 오티즘 슈퍼스타 K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1: 함께 웃는 재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관하는 오티즘 슈퍼스타 K가 7월 10일 서울 양재동 ATS센터 제2전 시장에서 열립니다. 오티즘 슈퍼스타 K는 발달장애인이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선발된 참가자들은 같은 날 열리는 제4회 오티즘 엑스포 현장 무대에 올라서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노래, 악기 연주, 댄스, 퍼포먼스, 마술, 스포츠, 암기 등이고요. 자신만의 재능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포함한 단체고,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60초 이내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0: 이 선발 방식이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 참가자 모집은 5월 29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6월 4일 오티즘 엑스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총 12팀이 선발되고요. 선정된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과 상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국내 대표 행사로, 강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사자와 가족, 기관,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됩니다.
0: 장애 예술을 관계의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가 있는데 어떤 전시일까요?
1: 2026 모두 공감 기획전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전시가 5월 23일까지 모두 미술 공간에서 이어집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를 중심으로 보는 시선을 넘어 돌봄과 협력의 과정 속에서 확장되는 장애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한 전시입니다.

0: 전시는 경사로는 늘어나고 문턱은 낮아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상태를 성숙함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요. 이 전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역시 중요한 관계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안부를 묻고 손을 내밀고 보폭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속도를 조율하는 경험이 전시 전반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완성된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어긋나는 순간들까지 그대로 전시장으로 가져왔는데요. 창작을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긍정하며 만들어가는 협력의 기록으로 바라봅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기반으로 제시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참여 작가와 작품들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이번 전시에는 김진우, 둥지, 라운콘,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선사랑 드로잉회, 이정현 등 총 6개 작가 및 팀이 참여합니다. 먼저 둥지의 작품, 둥지의 풍경은 상자 속 실, 씨앗, 밀랍 등 일상적인 재료를 관객이 직접 만지고 연결하면서 자신만의 풍경을 만들어 나가는 참여형 작업입니다. 익숙한 사물을 낯선 방식으로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돌보고 신경 쓰는 행위 안에서 관계의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합니다. 김진우의 영상 작업,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은 눈 내린 서천에서 출발해 아산과 익산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하루의 여정을 담담하게 따라갑니다. 승차권을 사고 국밥을 먹고 기차를 기다리는 일상 흐름 속에서 목적지보다는 이동의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라운콘의 함께 조각은 혼자서는 입을 수 없는 옷 형태의 조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입어야 완성되는 작품인데요. 몸의 균형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관계의 취약함과 의지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배려와 협력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작업입니다. 전시 관람은 모두 미술 공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1: 자, 이어서 장애 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열리는 JW 아트 어워즈 소식도 전해주시죠.
0: JW 이종호 재단이 장애 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JW 아트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1인당 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분야는 한국화와 서양화 등 순수 미술 부문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창작된 캔버스 10호 이상, 60호 이하 작품만 출품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작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본상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처음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 중 작품성을 인정받은 경우 수여하는 JW 기대주상이 신설됐습니다.
1: 네, 그 공모전의 지원 내용이나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번 공모전은 총 18명을 선발합니다. 대상 1명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을 수여합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전시 기회가 제공되고 본상 수상자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작가는 개인전 개최 지원과 해외 갤러리 전시 시 항공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 수상자가 미술 관련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도 마련돼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6월 1일까지고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1차 심사 결과는 6월 26일, 최종 수상자는 7월 27일에 발표됩니다. 선정된 작품은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되고요. 시상식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0: 누보 스타일로 무대를 꾸민 점이 특징입니다. 자연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개방적인 무대에서 관객들은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오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휘는 데이비드 이 지휘자가, 연출은 이회수 연출이 담당합니다. 비올레타 역에는 소프라노 이혜정과 박소영이, 알프레도 역에는 테너 정호윤과 김민석이 출연하고요. 제르몽 역은 바리톤 공병우와 김기훈이 맡습니다. 또 안니나 역에는 소프라노 김동현과 신혜리가 출연하고, 극중 의사 그랑빌 역에는 실제 의사가 깜짝 등장해서 색다른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면서요.
0: 네, 이번 공연에는 시민예술단 100명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 4월에 모집한 시민예술단은 5월 4일부터 전문 제작진의 지도를 바탕으로 연습을 거쳐 합창으로 공연에 참여합니다. 단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공연의 일부가 돼서 무대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예술단은 공연 프로그램에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오페라라는 장르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형 구조는 관객과의 무대 거리를 좁히고 예술을 일상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야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초여름 풍경 속에서 오페라의 매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공연 연출가인 정고 씨가 발레 연출을 통해 무대에 복귀한다는 소식인데 어떤 발레 공연일까요?
0: 14년 만에 복귀하는 창작 발레 무대는 신작 테일 오브 테일즈입니다. 5월 22일과 23일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공연하는데요. 2012년 국립발레단 포이즈 이후 처음 선보이는 발레 연출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라 실피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 백조의 호수 등네 편의 고전 발레를 한 무대에 엮어 재구성한 창작 발레입니다. 각 작품의 주요 장면과 음악, 동작을 분절해 다시 연결하면서 기존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오늘의 시선으로 풀어낸 점이 특징입니다. 발레 고전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지금 시대에는 지나치게 희생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고전의 아름다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었다고 연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품은 여성 주인공의 감정 흐름을 중심으로 사랑과 의존, 희생과 상실을 지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무대 역시 무채색에서 점차 색을 얻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인물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1: 그리고 마침 그 대한민국 발레 축제도 함께 열리고 있죠?
0: 네, 이번 작품은 대한민국 발레 축제의 기획 공연으로 선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올해 대한민국 발레 축제는 에코, 공명을 주제로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요. 총 15편의 다양한 발레 작품이 관객과 만납니다. 5월 27일 춘천발레단의 세비야의 이발사, 5월 30일 광주시립발레단 해적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발레단의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안무가 최수진과 이루다는 6월 6일과 7일 아리랑의 정서를 새롭게 해석한 신작 발레 아리랑을 선보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조장혁이 부르는 그대 떠나가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전분기보다 1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은 8조 1000억 원이 늘었고 기타 대출 역시 4조 8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112만 개로 1년 전보다 22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11만 1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24만 6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피해가 1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F 푸른나무재단은 오늘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 가운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비중이 2024년 16.2%에서 지난해 39.9%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거나 신고소득 없이 고가주택을 사들인 현금 부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이 감소하는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탈세 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을 하고 탈루 혐의자 총 1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월 519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이상, 올해 기준으로는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길게는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 같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주기로 함에 따라서 올해는 519만 원 미만의 소득까지는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모두 110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대비 5.1% 수준입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1만 6,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과문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시설 집단급식소 등 4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급식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식재료 검수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리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재료 보관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도 적발이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시작이 됐죠. 어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분들이 신청을 했고 오늘은 2와 7, 내일은 3과 8, 모레는 4와 9, 그리고 글피는 5와 10인분들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 70%가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이고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소득이나 자산 기준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자인 줄 알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상위 30%에 속한다고 하니 웃으면서 좋아하셨을까요? 상위 30%에 속한다고 하지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서운해하셨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상위 30%라는 데에 대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고유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수연 리포터의 화제 인물 그리고 이문학당 상호의 대표

대표 오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오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재무설계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 등 부동산 관련 소식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조기 인출을 최소화하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장기간 적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신연금 상품 개발과 장기 수령 확대 그리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해지 건수는 245건으로 올해 1분기 전체 해지 건수도 전년 대비 36%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지만 집값이 오르면 직접 처분이나 자녀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다 시세 차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노후소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서나 음악 감상, 미술관, 박물관 방문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술활동을 주 1회 이상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4% 느리고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한 살 더 젊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동의 효과와 비슷하거나 더 큰 수준으로 특히 4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뚜렷했습니다. 연구진은 문화예술 참여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도구라며 일상적 건강 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빛과 소금이에요. 샴푸의 요정.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선 리포터의 화제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도 화제 인물 함께 만나보시죠. 전선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또 어떤 분을 소개하실 건가요?
2: 네, 오늘은요.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변신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분과 함께 해봤는데 네. 바로 60세 트로트 가수 춘자님을 제가 공연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1: 네, 네.
2: 직장인으로 아주 평범하게 일하시다가 50대 이후에 가수로 전격 활동하시면서 음반도 내고 그리고 또 전국 행사는 물론이고요. 뭐 너튜브 활동 그리고 노래 봉사까지 꾸준히 10년 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1: 벌써 이제 60이 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흰머리 그리고 또 주름살이 좀 늘어도 인생은 언제나 후진없는 일방통행이다라고 하시면서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 춘자님 어머님들의 뜨거운 단합대회를 단숨에 콘서트장으로 뒤바꿔 놓은 그런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네. 도대체 어떤 현장인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
1: 네, 네.
3: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생은 일방통행, 그래그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춘자입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행사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늘 지금 기분이 좀 아주 설레이면서도 기쁘기도 하고 좀 긴장도 사실은 되는 자리예요.
2: 오늘 초대 가수로 오신 건데?
3: 네. 그렇죠. 아~ 네. 우리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친교 모임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항상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우, 춘자 씨 이번에 와서 분위기 좀 한번 왕창 한번 띄워주면 안 돼? 꼭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분위기 띄워드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메들리도 좀 들어가면서 아주 네. 분위기 방방 띄워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몸살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4: 네. 네. 진짜 맞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5: 열심히 하는 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들 공연 못지않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저 무슨 아이돌 공연인 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와 정말 관객들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하시는데 진짜 무대 매너가 와 대단했고요. 네. 이름만큼이나 좀 친숙하고 정겨운 매력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춘자님이신 걸 제가 네.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네. 사실 올해로 데뷔 10년이 넘는 그런 베테랑이셨어요. 동명 가수가 많아서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리지널 트로트 가수 준자다라고 하시면서 네. 뭐 무대를 중행무진 누비면서 멋진 활동 지금까지 이제 펼치고 계신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시고 뭐 마이크를 갑자기 잡고 가수가 된 이유가 뭘까? 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연 어떻게 가수의 꿈을 펼치게 되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 네. 제가 꾸준하게 이제 워낙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성가대 활동도 하고 각종 가요제다 뭐 노래자랑부터 해서 또 나가고 그래서 시상을 자꾸 받게 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본인 노래 좀 한번 부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상도 받은 김에 또 이렇게 노래도 내게 되었어요. 일반 직장을 다녔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도 제가 주말이면 쉴 틈이 없었어요. 뭐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산도 가고 근데 봉사활동하는 거는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이제 많은 무대가 거의 그때는 거기가 무대였죠. 근데 무대라고 생각 안 하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면 네. 직장 생활 하면서 노래로 봉사하셨던
2: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이제 퇴직하고 그 전화로다가 엄마는 네,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23년 다녔죠. 제가 그만둔 지는 15년도에 그만두면서 노래가 조금 아 무르익어 가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한번 가요제도 더 나가봐서 더 배워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을 자꾸 받게 되면서 이렇게 주변 분들이 요구사항에 노래 한번 본인 노래 한번 해보자.
1: 그러면은 네.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쭉 활동하셨는데 네. 음반이 나온 거는?
2: 19년도에 나왔어요. 아... 참 늦었죠. 늦각이죠. 네. 제가.
1: 어떻게 첫 음반 나오셨을 네. 때 어떠셨어요?
2: 첫 음반 나왔는데 그냥 봉사를 다니면서 남의 노래 부를 때는 그냥 제가 흥에 겨워서 잘 불렀거든요. 제 노래가 나오니까 CD도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막 그랬어요. 방송에 나오는데 제 얼굴 보면서도 저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막 그런 이제 부끄러움이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좀 지나다 보니까 저 때는 저게 부족했어. 저긴 저랬구나. 창피해 막 이러고 네. 이제는 제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또 많이 또 발견을 하게 돼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네. 네.
0: 이제 무대에 발이 붙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이분은 용기 있게 도전했다라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고 쉽지 않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2019년에 발표한 타이틀곡 인생은 일방통행처럼 세월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좀 즐기시면서 뭐 전국 행사장을 다니시고 유튜버로도 또 활동도 맹 활력 중이시고요.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 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이나 또 이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아낌없이도 재능 기부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10년 넘은 시간 동안 노래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순간인지 또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2: 네. 아, 그렇죠. 일단은 무대 가면은 좀 우대해주고 대우받는 이런 지금 오늘 같은 장소에서도 보면은 춘자 가수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눈인사라도 해주는 그거에 어깨가 괜히 흘러가고 네, 큰 어떤 대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알아봐주는 그거에 또 미소에 또 이제 그렇고 또 어르신들이나 어디 갔을 때 제 노래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인데도 어깨춤을 추면서 박수치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이쁘냐고 너무 이쁘다, 이쁘다. 막 어제 그저께도 이제 요양원 봉사를 또 갔다 왔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는데 박수를 치게끔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저는 무조건 뒤에 가서 끌어안고라도 박수 치게 해주고 앞에서 막 재롱도 부려서 춤도 춰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꾸만 또 춘자 씨만 오라 그런다고. 아무튼 저는 뭐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도 항상 저는 뭐 좀 되도록이면은 책임감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신뢰감 있으면서 저한테 아, 저 사람 진실하구나 이런 거 네네 항상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는 가수이지만은 가수를 먼저 세우지는 않아요. 저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좀 가고 싶어요.
0: 네네
1: 노래로 진정성을 또 갖고 싶고 그러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요. 사실 이렇게 가수 춘자로 멋진 날개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든든한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의 눈부신 특

0: 급 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네. 남편분은 또 지금 춘자 가수님을 도와서 엄청 그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실 오.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1: 그 온 가족이 봉사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하셨고 그런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제는 노래로 이제 위로를 전하면서 진짜 연예인으로서 제3의 인생을 향해서 거침없이 직진 중인 가수로서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전해주셨습니다.
1: 네.
2: 저희 친구들은요. 여고 동창도 그렇고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예전부터 이제 봉사상도 참 많이 받았지만 저한테 하는 수식어가 미소천사, 해피바이러스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노래를 듣고 옆에 있으면 기를 받아서 그냥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힘을 주고 그런 거 줘야지 제가 또 개운하고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봐요. 아무래도 가수 되고부터는 오히려 더 그냥 자동으로 이제는 입이 방긋방긋 응. 나도 모르게 속은 타들어가더라도 네. 네.
3: 요즘에도 막 가왕 프로니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데 도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2: 아유, 그렇게까지 저는 뭐 아직 능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늦각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요 주위에서 열심히 잘해서 주위 분들 행복하게 해주면 저는 그게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물론 큰 데는 가고 싶죠.
3: 언젠가는 네. 오늘 또 해피바이러스의 이런 느낌이 네.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2: 제 노래 제목이 인생은 일방통행이라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신곡이 또 몇 곡 있어요. 녹음이 이제 남아 있는데 곧 마무리해서 가을쯤 되면은 아마 아주 더 풍성한 노래로 해서 이제 팬들을 찾아갈 거고요. 아무도 올해는 병원형 말티니만큼 이 붉은 적토마 붉은색처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올해 12월 안으로 제가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할 겁니다.
3: 저도 만만치 않은 길을 갖고 있는데 아, 네.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네. 세 발에 피네요.
1: 맞습니다. 우리 전수현 씨가 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저희 프로그램 목요일에 방송되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네. 노래 봉사하러 다니시다가 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앨범 발표하면서 평소에 꿈을 이루신 그래서 가수로 활동하신 분도 70대에도 계세요.
3: 와, 대단하시네요.
1: 80대도 진짜. 그런 열정으로 90대도 나누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을 멋지게 펼치는 60세 트로트 가수 춘자님은 아직도 어리시니까 계속 일방통행 쭉쭉 나가시면 저 위에 높은 탑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전선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춘자 씨 노래예요. 인생은 일방통행.

춘자의 인생은 일방통행 들어봤습니다.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책 선물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을 모두 7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극입니다. 브레이트의 대표작을 날카로운 풍자와 밀도 높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연극 예외와 관습에 초대하는데요. 대학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시어터 202에서 오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공연하는데요.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또 인문학을 통해 우리 생활의 활기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인문학당 상우의 대표 웅순 박사 전화로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지난 토요일 저녁에요. 불기 2570년을 기념하는 초파일 연등 행사가 열렸는데요.
0: 네네.
1: 네, 2026년 불교계의 봉축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0: 네네. 연등 행사는 국가 무형 문화재로 2020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문화 유산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로봇 스님들이 연등 행렬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정말 주목이 되더라고요.
1: 네, 저도 봤습니다.
0: 네네. 네네.
1: 그래서인지 이번 연등 행사에는 뭐 전국에서 원래 불교 신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0: 네네.
1: 가족들의 참여가 많았고
0: 네.
1: 특히 어린이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0: 네네.
1: 네, 참여 인원이 10만 명에 이르렀고요.
0: 네.
1: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0: 네.
1: 네, 행사 후에 뭐 관광 순례 노래에 맞 쳐서 춤을 막 같이 추시더라고요.
0: 네네.
1: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연등 행사는 종교 행사이자 세계 시민의 축제가 되었구나 저는 실감했습니다.
0: 네네.
1: 네, 연등회의 역사를 좀 보면은요,
0: 네.
1: 고려 시대에는 주로 정월 대보름 날에 개성과 평양에서 열렸어요.
0: 네.
1: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네, 이때는 또 왕과 전 백성들이 나라의 안녕과 네, 번영을 기원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외국 사신이라든가 상인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0: 아.
1: 그래서 교역을 운운하는 또 국제적인 무역 박람회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0: 오, 네, 네.
1: 네, 943년 고려를 창업한 태조 왕건이 남긴 훈여십조 중에 여섯째 항목에 연등행사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0: 아, 네.
1: 네, 그만큼 중요한 국가행사였다는 건데
0: 네.
1: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네, 여섯째 짐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연등과 팔간에 있으니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며 팔간은 하늘의 신과 오왕, 명산, 대천과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사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것을 금하라. 나는 나라를 세운 처음부터 행사일이 나라의 제사 날짜와 겹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같이 즐기고자 하였으니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행하라.
0: 아.
1: 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행사였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네, 네. 민간의 세시 풍습이었던 연등회가 이제 석가 탄신일이요. 초파일에 궁중 행사로 열리게 된 것은 고려 중기 의종 때부터였는데요.
0: 네.
1: 이때는 미륵 보살회라고 했습니다.
0: 네, 네.
1: 네. 이후 고민왕은 이제 직접 초파일 연등 행사를 열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초파일 연등 행사가 전국적으로 대중화되었는데요.
0: 네.
1: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직접 등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0: 네.
1: 그래서 등을 만들 비용을 마련하려고 한 달 전부터 이제 대나무 위에 이제 막대 위에 종이로 만든 어떤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0: 네.
1: 쌀과 배를 좀 배포 그러니까 포를 달라는
0: 네.
1: 그런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고 그래요.
0: 아.
1: 이게 이제 호기 풍속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네 고민왕이 직접 어린이들에게 쌀을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0: 네.
1: 이 호기 풍속은 유교 국가였던 조선 시대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등 행사는 종교 의례 이전에 세시 풍습이었고 나라의 안녕을 피는 국가 행사였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네, 21세기가 되면서요. 지금 세계 곳곳의 모든 종교 행사가 종교를 넘어서 이제 지역 축제라든가 전 국민 축제로 바뀌고 있어요.
0: 네.
1: 네, 이런 현상에 대해 종교학자들은 대부분의 현대인은 나는 특정 종교를 믿고 정기적으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신앙인은 아니다.
0: 네.
1: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어떤 경건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또 나 자신은 기도하고 명상하는 이런 좋은 삶을 살고 싶다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0: 우리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사찰에 가면은 합장을 하고 이렇게 목례를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게 바로
1: 네.
0: 그런 마음이죠.
1: 네, 네. 이제 네네. 종교 간에 뭐를 배제하거나 네. 터부시하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0: 네네.
1: 네. 개인의 평안과 행복이 사실은 사회 국가와 간의 어떤 평화와 공존 이 사이에 깊은 관련성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합의와 또 기원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 전 인류가 이 지구에서 생명과 수준 높은 문명을 지닌 존재로 계속 살아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0: 네, 네.
1: 네, 지금 우리 사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0: 네, 네. 여전히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적 이기심이나 세대 갈등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바뀌면서 공동체의 앞날을 도모해야 한다 하는 큰 생각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1: 네.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런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0: 네.
1: 네, 매년 5월이 되면 불자들의 어떤 등 공양으로 거리 곳곳이 정말 환하고
0: 네.
1: 올해도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저는 그 등불을 볼 때마다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데요.
0: 네.
1: 네, 가족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는 등 공양의 출발은 세속 생활에 찌든 자신의 마음을

0: 꼭 바르게 해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 아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난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1: 네.
0: 아난다에게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
0: 네, 그 핵심은 자등명, 자귀, 법등명, 법귀라는 한자 구절인데요.
1: 네.
0: 여기서 자등명은 부처님을 포함한 외부의 권위나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서 수행하고 진리를 삶의 등불이자 의지처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1: 네.
0: 네, 네. 강목 스님께서 그 부처님의 마지막 발차치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또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면서 공부 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자등명, 법등명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1: 네.
0: 네, 스스로 등불로 삼아라가 아니라 이제 강목 스님의 번역대로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라고 제가 읽었어요.
1: 네.
0: 네, 이거는 그 번역하신 경전의 판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아.
0: 네, 고대 인도의 언어에서는 등이라는 단어에 등불과 섬이란 뜻이 다 있다 그래요.
1: 네, 네.
0: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홍수와 같은 불의 재난에 도 자신의 마음과 몸을 섬으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섬으로 번역한다고 하네요.
1: 네네.
0: 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풍파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난처인 섬과 자신의 의식을 밝히는 등불이 모두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섬도 등불도 모두 필요하지요.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자각과 내가 길을 잃었나? 잃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막막함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1: 네.
0: 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아난다도 그랬다 그래요.
1: 네네.
0: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1: 네네.
0: 하지만 부처님은 내 나이 무르익어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왔다라는 개송으로 대답을 하셨는데요.
1: 네네.
0: 결국 우리 모두 각자 마음을 챙기고 생각을 차분히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이 부처님이 남기신 귀한 가르침입니다.
1: 네네. 오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 행사의 의미 그리고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의 뜻을 새겨보았는데요. 위대한 분들이 남기신 가르침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이기심을 버리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2000여 년이 넘도록 여전히 종교, 인종, 지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인문학당 상회 대표 웅순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사랑과 평화의 노래예요. 장미.

0: 인생 설계, 재무 설계 이어집니다. 매주 이 시간에 노후 준비 재테크를 포함한 세무, 증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0: 5월 9일 기점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됐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부활했는데요.
0: 네.
1: 일단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거나 또는 이제 부동산 거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 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의 중과 세율이 20%포인트가 가산되고요.
0: 네.
1: 특히 3주택 이상의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게 되는데요.
0: 네.
1: 뭐 여기에 그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에서 지금 이제 집을 판다면 실효세율이 무려 82.5%나 됩니다.
0: 네.
1: 뭐 예를 들어보면 서울 그 서초구 반포자의 전면적 84제곱미터를 과거에 한 15억 원에 취득해서 현재 50억 원 정도에 매도할 경우라면 뭐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액은 5월 9일 이전에 매각했을 때 12억 7,280만 원이었다면 뭐 이후에는 23억 5,700만 원으로 급증하게 되고요.
0: 네.
1: 만약 3주택이라고 하신다면 뭐 27억 3,077만 원을 납부해야 되니까
0: 네.
1: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0: 네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은 매매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매물이 실제 줄었나요?
1: 네, 줄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서울 아파트 매물이 5월 12일 기준 63,985건을 기록했는데요.
0: 네.
1: 한 10일 전하고 비교해 보면 한 11.6% 감소하면서 확실히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실시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와 같은 매물 감소 우려를 좀 불식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인의 매도 편의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 실거주 유예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0: 네.
1: 그게 이제 5월 12일 정부가 내놓은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번 조치는 정책 발표일인 지난 5월 12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관련 제도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그 임차인이 있는 규제 지역에 이제 세를 낀 주택을 전제로 규제 완화 대상이 넓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2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까지 임차인이 있어도 임대차를 끼고 매도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0: 네.
1: 그 토지거래 허가 관련한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시 되겠고요.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 등기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실소유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조건이 있어요.
0: 네.
1: 이제 5월 12일 그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0: 네.
1: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전입신고 4개월 안에 안 하고 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토지거래 허가를 거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에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매수자는 이번 대책 발표일인 5월 10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0: 네.
1: 하지만 이제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전입을 해서 신고주를 시립주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할 때 매수자에게 그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6개월 내 전입신고하는 부분들도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0: 네.
1: 이제 요 제도가 법을 바꿔야 됩니다.
0: 네.
1: 그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요. 5월 13일 날 입법 예고를 했으니까 아마 시행은 5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네. 이번에 실거주 의무 유예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관련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자 전세금이 있으면은 전체 주택의 금액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현금 여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이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 LTV 상한이 이제 40% 정도인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0%보다 높다면, 나중에 전세를 뺄 때 그 집에 대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예를 들어서 12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는데
0: 네.
1: 7억 원 전세가 끼어 있다고 하면 전세금이 이제 LTV의 40%를 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5억 원의 이제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실거주 유예가 최장 2년이지만 2년 이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향후 전세금 7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0: 네.
1: 요때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서 대출 규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0: 네.
1: 그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그 매수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시고 좀 실질적으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술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0: 네, 네. 임차인을 낀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가 실제 서울 등 수도권의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이번 조치로 일부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는데요.
0: 네.
1: 그 대출과 갭투자가 제한된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0: 개념의 뚜뚜라는 채를 선호해서 사실 이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실거주를 통해서 절세를 완성하려고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 네.
0: 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상환 압박을 동시하지 않는다면
1: 네.
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보다 이번 조치로 인한 매물이 추가로 나오는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팔고 연내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다시 주택을 매입한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0: 이제 결론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 이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실거주 유예 대상은 이제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신 분이어야 하고요.
1: 네.
0: 발표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한 뒤에 무주택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1: 아.
0: 예를 들어서 뭐 현 주택을 매각한 뒤에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사실 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시고 대책에 따라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이제 2억 원에서 6억 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대출이 강화됐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자본 여력이 좀 제한될수록 매각 의사 결정이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네네. 다주택자는 또 어떤지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임대차를 끼고 매각이 가능해졌잖아요.
0: 네네.
2: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이 되는 거죠.
0: 적용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실 텐데요.
1: 네.
0: 그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임대차를 낀 상황 속에 다주택자의 매각 편익성이 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1: 네.
0: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한 다주택자도 사실 이번 조치 대상이 포함되면서 뭐 구체적인 실거주 유예 요건도 이제 동일하게 완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인 5월 9일이 지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그렇게 해서 받더라도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좀 절세가 민감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제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1: 네.
0: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들이 아주 높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고 매물을 내놓으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이번 조치로 아무튼 우리 대표장님도 수없이 많은 전화 받으실 것 같아요.
0: 네.
2: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진의 모르리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봄날 젊은 엄마 아빠가 어린 딸과 함께 시골 논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올챙이를 보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올챙이는 커서 왜 개구리만 되는 거예요? 독수리나 사자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딸의 엉뚱한 질문에 아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엄마가 대답했지요. 올챙이가 자라서 독수리나 사자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니? 개구리가 돼서 개굴개굴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네, 참 명쾌한 설명이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엉뚱한 질문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겠습니까? 윤한기의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최영미 시인의 시 선운사에서를 소개합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이정희의 노래입니다. 그대여.

네, 5월에는 가족 모임이 많아서 유명한 식당들은 예약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가득한 계절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특별석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0: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도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어딜 가나 날씨가 좋아서 네. 또 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네. 대전 시내도 그렇습니까?
1: 대전 시내 원도심 쪽에 이제
0: 은행동.
1: 네, 방식 때문에.
0: 아, 시옷.
1: 예.
0: 디귿. 네. 그 유명한 빵집.
1: 네. 그 빵집에서 줄 서 계신 분들도 많고
0: 네.
1: 빵을 사신 분들은 또 주변에 식당에 가가지고 또 식사들 하시느라고.
0: 야, 그러니까 상권이 다 살았네요. 그러니까 그 빵집 덕분에.
1: 네, 그러니까 그렇죠.
0: 그 빵집이 명소가 되고 뭐 꼭 가봐야 되는 그 소위 말하는 핫플이 되면서
1: 네.
0: 외국인들도 찾아오잖아요.
1: 네,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0: 그 온 김에 또 그 주변에 또 즐길 거리, 먹거리까지 다 누리고 가는 거죠.
1: 네. 그리고 요즘 또 프로야구 하고 있잖아요.
0: 예.
1: 프로야구 응원하러.
0: 한화이글스.
1: 예. 타팀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0: 원정.
1: 아니라
0: 대전의 원정. 예.
1: 대전의 원정 팬들이 오잖아요.
0: 우리 연망국 갑니까? 갑자기.
1: 그런 원정 팬들도 온 김에 꼭 또 이제 빵을 사가지고 가야
0: 아, 맞아요.
1: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친구들도 부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0: 예.
1: 어, 대전 간다고? 그러면 무슨 빵 좀 사다 줘. 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 가면은
0: 네,
1: 다들
0: 있잖아요.
1: 이제 빵들 양손에 이렇게 빵 가방들 들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0: 저는 심한 경우 물론 심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새 뭐 KTX 타면 금방이니까 대전까지 서울에서도 그렇고
1: 네.
0: 전국 어디서든
1: 그렇죠.
0: 그거 사러 정말 기차 타고 갔다 오는 봤어요.
1: 어.
0: 정말로 급빵 먹고 싶어서.
1: 저는 더한 사람 봤어요.
0: 어떤 경우?
1: 하룻밤 그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하룻밤
0: 네.
1: 자고
0: 네.
1: 그 오픈런이라고 하죠.
0: 아. 열자마자 그거 살라고.
1: 예.
0: 빨리 그 팔리는 게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품절될까 봐.
1: 근데 오픈런 할 때도 줄 서 있어요. 그것도.
0: 이야, 대단하네요.
1: 그런 분들도 봤고.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게
0: 네.
1: 제가 잘 가는 그 원도심에 노포 식당들 있거든요.
0: 아.
1: 가면 늘 그냥 가서 먹을 수 있었는데.
0: 이젠 또 거기도 사람이 많아졌군요.
1: 줄 서야 돼요. 거기.
0: 참 상인들은 행복하시지만.
1: 아, 그렇죠. 예.
0: 원주민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1: 저 따위가 뭐라고요?
0: 궁금한 게 그게 원도심인 그 본점 가서 먹는 맛이나
1: 예.
0: 역에서 사 먹는 그 빵이나 똑같습니까? 품질은? 맛은?
1: 제가 먹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선곡 주제는 뭔가요? 빵은 아니죠?
1: 빵은 아니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이나 밴드의 음악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0: 아, 가족. 그러니까 형제, 자매, 팀.
1: 네.
0: 몇몇 팀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오늘 첫 팀은 어떤 팀인가요?
1: 처음 딱 떠오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은 별 가족의 아, 노래 꼽았습니다.
0: 그렇죠.
1: 딱 부러지게 말해 준비했습니다.
0: 아, 작은 별 가족은 뭐 온 가족이 다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던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 네.
0: 다 참여했던 대가족 밴드였죠.
1: 그렇습니다. 부모와 육남 일녀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0: 네.
1: 실질적으로 부모는 매니지먼트 쪽 일을 담당을 했고 육남 일녀로 구성된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아이들 그 음악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악기도
1: 아, 그렇죠.
0: 그렇고.
1: 예. 뭐 노래 가사를 쓰기도 하고
0: 네.
1: 노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0: 네.
1: 강인봉 씨와 강에리자라는 스타를 배출을 했고요. 셋째 강인엽 씨도 슬퍼하지 말아요를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곡 외에도 또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라는 가사에 그리운 어머니가 또 우정의 무대 주제가로 쓰이기도 했죠.
0: 예. 오늘 준비하신 곡 딱 부러지게 말해는 어떤 곡인가요?
1: 1982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이고 강에리자 씨가 보컬을 맡은 곡이에요. 노래는 펑키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0: 예.
1: 펑키한 리듬에 당돌하게 들리는 그런 가사와 보컬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다음 곡은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준비했습니다.
0: 예.
1: 조한옥과 은날개는 조한옥과 조한숙 남매를 주축으로 처음 결성이 됐고요.
0: 아, 조한옥 씨가 남성이고.
1: 네. 네. 이후에 동생 그 조한수 씨 그리고 외사촌 박종순 씨, 이종사촌 김미경 씨가 합류하면서 5인조 패밀리 밴드가 됐습니다.
0: 야.
1: 일렉트릭 기타를 메고 긴 롱부츠를 신은 그 여성 보컬의 모습이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70년대 후반에 걸크러쉬 스타일을 보여준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조한옥 씨가 메인 보컬 아니었군요. 일단은 남성이니까.
1: 네. 밴드 이름 때문에 보컬리스트를 조한옥 씨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조한옥과
0: 예.
1: 은날개니까.
0: 네.
1: 조한옥 씨는 남자 멤버로 키보드를 담당했고요. 보컬리스트 이름은 조한숙 씨였어요.
0: 네.
1: 79년에 발표된 당신도 때로는 밴드 최초이자 최고의 히트.

0: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탱고 인트로에 트로트 고고가 섞인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아, 밴드 최초이자 최고의 히트곡이면 뭐 이 곡 이후에는 큰 히트곡은 안 나왔던 얘기예요.
0: 네, 이만큼 큰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곡으로 KBS 가요대상의 그 중창 및 보컬 그룹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어요.
1: 예. 자, 두 팀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별 가족의 딱 부러지게 말해, 주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작은 별 가족의 딱 부러지게 말해, 조한옥과 은나기의 당신도 때로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이나 밴드의 음악입니다. 송명화 씨는 삼형제시잖아요.
1: 네.
0: 우애가 좋으십니까?
1: 뭐
0: 좋은 편입니까?
1: 나쁜 편은 아닙니다.
0: 예.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뭐 그저 그렇다 이런 의미인가요?
1: 네, 삼형제인데. 예. 작은 형이랑은 어려서부터 이제 방을 같이 썼었고, 아. 큰 형은 떨어져서 이제 방을 딸 혼자 썼으니까, 작은 형이랑은 친하고, 아. 큰 형은 좀 어려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0: 일단 나이 차이도 있고.
1: 나이 차이가 이제 5살이 나는데, 큰 형하고는. 네. 그래서 큰 형하고, 뭐,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울 일은 별로 없었던 게, 작은 형이랑은 친하니까 싸울 일이 없었고.
0: 원래 같은 방 쓰면은 더 네. 싸워요.
1: 근데 작은 형이
0: 내 거 쓰지 마 이러면서
1: 작은 형이 그런 거는 되게 관대하고 그렇기
0: 아,
1: 때문에
0: 그러셨구나.
1: 예. 예. 뭐 싸울 일 별로 없었고 네. 큰 형한테는 싸운다기보다 대들다가 맞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예.
0: 형님들은 뭐 잘 지내시죠?
1: 예.
0: 예. 한 분은 저기 뭐 치과 이렇게 하신다고.
1: 예, 그렇습니다. 예. 입 뭐 치과에 일이 생기면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아이고, 모든 예. 게 해결이 됩니다.
0: 자, 이번에 만나볼 분들 세 명의 형제 혹은 남매로 구성된 팀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3남매 밴드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그리고 3형제 밴드 산울림의 아니 벌써 준비했습니다.
0: 나 어떻게가 아니고 난 어떻게군요.
1: 네, 맞습니다.
0: 김트리오.
1: 김트리오는 김파, 김단, 김선으로 구성된 남매로 구성된 3인조 밴드고요.
0: 네.
1: 1979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수록곡 연안부두의 히트로 발매 3개월 만에 5만 장이 팔려 나갈 만큼 큰 인기를 누렸어요.
0: 네.
1: 안타기획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음반을 냈는데 그 안타기획의 안치행 씨와 이들의 아버지 베니김 김영순 선생이죠.
0: 예.
1: 친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의 친분이었죠. 이제 미팔군 시절부터.
0: 예.
1: 어머니는 또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른 이혜연 선생이 정말 음악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베니김 선생은 최고의 프로모터 아니었을까요? 그 예. 미팔군 쇼무대의 어떤 흥행사.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화양흥업이라는 큰 업체가 일종의 기획사를 운영하신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뭐 흥업이나 기획사라고 하면은
0: 네.
1: 그러니까 가수나 이런 무용수나 코미디언 이런 연예인들을
0: 모든 연예인들을 다
1: 이제
0: 섭외해서
1: 섭외해가지고 이제 군 부대, 그러니까 미팔군 네. 부대에 이제
0: 제공하는 거죠.
1: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었었죠.
0: 용역 관리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예. 영향력이 대단했겠어요.
1: 네.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기획사가 되기도 하고,
0: 예.
1: 그 레코드사가 되기도 하고,
0: 아~
1: 그렇습니다. 예.
0: 우리나라 연예 산업의 하나의 또 바탕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예.
0: 자, 오늘 들어볼 난 어떻게는 어떤 곡입니까?
1: 연안부두의 빅히트 이후에 80년에 이제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실 두 번째 앨범은 밴드 이름이 아니라 막내 김선 씨의 독집을 만들고 오빠들은 연주만 할 계획이었었는데
0: 네.
1: 출시는 김트리오라고 이제 출시가 됐어요. 다만 앨범 재킷을 보면은 김트리오라는 앨범보다 김선 씨의 활동 이름으로 생각 활동명으로 생각했던 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크게 써 있어요.
0: 네.
1: 전체적으로 일찍과는 달리 김선 씨가 거의 모든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난 어떻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촌스럽게 들리지 않는 세련된 편곡 그리고 연주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이어지는 곡은 산울림의 아니 벌써.
1: 네. 삼형제로 구성된 밴드죠.
0: 네.
1: 70년대 후반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가요계 판도를 바꿔놓은 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 가요제 열풍과 맞물려서 더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어요.
0: 네.
1: 공식적으로 13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아니 벌써는 77년도에 발매된 충격적인 데뷔곡입니다.
0: 아, 이게 데뷔곡이었나요?
1: 네.
0: 아,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1: 그렇죠.
0: 아니 벌써 처음 초절부터
1: 아마추어가 만든 노래 같았었잖아요.
0: 예,
1: 근데
0: 예.
1: 이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음반샵이나 다운타운가는 이 노래로 또 흘러넘치게 됐었죠.
0: 많은 국민들이 열창하게 됐고 또 열광했고요.
1: 네.
0: 또 유행어처럼 히트가 됐습니다.
1: 코미디언들은 자신들의 코미디 소재에 아니 벌써 뭐 이런
0: 그러니까요.
1: 이야기를 응용했고요.
0: 많이 써먹었죠.
1: 아이들은 또 이 부분을 따라하고
0: 네.
1: 음반을 보면은 일종의 기념 음반 형태로 발표하게 했다는데 그 커다란 성공과 함께 밴드의 롱런으로 이어지게 된 그 계기를 만든 곡입니다.
0: 예, 77년에 발표됐으니까 제가 이제 막 그 초등학교 들어갈 국민학교 당시에 네. 들어갈 무렵인데 이 노래로 저도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밥 먹어라 했는데 아니 벌써 이러면서
1: 맞으면 안 돼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 기억에 확 떠오르네요.
1: 50년이 가까워지는 노래죠. 그렇죠. 77년이니까요.
0: 내년이면 50년이네요.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산울림의 아니 벌써 두 곡 듣겠습니다.

0: 아니 벌써 산울림의 노래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밴드에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남남끼리면 이제 의견이 잘 안 맞을 때 멋있게 틀어지고 해체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형제 자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니까 네.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1: 그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그런데 예. 해외는 안 그렇잖아요.
0: 외국에서는 또 스틸리면 오아시스.
1: 오아시스.
0: 그렇네요.
1: 원수같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재결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0: 재결합도 공연도 하고.
1: 그런 일도 있고 하트 같은 팀도

0: 자매인데
1: 가족들한테 좀 그 자매 남편하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0: 그 멤버들 남자 멤버들이 다 남편들이었잖아요.
1: 아니 남자 멤버들하고 관계 없이 네. 서로의 남편이 있었는데 아. 한 남편이 언니의 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의가 나가지고 아. 밴드로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0: 우리나라에서는 좀
1: 우리나라에서는 형제 간에 의가 나서 헤어지는 경우는
0: 실제 그런 경우 있어도 다른 이유로 다 이렇게 둘러대겠죠.
1: 예. 근데 함중아 씨가 예전에 이제 함정필 씨하고 아. 형제고 양키스라는 밴드에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함중아 씨하고 함정필 씨는 서로 음악적인 방향이 달라가지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안 좋은 건 아니었었고 네. 함중아 씨는 좀 락적인 음악을 하려고 했었고 예. 함정필 씨는 좀 흑인 음악 스타일의 음악을 아. 하려고 했었고 이래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갈라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 그럼 깔끔하게 이제 예. 서로 원하는 거 하자.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우리 가요계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남매와 형제 듀엣 차례네요.
1: 네. 현이와 덕이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하고요. 네. 형제 주의 유심초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아, 준비했습니다.
0: 참 긴 제목의 곡들이네요.
1: 네.
0: 현이와 덕이 장현 장덕 남매는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지요.
1: 네.
0: 두 분이 몇 살 차이였죠?
1: 5살 터울인데요. 1976년에 듀엣을 결성하고 가수 활동과 함께 영화배우로도 활동을 하게 되죠.
0: 네.
1: 정식 1집은 1978년에 발매가 됐고요. 앨범을 발표하고 해산을 했다가 85년에 재결합해서 잠시 활동을 또 이어가게 됐어요. 꾸준하게 듀엣 활동을 하다가 장현 씨가 설암 판정을 받은 1989년에 현이와 덕이 활동은 끝을 맺게 됩니다.
0: 네. 이어서 유심초 이야기도 들어보죠.
1: 네. 유심초는 유시형 씨와 유의형 씨 형제로 구성된 듀엣이고요.
0: 예.
1: 1975년에 너와 나의 석별로 데뷔를 해서 번안곡인 이것 참 야단한네를 아, 예, 예. 비롯해서 사랑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런 히트곡을 발표했죠.
0: 아 좋은 곡들 많이 냈었네요 진짜.
1: 81년에는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85년에 형인 유시영 씨의 이민으로 듀엣 활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0: 네 오늘 들어볼 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제목부터 아주 시적이잖아요.
1: 네. 사랑이요가 담긴 두 번째 앨범에 담겨서 함께 히트한 곡인데요. 가사는 김광석 시인이 1975년에 발표한 시 아. 저녁에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0: 역시 시구군요.
1: 네. 저녁에라는 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그린 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예요.
0: 예. 자, 현이와 덕이의 노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그리고 유심초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듣겠습니다.

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요심초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현이와 덕이었어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 밴드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음악 DNA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력 하는데.
1: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뭐 김트리오 같은 경우나 사김벌 가족 같은 경우나 다 이제 부모님서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아이들 간에 또 음악적인 DNA가 분명히 있어서 누구나 이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뭐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0: 그렇죠.
1: 그들의 합을 내고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예. 어떤 그런 DNA가 같은 데서 오는 에너지가 절감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소통 문제라든가.
1: 그렇죠. 예. 물론 뭐 똑같은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산울림 같은 경우를 봐도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하고 김창훈 씨가 만든 노래하고 다른데 그래도 좀 뭔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거든요.
0: 맞아요.

0: 예, 예. 그런 부분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1: 예. 자, 이번에 호흡이 착착 맞을 것 같은 쌍둥이들의 노래 준비하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수아진의 새벽 아침 그리고 노고지리의 휘파람 두 곡 준비했는데요.
1: 수아진, 안상수, 안상진 형제였는데 참 두 분 애잔하고 부드러운 화음 최고였습니다.
0: 네, 1986년 명동성당에서 심장병 어린이 부르이오 도끼를 하면서 잘 알려졌죠.
1: 네.
0: 지금으로 보면은 일종의 버스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심장병 어린이 도끼에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그러고 보니까 버스킹의 원조쯤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버스킹. 예.
0: 정말 눈에 띄는 버스킹을 처음 접하게 됐던 팀이 예. 바로 수아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정식 데뷔는 1987년 새벽 아침을 통해서 했고요. 그해 KBS 가요대상 신인상을 받았고 88년과 89년 계속해서 올해의 가수상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새벽 아침 외에도 나그네 사랑, 파초 이런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1: 네, 다음 곡은 노고지리의 휘파람인데요.
0: 네, 노고지리가 1985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이에요. 노고지리는 원래 데뷔 앨범 발표할 때는 듀엣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찻잔을 부를 때는 3인조였고
1: 예.
0: 그 뒤에 또 4인조가 됐다가
1: 네.
0: 한철호, 한철수, 쌍둥이 형제만 남아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1: 2인조, 3인조, 4인조, 다시 2인조.
0: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휘파람이 바로 2인조, 한철호, 한철수, 쌍둥이 형제만 남았을 때 네. 발표한 앨범인데요. 노고지리는 찻잔이라는 노래에서 너무나 산림 스타일이 박혀서 밴드로서는 조금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어요.
1: 그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들 아닌가요?
0: 예. 예. 앨범 한 장이 다 이제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로 꾸며져 있었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김창완 씨의 동생들이 군대가 있을 동안 밴드 산울림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1: 네.
0: 사람들이 산울림의 음악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노고지리를 좋아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뒤에 광대 말고는 뚜렷한 히트곡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었는데
1: 예.
0: 오늘 준비한 휘파람이라는 곡이 김창완 씨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찻잔하고 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진 그 뒤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1: 예.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수아진의 새벽 아침, 노고지리의 휘파람.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형제 자매 팀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들으셨는데요. 쌍둥이 형제들의 팀이죠. 수아진의 새벽 아침, 노고지리의 휘파람 듣고 왔습니다. 휘파람 이 노래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네요.
1: 네. 네. 차선 좋아하신다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또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가족이라도 취향과 스타일이 다를 텐데 아까도 그 산울림의 김창환, 김창훈 형제의 음악이 다 다르다 조금 만드는 거 보면은 네. 하셨는데 같이 음악을 합할 때는 다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뭉쳐있는 것보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주 보잖아요.
0: 네, 자주 보죠. 예.
1: 자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결국 같이 음악 활동을 하면 음악 얘기도 많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예, 예.
1: 생활같이 이제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물론 그렇게 말 많이 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0: 그래도 뭐 친구 사이보다 혹은 뭐 안면이 없는 사이들보다는 훨씬 더 못할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건.
1: 그렇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정해서 약속 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연습하자 해서 뭐 연습실에 모여라 이게 아니라
0: 격식 없이 아무 예, 때나 그냥.
1: 그냥 생활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어떤
1: 네.
0: 팀인가요?
1: 윤희와 윤미의 전화가 왔네 준비했습니다.
0: 윤희와 윤미.
1: 네. 80년대 초반에 그 여성 듀엣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0: 맞아요.
1: 왜 많이 나왔냐면은 컬러 TV가 보급이 되면서 소위 비디오형 가수라고 해가지고
0: 예.
1: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여성 듀엣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0: 네.
1: 윤희와 윤미 역시 당시에 데뷔했던 가수예요.
0: 친자매고요.
1: 네.
0: 본명은 윤희와 윤미가 아니라면서요.
1: 네. 주승희, 주승미. 자매인데요.
0: 네. 그러니까
1: 승희와 승미가 될 게 이제 윤희와 윤미가 된 거였었죠.
0: 끝자는 그래도 같네요. 미와 희.
1: 그렇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자매는 데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참신하고 예쁜 팀 이름을 공모했었는데요. 공모에서 뽑힌 이름이 윤희와 윤미였다고 해요.
0: 좀 허탈하네요.
1: 그렇죠.
0: 예.
1: 뭔가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0: 예, 예.
1: 이름에서 이제 승자 대신 윤자만 집어넣은 거였으니까요. 호소력 있는 허스키한 음색, 또 풍부한 성량의 창법은 물론 비디오와 오디오를 겸하는 기대주로 인기를 또 모았습니다.
0: 네, 전화가 왔네. 이거 인기 꽤 많았었는데 원곡이 있는 곡이라고요?
1: 네, 79년에 송란희 씨가 불렀던 곡인데
0: 네.
1: 윤희와 윤미는 1984년에 다시 불렀어요. 펑키 디스코 스타일의 히트곡으로 본격적인 컬러 TV 시대의 배경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0: 그렇죠. 자, 윤희와 윤미의 전화가 왔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송명아 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여선 시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입니다.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를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근시는 이름이 알려주는 대로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거리는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시 또 고도근시로 구분해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근시나 고도근시로 인한 눈 건강의 위험은 다른 질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녹내장을 비롯한 안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다른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근시도 질환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철분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체리필터의 올이 날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에게 근시가 참 흔합니다. 아이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인데요. 근시, 고도근시가 주는 눈 건강의 위험이 뭘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한양대병원 안성준입니다.
0: 근시가 흔하지 않나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근시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근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이 되었고요.
0: 네.
1: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또 바깥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근시가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뭐 실내 활동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외에도 원인이 또 뭘까 있을까요? 이유가 하나만은 아니긴 할 텐데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 감소와 함께
0: 네.
1: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근거리 전자기기 사용 증가를 들 수가 있고요. 또 공부나 독서처럼 이제 가까운 곳을 오래 보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전적 요인도 사실 있는데요. 부모가 근시인 경우에 자녀도 근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환경과 또 유전이 함께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근시도 질환일까요?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질환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1: 네,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불편한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0: 네.
1: 근시는 눈의 길이나 구조가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 건강 측면에서는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근시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 단순한 시력 문제를 넘어서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단지 조금 불편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진행하면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실명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시 자체는 안경으로 교정할 수는 있지만
0: 네.
1: 특히 이제 고도 근시는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하면 시력 손상이나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는 잘 안 보이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0: 네.
1: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해야 되는 상태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근시로 인한 안 질환의 위험도 다양하죠?
1: 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망막박리, 청반변성, 또 녹내장, 백내장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고도근시에서는 눈 안쪽 구조가 늘어나고 얇아지면서 망막과 시신경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그런데요,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본다는 의미잖아요.
1: 네.
0: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먼 곳의 글자도 잘 볼 수 있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근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0: 네.
1: 보는 것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근시 교정 수단입니다.
0: 네.
1: 하지만 근시가 생긴 눈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눈 안에서는 근시에 의한 구조적인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눈이 앞뒤로 많이 길어지면서 구조적 합병증의 위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눈의 길이나 뭐 구조가 변하는 상태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로 안경을 벗게 되면 근시도 해결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1: 예, 사실 근시 자체는 라식이나 라섹을 통해서 각막의 굴절률을 조정해서 치료가 되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안경 없이 잘 보이게 해주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0: 네.
1: 근시가 생긴 눈의 길이는 수술 후에도 동일하고요. 또 안구 구조 자체의 변화는
0: 네.
1: 고스란히 남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특히 고도근시였던 분들은 망막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에 대한 주의가 계속 필요합니다.
0: 네. 근시와 고도근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준이 있겠죠?
1: 네, 기준이 있습니다.
0: 네.
1: 보통 근시는 이제 굴절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0: 네.
1: 이제 고도 근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도수가 심한 근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이면 고도 근시로 봅니다. 숫자가 여기서 커질수록 근시가 더 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이면 고도 근시라고 하셨는데 디옵터에 네네. 대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네네. 디옵터는 이제 렌즈의 도수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0: 네.
1: 안경이나 렌즈 처방에서 이제 보는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디오 이후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디옵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심할수록 마이너스 숫자가 더 커지고요. 또 그만큼 안경 도수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 디옵터는 초점 거리의 역수로 정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디옵터는 약 1m 거리, 그리고 마이너스 2디옵터는 약 한 50cm 거리가 잘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옵터 숫자를 보면은 안경 없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경 도수를 디옵터라고 하는 거네요. 안경이나 렌즈 없이 내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거리인 거죠?
1: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시의 디옵터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가까운 거리에 초점이 맞는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없으면 멀리 보기가 어려워서 일상생활이 이제 불편해지게 됩니다.
0: 네.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렌즈라고 표현하는 근시의 오목 렌즈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심한 근시에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1: 예, 오목 렌즈는 근시를 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심한 근시에서도 시력 교정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도수가 높아질수록 렌즈가 두꺼워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자리 왜곡이라든지 또 사물이 작게 보이는 느낌 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문제는 고도 근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도 근시는 뭐 망막 박리를 비롯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높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고도 근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0: 네.
1: 눈이 길어지고 망막이 얇아지면서 망막 박리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백내장과 녹내장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면 중심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 구조적인 합병증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 근시는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눈의 시신경, 망막, 수정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눈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0: 네. 청소년들 중에는 근시용 안경을 쓰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나이 들수록 안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1: 예, 특히 근시가 심해질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청소년기에 근시가 시작돼서 더 성장하게 되면서 눈도 앞뒤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 근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근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안경만 맞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이제 그 근시가 더 진행하는지 또 그것에 의한 어떤 구조적인 합병증이 생기진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망막이나 시신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황반 건강에도 영향을 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고도 근시에서는 이제 황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바로 황반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망막 중심부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시력을 관장하는 망막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성이 생기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구조적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심한 시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황반 변성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위험 요인이 근시기도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도 근시에 의해서도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고도 근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시면서 그런 황반 변성이 조금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상당히 심하게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선천적으로도 고도 근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유전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선천적인 어떤 유전 이상에 의해서 사실 근시가 굉장히 고도 근시의 형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는 아주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더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신생아 때부터 검사하진 않는 거죠?
1: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 때부터 어떤 시력 발달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 어떤 근시라든지 원시 여부 이런 굴절 이상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네. 다만 이제 시력이 상당히 잘 발달을 못하고 잘 못 보는 아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눈의 어떤 전체적인 검진 차원에서 저희가 굴절 상태, 원시가 있진 않은지, 근시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눈 건강도 특히 중요한데요.
1: 네.
0: 아무래도 소아기 눈 건강부터 살펴야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기 발견이 굉장히 많은 이 안과적 질환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근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고도 근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도 이제 구조적인 합병증들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히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망막 박리 등의 수술을 요하는 응급 상황이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가려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안과를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아이의 눈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그럼 부모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상에서도 증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나 이제 근시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칠판을 잘 못 보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먼 거리를 잘 못 보는 그런 근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칠판이 잘 안 보이는지 이런 특히나 원거리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근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네. 도수를 체크하고 또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시력 검사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 건가요?
1: 딱히 이렇게 어떤 그 시기를 완전히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검사 중에 하나가 이런 시력 검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상에서 이제 시력이 나오게 되고 그게 너무나 이제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안과적인 검진을 추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안과를 찾으셔서 정확한 시력을 체크하고 또 근시나 원시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안 하면 학습 장애와 같은 문제도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시가 심하다든지 또 근시가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력 발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력 발달을 저희가 빨리 잘 교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 시력 발달이 잘 못하게 돼서 약시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력 발달이 잘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과 관련돼 있는 활동들, 특히나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학습 뭐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시력을 측정하고 또 근시나 원시 여부가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안경으로 교정을 해야 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평생을 놓고 볼 때 뭐 안경이나 렌즈 또 시력 교정술도 받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시력 교정술에는 고도 근시가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1: 고도 근시에 따라서 근시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이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는데 조금 저희가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이런 수술 방법은 이제 각막을 깎아내는 이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워낙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각막을 많이 깎아내게 되는데
0: 네.
1: 그 각막 두께가 그 어떤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부분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하냐에 따라서 그런 수술 방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0: 뭐 고도근시는 망막 박리를 비롯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높다고 하셨는데요. 고도근시인 경우는 젊은 나이부터 녹내장과 같은 검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1: 네. 사실은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저희가 안과 검진을 통해서 어떤 시신경이나 혹은 망막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추천되고요. 다만 이것이 언제 해야 되고 또 어떤 간격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일단 젊었을 때 어떤 특히나 시각 증상이 있으면은 안과에서 이런 검사들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시신경이나 망막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좀 더 검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싶은데요. 우리가 젊을 땐 신경을 안 쓰잖아요.
1: 네네.
0: 꼭 챙겨야 하는 검사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신경 모양과 또 망막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저 촬영 이 일단은 있고요. 안저 촬영을 통해서 시신경의 모양과 또 망막의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망막의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저 촬영 이외에 최근에 이제 안과에서 굉장히 녹내장이라든지 망막 질환의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학 단층 촬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시신경에 얇아진 부분은 없는지 그런 녹내장성 소견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학 단층 촬영도 안저 촬영과 함께 시행하면 많은 녹내장 질환이라든지 또 망막 질환들을 저희가 진단하는데 조기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자녀의 근시나 고도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집안 환경이랄까요? 좀 생활 습관도 살펴주세요.
1: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근거리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좀 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을 쉬는 게 이제 멀리 보는 것이 저희 이 굉장히 조절이라는 거를 근거리 활동을 할 때는 저희 눈 근육들을 이용해서 조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런 조절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제 쉴 때는 이제 먼 거리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눈의 그런 조절 근육들을 조절과 관련된 근육들을 이제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그런 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먼 거리 보고 또 중간중간 눈도 이제 쉬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가장 지금 이제는 이런 근거리 작업을 너무너무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것보다는 좀 중간중간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근시, 고도근시가 주는 눈 건강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인가 철분이 부족한가 얼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1: 아, 네. 철분제 하면은 우리 보통 여자약 또는 빈혈에 사용하는 철분제, 빈혈은 여자들만 있는 병이고 네. 또 임신했을 때 먹는 약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네.
1: 이 질병관리청의 2023년 국민건강통계를 찾아봤더니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네. 젊은 층에서는 역시 여자가 많습니다. 19세에서 29세에서는 남성이 0.2%, 여성은 10%, 거의 50배 차이가 나죠.
0: 그렇네요.
1: 그런데 예, 30세에서 39세 사이에서는 남성이 1.2%, 네. 여성이 18.2%, 이때부터 여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0: 네.
1: 남성분들 아직 적어요. 40세에서 49세를 봤더니 남성은 1.8%, 네. 여성은 21.7%입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여성의 빈혈은 아 진짜 젊은 층에서는 여성만 많구나 이게 맞는데요.
0: 네.
1: 놀랄 것은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21.1%, 여성이 20.2%로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둘 다 20%대예요.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은 남녀 구분 없이 5명 중에 1명은 빈혈이 있다는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혈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0: 네. 근데 어지럼증이 빈혈만의 증상은 아니고요. 또
1: 네.

0: 빈혈이 곧 어지럼증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빈혈의 원인에서 철분 결핍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분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맞습니다. 빈혈의 원인이 무조건 철 부족은 아닌데요. 네. 가장 흔한 것이 이 혈색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습니다.
0: 네.
1: 또 이게 많은 이유는 이 식사와 관련이 있어요. 육류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때 궤양이나 치질, 대장암 등이 있어서 출혈이 있을 때 이 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게 철분이 좀 부족하다, 좀 덜 먹었다라고 해서 빈혈이 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처음에는 몸속에 저장해둔 철분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혈색소를 만드는 데 쓰다가 이게 계속돼서 마침내 저장된 것을 다 쓰고 나면은 그때서야 사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져서 철분이 계속 부족해지면 이게 혈색소를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세포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역할을 하는 철분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부족해지면 이때는 빈혈 이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0: 네.
1: 세포 단위에서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사실 제일 많고 흔해서 우리가 아마 빈혈약 하면 철분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정도로 몸에 저장된 철분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음식만을 통해서 이게 철분 흡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갑자기 지금부터 난 이제 고기를 열심히 먹어야지 해도 금방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사실 이때는 좀 철분제 복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0: 하지만 무조건 철분제가 답은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철분제 복용에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1: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어지러움은 정말 흔한 증상이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철분 영양제만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보다 제가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지러운 증상, 피로감이 있다고 먼저 무조건 철분제를 먹고 버티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혈액의 소실이 인체 내에서 있다라는 경고증을 쓰기 때문입니다. 즉 어딘가에서 출혈,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는 출혈이면 알아차릴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출혈이 문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뭐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했던 궤양에서 만성적인 출혈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대장의 양성 용종, 대장암, 뭐 종양, 그리고 신부전, 콩팥의 신부전으로 인해서도 이런 내부의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철분제 먹고 해결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 많이 먹고 있는 약 중에 혈액 응고를 막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위험이 훨씬 올라갑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건 꼭 아시고 그럴 때 어지러움이 나타난다 그러시면 진짜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되고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 빈혈의 원인이 이런 혈액의 소실이라면 출혈 부위를 어떻게든 차단해서 확인해서 출혈을 중지시켜야 하고요.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으로 나오는 철분제면 사실 이래저래 물어볼 텐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왜 필요한지를 물어볼 텐데 사실 영양제 철분이 포함된 제품이 되게 많고요. 이걸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의사의 조언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빈혈의 원인이 철분 결핍으로 확인이 되면 보충제가 필요하기도 할까요?
1: 이게 하루 이틀로 되지 않고요. 혈 결핍성 빈혈로 진단이 되었다면 이게 몇 개월은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철분제에는 일반 의약품 나오는 또는 전문의약품 나오는 철분제에는 이가철제제와 삼가철제제가 있습니다.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닌데요. 이 두 가지가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이가철은 흡수율이 높지만 변비와 위장장애가 있고요. 삼가철은 위장장애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으시면 삼가철로 바꿔드리는데 이 그 대신에 또 이 위장부작용은 낮지만 삼가철은 흡수율 또한 약간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철, 삼가철 모두 흡수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에서 10% 정도로 높지 않아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많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 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가철 제제를 이제 시도해보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해보고 혹시나 부장장애와 변비 때문에 힘들면 삼가철로 변경하는 것이 보통의 프로세스고요. 이 철분이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돼야 되고 그게 또 내려와서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장에 불편함이 잘 생기는 건데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방적으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하거나 또는 유기물질로 이제 킬레이션 모양을 약간 변화시켜서 싸주는 그런 제재가 나오면 좀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완전 다른 흡수 체제를 가진 햄철 성분도 있기 때문에 아, 철분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철분제 흡수 경로가 참 복잡하네요.
1: 아, 예, 이게 잘 흡수도 안 되고. 복잡한 흡수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선택할 때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먹고 나서 변비나 위장장애 같은 불편한 증상이 좀 덜한 제품. 그리고 또 철분, 근데 문제는 속은 편하지만 안에 철분의 함량이 너무 조금 드는 제품도 있어요. 특히 영양제 쪽은.
0: 그렇군요.
1: 예, 식품 이런 데는요. 철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소량 들어서 과연 이게 들어가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제가 봤는데 이게 이제 철접피 빈혈을 진단받으셨다면 그것을 개선할 만큼 충분한 함량이 들어가 있어야지 힘들게라도 먹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효능이 입증된 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드셔야 되겠네요.
1: 아, 예. 앞에는 제가 성분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철분제를 먹는 방법도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이 낮아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복용할 경우에 흡수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는 원래 빈속에 먹습니다. 식사 한두 시간 전인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가뜩이나 위장장애가 많은 약을 빗속에 드시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못 먹겠어요. 속이 영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식사 직후에 복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 흡수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어야지 철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특정 음식들이 있는데, 식이섬유, 콩류, 곡류에 포함되어 있는 피탄산, 또 시금치의 옥살산, 녹차에 포함된 탄닌, 초콜릿, 콜라, 견과류에 있는 주석산, 이런 것들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철분제는 녹차로 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좀 떨어뜨리세요. 이게 다 이런 흡수 방해 때문이고요. 가끔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같은 함량이 높은 미네랄, 이것도 또 같이 영양제로 많이 드시거든요. 이것도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다른 영양제도 한두 시간 간격을 띄셔야지 좋고요. 우유, 치즈, 계란도 흡수 감소시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으면 아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 붙어서 그냥 나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유제품도 좀 피하셔야 되고 약 중에서도 제산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제제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또 반대로 또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 비타민 C 함유 식품은 철분의 흡수를 좀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꼭 또 일부러 비타민 C 제제를 정제로 따로 같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네. 평소에

0: 하루에 먹는 비타민 C 한 200mg, 이건 평소 먹는 양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거 그냥 아 오렌지 주스 먹으면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철분제 복용법을 잘 알고 드셔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면 꾸준히 먹어야 될까요?
0: 아, 예. 일단은 철분제가 그 냄새 때문에 딱 먹으면은 너무 싫어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1: 그러시군요.
0: 예, 예. 그리고 위장에도 많다 그랬거든요. 예. 변비도 잘 생긴다 그랬으니까 예. 이게 며칠 먹다가 그만두시고 이약을 빼버리는 분들 많으세요. 또 따로 먹으라고 드리면 네. 까먹고 안 드시는 분. 왜? 굳이 이 냄새, 이게 토를 열면은요, 벌써 냄새가 약 납니다. 약간의 비린내?
1: 네.
0: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쳐다도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1: 네.
0: 이게 좀 처음에는 약간 역겨울 수 있고, 불편, 속도 울렁거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먹다 보면 좀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이틀 먹으면 되는 약이 아니고요. 길게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일 철분이 많이 필요한 적혈구가 있는데 혈구 네. 우리 피 속에 이 적혈구의 생성 주기가 121입니다.
1: 네.
0: 즉 한 번 적혈구가 생겨나면 네 달 정도 일을 하다가
1: 예.
0: 네 달 정도 지나면 파괴되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주기를 타게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철분제를 보게 하면 얘네들 네 달이니까 최소한 절반, 2개월은 먹어야지만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개월 먹어봤자 절반만 바뀐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로는 4개월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더 많이 고갈되신 분들은 네. 더 기간이 길겠죠. 그래서 넉넉히 철분제는 6개월 이상은 복용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1: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철분제를 네. 먹다 보면 변 색깔이 변한다고 하던데요.
0: 네. 변비와 별개로 철분제는요. 먹으면 흑변, 까맣게 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요. 모두 다 똑같이 나타나요. 변비가 안 생겨도 흑변은 다 나타나서
1: 네.
0: 변 색깔을 화장실 가서 확인하시면 그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이게 왜냐하면요, 네. 이거는, 철분이, 흡수되고 남은 철이 배설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해롭지 않은 겁니다. 해롭지 않고요. 모두가 그런 거니까 놀라실 필요가 없는데, 처음 보신 분은, 이건 뭐지? 이러면서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처방을 받아오시거나 처음 복용하신 분한테 반드시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철분제가 6개의 철분을 넣어주면 한 네. 개만 흡수가 되고 5개는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흑변이 나타나는 거고 약을 딱 끊으면 그날부터 그냥 정상으로 변 색깔이 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정상적인 변이면 내가 오늘 약을 빼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철분제 때문이 아닌데 나는 철분을 먹고 있지 않아 또는 오늘 안 먹었어. 그런데 흑변이 나타나면 네. 이거는 위장관 내 출혈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철분제와 관계없이 내가 항상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변 색깔이 이상해졌다. 라고 한다면 까만 게 이제 피가 나와서 섞여서 그 색깔이 변한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1: 네. 흑변이 나오고요. 또 위장장애를 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철분제의 또 다른 부작용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오심, 구토, 속쓰림. 그러니까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속쓰려요. 변비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1: 네.
0: 드물지만 설사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수일 내에 처음에 먹을 때 좀 그렇고요. 적응이 되면 보통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좀 그렇다라고 며칠 그래서 힘들어라고 하시면 좀 잘 달랩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면 약을 바꿔드릴게요 하는데요. 일단 변비가 생기면 제일 많이 그만두시는 것 같습니다. 변비만큼 힘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1: 네.
0: 소화 안 되는 건 좀 참겠는데 변비는 도저히 이러시는데 이때는 좀 물을 일부러라도 많이 챙겨 드시고 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적응 기간을 지나봤는데도 안 맞으시면 그때는 약의 제형 안에 있는 성분을 변비가 좀 덜한 성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속수림인데요. 네. 속수림은 공복에 먹으시면 좀 많이 호소합니다. 근데 철분제가 흡수율 높이려면 공복에 먹어야 되고 공복에 네. 먹으면 또 속수림이고 이게 또 공복에 먹은 이 속수림과 냄새는 좀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흡수가 좀 덜 되더라도 음식과 함께 복용하거나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전에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아. 자는 동안에 좀 그런 게 가라앉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본인의 생활 패턴과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속쓰리면 복용을 좀 중단하나요? 용량을 조절을 하는 건가요?
0: 예. 용량 조절로도 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작은 용량을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해도 좀 괜찮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소량씩 먹다가 조금씩 증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하시는 방법. 속이 불편하면 약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위장약을 또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병원에 가셔서.
1: 그러시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걸 아니면 그냥 약국에 와오셔서 속이 썰리고 안 좋으니까 위장약을 주세요. 그럼 그 앞에 철분제를 먹어서라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말을 또 쏙 빼놓고 네. 네, 위장약 달라고 하십니다.
1: 네.
0: 아니면 또 자기가 경험적으로 먹은 약을 그냥 쓰시는 분도 있는데
1: 네.
0: 이제 이 중에서 제산제 그리고 위산분비 억제제는 철분 흡수율을 낮은 흡수율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약을 굳이 드시겠다면
1: 네.
0: 철분제와 복용 간격을 또 2시간 이상 띄어서 먹어야 됩니다.
1: 네.
0: 아 복잡하죠. 쉽지 않죠.
1: 그러네요.
0: 네, 이러다 보니까 철분제가 복약 수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챙겨 먹고
1: 네.
0: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 제제와 제형. 그러니까 뭐 알약 상태도 있고 캡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요.
1: 네.
0: 뭐 다른 좀 킬레이션 되어 있는 성분. 그러니까 회사가 좀 다르면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분은 맞지만 철분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0: 제품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조금씩 먹어보고 자신에 맞는 거를 좀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철분제 복용법을 잘 알고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약에 대한 약 이야기. 오늘은 철분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네.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김현철의 연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물건을 잘 사지 않게 되지만 꼭 사야 할 경우에 잘 찾다 보면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샀다고 할 때 간혹 두 배 이상 싼 값으로 샀다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가격을 비교해서 말할 때 비교 대상보다 비싼 경우에는 몇 배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비교 대상보다 싼 경우에는 배라는 단위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라는 단위보다는 2분의 1과 같은 분수로 나타내거나 50% 또는 반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두 배 이상 싼 값이 아니라 2분의 1도 안 되는 싼 값 또는 반도 안 되는 싼 값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말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또는 일정한 수나 양이 그만큼 거듭됨을 이루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어인데요. 우리 고유어 표현인 갑절, 곱, 곱절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갑절과 곱절을 구분해서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기 때문에 두 배는 갑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배, 네 배와 같은 경우에는 곱절을 써서 세 곱절, 네 곱절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은 사소한 보복 운전에서 시작한 분노가 끝까지 가면서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난 사람들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특권층의 공간인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2 감상합니다. 시네이십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Did I not realize this sooner?
2: I'm gonna record it.
3: Shit.

0: some people say you shouldn't be looking for the right person, but actually the right wrong person?
1: Like punching in a dream, breathing life into my nightmare.
2: 오늘은 미국의 한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 2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1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시즌 1에서는 정말 등장 인물들이 감정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면서 싸우는데요. 이 편도 그걸 기대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4: 시즌 1 봤을 때 정말 그 이런 표현이 되게 잘 어울렸는데요. 시대 정신?
3: 맞아요.
4: 그 분노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서
2: 맞아요.
4: 잘못 엇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시즌 1에서는 정말 촘촘하고 아주 탄탄하게 좀 보여줘서 진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그 나중에는 심지어 무슨 살인 사건에 동네 전체가 무슨 뭐 방화 불도 지르고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지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설득력 있었고 그리고 공감도 되고
2: 맞아요.
4: 물론 이제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아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화내는 거에 대한 어떤
2: 저렇게 설득력이. 상상까지는 다 해봤을 것 같기도
4: 네,
2: 하고
5: 그렇죠. 왜 한국 그래서 뉴스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도 나잖아요.
2: 맞아요.
5: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같은 것들은 또 굉장하거든요.
2: 그렇죠.
5: 그래서 대체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볼 때는 그 결말만 보잖아요.
2: 맞아요.
5: 이렇게 됐다.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 사건은 터무니없을수록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과장된 부분의 이 마지막 부분만 접하게 되는데 사실 그럼 그동안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떻게 그 분노는 증폭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난 사람들 볼 때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틀어놨었는데 보다 보니까 끝난 거예요.
2: 그렇죠. 빠져들게 되죠.
5: 네, 예. 그래서 아 그렇지 이게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 다들 뭔가 속에 맺힌 건 참 많고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2: 맞아요.
5: 다들 오늘치의 분노와 오늘치의 화를 어디 가서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 분노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을 때 이 드라마에 나오는 파국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런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 어떤 찰랑찰랑하는 위기들을 겪으면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네. 전편 시리즈와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설정이 됐어요.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4: 시즌 1에서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주인공들의 어떤 뭐 상황, 뭐 직업,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한인 이민 세대 뭐 2세대 이후에 3세대 4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인공들이 각자 약간의 그 계급적으로 좀 차이도 있었어요. 시즌 1에서 보면 스티븐 유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이 친구가 묘하게 또 가지고 있고
2: 그렇죠.
4: 그것도 안 버리고 근데 또 이 한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 갈등 요소 같은 것들도 이 친구가 다 안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를 분노케 한 어떤 사건을 집요하게 쫓는데 그 사람도 또 마침 또 이민 세대이다 보니까 한인 이민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시즌 1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시즌 2는 좀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배경이 등장을 하고 그 컨트리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오너가 한국인 네. 회장이고 윤여정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회장이 또 있고 그 한국의 그 재벌 기업과의 어떤 그 범죄에 결탁하는 이 외국인 또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현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지 한인 이민 세대들만의 이야기에 좀 포커싱이 집중됐던 시즌1과는 달리 시즌2에서는 인물들이 처한 뭐 계급적인 상황이라든지 인종적인 상황 같은 게 훨씬 더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약간 범죄 스릴러에 더 가까운 측면이 확실히 시즌1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윤여정 배우와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캐스팅 때부터 좀 화제가 됐었죠?
5: 네. 뭐 이 부분 기대하시고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 맞아요.
5: 이 두 분이 커플로 나오는 거죠. 처음엔 다들 약간 이렇게 네. 뉴스를 보면서 뭔가 잘못 읽고 있다. 내가 뭔가 잘못 읽고 있다.
4: 만우절 소식인 것 같아요.
5: 네. 정말 거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섞는 사람들 2를 보면서 아 송강호, 윤여정 배우 말할 것도 없고 송강호라는 배우가 되게 좋은 배우고 그동안 감독들, 한국 감독들이 이 배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네. 한정적인 용법으로 썼다.
2: 그런
5: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섞는 사람들 2를 보면서 저도 1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1편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저는 2편이 약간은 산만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윤여정과 송강호라고 하는 이 두 배우의 어떤 이미지 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실험 같은 결과가 이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이든 여성 캐릭터를 노년에 이른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럼 보통은 가장 흔하게 이제 할머니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한국 영화들 중에 보면은 뭐 어떤 흑막에 해당하는 뭐 큰손 같은 인물이 사실은 할머니였어 같은 식으로 이제 불쑥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2: 맞아요.
5: 근데 이 섞는 사람들 시즌2에서의 윤여정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박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이 작품에서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람은 한평생 얼마나 끈질기 있게 생명력을 갈고 닦으며 살아왔을 것인가 한 가지가 있고 주변에 있는 자원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정말 거침이 없어요. 모든 것을.
2: 네.
5: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진심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김 박사라고 하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2: 네.
5: 이 김 박사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이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머리를 굴린다 굴리는데 이 눈 아래서는 또 꼼짝

0: 못하는 손바닥이 만이 있는 거죠. 거죠.
1: 예. 그래서 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이 김 박사는 이른바 여자 배우들이 많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의 귀여운 애인, 네. 남편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저도 한 번도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말해요. 약간 맞아요. 애교스럽게 치대는 말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원망도 하고.
0: 네, 고장면만 이렇게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1: 맞아요.
0: 너무
1: 맞아요.
0: 재밌어서. 네. 예.
1: 그래서 정말 고장면이 정말 짧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목에서 이 배우가 말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약간 내가 누굴 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아, 진짜. 아,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앞으로 계속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 3화에서 그 이 김 박사가 사고 쳐가지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박 회장이랑 만나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둘이서 대화하는
0: 네,
2: 그 장면.
0: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막 이제 이 김 박사가 자기가 뭐 이렇게 변명하다가 말이 막히니까 이 집 아침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 돌리는 그 장면의 연기가 진짜 네. 송강호 배우가 아니면
0: 아, 맞아요.
2: 상상할 수 없는 두 분의 너무 찰떡 연기고
0: 진짜.
2: 그게 심지어 그 상황이 멜로 연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본 적 없는
1: 그쵸.
2: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고요.
0: 네.
2: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배우들이 워낙 연기 스펙트럼이 지금까지 다양했다 보니까
0: 그랬죠.
2: 지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연기 같은 것들이 다시 좀 끄집어내는 측면 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여정 배우는 한여에서 보여줬던 되게 그런 그
1: 권위적이면서
2: 그런 연기도 또 보여지고 송강호 배우는 중간에 마지막에 막 그 이제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연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 설국열차에서 남궁민수 연기 또 생각나고 그런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아 진짜 연기를 잘한다는 게 그 짧은 네. 한 장면에서도 느껴지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0: 진짜 두 배우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딱 등장함으로써
1: 진짜.
0: 이 시즌 2 격이 확 올라가는 느낌. 예.
2: 그리고 또 저는 이 지금은 사실 많이 예전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뭐 기생충이나 미나리가 워낙 이 할리우드에서도 각광받고 있고 윤여정 배우도 뭐 송강호 배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예 위상이 달라졌지만 보면서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었냐면요. 그 오스카이자가 이 주연 배우들이 처음 이제 등장해가지고 윤여정 배우한테 이 넙죽 90도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대사를
0: 맞아요.
2: 하는데요.
0: 맞아요.
2: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0: 그러게요.
2: 옛날에는 할리우드 네. 영화에 무슨 한국 간판만 살짝 나와도 막 보기 좋고 반갑고 이랬는데 아 이제는 야 할리우드 배우들도 한국말 하면서
0: 먹고 살려고 한국말 배우고
2: 고개 숙이는 장면을 내가 보다니. 막 이렇게 보다니 너무
0: 그러게요.
2: 신기했어요.
0: 예, 이 이야기 또한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1: 예. 저는 그 모든 작품은 창작자의 자전적인 성격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0: 네.
1: 이 자전적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 똑같은 일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큰 사고를 치는 주인공이 나면 이런 사고를 쳐본 적이 있느냐, 약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사건은 다르지만 같은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야기에 걸맞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드레이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드레이지가 난폭운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1편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옆집 에서 이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그래서 1편 이 시즌 2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뭐 한 1화에서 2화 정도까지 보다 보면 주로 등장하는 그 초반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조슈아 린지라고 하는 이 클럽을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지배인 부부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중에서 이제 오스틴과 애슐리라고 하는 그 두 젠지 세대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
0: 네.
2: 이 둘의 사연이 처음에 보다 보면은 그 애정 관계에서 오는 갈등 요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노 유발을 서로 하게 되고 이 뭐 이혼이나 뭐 결혼 생활이

0: 파국으로 가는 스토리로 좀 집중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갈등 요소가 처음의 시작은 정말 그 사소한 아주 가까운 두 사람이 이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때 나오는 서로의 그 말다툼. 그런 것들이 이 초반에는 아주 촘촘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아 감독이 이번에는 결혼 생활을 깨지는데 조금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는 봤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더 확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가 다 부부단 커플 단위로 사건들이 네.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가족 중심적인 그런 면이 이야기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가 커플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커플 단위에서 이 커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일종의 이제 내우외환적인 성격의 사건 상황에서 결국은 이 둘이 어떻게 뭉쳐서 바깥의 위험을 몰아내는가 혹은 이 둘은 어떻게 그로 인해서 깨지는가 같은 것들을 다룬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의 분노를 느끼는 것도 해소하는 곳도 사실은 가정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이 일종의 세대별로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맞아요. 있고 세대별로 또 계급별로 다 각각의 그 계층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성진 감독은 전작에 이어서 이번에도 각본과 연출을 맡았는데 뭐 전작이 워낙에 또 주목을 받았었죠. 사랑도 네. 받고요.
0: 시즌 1이 워낙 이제 성공을 했다 보니까 그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2024년에 이미 넷플릭스하고 전속 계약을 또 맺었었더라고요.
1: 아, 그랬군요.
0: 그래서 뭐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넷플릭스가 이런 제작사들하고 전속 계약을 맺을 때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만들어지는 작품에 한해서는 거의 1차적으로 무조건 넷플릭스가 투자를 담보한다.
1: 네.
0: 이런 파격적인 조건의 이제 계약들을 좀 이 어떤 이제 막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감독들하고 그런 계약들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2도 거의 뭐 확정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만 시즌1이 너무 성공을 했다 보니까 당시에 시즌1이 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그때 시즌1도 다루기는 했었는데 에미상 수상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었고 그때 각본상 맞아요. 감독상 그리고 시리즈 최우수상 이렇게 수상을 했었고 다른 이 여타 유명한 TV 시리즈 시상식에서도 많이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즌2가 오픈하고 나서는, 그 넷플릭스가 보통 그런 뭐 시청률에 비슷한 지표로 뭐 클릭수라든지 시청 관람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
1: 네.
0: 이 거의 시즌1과 비교해서는 50% 이상 떨어진 감소율을 보였다고는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이제 시즌1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이제 반응이었던 거죠, 이번 시즌이.
1: 이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이 시리즈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을까요?
2: 뭐 아까 잠깐 설명이 됐지만 그 현대인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분노. 네, 다들 화가 나 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매일매일 그런 일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SNS 같은 거 특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모두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화가 나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겪기도 하고 이제 이런 타인의 분노를 마주하는 일이 잦아진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나 그게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쏟아내는 분노에 항상 익숙해져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도 이 작품의 이야기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 시즌2에서는 이 시즌1 그매 회차 막마다 초반에 명화들 보여주면서
1: 맞아요.
0: 제목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뉘앙스를 좀 보면

0: 시즌1과 달리 시즌2에서는 뭔가 심판하는 듯한 또 신의 시선에서 이들을 그런 좀 단죄하는 그런 뉘앙스의 명화라든지 제목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1과는 그 정도의 좀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다희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네, 저는 토리 에이모스의 콘플레이트 걸인데요. 작품 중에서 엔딩곡들이 매번 굉장히 좋은 곡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 2 줄거리 살펴볼까요?
1: 이야기의 초반을 지배하는 커플은 조시와 린지 커플입니다. 이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서 초호화 컨트리 클럽의 총 지배인을 맡고 있는 조시와 그의 아내인데요. 이 부부는 새 오너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부부가 엄청나게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에요, 거의.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뭐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죠. 매번 싸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욕도 하고 뭐 상대방 인신공격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어린 직원들 이제 젠지 커플인 애슐리와 오스틴 커플이 그 모습을 포착하고 영상에 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컨트리 클럽을 인수하게 된 박 회장이 등장을 하고 이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박 회장이 윤여정 배우인데 이 박 회장과 관련된 인물로 이제 그 김박사라고 하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수전증이 있는데 수술을 또 계속해서 큰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여들고 예정된 것 같은 마지막에 파국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0: 네. 시즌2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컨트리클럽의 총 지배인인 조시와 그의 아내 린지의 이야기인데 이 두 배우도 꽤 유명한 배우들이죠?
1: 그렇죠.
2: 네, 오스카이전, 캐리 멀리건.
1: 너무 좋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드라이브하고 인사이드 루인 이렇게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부부 연인 뭐 이렇게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오는 세 번째 영화인가 그렇고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부부싸움 연기도 초반에 좀 볼거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린 것 같은 커플인데 이제 이 두 사람도 사연이 있는 거죠. 네. 서로를 못 참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다음에 그 광경은 누구에게나 볼거리가 될 만큼의 스펙타클이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점 이 둘의 관계도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2: 그 부부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초반에 이 조시와 린지는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쵸. 것 같아 보이고 나름 성공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어쨌든 이 클럽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사실 그 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찐 부자들,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수발드는 하인에 불과한 하수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클럽의 회원들은 이들을 나름 좀 존중을 하고 있고 예우하고 있고 근데 또 조시와 린지는 그 선에서 계속 갈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저 사람들하고 같은 급인가?
0: 맞아요.
2: 혹시 나는 아닌가? 그런 약간의 정체성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젠지 커플도 이걸 묘하게 자기들의 직장 생활의 그 성공에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 진짜 세대별로
1: 달라요.
2: 다르다는 게 그런 설정들은 초반에는 되게 세밀하고 촘촘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좀 받았죠.
1: 네, 모두가 자기가 가진 것만큼 싸울 수 있는 거죠. 자본,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돈이 아니라 권력도 자본이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이 조직 내에서의 자기 위치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 명망 다 자원인 거예요.
0: 맞아요.
1: 그게 있는 만큼 싸울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젠지 커플이 이런 그러니까 왜 무슨 사고가 생기면 요새는 다 핸드폰부터 꺼내서 촬영부터 시작하잖아요.
0: 예.
1: 이를테면 이제 이게 뭐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윗사람이 사실 나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부부싸움하고 있는 건데 이거 찍어두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실제로 찍는 거.
0: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딸을

0: 한번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그렇죠. 핸드폰을 들고 저를 찍더라고요.
1: 아, 정말로. 네.
0: 그러니까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네.
1: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일종의 도구가 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연인 사이라고 해도 이거는 찍어두면 언젠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제일 좋지만 혹시 모르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모두가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좀 오싹한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누군가가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찍고 있다. 이게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감각 여기도 나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배인이라고 하는 그 미묘한 그 문턱에 있는 위치인 거죠. 그렇죠.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이제 바닥은 아니야라는 확신이 있는 근데 그런 정도의 그 문턱에 있는 직업으로 요 지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설정한 것도 재밌고 예를 들면은 이제 기생충 같은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을 넘는 감각에 대해서 이 작품은 굉장히 예민하게 인물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너그러운 척하지만 이 아래에서 선을 넘지 못하게 철저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쪽에서는 나보다 아래에선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좀 이율배반적인 욕망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인물들이 다 이제 그런 설계 아래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윤여정 씨가 연기를 하는 이 박 회장에게 있어서 배우자인 김 박사도 사실은 그런 대상입니다.
2: 맞아, 맞아.
1: 선을 그렇죠.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행동해야 돼요.
1: 예, 필요한
0: 되는?
1: 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의 위치를 줄 텐데 그것이 맞아요. 많은 것을 주고 있으니 더 욕심내지 마라는 식의 그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커플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갑을 관계처럼 보여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 속에서의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의 재미가 있는 거죠.
0: 맞아요.
2: 그리고 또 저는 흥미로웠던 것이 어떤 자기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배인 부분은 결혼 생활이 당장 좀 약간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젠지 커플은 정규직이 돼야 되고
1: 그렇죠.
2: 그리고 또 이 김 박사는 이 자기가 벌인 이 사고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근데 네. 그 와중에 이거를 어쨌든 수습해야 되는 와중에 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적으로 하는 행동이 뭔가 반성을 하고 뭐 화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사기쳐서 이득을 취할까 이거를 서로 각자 구상을 맞아요.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심지어 김 박사 같은 사람도 이 회장을 만나면서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기가 뒤로 뒷돈 받아가지고 지금 성형외과로서 돈을 또 따로 벌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것들이 너무 아, 이 사람들의 그 천태만상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다. 그런 관계 설정이 그런 재미 요소가 있었습니다.
0: 네. 묘하게 한국적인 것들을 잊을만하면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등장하던데 그 조 씨와 린지의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는 두 사람 바로 애슐리와 오스틴인데 그 오스틴 같은 경우도 한국 약간 반반인 혼혈로 나오죠?
2: 네, 찰스 맨틴이 실제로 한국계 배우라고
0: 아,
2: 하고요.
0: 그렇군요. 네.
2: 그리고 또 많이 이제 한국 배우들이 또 나오는데 그 유니스라고 아, 예. 그 회장님 비서로 나오는 네. 그분도 장서연 배우가 연기를 했고
0: 맞아요.
2: 외국어 연기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0: 예.
2: 뭐 어떻게 잘 이제 발굴을 해낸 것 같고 이런 작품을 이제 발판 삼아서 다음에도 또 많은 작품에서 좀 얼굴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좀 주목할 만한 배우가 또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박 회장 밑에서 또 일하는 그 뭐 테니스 강사처럼 일하는 네네. 그 우시라는 캐릭터 그 캐릭터가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박 회장의 전 남편의 아들로
0: 그렇죠.
2: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주 또 잘 이 박 회장이 이 친구를 잘 케어해 주는가 싶더니 또 너무 무섭게 매몰차게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섬뜩한데 이 우시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이 빅 매튜 김이라는 배우도 한국계 미국인 래퍼고요. 그 4인조 혼성 그룹 카드의 멤버라고 합니다. 그 잘 이제 아이돌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배우로 또 전향을 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좀 배우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0: 네. 그 이야기가 이제 파국으로 치달은 후에 8년 후로 건너뛰거든요.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상징하는 건 어떤 걸까요?
1: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다 얼굴만 바뀌지 예, 그렇게 변하는 건 없다
2: 맞아요.
1: 같은
2: 변하는
1: 느낌.
2: 게 없어요.
1: 예, 실제로 뭐 그렇죠. 얼굴만 바뀌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면은 예전에 문제 안 일으키던 사람이 문제 일으키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이 뭔가 아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생각이 들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만들고. 휘말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의 변화가 없음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다들 다른 사람을 좀 적당히 우습게 알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사람이 뭘 가진 게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조종할 수 있어 같은 생각을 또 다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로 이제 저 무덤 같은 곳에 걸어 들어가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이고 또 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저 쟤들은 이렇게 조금만 저 던져주면 말 잘 듣고 유순하게 굴 거야 같은 식으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이제 모종의 사건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좀 기묘한 먹이사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돌고 돌면서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시간이 간다고 나아지거나 사건이 하나가 종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2: 이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의 구조는 누구 하나 튀어나온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다는 거고 권선징악은 없다. 뭐 이런 걸 사실 보여주는 8년 후의 시간인 것 같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들의 그 각 세대별의 그 커플들이 사실은 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라고는 하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조금 좀 냉소적으로 보자면 진짜 서로의 이익을 위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관계인데 그건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커플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보면서 약간 좀 납득은 안 되는 결말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별을 하게 되는 그 8년 사이에 그 공백이 그들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를 시청자한테 충분히 납득시키지는 못하는 엔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렇죠.
2: 들어요.
0: 그렇죠. 그 부분이 훌쩍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 마지막 사건의 이제 중요한 장면들이 한국에서 또 촬영이 됐어요.
2: 맞아요.
0: 예, 제가 용산 살거든요. 네. 동네가 나와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2: 이 한국 시청자들은 몰입이 잘 안 되는 게요. 갑자기 아모레퍼시픽 건물이 등장을 하는데
0: 그러니까.
2: 거기서 막 무슨 뭐 호텔인 것처럼 그런. 무슨 뭐 회사인 네. 것처럼 등장을 하니까 약간 몰입은 안 되는데 그래도 아, 이
0: 건물이 예쁘니까 네,
2: 랜드마크가 등장하는
0: 같아요.
2: 모습은 네. 너무 좀 반가웠고 그리고 뭐 이 서울 곳곳에 도심 곳곳에 그 골목 풍경들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서 되게 반가웠고 그 동글동글한 그 건물은 정확하게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그 리버사이드 호텔 맞은편에 새로 생긴 그 건물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너무 익숙하게 보이는 그쵸. 풍경인데 그렇게 인상적인 어떤 장소로 등장을 하니까 좀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0: 네. 그 성형하러 이제 한국에 맞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성형 여행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2: 맞아요.
0: 네.
2: 그리고 또 대한항공으로 보이는 그렇죠. 그 기내 풍경도 등장을 하는데
0: 맞아요.
2: 그런 것도 너무 익숙하고
0: 네,
2: 재밌었어요.
0: 네, 스튜어디스들 옷도 네. 굉장히 익숙했고 마지막에 이제 오스틴이 사건의 키를 쥔 USB를 경찰에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박 회장에게 넘기거든요. 왜 그런 결정을 결국은 하게 됐을까요?
2: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을 그쵸? 위해서 이 네. 되게 수지타산이 어떤 게 더 맞는가
1: 정의구현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를 네, 따지는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대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옳게 되어야

0: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내가 거기서 득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같은 생각을 하는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그런 설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오스틴이 만약에 그 USB를 그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또 그 유니스를 쫓아서 이제 갔다면 과연 그렇다고 한들 과연 정의 구현이 됐을까라는 그렇죠. 또 의구심은 또 있는 그렇죠. 거예요.
2: 맞아요.
1: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손해는 오스틴이 더 많이 그 모든 어떤 그 마지막 결과는 또 오스틴이 다 뒤집어 썼을 수도 있는 결말.
2: 그렇죠. 네,
1: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한 선택. 현실적이지만 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그렇죠. 선택이죠.
2: 저도 시즌 1처럼 2도 사실 틀어놓고 보다가 이제 몰입도가 있어서 끝까지 본 케이스였는데 그 결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0: 뭐 저는 1편 1시즌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되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납득이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말끔하게 맺어질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엔딩에서 오히려 납득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참 그래요. 이게 애초에 시리즈로 뭐 구상이 되고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니잖아요. 1편이 잘 되면서 이제 급조되는 시리즈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데 이제 1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확실한 그리고 마땅히 이 이야기가 향해야 할 방향을 한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는 갈 수 없게 된 이야기가 갖게 되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 작품이 좀 판타지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었다고 하면 선택지가 좀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이 시즌2가 겪는 어려움이 엔딩에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느낀 쪽이긴 합니다.
1: 저도 이 시즌1에 비해 시즌2에서는 이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너무 이야기를 캐릭터를 확장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지 못했다. 이 결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계급 갈등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들이 이전에 이미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사실 그 작품들과 차별화를 이끌었던 건 시즌1에서의 그 캐릭터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게 깨져버리고 너무 확장돼 버리니까 다른 작품들하고 변별력에 있어서 시즌2는 조금 좀 맞아요. 지쳐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자,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1: 이번 시즌에 삽입된 곡 중에 이 한 곡 가져와 봤는데요.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2: 네.

0: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 2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분노 유발자들. 네, 극 중에 특히 이제 젠지 세대들 커플 중에 애슐리라는 인물이 저를 가장 화나게 했었던 캐릭터인데, 아,
0: 그렇죠. 예.
1: 이 음모론에 빠지거나 화나겠죠. 사람을 못 믿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아, 진짜 힘들겠다,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요즘 뉴스 보면은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되게 무서웠습니다.
0: 맞아요.
2: 저는 우리가 분노를 인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참거나 화를 내거든요. 근데 저는 화를 내는 거는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큰 분노를 그동안은 참았을까? 아니면 남들 앞에서 참는 걸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한데, 결국은 사람들은 이득 앞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 있구나. 예, 우리는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만하기 때문에 표출하고, 예, 나는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네. 이 작품을 봤습니다.
0: 좀 뜨끔해지는 이야기였죠.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2, 시네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등, 하청호. 어머니의 등은 잠밭입니다. 졸음에 겨운 아기가 등에 업히면 어머니 온 마음은 잠이 되어 아기의 눈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등은 꿈밭입니다. 어느새 아기가 꿈밭길에 눈 일면 어머니의 온 마음도 꿈이 되어 아기의 눈 속으로 달려갑니다. 아기의 마음도 어머니 눈 속으로 달려옵니다. 이제는 업힐 수 없는 엄마의 등에 잠시라도 기대보고 싶어지네요. 하청호 시인의 어머니의 등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속적이고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2층 창고 난간이 등장하는 순간 누군가의 추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기죠. 아직 일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작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잘못 움직이다가 손을 다칠 듯한 불안도 피어오릅니다. 인물들의 대사로 여러 번 요구되는 가죽 앞치마와 팔토시는 끝내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우는 사고를 겪습니다. 실수로 그라인더를 놓친 직후 팔을 꿰매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죠. 노동의 통증을 이기기 위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착용하게 된 반깁스 장치마저 숨겨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창우는 엄마와 두 동생의 눈을 피해 팔을 숨기고 모로 누워 잠부터 청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피어오르는 불안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서사는 대부분 산업재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고에 피해자가 생길 때, 나아가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노동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대신 참혹한 사고의 양상을 낱낱이 봅니다. 사건의 개요와 숫자가 보도화면을 무심하게 가릅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취는 이런 예고된 불안이나 참사 양상보다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을 더 크게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죽거나 다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매일을 삽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혹시 지난 주말에 옛 스승님과 동창들 만난 분 계실까요? 졸업한 지 2, 3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다면 혹시 스승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제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슬프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겉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훨씬 젊게 사는 친구들, 젊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젊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연세대 의대 교수를 지낸 윤방부 박사는 10년 젊게 사는 10가지 원칙을 조언했는데요. 자, 절대 금연, 금주 혹은 절주, 혈압조절, B형 간염 예방, 안전띠 항상 착용, 일주일에 3번 20분 이상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으로 골고루 식사, 짠 음식 피하기, 충분한 수면,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특별한 비결은 아닙니다만 10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10가지나 지켜야 돼 싶으신가요? 그럼 일단 만만한 거 5가지만 먼저 지켜볼까요? 네, 오래 사는 건 바라지 않지만 사는 동안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7가지 아니 8가지 지켜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5월 19일 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Funny 부릅니다. We are young.

우리는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식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죠. 작은 화분 하나 들여놓고 물 주고 잎을 닦아주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식집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식물은 이제 가족처럼 애정을 갖고 돌본다는 거죠. 자, 오늘은 식물 기르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직접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겐 여행의 낭만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화면 해설로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샤이니가 부릅니다. 조조.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시계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주제 오 식물 기르기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네요.
1: 네, 현대인에게 마음 치유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0: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네. 네, 이 마음 치유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흔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단순한 취미를 넘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두려는 하나의 생활방식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려식물 문화와 함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의 어떤 유용한 정보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진행자께서도 아마 네. 식물 집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들어봤습니다.
1: 네, 이는 식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돌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식물 관리법을 음성 콘텐츠라든지 그런 설명 중심으로 접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정보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또한 식물 이름을 음성으로 기록을 하거나 관리 일지를 남기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식물의 사진만 핸드폰으로 찍으면 네. 어떤 식물인지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도 식물을 키우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 네.
0: 저도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 이 식물 기르기에 관한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근데 굉장히 사연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은 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식물
1: 맞습니다.
0: 키우기에 대해서. 예, 예.
1: 최근에 이제 반려식물 어떤 문화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관엽식물뿐만 아니라 허브나 채소 등을 뭐 실제로 키우거나 네네. 실내 텃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
0: 많고
1: 있습니다.
0: 예, 맞아요.
1: 네, 이는 예. 단순하게 보는 즐거움을 넘어가지고 향기와 촉감 그리고 수확의 경험까지 수확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0: 아, 기분 좋죠.
1: 그렇죠. 네.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0: 네네.
1: 허브는 잎을 만지거나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0: 잠깐만요. 그러면은 상태가 네. 안 좋으면 냄새가 바뀌어요?
1: 조금씩 바뀐대요. 확실히 그게 있답니다. 네, 저도 잘은 몰라요. 허브 같은 경우는.
0: 예.
1: 네, 그렇게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아무래도 후각 느끼잖아요.
0: 그럼요.
1: 아, 향. 그리고 예. 만지는 어떤 촉각.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0: 네, 네. 그 요즘은 앱도 있다면서요. 식물 기르는 법 알려주는 앱이.
1: 오, 엄청나게
0: 예,
1: 많아요.
0: 예, 예.
1: 기술의 발전은 시각장애인의 식물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공지능으로 식물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네. 자동 급수 화분도 있어요. 알아서 화분에 물이 돼요. 기록을 해놓으면.
0: 예, 예.
1: 그리고 물 부족을 알림으로 알려주는 기기도 있어요. 그죠? 음성
0: 예.
1: 안내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드닝 원이라는 거죠. 가드닝. 그런 어떤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에다가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물 주는 날짜나 관리 주기를 기록을 해두면
0: 네.
1: 보다 체계적으로 식물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0: 야, 이러다 나중에는 식물이랑 대화하는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이제 그런 날이 오겠어요. 네.
0: 아, 그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굉장히 바쁜데
1: 네.
0: 그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럼 혹시 이제 식물 기르기와 관련된 서비스가 따로 있을까요?
1: 그런 거 엄청나게 늘었어요.
0: 아, 그래요?
1: 일부 식물 병원도 있고요.
0: 병원?
1: 네. 식물 의사라고 표방하시는 분도 있어요.
0: 와.
1: 나무 의사라고 표현하시는 예. 분들도 있어요. 일부 상담 서비스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음성 기반 안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방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식물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이거 괜찮네요.
1: 네. 이러한 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정수기 관리하는 분이 있듯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똑같은 거네요.
1: 그냥. 맞아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0: 또 있어요.
1: 예. 네.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예. 그러면 반려동물을 맡기는 반려동물 호텔이 있는 걸 아시죠?
0: 알죠, 알죠.
1: 네네네. 마찬가지로 식물 호텔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나 이웃과 식물 돌봄을 서로 도와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아마 그 친구들끼리 고양이 이제 서로 돌봐주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느낌으로.
1: 그렇죠.
0: 자, 오늘 이제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네. 그럼 나도 하나 길러볼까?
1: 네.
0: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이라면.
1: 네.
0: 진짜 초보예요. 그럼 네.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1: 저도 이 식물을 전혀 안 키웠어요. 저는, 우리가 이게 선인장도 말라 죽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0: 네. 근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
1: 그렇죠.
0: 그걸 해내셨군요.
1: 해냈죠. 그게 계기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반려 식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가시가 없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독성이 없는 식물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물 주는 주기가 일정하고 관리가 쉬운 식물이 좋습니다. 또한 화분의 크기나 무게를 고려해서 이동이 너무나 무거운 것보다는 이동이 어렵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네. 게 초보자한테는 좋아요. 네. 식물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뿌리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따라서 화분 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0: 네네.
1: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반영해서 식물과 화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근처 화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집 근처에 복지관 등에서도 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네. 물 주는 거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밥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물이 이제 식물한테는 물이 밥이니까
0: 네네.
1: 어렵죠. 물주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요일을 정해주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흙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촉촉하면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습관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이 넘쳐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0: 아,
1: 특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거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받침. 물받침을 사용하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0: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식물이나 화분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혼동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화분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0: 위치를 화분의 그렇죠. 위치를
1: 그렇죠.
0: 네.
1: 네. 그리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주는 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식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화분마다 촉각 스티커를 그리고 아니면 점자 라벨을 붙여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0: 네네.
1: 네. 그리고 비료나 영양제를 사용할 때도 다를 수 있거든요.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능하다면 각자 다른 모양의 용기를 쓰거나 그리고 점자 라벨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아 그리고 이제 뭐 반려동물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이게 귀여운 강아지가 지나가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되게 만지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요즘 알고 있는데
1: 네.
0: 반려식물도 왠지 그런 식으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을 것

0: 같아요.
1: 어떻게 보면은 반려식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아, 어떤 네. 어떤 부분이요?
1: 반려식물들한테는 사람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대요.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일부 화상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식물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식물 키우는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네.
1: 반려식물에 대한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이 키우는 식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되겠죠.
0: 아.
1: 좀 만져도 될까요? 막 뚝 만졌는데 꽃이 뚝 떨어져요.
0: 아이고.
1: 그렇잖아요. 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렇죠.
0: 네.
1: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전 동의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을 다른 사람이 만질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가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 이 식물은 잎이 좀 약해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안내해주면 서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확실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지기 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져도 되냐고.
1: 네. 맞아요.
0: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지면서 만져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1: 안 좋아요.
0: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1: 네.
0: 자, 이미 이제 식물을 기르고 있거나 뭐 저희 방송을 듣고 아니면 뭐 기를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1: 네.
0: 어제도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작은 식물 하나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일상의 안정감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반려 식물을 키워보시면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월이잖아요.
0: 네.
1: 식물이 막 자기한테 관심 가져다 달라고 엄청 막 방긋방긋 웃을 때입니다. 많이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아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이스타 중창단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이스타 중창단과 함께 시각장애인 작곡가이신 이인태 작곡가님의 곡을 시각장애인 분들 앞에서 선보였는데요. 원래는 이인태 작곡가님과 저희가 먼저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작곡가 매칭이 됐었어요. 가창자랑 열심히 해가지고 녹음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발표회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동화 속 세상이라는 곡으로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게 됐고요. 사실 저도 주변에 그런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창단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맑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 곡을 대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걸 아이들이 잘 구현해 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엇보다 되게 많이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좀 더 마음적으로도 더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어린이 중창단의 지도자 안소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시각장애인 작곡가와 짝이 돼서 노래를 발표했고 얼마 전에도 그 곡을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부를 일이 있었는데 이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 중에 판사가 있을까? 시각장애인 중에 가수 있을까? 시각장애인 중에 아나운서는 있을까? 잘 모르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있고요. 시각장애인 작곡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작곡가의 곡을 연습해서 발표한 경험이 우리 중창단 아이들에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제이슨 무라지가 부릅니다. Lucky.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에서도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다시 듣기 하고 있는데 오늘 네. 어디로 가나요?
1: 네, 오늘은 남아프리카로 가볼 텐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총 3개의 나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이야... 남아프리카는 언젠가 들어봤고 나미비아도 네. 들어봤는데 레소토 와 처음 네. 듣고요. 이게 사실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세 개 나라 중에 먼저 가볼 곳 어디예요?
1: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나라로 강렬한 역사와 압도적인 자연 경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의 상징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절벽에서 레펠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0: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김나혜, 지병문 성우의 화면 해설과 더빙으로 함께합니다.
2: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16시간 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3: 도시 외곽으로 장벽 같은 바위산이 솟아있다.
2: 평평한 테이블 마운틴이 창밖을 가득 채우자 어느덧 비행기는 도시 한가운데 있다. 가지런한 시가지가 발 아래 놓이고 비행기 날개가 산 정상에 닿을 때쯤 도착하는 이곳.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수도로 테이블 마운틴이 감싼 도시가 대서양을 향해 당당히 뻗은 독특한 풍광이 감탄을 자아낸다.
3: 바위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한 도시의 풍경.
2: 금방 바다에서 솟은 듯한 산맥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향하고 이 해안선을 따라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이 절벽은 500년 전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됐고 오랜 시간 구름에 쌓여있던 미지의 땅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의 거점으로 번화한 도시가 됐다. 다양성은 도시 곳곳에서 나타난다. 흑인들이 걸어가는 도시의 중심가에는 네덜란드인인 얀 판리베이크의 동상이 서 있다.
3: 케이프 식민지를 건설함.
2: 그는 이곳에 아시아행 선박의 보급 기지를 만들고자 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예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 보급기지를 세운 건 바로 이 산 때문이었다.
3: 해안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진 산맥.
2: 도시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케이프 산맥이 없었다면 케이프타운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케이블 마운틴은 약 800km에 이르는 케이프 산맥의 일부로 꼭대기가 탁자처럼 평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극장 무대처럼 도시 속에 우뚝 솟은 테이블 마운틴은 케이프타운의 상징으로 연간 400만 명이 방문해 주차부터 쉽지가 않다. 테이블 마운틴의 높이는 해발 1086m. 하지만 등산에 자신이 없어도 누구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3: 케이블카 탑승장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2: 1929년 처음 개통된 이 케이블카를 타고 1시간에 800명 넘는 사람들이 5분 만에 정상을 밟는다. 겨울인데도 붐비는 케이블카. 꽤나 빠른 속도로 케이블카가 움직이고 눈앞에 다가온 케이블 마운틴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들 설렌 표정이다.
3: 알록달록한 원통 모양 케이블카.
2: 특히 이 케이블카는 바닥이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케이블 마운틴에서 대서양까지 모든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3: 케이블카 창밖으로 산과 도시, 바다가 내다보인다.
2: 어느새 케이블카는 정상에 도착한다.
3: 울퉁불퉁한 회색빛 바위산 정상.
2: 눈앞에 펼쳐진 정상은 말 그대로 널찍한 식탁. 길이는 공서로 3km에 이른다. 약 5억 년 전 해저에서 만들어진 사암 덩어리들은 빙하에 눌려 평평해졌고 그 평평한 덩어리가 하늘 가까이 솟아올라 오늘날의 케이블 마운틴이 됐다. 케이블 마운틴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오르면 케이프타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케이프타운을 맞이한 바다도 내려다보인다.
2: 현대적인 시설과 호텔이 들어선 항구.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만든 요새. 그보다 앞서 포르투갈인들이 항해해온 아프리카 대륙의 남서단까지 도시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모두의 카메라는 단 한 곳을 향하고 있다.
3: 절벽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2: 한 남자가 절벽에 밧줄을 설치하고 있다. 왠지 등산보단 쉬울 것 같아 한번 해보기로 했다.
4: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따가 절벽 끝에 설 거예요.
3: 가이드가 허리에 착용한 안전장비 밧줄을 붙잡고 발을 움직여 천천히 뒤로 걸으라고 설명한다.
2: 잠금장치에 밧줄을 고정하고 절벽 끝에 서서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만세를 해본다.
3: 제작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든다. 제가 밧줄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잡아줄 건가요?
4: 저는 안 잡아줄 거예요. 손을 놓아서 밧줄이 미끄러지게 해야 해요. 좋아요. 그대로 계속 걸어 내려가세요.
3: 이렇게요?
4: 네, 계속 걸어 내려가세요.
2: 걷고 싶지만 발을 디딜 곳이 없다.
3: 밧줄을 붙잡고 절벽 경사면을 뒷걸음질로 디디며 내려간다.
2: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하는 거리는 112m. 경사는 가파르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3: 안전 밧줄에 매달려 있는 제작진.
2: 테이블 마운틴의 가파른 절벽을 마주하고 밧줄을 돌려 뒤를 돌아보니 바다를 향해 그네를 타는 기분이다.
0: 케이블카를 타고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산에 오른 건데 네. 이름이 독특해요.
1: 이름뿐만 아니라 네. 모양도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산을 그림으로 그리면 삼각형으로 위쪽이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0: 그 이상은 그릴 수도 없어요.
5: 실력이?
1: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테이블 마운틴은 정상 부분이 그 칼로 자른 듯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름이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0: 이야, 그렇군요. 그 절벽에서 레펠 체험하는 상황 들어볼 네. 수 있었는데 이거 가능해요?
1: 저희가 이 얘기 많이 밀고 있는데 가능한지. 제가 밀고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아니, 많이 밀고 있는데.
0: 우리가 좀 정적인 사람들이라 네. 이런 거 무서워하고 저 되게 겁이 많거든요.
1: 저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발목도 약한 편이어가지고 밧줄에 매달려서 이게 절벽을 걸어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 제가 또 체중이 나가는 편이니까 가속도가 엄청날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다친다고 보고요.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전요원이 밧줄을 잡아주지도 않잖아요.
0: 야, 이건 안 돼요.
1: 웬만한 네. 담력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들어볼 내용은요. 아주 특별한 동물과 의 만남입니다.
0: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 케이프타운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모셀베이. 따뜻한 인도양에 접한 이 항구 도시는 500년 전 아프리카 원주민과 유럽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다. 오늘은 이곳에서 남아프리카 동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3: 선착장에서 제작진이 보트를 탄다.
2: 아침 7시, 보트는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다. 20분쯤 지나 눈앞에 나타난 작은 섬. 마을 아주 가까이에 물개가 2,500마리나 살고 있었다.
3: 물개들이 바위에 올라가 있고 바다에서 헤엄도 친다.
6: 곧 상어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섬 근처에 있는데 더 가까이 유인화를 구해요. 검은색 통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걸 바닷물과 섞어서 다시 바다로 뿌릴 거예요. 그게 바로 미끼예요. 하지만 상어를 유인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참치머리를 던질 거예요. 그게 바로 상어를 유인할 진짜 미끼예요. 저걸 던져서

0: 상어를 유인해 철망 가까이로 데려올 거예요.
1: Some music.
0: 작은 상어 딱 한 마리만 나타나면 돼요. 상어 눈이 보이네요. 상어예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2: 상어가 왔으리 이제 물에 들어갈 차례. 상어가 아주 격하게 반겨준다.
3: 상어가 물보라를 일으킨다.
0: 언제 물속으로 머리를 넣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있으세요. 구명조끼처럼 뜰 거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2: 마지막 한 사람이 철망에 들어오고 드디어 입수. 영화 조스의 주인공이 눈앞을 지나가더니 이번엔 정면으로 다가온다.
3: 상어가 철망을 치고 간다.
2: 다들 상어가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던 그때 미끼가 철망에 끼었다.
0: 미끼 좀 치워주세요. 100m 밖으로 멀리 던져버려요.
2: 강하면서도 난폭한 백상아리와의 만남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오묘한 경험이었다.
4: 상어 많이 봤어요?
0: 많이 봤죠. 괴물 같았어요.
4: 시야가 좋지 않아서 1m만 보였어요. 그런데 상어가 아주 가까이 오더라고요.
2: 플래튼 버그베이로 향했다. 플래튼 버그베이의 테니콰 야생동물연구소는 웨스턴 케이프주에서 가장 큰 동물 재활센터 중 하나다.
3: 풀밭에선 백사자가 고기를 뜯어먹고 있다. 동물사육사 보니웨 씨. 연구소 밖에 키프네이처라는 단체가 있어요. 키프네이처가 야생환경에서 동물들을 보살피고 이 연구소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 정도가 심각한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치료를 받은 후에 이곳에 머무르게 되죠.
2: 다른 연구소에서 나고 자라 야생 적응에 실패한 치타도 이곳으로 보내졌다.
3: 동물사육사 시스웨 씨가 치타를 쓰다듬는다.
0: 빗을 이리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친근하게 접촉하는 방식이죠.
2: 빗질을 하자 그르릉 소리를 낸다.
0: 소리를 내는 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비슷해요. 소리가 좀 더 클 뿐이죠.
2: 조심스레 치타 곁에 앉아봤다.
0: 만져봐도 돼요. 빗질도 해보세요.
4: 어떤 부위를 빗질해주면 좋아하나요?
0: 등 쪽이면 어디든 다 좋아해요.
2: 낯선 손길에도 치타는 가만히 있는다.
3: 제작진 곁에 얌전히 엎드려 있다.
0: 일주일에 한두 번만 빗질을 해줘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빗은 치타의 혓바닥과 비슷해요. 야생의 치타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앉아서 자기 털을 고르거나 서로 털 고르는 걸 도와줘요.
2: 나른해진 듯 눈을 감는 치타.
0: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건 꽤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2: 이곳은 보호소이기 때문에 빗질을 하다가도 치타가 움직이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 모든 체험 일정은 그날 치타의 움직임에 따라 진행된다. 오후 산책에 나선 치타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간다.
3: 치타가 풀밭에 등을 대고 구른다.
2: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특히나 온순한 치타. 이번 여행은 기분 좋은 반전의 연속이다.
5: 야, 이거 상어, 그 백상아리면은 상어 종류 중에서도 진짜 사람 무는 친구거든요.
6: 네.
5: 이거 돼요, 이거? 이거 가능해요? 또 나왔어. 네. 이거 가능해요?
6: 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관광객들은 성공을 했더라고요.
5: 와, 대단하시다.
6: 이게 철망에 들어가서 물에 입수를 하고 상어를 보는 건데 네네. 이 철망이 촘촘한 게 아니고요. 격자 모양이긴 한데 왜 그 우리 옛날에 창문 밖에 있는 방범창 정도 간격이더라고요.
5: 네네네.
6: 그 네모 틈새로 손 넣으면 망 밖으로 손이 나가는 수준인 거죠.
5: 너무 무서운데 굉장히 신기할 것 같고요.
6: 네.
5: 영화에서 보던 친구니까.
6: 네.
5: 야, 그리고 치타한테 빗질을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6: 됩니다.
5: 네.
6: 그 테니콰 야생동물연구소라는 곳에서 가능한데요.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동물의 재활과 야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소라고 합니다. 치타 외에도 뭐 카리칼,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 등 네. 고양이과 동물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5: 안 무섭고요.
6: 안 무섭고요. 여기 착합니다.
5: 어,
6: 상어보다 착합니다.
5: 네,
6: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레소토입니다.
5: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보시죠.
2: 다음 날 아침 드라켄즈버그 산맥의 남쪽으로 향했다. 이 황량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레소토의 접경지대.
4: 가이드 산들레 씨.
7: 여기는 과거 바스토족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간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바스토족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러 여기로 내려오곤 했죠.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식량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2: 저 멀리 눈 덮인 산이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나라다. 두 나라를 잇는 산이 패스는 눈, 진흙, 자갈이 뒤섞인 27km의 고갯길로 자동차 광고에 등장할 만큼 악명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4: 산들레 씨가 고갯길에서 차를 멈추더니 내려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묻는다.
7: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가서 한번 상황을 보세요. 국경에 40명이 발이 묶여 있어요.
2: 한 시간 전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주변은 온통 초록빛에 경사도 가파르지 않았는데 레소토에 가까워질수록 듬성듬성 흰 자국들이 보이더니 어느새 눈 덮인 산이 거대한 미끄럼틀이 돼 눈앞에 나타났다.
4: 능선의 험준한 경사면이 깊은 골짜기까지 이어져 있다.
2: 울퉁불퉁 용의 등을 닮은 산줄기도 차갑게 얼어붙은 듯하다. 마을은 보이지 않고 자욱한 눈 안개만 점점 가까워지는 레소토 가는 길. 지나온 길을 보니 실타래를 절벽에 풀어놓은 것 같다.
4: 길이 산을 구비돌며 이어져 있다.
2: 드디어 도착한 사니패스 정상. 높이는 2876m다. 정상에 있는 이 가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펍으로 유명하다. 숨겨진 작은 나라 레소토를 찾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간다.
4: 여행자들이 남기고 간 국기와 지폐 등이 벽면에 붙어있다. 호주 관광객, 울퉁불퉁하고 아주 가파른 길이었어요.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도 이쪽 저쪽으로 튕기고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프랑스 관광객,
7: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아프리카에 있다는 게 놀랍고요.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하네요.
2: 사니패스의 끝에서 만난 나라 레소토는 국토의 가장 낮은 지점이 14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불린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6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당일 여행이라고 하니 입출국 도장을 한 번에 찍어줬다.
4: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
2: 국경 근처 마을로 가는 길.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는 새하얀 풍경에 정막함마저 느껴진다.
4: 양떼를 몰고 가던 아저씨가 길 맞은편을 가리킨다.
7: 저쪽으로 가세요.
2: 목축업을 주로 하고 평소엔 관광객도 많다는데 폭설에 모든 게 멈춘 듯하다. 어렵게 만난 다소토인.
8: 안녕하세요.
2: 아이가 손을 흔들어준다. 집은 입구부터 연기가 자욱하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맡아본 익숙한 냄새.
7: 불을 피우기 위해 이 마을 사람들은 소의 배설물을 사용해요. 아직 빵을 굽는 중이에요.
2: 바소토족은 이렇게 담요를 옷처럼 두르고 있다.
8: 담요가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몸에 덮고 다녀요. 추울 때 담요를 몸에 덮으면 따뜻해요.
2: 담요를 구경하는 동안 바소토 전통빵인 보호베가 다 익었다.
4: 세수대야만한 그릇에 구워진 갈색 빵. 이 빵은 아침 식사용인가요? 아니면 간식인가요? 아침 식사예요.
2: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호베. 투정 한번 안 부리고 기다려준 아이에게 먼저 한 덩이를 건네줬다.
4: 담요를 들은 아이가 빵을 먹는다.
2: 따뜻한 보호배를 한입 베어무니 지붕 위의 눈도 담요인 듯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후다.
5: 사니패스라는 이 고갯길을 따라서 레소토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바소토족을 만나서 집에 초대까지 받았어요.
6: 네, 바소토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의 작은 섬나라 레소토의 주인들이자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켜온 강인한 민족인데요. 화려한 기하학적 무늬의 담요를 외투처럼 두르는 게 이들의 상징 중 하나고요. 네. 그 제작진이 함께 먹은 보호베라는 빵이 이들의 주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나미비아입니다.
5: 네, 그러니까 배를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배.
6: 그건
5: 죄송합니다.
6: 아니고요. 그냥 보호배.
5: 네.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레소토를 떠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위치한 나미비아로 향했다. 고요한 사막의 아침.
4: 붉은 여명이 밝아오는 산 너머 하늘.
2: 황량한 땅에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이른 아침 부지런히 길을 나섰다.
4: 사륜구동 차량 두 대가 황량한 길을 달린다.
2: 달리는 길에 오릭스를 만났다.
4: 영양과 비슷한 오릭스 두 마리가 사막을 뛰어다니고 있다.
2: 나미비아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한 오릭스.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이 살아가는 강인함이 오릭스의 상징이다.
4: 얼굴과 다리의 줄무늬 그리고 칼처럼 굳은 두 개의 뿔이 특이하다.
2: 나미브 사막 최고의 명소인 데드블레이로 가는 길은 무척 험하다. 험난한 도로 탓에 대부분의 방문객은 현지 가이드가 운행하는 셔틀 차량을 이용한다.
4: 사륜구동 셔틀 차량들이 울퉁불퉁한 모래 구릉지를 달린다.
2: 도착한 곳은 데드블레이 입구.
4: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모래 지역.
2: 풀 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이곳에 이처럼 커다란 나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4: 차량 몇 대 위로 그늘을 들이올 수 있을 만큼 무성한 나무. 가이드 투나 씨.
7: 아카시아 리로버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푸른색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게 뻗어 있어서 물을 빨아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나무에 하얗고 길쭉한 모양의 열매가 달려있다.
2: 이 나무의 열매가 무척 중요하다고 가이드는 강조한다.
4: 열매 안에 손톱만한 알맹이들이 들어있다.
2: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데드블레이는 여기서부터 걸어서 20여 분. 말라붙은 진흙 바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야 한다.
4: 보이는 풍경이라고는 파란 하늘과 모래 둔덕뿐이다.
2: 마지막으로 높은 사구를 넘어서면 마침내 데드블레이를 만나게 된다.
4: 하얗게 마른 땅이 모래 언덕에 둘러싸여 있다.
2: 붉은 사구에 둘러싸여 말라버린 하얀 호수. 그 위에 삐죽삐죽 솟아오른 나무들.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4: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들이 휘어지고 굽은 모양으로 가지를 뻗고 서 있다.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나무의 껍질이 마치 숯덩이처럼 갈라져 있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줄기가 뒤틀린 모습으로 굳어버린 나무도 있다.
2: 한때는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풍부했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죽음의 늪이 됐다.
4: 가이드 투나 씨.
7: 이곳은 높은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아주 높은 모래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물이 흘러들지 못하고 증발되면서 데드플라이가 만들어졌습니다.
4: 파란 하늘, 붉은 모래 언덕, 하얗게 마른 땅, 잿빛 나무들.
2: 시간이 멈춘 듯 그 모습 그대로 천년을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불리는 나미브 사막. 여기는 모래의 바다다. 이곳은 듄 45, 나미브 사막의 하이라이트다.
4: 모래 언덕 듄 45. 붉은 길을 머금은 거대한 모래 언덕에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내려오고 있다.
2: 세계 유일의 붉은 모래 사막.

0: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래를 견디면서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1: 치아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
0: 마침내 정상이다.
1: 모래 언덕 꼭대기에 산처럼 능선이 길게 뻗어 있다.
2: 이게 저도 걸어서 세계속으로 더빙을 해봤는데
3: 네.
2: 이게 진짜 장관일 때 저런 목소리 나거든요. 장관이다.
3: 그렇죠.
2: 그러니까 나미브 사막에서 데드 블레이의 풍경을 경험하고
3: 네.
2: 듄 45라는 모래 언덕에도 올랐는데 이거 영화 제목이랑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3: 그렇죠.
2: 이거 분위기가 정말 신비로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신비로운 것도 신비로운 거지만 이게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내야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2: 안 돼요.
3: 떠나야 돼요. 퇴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그리고 나미비아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여행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요. 정인의 오르막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복지부가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기도흡인기, 경장, 영양주입펌프의 요양비 급여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서 그 외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이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 건데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기준 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돼서 기기는 14만원, 센서는 최대 2만원을 부담하면 되고요. 기도 흡입기도 앞으로는 2만 3천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또 경장 영양 주의 펌프도 100만원 가깝던 기기 가격이 본인 부담금 9만 9천원으로 90% 줄어드는데요.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를 받으려면 5월 이전에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니까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577국에 1000번이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현정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멍.

내일은 푸른 하늘, 김현정의 멍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재판 소원 내용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소식과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응원하는 무대 오티즘 슈퍼스타K의 참가자 모집 소식과 장애예술을 관계의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김광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을 좀 했어요. 일단 시각장애인이 돼서 교사 그걸 퇴직하게 된 건데 그때는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랑 같이 지식 전달도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뭐 좀 마음을 비우고 편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전이 그때가 니즈 시절이 아니었나. 저는 그 직업훈련 교사를 했고요. 감옥은 전기를 좀 가르쳤어요. 근데 장애를 얻다 보면은 중요한 게 중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좀 장애가 있게 태어나서. 그런데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원래 저 꿈은 전기 공사 쪽에서 일을 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좀 동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시력이 좋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뭐 밤에 작업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죠. 아, 나 뭐 먹고 살지? 그런데 전기 쪽도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어렵게 이제 교사가 됐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 됐고 예전부터 제가 시각 장애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시각 장애인 학교 가서 교육 받아서 안마 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거든요. 미리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쭉 물 흐르듯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스페이스 A의 Again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재판 소원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재판 소원 제도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재판 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판결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0: 네.
1: 이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7년에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부터 약 30년간 이 학계와 실무에서 재판소원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올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비로소 법원의 재판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새 제도 아래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한 첫 사례 중 하나인데요. 예, 아직 전례가 없는 영역에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오늘 소개할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유사상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75회 이상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유죄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피해자는 당연히 검사에게 상고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판결에 직접 상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검사가 상고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피해자가 이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로가 차단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75번을 거부했는데 무죄라니 이게 납득이 좀 어렵거든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1: 네.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적용한 기준은 이른바 폭행, 협박, 최협의설입니다. 이 강간죄나 이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법리인데요.
0: 네.
1: 53년에 형법 제정 이후에 대법원이 계속 유지해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법리 아래에서는 이 판단의 중심이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얼마나 명확하게 거부를 했는지는 조금 부차적인 사정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얼마나 강하게 제압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녹음으로 확인되는 75번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피해자의 의사나 또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는 좀 사실상 제대로 된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대법원이 이미 최협의서를 폐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여전히 그 기준으로 판단될 걸까요?
1: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2023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최협의서를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용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하급심 법원들도 당연히 이 판결의 논리를 따라서 강간죄나 유사 강간죄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유사 강간 사건이었음에도 이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0: 네.
1: 구 최협의서를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0: 그러게요.
1: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도 어느 재판부를 배당받느냐에 따라서 이 유죄와 또 무죄가 갈리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을 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형사사법의 예측 가능성이라던가 또 법적 안정성 그리고 평등권의 차원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법적으로 제3자인데 그러면은 피해자가 판결에 대해 재판 소원을 낼 자격 그러니까 청구인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선결적으로 먼저 다루어질 쟁점이 바로 청구인 적격인데요. 이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할 권한도 검사에게만 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이 재판소원의 청구인을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3자인 피해자가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대리인단은 두 가지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는 1989년 이래 범죄 피해자가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확립해 왔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헌법 30조가 국가에 이 범죄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이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서 피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피해자의 청구인 적격을 헌재가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조차도 심사받지 못한 채 좀 모든 기회가 막히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대리인단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떤 헌법적 권리가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본권 침해가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제 이는 성적 행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이자 원치 않는 성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데요. 이 체여비설 구조는 이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또는 거부했는지를 판단의 핵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의 보호법익 자체를 오인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입니다. 이 어느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현재의 구조가 동일한 피해자들을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 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 법원이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에 유리한 새로운 법리를 외면하고 이 구체협의서를 적용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권 팀의 주장이 이번 재판 소원의 핵심 논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실제로 그 성폭력 피해 현실은 어떻습니까?
1: 네, 통계 수치를 보면은 좀 이러한 문제가 좀 잘 드러나는데요. 2022년에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강간 피해 유형의 41.1%는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 그리고 34.3%는 이 속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해 정

0: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분석에서는 강간 피해 중 명시적 폭행과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 강간 피해 3분의 2 가량이 최협의서의 기준으로는 범죄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0: 피해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상태에 있거나 또는 경제적인 종속 관계에 있었거나 또 심리적, 신체적 취약성을 이용당한 경우 또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강압적 상황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보호하겠다고 이 선언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작 실제 피해의 다수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1: 예.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동의 강간,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국제적으로는 이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미 좀 입법 단계를 넘어서 정착 단계에 접어든 국가들이 상당수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폭행 협박의 요건을 아예 삭제하고 동의의 부재 자체를 강간죄 핵심 구성 요건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2016년에 이제 형법 개정으로 아니오는 아니오다라는 이제 원칙을 입법화해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 자체를 이 기준으로 삼았고 또 영국도 2003년에 성범죄법에서 합리적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 판단 기준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규범 차원에서도 2021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는 강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모든 국가에 명시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난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3건이 각각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상임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여전히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기준 또 시민들의 여론 모두가 좀 같은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입법부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전반의 문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게 개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0: 네, 이 사건으로 당연히 피해자 개인이 구제를 받는 것이 당면한 목적인데 이 사건이 제기하는 이 법적 쟁점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을 인용한다면 이 법원이 최협의서를 적용한 무죄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그리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헌법 차원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1: 네.
0: 또 그 판단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재판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 안에서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좀 무력한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작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검사의 판단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가 이 사건 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소원은 하나의 판결을 다투는 것을 넘어서 이 피해자를 사법 절차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헌법적으로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 그래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지코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무 노래.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곧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의 H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와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조공학기기 행사입니다. 올해는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시를 확대해서 장애인 고용 환경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 6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200여 점의 기기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전시를 넘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첨단 보조공학기기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제 직업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AI와 로봇 기반의 보조공학기기들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주변의 장애물과 주행로를 스스로 인식해서 움직이는 자동 주차 로봇과 경사로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좌석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 유지 전동 휠체어 등이 전시가 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 로봇과 구글 AI 제미나이를 온 디바이스의 형태로 탑재한 점자 정보 단말기 한손의 세븐도 공개가 되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모두 단순히 이동 보조를 넘어서 장애인의 직무 수행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장애인의 자립과 직무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1: 네, 이번 박람회는 기기 전시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AI 드로잉 로봇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체험과

0: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는 로봇의 퍼포먼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주는 로봇 등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돌봄 로봇 체험과 느린 우체통, 그리고 포토 스티커 이벤트처럼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박람회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는 최신 보조공학기기 기술을 단순히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람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박람회 둘째 날에는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장애인 일자리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도 열린다고요?
0: 박람회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전망을 주제로 전문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참여해서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과정과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요. 한림대병원은 장애인 로봇 관제사가 병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사례와 직무 운영 성과를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참여해서 AI와 로봇 기술이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하면서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관람 방법과 또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이번 박람회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박람회 사전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전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사장 당일 현장에서 등록한 다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전 등록에 참여한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대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지원받아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에 한층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실태 조사 소식인데요. 올해 총 4개의 조사가 실시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 승인 통계 조사 4개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고용서비스의 수요를 조사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하고요. 장기적인 고용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생활과 취업 실태를 살펴보는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확인하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서 총 4개의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1: 네, 이 4개의 실태조사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이번 조사들은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취업과정, 그리고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욕구는 물론이고 기업의 장애인 채용 현황과 어려움까지 폭넓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개인과 기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세분화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 추출에 의해서 선정이 되니까요. 만약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공고 들어보죠. 먼저 대기업의 채용 공고 소식이 있네요.
0: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죠. 현대오토에버에서 데이터 라벨러 직무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자동차와 제조 관련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고 또 표시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특정 부품의 제조 사진에서 불량 부위를 판단하거나 자동차 블랙박스의 영상 속 도로 이미지에서 노면 표시나 표지판 등의 주요 객체를 라벨링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 안에 사람이나 사물 등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데이터 가공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번 채용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면서 중증 장애인이면 더욱 무대에서 채용을 합니다.
1: 네,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0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총 4시간을 근무하고요. 급여는 세전으로 월 139만 원 이상입니다. 이번 채용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로 진행이 되어서 이동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지원자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전형은 서류 심사와 온라인 화상 면접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지원 희망한다면 지원서 작성 후 5월 29일 오후 3시까지 장애인공단 서울 동부지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번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 동부지사 02-2146-353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맞춤 훈련과 연계된 채용 소식이네요. HK인호엔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신입사원 모집한다고요?
0: 네, HK인호엔과 장애인공단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장애인 특별 전형을 위한 맞춤 훈련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HK인호엔은 전문 의약품과 헬스 앤 뷰티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과 바이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번 과정은 실무 중심의 맞춤형 훈련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채용까지 연계되는 과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허가 임상시험인 CTA를 비롯해서 이물검사와 포장, 문서관리, 분석시험, 환경모니터링과 자재시험 등 6개의 직무에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 이 맞춤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훈련생에게는 어떤 지원이 제공됩니까?
0: 맞춤 훈련은 6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2달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훈련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무별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수강료와 교재비 등 훈련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훈련 기간 동안에는 머물 수 있는 기숙사와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훈련 기간 동안 출석이나 생활 태도, 현장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에 탈락할 수 있고요. 훈련에 탈락할 경우에는 채용도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1: 네. 끝으로 채용 후 근무 조건과 지원 자격, 접수 일정도 전해 주시죠.
0: 맞춤 훈련에 성실히 참여를 해서 채용이 된다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 수준은 직무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약 3,300만 원부터 3,600만 원 사이의 연봉을 받게 되고요. 옥내후생으로는 4대 보험과 퇴직연금, 경조금, 복지포인트, 그리고 통근버스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 맞춤 훈련은 장애인이면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으로 통학이나 기숙시설이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맞춤 훈련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는 5월 31일 자정까지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면 되고요. 다양한 직무에서 많은 수의 장애인 특별 채용이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구직자들의 지원 바라며 맞춤 훈련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거미의 노래 이어드리죠. 날 그만...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인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는 무대죠. 오티즘 슈퍼스타 K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1: 함께 웃는 재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관하는 오티즘 슈퍼스타 K가 7월 10일 서울 양재동 ATS센터 제2전 시장에서 열립니다. 오티즘 슈퍼스타 K는 발달장애인이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선발된 참가자들은 같은 날 열리는 제4회 오티즘 엑스포 현장 무대에 올라서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노래, 악기 연주, 댄스, 퍼포먼스, 마술, 스포츠, 암기 등이고요. 자신만의 재능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포함한 단체고,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60초 이내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0: 이 선발 방식이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 참가자 모집은 5월 29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6월 4일 오티즘 엑스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총 12팀이 선발되고요. 선정된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과 상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국내 대표 행사로, 강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사자와 가족, 기관,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됩니다.
0: 장애 예술을 관계의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가 있는데 어떤 전시일까요?
1: 2026 모두 공감 기획전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전시가 5월 23일까지 모두 미술 공간에서 이어집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를 중심으로 보는 시선을 넘어 돌봄과 협력의 과정 속에서 확장되는 장애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경사로는 늘어나고 문턱은 낮아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상태를 성숙함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요. 이 전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역시 중요한 관계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안부를 묻고 손을 내밀고 보폭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속도를 조율하는 경험이 전시 전반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완성된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어긋나는 순간들까지 그대로 전시장으로 가져왔는데요. 창작을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긍정하며 만들어가는 협력의 기록으로 바라봅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기반으로 제시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참여 작가와 작품들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이번 전시에는 김진우, 둥지, 라움콘,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선사랑 드로잉회, 이정현 등 총 6개 작가 및 팀이 참여합니다. 먼저 둥지의 작품, 둥지의 풍경은 상자 속 실, 씨앗, 밀랍 등 일상적인 재료를 관객이 직접 만지고 연결하면서 자신만의 풍경을 만들어 나가는 참여형 작업입니다. 익숙한 사물을 낯선 방식으로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돌보고 신경 쓰는 행위 안에서 관계의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합니다. 김진우의 영상 작업,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은 눈 내린 서천에서 출발해 아산과 익산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하루의 여정을 담담하게 따라갑니다. 승차권을 사고 국밥을 먹고 기차를 기다리는 일상 흐름 속에서 목적지보다는 이동의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라움콘의 함께 조각은 혼자서는 입을 수 없는 옷 형태의 조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입어야 완성되는 작품인데요. 몸의 균형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관계의 취약함과 의지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배려와 협력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작업입니다. 전시관람은 모두 미술 공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0: 자, 이어서 장애 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열리는 JW 아트 어워즈 소식도 전해주시죠.
1: JW 이종호 재단이 장애 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JW 아트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1인당 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분야는 한국화와 서양화 등 순수 미술 부문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창작된 캔버스 10호 이상 60호 이하 작품만 출품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작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본상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처음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 중 작품성을 인정받은 경우 수여하는 JW 기대주상이 신설됐습니다.
0: 네, 그 공모전의 지원 내용이나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번 공모전은 총 18명을 선발합니다. 대상 1명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을 수여합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전시 기회가 제공되고 본상 수상자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작가는 개인정 개최 지원과 해외 갤러리 전시 시 항공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 수상자가 미술 관련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도 마련돼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6월 1일까지고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1차 심사 결과는 6월 26일, 최종 수상자는 7월 27일에 발표됩니다. 선정된 작품은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되고요. 시상식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0: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한강공원에서 야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열린다고요?
1: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카르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술피리 등 야외 오페라를 꾸준히 선보여 왔는데요. 올해는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서 보다 열린 공간에서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라 트라비아타 특유의 우아한 정서를 살리면서 한강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아르누보 스타일로 무대를 꾸민 점이 특징입니다. 자연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개방적인 무대에서 관객들은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오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휘는 데이비드 이 지휘자가, 연출은 이회수 연출이 담당합니다. 비올레타 역에는 소프라노 이혜정과 박소영이, 알프레도 역에는 테너 정호윤과 김민석이 출연하고요. 제르몽 역은 바리톤 공병우와 김기훈이 맡습니다. 또 안니나 역에는 소프라노 김동현과 시네리가 출연하고 극중 의사 그랑빌 역에는 실제 의사가 깜짝 등장해서 색다른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0: 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면서요.
1: 네, 이번 공연에는 시민예술단 100명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 4월에 모집한 시민예술단은 5월 4일부터 전문 제작진의 지도를 바탕으로 연습을 거쳐 합창으로 공연에 참여합니다. 단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공연의 일부가 돼서 무대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예술단은 공연 프로그램에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오페라라는 장르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형 구조는 관객과의 무대 거리를 좁히고 예술을 일상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야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초여름 풍경 속에서 오페라의 매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공연 연출가인 정구 씨가 발레 연출을 통해 무대에 복귀한다는 소식인데 어떤 발레 공연일까요?
1: 14년 만에 복귀하는 창작 발레 무대는 신작 테일 오브 테일즈입니다. 5월 22일과 23일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하는데요. 2012년 국립발레단 포이즈 이후 처음 선보이는 발레 연출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라 실피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 백조의 호수 등 네 편의 고전 발레를 한 무대에 엮어 재구성한 창작 발레입니다. 각 작품의 주요 장면과 음악, 동작을 분절해 다시 연결하면서 기존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오늘의 시선으로 풀어낸 점이 특징입니다. 발레 고전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지금 시대에는 지나치게 희생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고전의 아름다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었다고 연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품은

0: 진행되고요. 총 15편의 다양한 발레 작품이 관객과 만납니다. 5월 27일 춘천발레단의 세비야의 이발사, 5월 30일 광주시립발레단 해적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발레단의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안무가 최수진과 이루다는 6월 6일과 7일 아리랑의 정서를 새롭게 해석한 신작 발레 아리랑을 선보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조장혁이 부르는 그대 떠나가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프롤로그. 행복 찾기에 공학을 활용해 보려 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고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역사가 유구한 만큼 수많은 답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복에 대한 고민의 시기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행복을 고민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연과 도서, 인터넷 등 의지와 시간을 들여 각기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표현한 답변들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문명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쌓인 훌륭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건강한 신체 혹은 건강한 정신 등과 같은 몇몇 답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강한이란 수식이 어떤 상태인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명확한 상태뿐만 아니라 행복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유는 현재와 과거의 환경과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언어 및 사회적 표현도 변화하여 이해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완벽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 어려운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정답이라 지칭할 방법만 없을 뿐이지 신뢰성 있는 답변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유를 고민해보면 암과는 별개로 무언가의 부족함이 원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답을 찾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족한 무언가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하는 관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관점의 방향성 혹은 관점의 크기이며 관점을 대하는 태도 또한 포함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차이는 긍정과 부정입니다. 매년 봄, 벼농사를 위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야 하는 농부가 둘 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땅을 열심히 갈아 반 정도의 일을 끝내고 허리를 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끝나겠네. 다른 한 농부는 아,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네. 얼마나 더 해야 끝나는 걸까?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로부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괴롭지 않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부정적 관점으로 대하기보다 긍정적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태도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관점으로 살고자 해도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책 등과 같은 방해 요인에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온 기간과도 상관이 없는가 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한 3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극복한 지혜가 있음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만난 모든 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오랜 시간 행복을 찾아온 분들이기에 이미 훌륭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1.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한다. 2. 행복하려면 원하는 꿈을 이뤄야 한다. 3. 그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 4. 노력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5.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1에서 4까지의 명제들은 철학과 신학에서 다루긴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모두 당연히 생각하게 되면서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5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주된 쟁점이 되어 카테고리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방법만을 추구하다가 지쳤을 때 빠르게 포기하거나 잠시 휴식 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혼합화 방식으로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민의 시간만큼 행복을 찾는 방법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행복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있으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살기 어려워진 듯하며 나아가 미래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옳을까요? 아직 겪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성인이 되면서 유년 시절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혹은 시대가 복잡해졌음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물론 환경과 시대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단정 지으면 더 이상의 개인적 고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환경과 시대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나 세력들이 고민할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시대와 환경과는 별개로 행복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명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 100여 년을 되짚어봐도 환경의 어려움과 행복의 실현 난이도가 비례한다거나 혹은 반비례함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살아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1950년대에 출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1980년대에 태어난 저,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한 3대의 청년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를 거쳐왔지만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920년대 한국은 일본에게 국가 주권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배와 피지배 국가로서의 국적이 달랐기에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명 연장이 주된 행복과 꿈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광복이 되었고 한반도는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를 지난 한반도는 불과 5년 만인 1950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환갑을 넘기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세대로 전쟁 직후 이념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와 같이 국가 혹은

출신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념 차이로 인한 생명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왕권 국가로서의 역사와 35년간의 주권 상실, 그리고 독립 후 이어진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받아들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시기를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 영위에 기반한 행복과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난 저는 IMF로 인한 외환위기 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기초생활은 보장되었으나 진로 선택에 따라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시대에서 행복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살아온 시대는 삶의 난이도가 쉬워진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대에 비해 선택과 결과의 가짓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함은 시대 구분 없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답으로 삶의 안정을 찾고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간단하고 안정된 사회로의 발전은 당연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다만, 여느 나라와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한국은 행복 추구 방법론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시대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원하는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론이 흥미를 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일에서 시대를 초월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상적인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본인을 중심으로 내외 상황을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현한 행복과 꿈이야말로 진정한 실현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상적 방법만으로 꿈을 실현하기에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그려온 이상과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현재는 사기업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을 기반으로 인생과 행복을 바라보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위 전공으로 다뤘던 공학적 사고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공학의 사전적 의미는 수학과 과학을 기초로 공동의 안전, 건설 복지를 위해 유용한 사물이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혹은 공업 생산 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 개발, 실천하는 응용과학입니다. 사전에서도 말하듯 학창시절 수학교과서에 적힌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공식들을 공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학이란 학문을 접하지 못했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행복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작가로서 인생과 행복을 고민했던 유시민 작가님이 분류한

글과 성장에서도 공학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은 재능 기여도 여부에 따라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글과 논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글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적인 글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재능과 상관없이 학습과 노력을 통해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도 유시민 작가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타고나는 인생이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인생은 문학적인 글처럼 재능과 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공학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효율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찰의 깊이가 훨씬 깊은 유시민 작가님과는 다른 경험을 토대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은 내용이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어느 전문가에게는 오류와 비약 등 논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과 관점으로 인해 마주치게 되는 경험의 차이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이란 학문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공학이란 전공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인생의 깨달음을 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Lectures on Physics라는 물리 교과서인데 거기에는 좋은 해는 좋은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리학 문장에서 사용하는 해와 방정식을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윤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행복 찾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연희가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기까지 소초모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유라와 연희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내내 다리를 떨던 난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 오빠들하고 통화했어? 뭘 하셔? 해주신대?

0: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던데요.
1: 연희의 대답에 란주를 비롯한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연희는 씩 웃더니 대답을 이었다.
0: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고집이 제일 세서 아무도 저 못 이겨요. 그 대신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날에는 범초본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래요. 아, 우리 오빠들 성깔이 더러워서 훈련 강도도 되게 세요. 다들 각오하시고 훈련비는 따로 안 받겠대요.
2: 하지만
0: 중도 하차하거나 제대로 못할 경우엔 훈련비 싹 다 내라고 할 거라고.
1: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3: 당연히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무료로 해주시는 건데.
2: 야, 이현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번 기회에 그 물몸을 탱커로 고쳐놓자. 어? 너 키도 크고, 어? 어깨도 넓고. 어디 가도 앞에 세우기 딱 좋네.
4: 아,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아, 라주 선배가 해요. 선배는 성질이 더럽잖아.
2: 어쩌? 이게 은근슬쩍 말 놓네?
0: 저기, 다들 오늘 뭐 할 거 있어요?
1: 연희가 란주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5: 아니, 없어.
2: 왜?
5: 나도 없어.
1: 별일 없다는 모두의 말에 연희가 잘 됐다는 듯 탁자를 쳤다.
0: 큰오빠가 기초 체력도 확인할 겸 좀 보자고 하는데 같이 도전 가지 않을래요?
1: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데서 오는 설렘이 반, 훈련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심란함이 반이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유라의 계획대로 훈련과 실종사건 조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테다. 현우는 연희의 상기된 얼굴을 흘끗 쳐다봤다.
2: 그래, 가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1: 란주의 말에 효석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다. 엉덩이를 들지 않으려 애쓰던 현우도 효석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듯 카페를 나섰다.

0: 현우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국내 최고 양궁 선수의 오빠들답게 두 사범의 훈련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초모들 중 글러브를 만져본 사람은 없었다. 줄넘기와 버피, 마운틴 클라이밍 따위를 수백 번 반복하니 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테스트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내는 연휘. 칭얼거리기는 하지만 역시 비슷하게 해내는 유라와 란주였다. 앞으로 괜히 대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앞으로 어쩔지 계획도 짤 겸.
0: 힘들다고 칭얼대는 란주를 달래며 유라가 제안했다.
2: 주말인데 가도 돼요?
3: 유라 부모님 두 분 다 일로 해외에 계셔서 얘 혼자 자취해.
0: 연휴의 물음에 효석이 답했다.
1: 소초모 아지트라고 생각하면 돼. 너도 앞으로 편하게 놀러와.
0: 유라의 말에 연희가 끄덕였다.
3: 란주는 거의 저 집에서 산다? 아, 민폐지. 집에 있는 과자나 라면은 성란주가 다 먹었어.
2: 야, 너도 엄청 많이 먹어놓고.
0: 란주와 효석이 시끄럽게 떠들며 앞장서는 사이 어느새 소초모들은 유라의 집 앞에 도착했다. 유라의 집은 학교 옆 오래된 아파트였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 복도 맨 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쓰리룸의 아담한 집이었지만 19살 딸에게 혼자 살라고 주기엔 꽤 큰 장소였다. 순식간에 라면을 끓여 먹은 소초모들은 설거지하는 현우와 베란다에 서서 어둑해지는 풍경을 내다보는 연희를 제외하고는 소파 위에 하나 둘 엎어졌다. 19 체력이 제 아무리 좋다지만 그날 받은 훈련은 너무나 고강도였다. 잠시 거실에 침묵이 찾아왔을 무렵 갑자기 연희가 소리쳤다.
1: 저게 뭐지?
0: 연희의 말에 현우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베란다로 갔다. 연희가 가리키는 은광교 방향의 어두운 골목

0: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낯선 움직임이 현우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1: 사라졌나 봐. 어디로 간 거야?
0: 어느새 다가와 방충망에 얼굴을 들이민 란주가 웅얼거렸다.
2: 지금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방금 본 그거 초대형 라투스 맞지? 애들 실종된 장소도 은광교 근처 아니야?
3: 저기 급하게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나가서 흔적이라도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부산스럽게 나갈 채비를 하는 이들을 향해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에 동의하며 무기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또 누군가 말했고 소초모들은 유라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3: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0: 생각하던 현우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4: 유라 선배, 이거 써도 돼요?
0: 유라는 고개를 돌려 현우의 손에 들린 상자를 봤다. 두꺼운 못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였다. 유라의 허락을 받은 현우는 망치를 가져와 란주가 보일러실에서 찾아온 강목에 못을 박아넣었다. 순식간에 모투성이가 된 강목 5개가 생겨났다. 다섯 사람은 유라가 챙겨준 새빨간 목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못이 우수수 박힌 강목을 쥔 채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초여름 밤 공기는 수분이 스며들어 눅눅했다. 못이 잔뜩 박힌 강목을 들고 다니면 너무 시선을 끌 것 같다는 효석의 말에 다들 어두운 골목길로만 걸어갔다. 유라가 멈춰섰다.
5: 여기지? 네, 여기 맞아요.
0: 연희가 대꾸하자 모두 그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다. 현우는 어두운 곳에서 라투스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에 연희 뒤에 바싹 붙었다. 때마침 뒤편에서 난 부스럭 소리에 현우는 화들짝 놀랐고 뒤로 돌며 강목을 휘둘렀다. 현우의 커다란 움직임에 깜짝 놀란 고등어 고양이가 하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6: 아이고, 인간 캣닙 진짜 겁은 많아가지고 너 좋다고 온 애한테 왜 그러냐?
0: 효석이 웃었다. 현우는 고등어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언제 경계했냐는 듯 고양이는 그릉그릉 소리를 내며 현우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고양이 몇 마리가 더 모여들었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둘러놓은 천막 틈 사이를 비집고 자라난 키 큰 잡풀이 고양이들을 쓰다듬던 현우의 눈에 문득 띄었다.
4: 란주 선배, 응? 근처 잡초의 기억이라도 읽어보는 게 어때요? 여기 풀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까 그 라투스 같은 거 여기서 본 게 확실하죠?
1: 확실해.
0: 목장갑을 벗어던진 란주는 재개발로 황폐해진 건물 사이를 겨우 비집고 튀어나온 자풀 앞에 쪼그려 앉았다. 현우는 오랜만에 능력을 쓰는 란주를 쳐다봤다. 연희와 효석도 신기한 듯 팔짱을 끼고 서서 란주를 보고 있었다. 현우는 문득 새 선배와 처음 만난 때를 떠올렸다.
6: 당신이 고양이들의 대왕님 맞습니까?
0: 깐족거리며 물어오던 효석과 그 옆에서 낄낄거리던 란주, 그리고 무표정하게 서있던 유라. 처음엔 일진 선배들의 괴롭힘인가 싶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유라가 소초모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입하지 않겠느냐고 진지하게 묻는 걸 보고 괴롭힘은 아니구나 싶어 안심했다. 대단한 초인들은 이미 범초본에서 다 데려갔으니 우리 남은 소소한 초인들끼리 한번 사람들을 돕는 영웅이 되어보자는 유라의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다.
3: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0: 하지만 소소한 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끽해야 동네 주민이 풀숲에서 잃어버린 에어팟 한쪽을 찾아주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게 전부였다. 그들은 중학생 일진들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랬던 소초모가 연희를 영입하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조사까지 나가다니 진짜 영웅이 된

0: 기분이었다. 현우는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1: 유라 선배가 한 말이 정말 실현되고 있다.
0: 란주는 손끝으로 천천히 이름 모를 자풀을 쓸고 하나하나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1: 뭐가 보여?
0: 효석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2: 사람들이랑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것도 지나갔고 확실히 우리가 본 그 무언가가 있었어. 그게 여기서 이동을 했네. 그리고? 여기서 웬 개가 똥 쌌어.
3: 응? 어? 뭐야 개 똥!
0: 진지하게 풀을 쓰다듬던 란주가 화들짝 손을 뗐다. 코끝에 손을 갖다 댄 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효석과 유라, 연희는 짜증내는 란주를 보며 마구 웃었으나 현우는 차마 웃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란주에게 건넸다. 물티슈로 손에 묻은 개똥을 닦아낸 란주는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계속 몇 걸음을 옮겨가며 식물의 기억을 읽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 라투스 이동 경로는 나오네. 점점 은광천 쪽으로 간 것 같은데?
0: 어느새 천변 물비린내가 코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짓단을 잡는 느낌이 든 현우는 뒤를 돌아봤다. 턱시도 고양이가 가지 말라는 듯 현우의 바짓단을 잡고 야옹거리고 있었다.
1: 얘가 왜 이러지?
0: 현우는 자신의 종아리에 얼굴을 비비는 턱시도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리를 떼어내려 했다. 그런데 또 다른 고양이들이 현우의 다리를 붙들고 애초롭게 울었다.
4: 뭐야? 현우 잡는 거야? 가지 말라고?
0: 연희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자 현우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1: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고양이한테 바짓가랑이나 잡힌 꼴이라니.
2: 고양이들이 왜 현우를 붙잡는 걸까?
4: 뭔가 알고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네?
2: 뭘 알아?
4: 여기로 위험한 게 지나가는 걸 봤다든가.
0: 연희가 말끝을 흐렸다. 그 얘기를 들은 란주는 더 빠르게 식물의 기억을 읽으며 앞으로 향했다. 현우도 그 뒤를 따랐고 그럴수록 현우 바짓단을 붙드는 고양이들은 늘어났다. 갑자기 란주가 멈췄다. 란주는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2: 여기서부터 기억이 끊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하는데. 근처에 뿌리.
0: 란주는 주변을 둘러보다 말을 멈췄다. 재개발 지역이 끝나는 골목길 근방 자풀은 대부분 말라 죽어 있었고 나무는 베어져 둥치만 남아있었다. 길을 하나 건너자 은광천이 나왔다. 현우는 천변을 둘러봤다. 띄엄띄엄 가로등도 있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괴물이 지나다니기에 썩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았다.
1: 거대 라투스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0: 현우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거대 라투스의 행방을 알고 싶은 마음과 놈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잘 싸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때 오른다리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또 바짓단을 잡아당겼다.
1: 어? 왜?
0: 턱시도 고양이였다.
5: 날 따라와.
0: 그 순간 현우는 턱시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꼭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차서 말했다.
1: 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요.

0: 연휘 첫 전투. 무너진 벽과 돌 사이로 연휘는 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답답함에 부하가 치밀었다.
1: 몸집 작은 고양이들이야 엉망진창이 된 폐고물들 사이를 순식간에 헤집고 다니겠지만 인간은 한 발을 밟고 떼는 것조차 힘들다고.
0: 연희는 휴대폰 플래시로 바로 눈앞을 비추다가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축축한 흙냄새와 쓰레기 썩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오는 이 어둑한 곳에서 혹시라도 뭔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고양이를 열심히 뒤쫓는 현우. 겁없이 현우를 따라가는 유라. 무섭다며 란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걷는 효석. 마지막으로 맨 뒤에서 무리를 쫓는 연휘. 다섯 사람은 고양이들의 인도 아래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 구역의 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2: 다들 기억하고 있지?
0: 앞서가던 유라가 갑자기 뒤로 돌며 말했다.
1: 뭘요?
2: 혹시나 라투스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라투스 약점. 눈이 엄청 나쁘고 목이랑 얼굴 부위가 완전 약한 거.
3: 아, 완전 까먹고 있었다.
0: 유라는 잊어버렸다고 대답하는 효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우거진 잡초 무더기가 연휴의 눈에 띄었다.
1: 란지 선배!
0: 연휴의 목소리에 효석이 깜짝 놀랐는지 발을 잘못 디뎠다. 그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효석을 란주가 야무지게 낚아챘다.
1: 왜? 여기 잡초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연희의 말에 란주는 자신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효석을 떼어내며 풀숲으로 다가갔다.
1: 현우!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조선시대 마포나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류가 집결하는 조선 최대 유통중심지로
1: 자연 친화적인 미래형 응? 친환경 유기농 정자를 지을 거야.
2: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황토 찜질방인데 베지터블
3: 토정 어때요? 토정 흙으로 지은 정자니까 토정
4: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원시적 힐링과 교통의 공간으로 아 그냥 너무 좋아요.
1: 혹시 자네 집 뒤에 대추나무 있나?

0: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1: 자네 팔자를 보면 나이 마흔 전엔 관운이 없어.
2: 관운이 없다는 말씀은?
3: 아유야, 벼슬이 할 운이 없다고.
2: 그럼 과거 시험에 또 떨어져? 수능은 해마다 있지만 과거는 3년에 한 번 있는데.
1: 아, 그나마 뒤뜰에 사랑이 걸린 대추나무가 있으니 마흔이 넘으면 희망을 가져볼 만도 한데.
0: 운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진다니 억울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1: 저 이보게, 이 세상은 말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지가 않아. 될 놈은 되지만 안 될 놈은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아, 이런 노래 들어봤나? 어차피 잘 될 놈이 있다는 건 어차피 안 될 놈, 어차피 안 될 놈도 있다는 얘기지.
0: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4: 저기요, 그 혹시 제가 그 왕이 될 상일까요?
3: 아우, 야, 너는 친구가
4: 좀 그런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5: 뭔가 큰 볼일을 본 후 심란한 마음에 토종 앞을 서성이는 청년.
6: 어차피 안 될 놈, 어차피 안 될 놈.
0: 어머니.
7: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우리 아들 콕콕 찍고 술술 불어 과거 대박나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0: 어머니.
1: 그런데 바로 그때 고개를 떨구는 청년의 눈앞으로 개미떼가 지나가고
0: 니들은 때로 어딜 가냐.
1: 자기도 모르게 개미떼 행렬을 따라 시선이 돌아가는데

0: 왕이 될 상인 그, 이게 아닌가? 제가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1: 그래 그 쓸데없이 안 비슷한 성대모사 하지 말고 그 달래서 데려오게.
2: 야 같이 가.
3: 어디 가려고?
0: 아이 자식, 우리 또 네가 아유 정말 걱정했잖아.
3: 아 뭐 걱정은 무슨?
2: 야 이런 거 다 재미로 보는 거야. 오라.
0: 그럼 개그야 개그. 다큐로 받을 필요 없어.
3: 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0: 웃어라 좀.
4: 잠깐.
3: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웃다 보니까 좀 오버. 실수한 거 아닙니다.
4: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지?
3: 아니 저는 그냥 화장실.
4: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어.
0: 야 사실대로 말씀드려.
2: 야 너 설마 너 욱해가지고 어디 가서 해코치라도.
3: 야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에 마음이 심란해서.
4: 심란해서?
3: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개미떼가. 아무 그게 다예요. 앉아서 진정 좀 한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4: 개미떼 얘기를 해보게.
3: 예? 개미떼요?

0: 보니 과거에 낙방한다는 이지함의 예언에 고개를 떨궜던 청년은
1: 니들은 때로 어딜 가냐?
0: 개미떼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시선이 돌아간다. 개미떼가 향하던 곳을 향해 먼저 몸을 날린 청년.
2: 그래서?
1: 그 민가에서 허드렛물 받는 항아리요. 다 차면 저절로 쏟아지는 거.
2: 그거.
1: 그게 다 찼는데 개미떼가 굴이 지나가려고 해서 제가 먼저 가서 물 좀 비워준 것 뿐입니다.
3: 아 뭐야? 꼴랑 개미떼 구조한 거야?
4: 에이 그게 다가 아니겠지.
1: 아니 그게 다야.
5: 아 개미떼가 자네 팔자를 바꿨네.
1: 예?
5: 합격이야.

0: 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네의 그 고운 심성이 자네의 팔자를 수정했네. 우와.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2: 이지함의 예언대로 토정에 들렀던 세 명의 젊은이가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 자, 그 소문이 퍼지자.
3: 바다에 나가 야채 참치를 잡은 지 어느덧 13년. 이제 내 꿈이었던 고추 참치를 잡고 싶소. 대길 좀 해주오.
4: 우리 큰 놈이요, 똥차가 막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줄줄이 일곱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큰 놈이 그 장가를 가요?
5: 면접만 199번 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이곳이 그 모든 고민 상담이 가능하다는 토정 맞죠? 나 참나. 예.
2: 사람들은 원스톱 힐링 공간 흙으로 지어진 유기농 토정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0: 포정 앞에 오픈이란 팻말이 걸리면 전국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1: 아이 참, 한 말씀만 해주세요.
2: 언제 요즘?
1: 왜 나만 하냐?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한 말씀만 해줘요.
0: 광고보다 무섭다는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3: 에, 우리 집안이 이 허리가 약해요.
4: 환절기만 되면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5: 비말.
4: 아, 코를 풀어도 불어. 죄송합니다.
5: 아, 들었게. 이 시국에. 저기요,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복숭아만 보면 저기 몸에 두드러기가.
1: 아유,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그 이곳이 그 만병을 고친다는 토정 맞죠?
6: 예, 자주 오시네요.
1: 맞네.

0: 따끈한 소금물에 가글을 자주 하고
1: 아, 네.
0: 환기도 좀 자주 하셔야 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스승님. 이거 우리 뽕밭에서 딴 뽕잎인데 짜서 그 된장 찍어 먹으면 아주 기가 막혀, 스승님.
0: 귀여워.
1: 지난번 복치하고 이번 치료비 합해가지고 한 25억 원어치 드리는 거예요, 스승님.
0: 잘 먹겠습니다.
2: 이야, 25억 원어치 먹으면 배부르겠다. 천문, 의학, 관상, 풍수, 경제, 컴퓨터, 게임, 오락, 애니메이션 등 모든 분야의 조예가 깊었던 이지함은 운세면 운세, 궁합이면 궁합, 건강이면 건강, 전방위 올라운드 해결사로

0: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완전 찐으로 마포 나루토의 셀럽으로 거듭난다. 특히
1: 아유 저기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가 아주 무슨 일이든 할 그런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네.
0: 이지함은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미천없고 백없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2: 아, 저 어르신 아유, 저 네. 일어나셔가지고 아유. 바지를 좀 저 바짝 걷어보시겠어요?
1: 아, 바지는 왜 걷으래? 바지 사장이야? 아유, 네.
3: 저 가구라 뒤태를 보자 이 일이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방그 두서라 입속을 보자.
2: 어이구야.
1: 아유.
2: 아니 종아리가 이거 상상 이상이십니다.
1: 아유 저희 우리 집은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모두 인도네시아산 대추나무 종아리예요.
2: 이야 아유. 그래 보입니다.
1: 아유 그래. 아유 근데. 아유 정말 할 수만 있다면은 종아리 매맞는 알바라도 하고 싶어요.
2: 에헤이, 아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 아유 정말.
2: 자자자 어르신.
1: 아유.
2: 아 해보십시오. 아.
1: 잠깐만.
2: 그만. 다 드십시오. 저 어르신은 장사꾼 체질 아주 타고나셨습니다.
1: 아유 이 종아리와 입성만 보시고요.
2: 예, 저 종아리는 이만기의 종아리를 능가합니다. 그 하루 100미끼를 걷고도 끄떡이 없을 거고요. 이도 아주 튼튼한 걸로 봐서 기초 체력은 물론
1: 임플란트
2: 집을 떠나서도 한동안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입을 좀 잘 닦으세요. CCL도 좀 사용하시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입은 닦고 좀
0: 본격적으로 1대1 맞춤 취업 상담을 시작하는 이지함.

0: 제가 밤마다 치실을 사용하는데요, 치과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지암 조민수.
1: 진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김자연.
2: 아, 이, 오, 에, 오. 이규창.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좋은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소백산을 찾아갑니다. 가을 단풍과 겨울 눈꽃으로 유명한 소백산은 해마다 5월 하순이면 산자락 곳곳에서 연분홍색 철쭉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소백산의 철쭉꽃이 만개할 무렵이면 영주시에서는 영주 소백산 철쭉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말인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3월의 꽃이 매화와 산수유꽃이고 4월의 꽃이 목련과 벚꽃이라면 5월의 꽃은 철쭉꽃입니다. 하지만 다른 봄꽃들과는 달리 철쭉꽃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제대로 된 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철쭉 산행지 가운데서도 유난히 연한 분홍색 철쭉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주에서 소백산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탐방로는 희방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희방사와 연화봉을 거쳐 중령 휴게소로 내려오는 희방사 코스인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10.7km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탐방로는 풍기읍 삼가리를 출발해서 비로봉, 연화봉, 희방사 등을 거쳐 옛 중령 검문소로 내려오는 삼가동 코스인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14.3km로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탐방로는 순흥면 초암사를 출발해서 국망봉과 비로봉을 거쳐 풍기읍 삼가리로 내려오는 초암사 코스인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13.3km.

이처럼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삼관이지만 소백산 철쭉산행이 목적이라면 비교적 산행거리가 짧은 희망사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경사도가 높긴 해도 희망사 코스가 소백산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탐방로이기 때문입니다. 풍기읍 수철리에 있는 희망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명소는 시원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희망폭포입니다. 희망폭포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서거정이 천해 몽유초라고 감탄을 했던 폭포인데요. 이는 곧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희방폭포에서 200m만 더 올라가면 소백산을 대표하는 고찰인 희방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방사를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소백산 탐방로가 시작되는데요. 가파른 돌길과 나무 계단길 등이 번갈아 나타나지만 그리 험한 탐방로는 아닙니다. 희방사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깔딱고개를 지나 50분쯤 더 걸으면 마침내 해발 1383m 지점에 있는 연화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연화봉 주변에서는 멋진 철쭉꽃들을 볼 수 있고요. 소백산 천문대와 제2연화봉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소백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노사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겨 지금까지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1: 조금 뒤 10시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측이 조정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장인 중앙노동위원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방준원 기자, 합의냐 결렬이냐 결국 밤 10시가 분기점이 되겠군요.
2: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 종료 시간은 저녁 7시였는데 일단 10시까지로 3시간 정도 연장됐습니다. 조정을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10시 정도면 합의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협상의 가장 중대한 고비인 겁니다. 중노위원장은 사측이 합의에 이르기 전에 필요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동의하면 노조 의사도 확인하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종합적으로 정진해서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을 내거나 10시까지인데 아마 사측이나 노측이 조금 의사는 누가 느립니까? 사측이 느리죠.
2: 지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인데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0: 네, 노사가 그 조정안마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결렬입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각각 검토할

0: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을 연장해 내일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끝내 결렬된다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논의 상황은 박규동 기자 부탁합니다. 네, 방준원 기자는 뉴스 마지막 부분에 다시 연결해서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노사가 이만큼까지 온 건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오늘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결과로 보입니다. 남은 쟁점 등 현재 논의 상황을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큰 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외에 위탁 생산과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사업부가 공존합니다. 노조 주장은 성과급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나눠주고 나머지 30%는 메모리 사업부가 받자는 겁니다. 같은 부분에 속한 조합원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는 반대합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보는 사업부에 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반도체 부분 전체의 40%, 메모리 사업부 60%로 해서 성과를 낸 곳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사는 성과급 관련 나머지 쟁점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영업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하되 특별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데서는 노조 입장을, 완전한 제도화는 피한다는 점에서 사측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파업 예고와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막말 논란에 노노 갈등까지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3: 어제 사후조정회의가 끝난 직후 최승우 위원장이 노조 내부 소통방에 올린 글입니다.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보자라며 다른 노조를 향해 너무하다고 했고 비반도체 부문을 겨냥해선 솔직히 못해먹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앞서 사측과의 협상에선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협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4: 부사장님이 반도체 하나도 모르고 지금 실적 규모 자체도 거짓말을 치고 있다니까요.
3: 지난 일요일에도 사측과의 사전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노조 간부가 내부 대화방에서 삼성전자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대화방에선 코스피를 폭락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한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사측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걸 넘어 정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까지 외부에 알려지며 노조가 사회적 지지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5: 노조가 노동권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 국민적 지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으로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에선 최근 20일간 5천 명 넘는 조합원이 탈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이제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 같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산업계 전반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성과급 체계를 만들자는 요구와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처음 확정한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비슷한 요구가 IT, 바이오, 완성차, 통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번졌습니다. 영업이익의 최대 30%까지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마치 주주의 배당처럼 영업이익의 일부를 잘라달라는 까닭. 명확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라는 겁니다.
7: 어떻게 성과급이 산출되는지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하이닉스는 이 매를 먼저 맞은 거에 불과해요. 다른 기업들에서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6: 문제는 영업이익이 곧바로 나눠줄 수 있는 현금은 아니란 점입니다. 법인세와 이자 비용은 물론 공장, 장비 등 설비 투자금도 전부 반영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 7천억 원. 예상 성과급 규모는 반도체 시설 투자액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상한선 없이 현금으로 달란 요구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 전반으로 퍼지면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성과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는 제도가 조정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0: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1: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등이 확대된 최근 7거래 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2: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 고향에서 넉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중동전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3: 안동을 찾아온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하는 이재명 대통령.
4: 이 시골 후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5: 훌륭한 의장대의 영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일본 나라현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05분간 머리를 맞댄 두 정상은 중동전쟁이 불러온 공급망과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회담을 계기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스와프와 상호 공급 등을 위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6: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5: 지역의 공급망을 지탱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조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3: 북핵 문제 대응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희 탄광 발굴 유해의 DNA 감정 등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정상이 연이어 7차례 만나며 셔틀 외교는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한일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안동 하회마을에서 만찬과 친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을 연결합니다. 자, 최유경 기자, 오늘 만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7: 네, 공동 언론 발표 후 진행된 만찬은 1시간 넘게 이어져 7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예, 만찬으로는 안동 지역 종가의 옛 조리서를 접목한 퓨전 한식이 올랐는데요. 예, 안동 찜닭의 원조격인 당요리 전개야 등과 함께 안동 소주, 일본 나라현 사케가 제공됐는데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아낸 구성이라고 합니다. 친교를 다지는 행사도 특별히 준비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로 이동한 두 정상은 강위로 불꽃을 떨어뜨리는 전통 불꽃놀이, 선유줄불놀이를 판소리 공연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한지 가죽가방 등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다음번 셔틀 외교 이야기도 바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개최하자 제안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온천이 어떻겠냐고 화답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2: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후보들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과 주택 공급 등이 쟁점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을 쟁점으로 만들겠다 작심한 듯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토론회 시작부터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안전한가 물으면서 당선되면 서울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9: 안전불감증 도시 서울을
5: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9: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서
8: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공업체 잘못을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철근 괴담이냐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니 네거티브 공세로 나온다고 맞받았습니다.
10: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5: 오세훈 국민의힘
10: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8: 정 후보의 31년 전 폭력 사건 의혹을 두고는 개혁신당이 판결문을 추가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11: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었다면서
5: 김정철
11: 5.18 때문에 싸웠다는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서?
8: 정 후보 측은 심신미약이 기억 상실이냐면서 틀린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9: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5: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부동산 공약 주도권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7: 정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고 공약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오 후보는 부동산 폭등부터 반성하라면서 남산과 북한산 규제를 풀어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2: 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하나다,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0: 하나다! 원팀! 원팀!
7: 민주당은 경선 탈락 후보를 모아 유세단을 출범했습니다. 공천에 불만을 가진 지지층이 떠날까 원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당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임 선대위원장입니다.
12: 당의 승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7: 전북, 경기, 평택을 등에서 다른 후보의 흔들리는 지지층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어렵고 서울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12: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승부처로 보는 경남을 찾았습니다. 정권 견제론에 최근 여론이 호응한다는 판단에 심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13: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7: 여당이 선거 뒤로 미룬 특검법 논란에도 다시 불을 붙이려는 듯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를 당내 기구로 띄웠습니다.
14: 지방선거 직후에 반드시
5: 국민의힘
14: 추진할
5: 공소 취소
14: 것이라고
5: 특검 저지
14: 확신합니다.
5: 특위 위원장입니다.
14: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력을
7: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 봉투법 때문이라며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5: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였고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군데군데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 빈좌석이 많이 보입니다. 점심시간은 지났다지만 한산한 분위기가 두드러집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이란 문구도 논란이 됐고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17: 저조차도 뭐 굳이 수박을 찾아서 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6: 매장은 냉랭했고 온라인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스타벅스를 불매하자는 이른바 탈벅 분위기 속 선을 넘었다, 의도가 다분하다는 글이 이어졌고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환불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공유됐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탱크데이 표현을 탱크 텀블러데이로, 책상의 탁 문구를 작업 중 딱으로 수정한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사과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8: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좀...
5: 고재대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입니다.
16: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광주 시민과 고객,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5: 어제 강릉행 KTX가 선로 휘어짐 때문에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근에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벌써부터 여름철 철도 안전에 우려가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강릉역 5km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20: 선로 복구 작업으로 인하여 잠시도 정차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19: 열차가 지나가야 하는 남강릉과 강릉역 사이 구간에서 선로가 휘어진 것이 발견된 겁니다. 앞서 이 구간을 운행한 KTX 열차 기관사가 평소와 다른 차체 진동을 느껴 관제실에 보고했고 이어진 후행열차 기관사가 해당 구간을 육안으로 살핀 결과 선로가 휘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17대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하며 열차 운행은 최대 1시간 반가량 지연됐습니다. 해당 선로는 현재 임시 복구된 상태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열차들은 선로 변형 구간에 대해서만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고온으로 인해 선로가 변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취재 결과 휘어진 선로 부근 약 5km 구간에는 고온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살수 자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고요.
5: 그 온도의 상승도
1: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9: 해마다 여름철이면 고온으로 선로 변형이 우려돼 열차 서행이 잦아지는 상황.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15: 이런 때이른 고온 현상, 오늘은 좀 누그러졌는데 내일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1: 구름이 잔뜩 낀 하늘, 30도 안팎까지 치솟던 때이른 더위는 닷새 만에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5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기온이 제자리를 찾는 것도 잠시, 내일부턴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오후 늦게부턴 빗줄기가 강해지며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30에서 80mm가량, 강원 산지엔 최대 150mm, 인천과 중부 서해안, 제주 산지에선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22: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1: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등지에선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거세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맘때치고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바람은 저기압이 물러나는 모레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5: 오늘 경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손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23: 검게 타버린 승용차가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주위를 경찰차와 구급차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24: 차량 내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차체 뒷부분도 크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23: 추돌 직후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졌고 40분 만에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와 아내, 운전자의 누나, 형수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가 경기도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25: 트럭이 앞서가는 그 승용차를 추돌해갖고 차량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걸로.
23: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의 승용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였고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통제되면서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졸음운전이나 차량 이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15: 제주의 금은방에서 한 중국인이 금팔찌를 구매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현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8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사겠다며 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긁어도 승인은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금액을 낮춰 쪼개기 결제를 시도했고 200만 원씩 두 번의 승인 끝에 400만 원이 결제되는 순간 금은방 주인에게 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정거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이때부터 나머지 금액 결제를 시도하고 몰래 취소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25: 회장을 올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달라 해가지고 물건을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26: 잠시 뒤 도착한 경찰에 체포된 남성, 무비자 입국 나흘 만이었습니다.
3: 중국인 남성이 사용한 카드 두 장은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복제한 위조 카드였습니다.
26: 분실 신고도 안 된 카드였지만 평소 소비 패턴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카드사의 빠른 대응도 주요했습니다.
4: 카드 소지자가 삼성페이처럼 핸드폰으로 우편 결제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해당 거래는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거래해서 정황 증거를 잡았습니다.
26: 경찰은 해당 중국인을 구속하고 압수한 카드 5장을 토대로 위조 정보 수집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2: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밤중이거나 휴일에도 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시간엔 좀 풀어줘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입니다.
6: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1년 365일 24시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휴일이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8: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6: 이에 경찰이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는 한 건에 그쳤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9: 이게 일률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10: 아이들 없는 시간에는 뭐 40, 50까지도 완화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6: 경찰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2: 빌려준 돈을 상품권으로 갚게 하면서 살인적인 이자를 물리는 상품권 사채 실태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품권 사채 시장의 핵심이란 최 사장이라는 인물을 추적 끝에 만났습니다. 단독 보도 황현규 기자입니다.
11: 상품권 사채는 이 네이버 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KBS가 확인한 카페만 5곳인데요. 그 중심엔 업계에서 1세대로 불리는 카페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 사장입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 씨 계시나요?
27: 아닌데요.
11: 수소문 끝에 만난 최 사장. 자신의 사업은 상품권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 구매 대금을 먼저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저렴하게 다시 상품권을 사들이는 합법적 사업이란 겁니다.
27: 저희는 대부분 다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고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11: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더 높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0%에 달합니다. 사실상 불법 사채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 씨는 3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로부터 답변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21만 원을 주고 며칠 뒤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게 불법 사채냐고 문의하자 상품권 할인 판매와 구매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단 답변이 돌아왔던 겁니다. 이후 추 사장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본격 영업에 나섰습니다.
27: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욕도 잘 안 해요.
11: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상품권 사채를 지목하며 악덕 사채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27: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바로 그게 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11: 경찰은 과거 국민신문고 답변은 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일 뿐 거래 전체 합법성을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2: 네, 적반하장격인 이 최 사장을 비롯해 상품권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상품권 사채를 다른 상품권 사채로 갚으라며 서로 소개해줬고 피해자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0: 맞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1: 급전 250만 원이 필요했던 A씨. 지난해 10월 최 사장 등 상품권 사채업자 5명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뒤 각 업자들에게 최대 90만 원어치 상품권을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상환일이 다가오자 한 업체가 돌려막기를 제안했습니다. 상품권 구입비를 마련하기 힘들 테니 자신의 업체에서 돈을 더 빌리라는 겁니다.
2: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내가 얼마를 줘야 되고 증액을 해서 여기를 먼저 해결을 해라.
1: 이렇게 몇 차례 돈을 더 빌린 A씨. 250만 원으로 시작된 빚은 4개월 만에 6,9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 마지막에는 금액이 너무 커져버렸고 제가 뭐 따로 쓴 게 아니고 이자를 서로 돌려막기 하다.
1: 최 사장은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개설도 주도했습니다. 특정인의 채무 현황을 알려주고 거칠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2: 다 제휴 업체니까 다 알아요. 어디 얼마를 쓰고 있고 이런 것까지.
1: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본격적인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거나 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을 사들인 현금 부자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적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1,993조 천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4조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20대 일자리가 11만 1,000개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430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리테일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5.1% 수준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주의 출판사 딸세포를 운영하는 김은화 대표를 만납니다. 김 대표의 어머니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노동자로 돈벌이에 나섰고 결혼 후에는 출판 물류회사, 텃밭 농사, 식당 종업원, 매점 판매원, 간병인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 딸인 김 대표는 직접 진정한 가장이었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김은화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은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글도 쓰고 편집도 하고 이제 출간까지 하는 전 과정을 도맡아서 하고 네. 있습니다.
0: 출판사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딸 세포, 아들 세포는 따로 있나?
1: 아,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네. 그 딸 세포가 과학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 처음에 원래 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N개로 세포 분열해서 생긴 새로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에서도 그렇고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기본값을 남성으로 삼잖아요. 근데 이것만 여성이 기본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담겠다고 하는 저희 출판사의 지향과 네. 네, 같아서 딸세포 출판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어떤 출판사인지 이제 출판사 명만 듣고도 이제 짐작이 좀 갑니다. 그러면 주로 출간하는 책들이 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뭐 그런 책들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세포 출판사에서는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모토로 이제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이야기들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과는 조금 결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1: 아니요. 페미니즘 맞아요.
0: 맞아요. 네. 페미니즘입니까?
1: 네네. 네. 그게 이제 네.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지 않고 여성의 시선에서 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올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0: 보니까 엄마와 딸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내셨더라고요. 모녀지간에 인터뷰를 해서 낸 책들을 쭉 지금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예. 제가 처음으로 엄마의 삶을 인터뷰해서 낸 책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0: 아빠들이 먹여 살리죠. 보통.
1: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아빠가 먹여 살리는 집안도 있고 물론 이제 어머니가 전업주부를 하셨더라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임금 노동을 하셨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그 생계 부양자로서 여성이 가진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좀 두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그 저희 엄마의 노동 일대기를 통해서 약간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여성 노동사를 한번 훑어보자 네네네. 그런 의도로 낸 책입니다.
0: 제가 주로 아빠가 먹여 살렸다고 했는데 그 말도 어폐가 있어요. 엄마들이 뭐 바깥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열심히 밥을 했어도 먹여 살렸고 엄마 아빠가 먹여 살린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먹여 살렸다고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먹여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엄마 인터뷰 실패기도 내셨고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이게 다 모녀간의 인터뷰에서 낸 책이신가 봐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이후로 많은 여성 독자분들이 나도 엄마의 삶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 그러면 내가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분들이 엄마를 인터뷰할 수 있게 돕고 그걸 결과물을 한번 책으로 내보자.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의 엄마 인터뷰 실패기 그리고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요 두 권입니다.
0: 사실 대표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저희 엄마를 너무 인터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그 슬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제시대도 겪으셨죠. 또 6.25 전쟁도 겪으셨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동안에 살아오신 얘기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서 엄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못했는데 이거 실천을 하셨네요.
1: 아 네. 그게 그 엄마를 인터뷰한다는 게 생각보다 딸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약간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모녀 구술생애사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0: 모녀 구술생애사에
1: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2회차를 진행을 해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 5명에 한 분 정도는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오지만 엄마가 뭐 인터뷰를 거절한다거나 혹은 딸이 중간에 힘들어서 프로젝트를

0: 그만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그런데 네. 가족으로서 나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는 가장 사랑하면서도 또 나와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얽혀있는 엄마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1: 그 안에는 좀 상처도 있고 또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도 있고.
0: 맞아요.
1: 예,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상처가 나의 상처와 맞닿아 있기도 해서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든 약간 머뭇거려지는 작업인 것 같긴 합니다.
1: 근데 아무튼 저 같은 생각을 한 여성분들이 딸들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예. 참 엄마하고 딸. 저도 엄마가 있고 딸이 있는데 뭐랄까 제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땐 정말 애증이 있는 그런 관계 같아요.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0: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좋을 때는 또 좋기도 하고.
1: 그렇죠. 예. 예, 좋을 때는 그만한 친구가 없어요. 근데 왜 아들 중에도 딸 같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들들은 왜 엄마 얘기를 기록한다 하는 걸 사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아들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가진 본인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삶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삶도 어느 정도 커가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들들이. 근데 딸들은 같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 피해자로서 자라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먼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안에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어머니가 미처 이야기하지 아는 맥락까지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남성들은 그렇게 감정적인 것들을 갖다 공감하도록 키워져 오지도 않았고 또 본인이 가진 위치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머니의 편에서 듣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차라리 거리를 두고 약간 아 우리 엄마 참 희생하셨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하지 그거를 가서 직접 듣는 것은 내가 나의 죄책감하고도 대면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1: 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의 이야기는 커 보니까 곧 내 얘기이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참 분리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동일시되는 부분이
0: 맞아요.
1: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네. 네.
1: 그 딸의 엄마와 딸의 인터뷰를 내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0: 사실 처음에는 최은숙 작가님이라고 구술생에서 작업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걸 실습으로 구술생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때까지 학원에서 처음 작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책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거는 여성 노동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어머니의 일대기를 한번 여성 노동 역사의 차원에서 기록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을 누군가가 같이 부여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서 읽어볼 수 있도록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 얘기를 내가 책으로 한번 써볼까 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0: 나는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 나는 기록할 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뭐 하려고 그렇게 좀 반문을 하셨었어요.
1: 내 얘기를 뭐 하러 해? 진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 반응이셨군요.
0: 네.
1: 예.

0: 이제 허락을 맡아내셨어요. 열심히 설득을 하셨나 봐요.
1: 그래서 예. 제가 엄마의 삶이 기록될 만한 것이다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분들의 구술생에서 책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현숙 작가님의 쓰신 뭐 이름 모를 그냥 평범한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는 독자로서만 만족하지 본인이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었어요. 네. 근데 그 산을 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엄마가 이 작업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학원비를 날리게 된다.
0: 돈 문제가 엄마들은
1: 엄마들이 학원비 날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었죠.
0: 예. 근데 사실은 좀 글로 남긴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좀 포장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저희 엄마가 자기 마음의 100%를 말씀해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장에 보면은 엄마 뭐 젊었을 때 남자한테 인기 좀 있었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가 아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탁 잘라서 말씀하시길래 엄마 딸이라서 지금 얘기 안 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응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그냥 자기가 겪었던 경험의 어떤 사실 거기에 대한 아주 약간의 감정과 해석만을 들려주셨지 뭐 구구절절히 감정의 어떤 파고와 원망과 한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0: 엄마가 해왔던 노동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1: 네.
0: 아, 예. 그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본인이 이제 엄마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에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기 힘들어 했었는데 엄마가 여태까지 일해온 거에 대해서 좀 들려줘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0대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마산 수출 자유지구에서 이제 그 일본계 섬유 기업에서 여성 노동자로 이제 처음으로 일을 시작을 하셨었어요.
0: 공장 생활을 네.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친구들은 그런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1: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제 밤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네, 그렇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0: 진짜로 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보통 그 시절의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돈을 벌다가 이제 결혼하면 네. 이제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신 후에 전업주부가 되셨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뭐 만화 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숙도 치고 그리고 뭐 한복 배워서 한복집에서 좀 틈틈 일하다가 한복 가게도 개업해서 하시고 예,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더 큰 후에는 이제 더 좀 공장에서 좀 오래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네. 이런 임금 노동자로도 일을 하셨었어요.
0: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1: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봤을 때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빠가 네. 돈을 제대로 안 벌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구술생에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돈을 잘 벌어왔더라도 그렇게 계속 일을 했을 거야?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는 돈 버는 게 좋았대요.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셨나 봐요.
1: 예, 예. 성취감과 뿌듯함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효능감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0: 근데 돈 버는 게 좋긴 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 엄마는 예. 원래 그 방통고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교대로 바로 갈 수가 있었대요.
0: 공부도 잘하셨구나.
1: 예, 예. 그런데 이제 집안에 돈도 필요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원 가족을 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이 책의 그 앞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0: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다. 예. 엄마는 우리 가족의 생계부양자고 진정한 가장이었다. 아, 이거 인정받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셔요?
1: 엄마는 정말 여러 번 부인을 하셨어요.
0: 난 아니다.
1: 나 아니다. 내가 너를 진짜 먹여 살렸나 싶고 계속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도 출간 직전까지 회의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를 먹여 살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정말 여러 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먹여 살린 정도가 아니라 살렸다고 지금의 내가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전달하니까 일견 수긍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지지와 응원과 이런 게 보태진 후에야 조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은. 네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한 결과물에 대한 자신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가장은 남성이고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을 인정해주는데 훨씬 익숙하지 여성인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너를 먹여 살렸고 나는 우리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기가 조금 낯설고 두렵고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0: 제가 그 측면을 그러니까 분명히 가정을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후엔 어머니가 더 경제활동에 더 최전선에 나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이혼하신 후로는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곳에서는 정규직이었지만 이혼하신 후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장시간 일을 했고 저임금으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식 둘을 책임져야 하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0: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 여성이 나이 들어가지고 막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게 그 하는 일들이 사실 뻔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도 뭐 설거지를 막 12시간씩 하시기도 하고 매점에서 뭐 음식 파는 장사를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하셨던 일은 요양보호사 일이셨어요.
0: 그건 뭐 또 교대로 밤에도 일도 하시고.
1: 맞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막 12시간 교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요양원에서 이제 먹고 자고 지내면서 그렇게 장시간 일을 하셨었죠.
0: 그러니까 사실은 김 대표님 어머님의 얘기지만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그 청취자분들의 어머님 얘기기도 하고 본인 얘기기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딸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1: 저는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저 고된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싶다. 내가 좀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고생하는 엄마? 자신을 돌보지 않는 엄마를 곁에서 지켜봐온 딸들이 그렇게 보호자가 되고 싶어하고 어머니의 돌봄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0: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1: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59세에 쓰러지셨어요.
0: 고비가 있었군요.
1: 네. 그래서 쓰러지셨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지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셨죠.
0: 지금은 일을 안 하십니까?
1: 예. 그때 이후로는 일을 안 하고 계시고 다행히 엄마가 쓰러지시기 직전에 오빠와 제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집에서 좀 요양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돈을 벌어올 수 있게 되었죠.
0: 오빠도 있으시고.
1: 네.
0: 김 대표님 두 분 다 결혼하셨나요?
1: 네, 오빠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습니다.
0: 예.
1: 또 오빠와 저의 차이는 아주 명확한 것이 저는 어머니를 지척에서 이제 계속 정서적으로도 돌보고 이제 물리적으로도 돌보고 계속 어머니를 저희 사정권 안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는 아주 먼 지척에서 돈으로 가끔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연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들이 있는 엄마보다 딸이 있는 엄마가 더 오래 산다는 아. 과학적인 결과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0: 그건 모르겠지만 네. 젊었을 때는 아들아들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딸이 좋더라 그런 얘기는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1: 정서적인 돌봄을 예. 해주니까 그런 것
0: 그런
1: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예. 엄마를 인터뷰하기 전과 후 두 분의 관계는 모녀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일단 제가 엄마를 볼 때 항상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책임감 같은 거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나는 엄마를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번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엄마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에서 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구술생에서 작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네. 나는 엄마의 구원자도 될 수 없고 엄마가 애초에 나한테 그런 걸 바란 적도 없었구나.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엄마와 정서적으로 얽혀있던 또 복잡한 실타래가 많이 풀려난 느낌을 받았어요.
0: 네.
1: 결국에는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를 뭔가 가난과 이혼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엄마의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아 내가 본 것은 엄마의 일부분에 불과했고 내가 엄마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혹은 내가 엄마한테 나의 생계부양자이자 우리 집의 가장이었다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구나. 그러면은 나의 이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그런 식으로 저 자신에게 질문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0: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셨어요?
1: 저는 책을 통해서 역사에서 여성이 지워진 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제 소녀에서 엄마가 되어서 또 할머니가 되어서 계속 돌봄 노동을 하고 가사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 외 집안 경조사를 돌보면서 뭐 농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주체로 기록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삶을 책으로 냄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뒤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돌봄 노동이고 또 가사 노동이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그에 합당한 명예를 지워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이고 생계부양자라는 말을 써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저는 전업주부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여성이 계속 이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저임금 노동 일자리로 계속 불려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자리에서 계속 일해온 여성들이 있는데 그 노동사들도 굉장히 드문드문 끊겨 있어요. 명맥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은 중하위 계층의 어머니들은 항상 일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조명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저희 엄마만 이렇게 일을 해왔고 뭐 위대하고 대단한 어머니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옆에 계셨던 수많은 여성들의 어떤 노동사와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좀 저희 어머니의 삶을 마중물로서 내어놓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세포 출판사의 굿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있는데 2,000원짜리 나무 연필이에요. 목공 연필에 네. 나는 나의 생계부양자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좀 동등하게 돌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0: 를 갖다가 허가를 내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은 정부는 사실상 특히 장애인 정책국은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저항이 거세게 들어올 것이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1: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0: 우선은 4월 23일 날까지 제가 보니까 4월 20일 날 이게 요구서가 들어갔는데 23일까지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114명이었습니다. 그 국정조사는 요건상 원래 그 국회의원 정족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114명이었으니까 이제 의원 정족수는 충분히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인 국회의장이 각각 여야 의원들에게 정치적 합의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는 건데 두 가지 쟁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야 의원들 중에 모두가 이 문제를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사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 내용이 정치권도 향한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허가 과정에서 누가 돌봐줬는지 봐줬는지 혹은 후원금이 거주시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 내용인데 그거를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받아들일 것인지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 여야 합의 과정에서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말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굵직한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한 6월 중부터 빠르면 논의가 된다면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마 이런 사항들을 살펴서 아마 갈 거라서 아마 국회를 통과할지는 저는 아마 지금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 갈지는 정확하게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 것 같습니다.
1: 자, 끝으로 이번 국정조사 내용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반복된 비극이 왜 가능했는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제도 변화로 이어갔을지가 관건인데요.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 때도 보건복지 장관이 대책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색동원 사건에서도 국무총리가 TF를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의지를 드러냈고 또 책임을 다 묻겠다 대응책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제도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까지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럼 제도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조사 역시 실제 그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도로 바꿔낼 수 있을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규명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꾸려고 했을 때 또 여야 합의가 또 이루어진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 공방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규명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또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를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한 사건 규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 보자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박중훈의 비와 당신.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장애인들에게 65세 생일이 축하의 날이 아니라 서비스 축소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절벽이 되는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65세 장애인의 활동 지원 중단 문제입니다.
1: 예, 65세가 되면 노인으로서의 혜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왜 장애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이라는 점입니다. 65세가 되는 순간 장애인으로서 받던 활동 지원이 아니라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 예, 활동 지원과 장기 요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네,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 참여 가능성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출, 취미 활동, 직장 생활 지원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은 주로 집안에서 일상생활 보조나 간병, 시설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활동 지원은 폭넓은 지원이지만 장기 요양으로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 동행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고요. 결국 65세가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계셔라 이런 선고를 받는 거나 다름없이 느껴집니다.
1: 예, 실제로 65세가 돼서 서비스가 장기 요양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2: 네, 가장 큰 타격은 서비스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어서 장기 요양으로 전환이 되면 하루 3, 4시간 수준으로 지원이 뚝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혼자서는 식사나 이동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지원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자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1: 예,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에서 해고되는 사례도 있다고요.
2: 네, 또 그 점이 큰 문제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 때문입니다.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해오던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65세가 됐으니 이제 노인 일자리로 가라 이렇게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직무가 거의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던 소득마저 끊기게 되는 장애인들이 지난 2024년 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노동의 기회조차 뺏는 것은 명백한 연령차별이자 장애차별이 따른 취지입니다.
1: 예,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하나요?
2: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써 10년 전 2016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 급여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법 제5조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1: 권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2: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간의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추가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건강상태가 유사한 노인 간의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중요하겠는데요.
2: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점수에서 노인장교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만 보전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서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전혀 없었습니다.
1: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장애인이 있었다고요?
2: 네,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기요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활동지원이 줄어들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가 지급됐는데요. 행정청이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해서 급여를 크게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요. 법원은 이 기준이 위법하다고 봐서 장애인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예,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왜 위법하다고 본 건가요?
2: 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활동법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유지하도록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 보건복지부 기준은 무조건 장기요양 급여를 차감해서 급여를 깎는 방식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장애인이 기존 활동지원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 예, 피고 측은 장기 요양 급여와 보전 급여를 합치면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실제 원고의 경우 합산 금액으로만 보면 기존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장기 요양으로 전환된 후에 이용 시간의 제한 때문에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에 방문하거나 멀리 사는 형제자매를 만나는 데 큰 제약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헌법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숫자로 급여액을 맞춘다고 해서 이러한 실질적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예, 그러면 국제인권 기준에서 보면 어떤가요?
2: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라는 이유로 사회 참여를 돕는 활동 지원을 끊고 실내 간병 중심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1: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2: 네, 다행히 법 개정과 관련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요. 현행법의 독소조항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택권인데요. 65세가 되었을 때 혹은 노인성 질병이 생겼을 때 본인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가 활동 지원인지 아니면 장기 요양인지를 직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1: 예,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2: 네, 장애인에게 65세는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헌재와 법원이 이제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서비스 시간을 몇 시간 늘려주는 수치상의 보전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던 지역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 자기결정권이 나이 때문에 박탈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해고 통보나 고립의 시작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1: 예,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장은숙의 춤을 추어요.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사실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이 재테크도 트렌드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저소비 시대, 이 불황의 시대에 다들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0: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 네. 돈을 벌 때 보다 돈 쓸 때, 쓸 때도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요즘 소비 트렌드는 어떤가요?
1: 확실히 그 불황을 맞아서 저소비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이제 도시락 같은 점심값을 아끼려는 이런 흐름,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꾸미기, 내 도시락 만들기 이런 트렌드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짐 앱이라고 해서 가성비 좋은 가게만 소개하는 지도가 또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쓸 때 고민되는 이런 대표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다만 나의 경험이나 또 나의 교양이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비용까지는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흐름이긴 한데, 이른바 해외에서는 트리토노믹스라고 해서 대접, 선물을 뜻하는 그 트리트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친 말로, 나를 위해서 쓰는 어떤 자기 보상이나 자기 경험 확장에 돈을 쓰는 것은 또 아끼지 않는 흐름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0: 아낄 때는 아끼지만 쓸 곳에는 돈을 쓴다.
1: 맞습니다.
0: 이런 뜻이군요. 네네. 자기를 존중하는 것에 돈을 쓴다는 가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최근에 SNS에서 이 MZ 사이에서 작은 사치품으로 통용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릇입니다.
0: 그릇이요?
1: 네. 밥 먹을 때 쓰는 바로 그 그릇인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어떤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외식 이런 거 대신에 작고 고급스러운 식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내가 직접 해먹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비용 때문에 집에서 밥을 해먹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좀 나를 잘 대접하자라는 어떤 마인드, 이런 사치품 이런 것들이 그릇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른바 도자기를 그래서 사치템으로 생각하는 도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플라스틱 그릇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먹기보다는 내가 비록 식기를 아끼기 위해서 배달이나 외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때는 그 예쁜 식기에 담아서 좀 나를 존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역시나 소개해 주시는 내용은 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낄 네. 때는 아끼고 쓸 땐 쓴다, 이런 말처럼 또 어떤 부분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1: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생활이나 자기관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돈을 아껴도 좋아하는 것에 돈을 아끼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돈을 아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면 여행 유튜버들 중에 후쿠오카 같은 가까운 해외 도시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새벽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숙박비 같은 것들을 조금 아끼고 그리고 압축적으로 그 도시를 즐기고 오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문화생활을 좀 아끼고 있는 방식이고, 하지만 쓰는 방식이고요. 또 더불어 아이돌 콘서트 같은 것들을 가더라도 이 상대적으로 내 시야를 좀 방해하는 뭐 기둥 뒤에 있는 시야 방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풀리기
0: 맞아요.
1: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 해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야 방해석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지만 이런 이제 할인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이 좌석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1: 다른 나라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건 반대로 외국 Z세대들에게도 이 당일 여행의 니즈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Z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서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신조어가 있냐면 서울병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당일 여행 컨텐츠가 중국까지도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게 크게 그 무리가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당일 치기가 유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병의 유행이 지속된다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당일치기 여행 상품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 서울병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좋은 병이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0: 자, 근데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람들의 돈 관리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재테크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1: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재테크 경험이 있는 Z세대가 27.2%로 성인이 되기 전에 재테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이 재테크 금융주권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X세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4.3%만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몇 배가 높은 이 20대들이 실제로 내가 10대 때 재테크를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었는데, 다만 여기서

0: 성별에 따른 재테크 차이가 조금 존재를 했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저축 비율의 순이었고,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성들은 투자 중심, 여성들은 저축 중심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또 불황 중에 자산 관리 방법 1위로는 그 예부로 하는 어떤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옙테크 같은 것들이 1위로 나타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재테크를 하기보다는 지출을 감소한다라고 하는 답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2, 3위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여성의 경우에는 가계부 작성 루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35.6%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점도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1: 예, 확실히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좀 있긴 있군요.
0: 맞습니다. 네.
1: 아, 근데 어린 나이부터 재테크를 경험하는 Z세대가 많은데요. 이들이 저축이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감염병이라든지 계속 이어지는 뭐 국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를 이들도 살다 보니까 이들도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조사에 참여했던 20대들 같은 경우는 44.2%가 나는 노후 대비가 중요해서 재테크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사실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노후 대비를 굉장히 빠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으로는 현재 수입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대답과, 그리고 3위로는 그래도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라고 해서 자립을 위해서 응당 배워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이 재테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1: 또 Z세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0: 네네.
1: 아,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정보 접근이나 이동이 쉽지는 않아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혹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최근 조사에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핀테크 서비스, 이를테면 이제 증권 앱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예. 서비스 대부분이 음성 안내라든지 대체 텍스트 지원으로 재테크 뉴스 같은 것들을 안내하고 있어서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스크린 리더라고 하죠. 이 스크린 리더 기능이 증권 앱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발전시키고 있어서 시각장애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 앱들이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크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그래서 현재 비장애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ETF 그리고 ISA 같은 정보들을 이런 핀테크 앱 같은 곳에서 얻어서 투자하는 장애인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전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1: 예.
2: 전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을 전하여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어느 특정의 걸 전수받는 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아주 모든 걸 전수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니 뭐든지 배우고 익히면 좋다라는 건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라는 얘기도 있죠. 많이 알아야 활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전수를 통해서 장애의 삶이지만 아주 바쁜 나날이 된 그런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또 진하게 한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1: 예, 전수받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신선하고 좋은 느낌인데요.
2: 맞습니다. 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꼭 전수받고 싶은 게 많은 덕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지난 날에는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지루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모레 같고 그런 삶이었는데
1: 예.
2: 꼭 전수받을 게 생기면서 아주 아주 바빠진 오늘의 주인공은 류한철님입니다. 류한철님은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서 이 요리 레시피를 전수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뭔가를 계속 외워야 하고 몸으로는 계속 습관화해야 된다는 걸 이제는 좀 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몸으로 전수를 받아야 할 것이 있고요. 또 머리로 전수받아야 할 것이 각각 다르겠죠.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걸 각각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완벽하게 배우고 난 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서로 믹스 섞어가면서 거기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지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버지의 식당은 35년을 넘게 장사한 민물 매운탕집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한 덕분에 단골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정 손님도 많으니 매출은 당연히 꾸준하게 상승세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매운탕과 각종 밑반찬에 맛있는 레시피만 잘 유지하면 장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빠가 장사 밑바닥을 잘 다져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이 민물 매운탕집을 아들인 류한철님에게 물려주려고 레시피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도 많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류한철님이 습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사람들의 입맛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조금만 달라도 맛이 변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우리 맛집 맛있어서 계속 가보는데 좀 달라지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1: 맞아요.
2: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아야 할 류현철님은 어느덧 4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발달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가 3일 만에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서 알게 됐죠. 입대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발달장애 소견이 있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1: 예.
2: 평소에 언어장애가 조금 있어서 아 언어장애만 있구나 라고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발달장애 소견을 받을 줄은 전혀 꿈에서도 몰랐던 사실이죠.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매운탕집 노하우를 전수해서 이걸 토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이기는 하죠.
1: 장애인을 둔 부모,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 없는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걱정이요.
2: 맞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건 꼭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1: 예.
2: 어떻게 부모님 혼자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건 좀 아픔이 너무 큰 거죠.
1: 예.
2: 장애가 있는 상태로라도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근심 걱정은 확 줄어들면서 믿음이 가면서 아, 나 없는 세상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당 일과 관련된 모든 걸 가르쳐줍니다. 서빙을 시작으로 해서 반찬도 좀 만들고 매운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매운탕에 들어가는 민물고기 종류 등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봉착되어 있다는 거죠.
1: 예.
2: 문제는 오늘 알려주면 내일 다시 가르쳐야 하고 다시 물어보다 보면 이런 반복된 상황에서 사실은 지쳐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매일같이 고민하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서빙부터 제대로 한번 가르치자는 마음에 서빙하는 예법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더니 다행히도 류한철님이 잘 따라왔고 손님들 또한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그걸 잘 받아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류한철님이 서빙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으니 그나마 큰 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학습은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때 그 반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2: 맞습니다. 어느 스포츠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는 훈련을 즐길 줄 알아야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딱 맞는 얘기인 거죠. 뭐든지 배울 때는 반복학습이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잊어먹을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서빙할 때 음식을 놓는 순서하고 또한 어떻게 먹어야 이 요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등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이 탕을 제공해야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걸 하나씩 가르쳤더니 거기에 맞게 직접 서빙을 하면서 터득을 했는데 여성 손님에게 먼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 받으신 손님에게 먼저 제공해 주면서 스스로의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복장도 너무너무 재밌고 멋지다는 겁니다.
1: 복장이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부터 양말까지 온통 빨간색만 입습니다. 네, 이 입는 이유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었는데 그때 그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1: 여전히 붉은 악마시군요.
2: 맞습니다. 그리고 흥도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점심 손님이 일시에 몰려왔다가 일시에 딱 빠져나가고 나면은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는 홀에서 자기만의 무대로 만들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업무 스트레스를 춤으로 완벽하게 푸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으로서는 흐뭇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1: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2: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서 적응을 해서 아 저렇게도 잘 즐기고 있고 춤 다 추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밑반찬 놨던 그릇들을 열심히 치우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고 감사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하고 레시피를 전수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립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식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죠. 작은 화분 하나 들여놓고 물 주고 잎을 닦아주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식집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식물은 이제 가족처럼 애정을 갖고 돌본다는 거죠. 자, 오늘은 식물 기르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직접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겐 여행의 낭만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화면 해설로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샤이니가 부릅니다. 조조.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시계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주제 오 식물 기르기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네요.
1: 네, 현대인에게 마음 치유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0: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네. 네, 이 마음 치유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흔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단순한 취미를 넘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두려는 하나의 생활방식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려식물 문화와 함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의 어떤 유용한 정보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진행자께서도 아마 네. 식물 집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들어봤습니다.
1: 네, 이는 식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돌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식물 관리법을 음성 콘텐츠라든지 그런 설명 중심으로 접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정보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또한 식물 이름을 음성으로 기록을 하거나 관리 일지를 남기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식물의 사진만 핸드폰으로 찍으면 네. 어떤 식물인지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도 식물을 키우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 네.
0: 저도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 이 식물 기르기에 관한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근데 굉장히 사연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은 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식물
1: 맞습니다.
0: 키우기에 대해서. 예, 예.
1: 최근에 이제 반려식물 어떤 문화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관엽식물뿐만 아니라 허브나 채소 등을 실제로 키우거나 네네. 실내 텃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
0: 많고
1: 있습니다.
0: 예, 맞아요.
1: 네, 이는 예. 단순하게 보는 즐거움을 넘어가지고 향기와 촉감 그리고 수확의 경험까지 수확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0: 아, 기분 좋죠.
1: 그렇죠. 네.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0: 네네.
1: 허브는 잎을 만지거나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0: 잠깐만요. 그러면은 상태가 네. 안 좋으면 냄새가 바뀌어요?
1: 조금씩 바뀐대요. 확실히 그게 있답니다. 네, 저도 잘은 몰라요. 허브 같은 경우는.
0: 예.
1: 네, 그렇게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아무래도 후각 느끼잖아요.
0: 그럼요.
1: 아, 향. 그리고 예. 만지는 어떤 촉각.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0: 네, 네. 그 요즘은 앱도 있다면서요. 식물 기르는 법 알려주는 앱이.
1: 오, 엄청나게
0: 예,
1: 많아요.
0: 예, 예.
1: 기술의 발전은 시각장애인의 식물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공지능으로 식물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네. 자동 급수 화분도 있어요. 알아서 화분에 물이 돼요. 기록을 해놓으면.
0: 예, 예.
1: 그리고 물 부족을 알림으로 알려주는 기기도 있어요. 그죠? 음성
0: 예.
1: 안내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드닝 원예라는 거죠. 가드닝. 그런 어떤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에다가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물 주는 날짜나 관리 주기를 기록을 해두면
0: 네.
1: 보다 체계적으로 식물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0: 야, 이러다 나중에는 식물이랑 대화하는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진짜 그런 날이 오겠어요. 네.
0: 아, 그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굉장히 바쁜데
1: 네.
0: 그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럼 혹시 이제 식물 기르기와 관련된 서비스가 따로 있을까요?
1: 그런 거 엄청나게 늘었어요.
0: 아, 그래요?
1: 일부 식물 병원도 있고요.
0: 병원?
1: 네. 식물 의사라고 표방하시는 분도 있어요.
0: 와.
1: 나무 의사라고 표현하시는 예. 분들도 있어요. 일부 상담 서비스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음성 기반 안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방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식물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이거 괜찮네요.
1: 네. 이러한 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정수기 관리하는 분이 있듯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똑같은 거네요.
1: 그냥. 맞아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0: 또 있어요. 예.
1: 네.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예. 그러면 반려동물을 맡기는 반려동물 호텔이 있는 걸 아시죠?
0: 알죠, 알죠.
1: 네네네. 마찬가지로 식물 호텔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나 이웃과 식물 돌봄을 서로 도와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아마 그 친구들끼리 고양이 이제 서로 돌봐주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느낌으로.
1: 그렇죠.
0: 자, 오늘 이제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네. 그럼 나도 하나 길러볼까?
1: 네.
0: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이라면.
1: 네.
0: 진짜 초보예요. 그럼 네.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1: 저도 이 식물을 전혀 안 키웠어요. 저는, 우리가 이게 선인장도 말라 죽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0: 네. 근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
1: 그렇죠.
0: 그걸 해내셨군요.
1: 해냈죠. 그게 계기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반려 식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가시가 없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독성이 없는 식물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물 주는 주기가 일정하고 관리가 쉬운 식물이 좋습니다. 또한 화분의 크기나 무게를 고려해서 이동이 너무나 무거운 것보다는 이동이 어렵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네. 게 초보자한테는 좋아요. 네. 식물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뿌리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따라서 화분 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0: 네네.
1: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반영해서 식물과 화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근처 화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집 근처에 복지관 등에서도 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네. 물 주는 거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밥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물이 이제 식물한테는 물이 밥이니까
0: 네네.
1: 어렵죠. 물주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요일을 정해주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흙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촉촉하면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습관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이 넘쳐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0: 아,
1: 특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거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받침. 물받침을 사용하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0: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식물이나 화분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혼동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화분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0: 위치를 화분의 그렇죠. 위치를
1: 그렇죠.
0: 네.
1: 네. 그리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주는 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식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화분마다 촉각 스티커를 그리고 아니면 점자 라벨을 붙여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0: 네네.
1: 네. 그리고 비료나 영양제를 사용할 때도 다를 수 있거든요.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능하다면 각자 다른 모양의 용기를 쓰거나 그리고 점자 라벨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아 그리고 이제 뭐 반려동물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이게 귀여운 강아지가 지나가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되게 만지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요즘 알고 있는데
1: 네.
0: 반려식물도 왠지 그런 식으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은 반려식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래요? 어떤 네. 어떤 부분이요?
1: 반려식물들한테는 사람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대요.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일부 화상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식물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식물 키우는 전문

0: 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반려 식물에 대한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이 키우는 식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되겠죠. 아. 좀 만져도 될까요? 막 뚝 만졌는데 꽃이 뚝 떨어져요.
1: 아이고.
0: 그렇잖아요. 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전 동의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을 다른 사람이 만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가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 이 식물은 잎이 좀 약해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안내해주면 서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1: 확실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지기 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져도 되냐고.
0: 네. 맞아요.
1: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지면서 만져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0: 안 좋아요.
1: 그거 굉장히 네. 안 좋습니다. 네. 자, 이미 이제 식물을 기르고 있거나 뭐 저희 방송을 듣고 아니면 뭐 기를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어제도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작은 식물 하나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일상의 안정감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반려 식물을 키워보시면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월이잖아요.
1: 네.
0: 식물이 막 자기한테 관심 가져다 달라고 엄청 막 방긋방긋 웃을 때입니다. 많이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아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이스타 중창단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이스타 중창단과 함께 시각장애인 작곡가이신 이인태 작곡가님의 곡을 시각장애인 분들 앞에서 선보였는데요. 원래는 이인태 작곡가님과 저희가 먼저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작곡가 매칭이 됐었어요. 가창자랑 열심히 해가지고 녹음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발표회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동화 속 세상이라는 곡으로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게 됐고요. 사실 저도 주변에 그런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창단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맑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 곡을 대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걸 아이들이 잘 구현해 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엇보다 되게 많이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좀 더 마음적으로도 더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어린이 중창단의 지도자 안소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시각장애인 작곡가와 짝이 돼서 노래를 발표했고 얼마 전에도 그 곡을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부를 일이 있었는데 이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 중에 판사가 있을까? 시각장애인 중에 가수 있을까? 시각장애인 중에 아나운서는 있을까? 잘 모르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있고요. 시각장애인 작곡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작곡가의 곡을 연습해서 발표한 경험이 우리 중창단 아이들에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제이슨 무라지가 부릅니다. Lucky.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에서도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다시 듣기 하고 있는데 오늘 네. 어디로 가나요?
1: 네, 오늘은 남아프리카로 가볼 텐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총 3개의 나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이야... 남아프리카는 언젠가 들어봤고 나미비아도 네. 들어봤는데 레소토 와 처음 네. 듣고요. 이게 사실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세 개 나라 중에 먼저 가볼 곳 어디예요?
1: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나라로 강렬한 역사와 압도적인 자연 경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의 상징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절벽에서 레펠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0: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김나혜, 지병문 성우의 화면 해설과 더빙으로 함께합니다.
2: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16시간 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3: 도시 외곽으로 장벽 같은 바위산이 솟아있다.
2: 평평한 테이블 마운틴이 창밖을 가득 채우자 어느덧 비행기는 도시 한가운데 있다. 가지런한 시가지가 발 아래 놓이고 비행기 날개가 산 정상에 닿을 때쯤 도착하는 이곳.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로 테이블 마운틴이 감싼 도시가 대서양을 향해 당당히 뻗은 독특한 풍광이 감탄을 자아낸다.
3: 바위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한 도시의 풍경.
2: 금방 바다에서 솟은 듯한 산맥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향하고 이 해안선을 따라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이 절벽은 500년 전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됐고 오랜 시간 구름에 쌓여있던 미지의 땅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의 거점으로 번화한 도시가 됐다. 다양성은 도시 곳곳에서 나타난다. 흑인들이 걸어가는 도시의 중심가에는 네덜란드인인 얀 판리베이크의 동상이 서 있다.
3: 케이프 식민지를 건설함.
2: 그는 이곳에 아시아행 선박의 보급 기지를 만들고자 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예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 보급기지를 세운 건 바로 이 산 때문이었다.
3: 해안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진 산맥.
2: 도시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케이프 산맥이 없었다면 케이프타운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케이블 마운틴은 약 800km에 이르는 케이프 산맥의 일부로 꼭대기가 탁자처럼 평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극장 무대처럼 도시 속에 우뚝 솟은 테이블 마운틴은 케이프타운의 상징으로 연간 400만 명이 방문해 주차부터 쉽지가 않다. 테이블 마운틴의 높이는 해발 1086m. 하지만 등산에 자신이 없어도 누구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3: 케이블카 탑승장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2: 1929년 처음 개통된 이 케이블카를 타고 1시간에 800명 넘는 사람들이 5분 만에 정상을 밟는다. 겨울인데도 붐비는 케이블카. 꽤나 빠른 속도로 케이블카가 움직이고 눈앞에 다가온 케이블 마운틴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들 설렌 표정이다.
3: 알록달록한 원통 모양 케이블카.
2: 특히 이 케이블카는 바닥이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케이블 마운틴에서 대서양까지 모든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3: 케이블카 창밖으로 산과 도시, 바다가 내다보인다.
2: 어느새 케이블카는 정상에 도착한다.
3: 울퉁불퉁한 회색빛 바위산 정상.
2: 눈앞에 펼쳐진 정상은 말 그대로 널찍한 식탁. 길이는 공서로 3km에

0: 이른다. 약 5억 년 전 해저에서 만들어진 상암 덩어리들은 빙하에 눌려 평평해졌고 그 평평한 덩어리가 하늘 가까이 솟아올라 오늘날의 테이블 마운틴이 됐다. 테이블 마운틴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오르면 케이프타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케이프타운을 맞으면 바다도 내려다보인다.
0: 현대적인 시설과 호텔이 들어선 항구.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만든 요새. 그보다 앞서 포르투갈인들이 항해해온 아프리카 대륙의 남서단까지 도시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모두의 카메라는 단 한 곳을 향하고 있다.
1: 절벽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0: 한 남자가 절벽에 밧줄을 설치하고 있다. 왠지 등산보단 쉬울 것 같아 한번 해보기로 했다.
2: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따가 절벽 끝에 설 거예요.
1: 가이드가 허리에 착용한 안전장비 밧줄을 붙잡고 발을 움직여 천천히 뒤로 걸으라고 설명한다.
0: 잠금장치에 밧줄을 고정하고 절벽 끝에 서서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만세를 해본다.
1: 제작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든다. 제가 밧줄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잡아줄 건가요?
2: 저는 안 잡아줄 거예요. 손을 놓아서 밧줄이 미끄러지게 해야 해요. 좋아요. 그대로 계속 걸어 내려가세요.
1: 이렇게요?
2: 네, 계속 걸어 내려가세요.
0: 걷고 싶지만 발을 디딜 곳이 없다.
1: 밧줄을 붙잡고 절벽 경사면을 뒷걸음질로 디디며 내려간다.
0: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하는 거리는 112m. 경사는 가파르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1: 안전 밧줄에 매달려 있는 제작진.
0: 테이블 마운틴의 가파른 절벽을 마주하고 밧줄을 돌려 뒤를 돌아보니 바다를 향해 그네를 타는 기분이다.
3: 케이블카를 타고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산에 오른 건데 네. 이름이 독특해요.
4: 이름뿐만 아니라 네. 모양도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산을 그림으로 그리면 삼각형으로 위쪽이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3: 그 이상은 그릴 수도 없어요. 실력이?
4: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테이블 마운틴은 정상 부분이 그 칼로 자른 듯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름이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3: 이야, 그렇군요. 그 절벽에서 레펠 체험하는 상황 들어볼 네. 수 있었는데 이거 가능해요?
4: 저희가 이 얘기 많이 밀고 있는데 가능한지. 제가 밀고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아니, 많이 밀고 있는데.
3: 우리가 좀 정적인 사람들이라 네. 이런 거 무서워하고 저 되게 겁이 많거든요.
4: 저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발목도 약한 편이어가지고 밧줄에 매달려서 이게 절벽을 걸어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 제가 또 체중이 나가는 편이니까 가속도가 엄청날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다친다고 보고요.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전요원이 밧줄을 잡아주지도 않잖아요.
3: 야 이건 안 돼요.
4: 웬만한 네. 담력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들어볼 내용은요. 아주 특별한 동물과 의 만남입니다.
3: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케이프타운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모셀베이. 따뜻한 인도양에 접한 이 항구 도시는 500년 전 아프리카 원주민과 유럽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다. 오늘은 이곳에서 남아프리카 동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1: 선착장에서 제작진이 보트를 탄다.
0: 아침 7시, 보트는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다. 20분쯤 지나 눈앞에 나타난 작은 섬. 마을 아주 가까이에 물개가 2,500마리나 살고 있었다.
1: 물개들이 바위에 올라가 있고 바다에서 헤엄도 친다.
5: 곧 상어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섬 근처에 있는데 더 가까이 유인하를 구해요. 검은색 통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걸 바닷물과 섞어서 다시 바다로 뿌릴 거예요. 그게 바로 미끼예요. 하지만 상어를 유인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참치머리를 던질 거예요. 그게 바로 상어를 유인할 진짜 미끼예요. 저걸 던져서 상어를 유인해 철망 가까이로 데려올 거예요. 작은 상어 딱 한 마리만 나타나면 돼요. 상어 눈이 보이네요. 상어예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0: 상어가 왔으리.

0: 이제 물에 들어갈 차례. 상어가 아주 격하게 반겨준다.
1: 상어가 물보라를 일으킨다.
2: 언제 물속으로 머리를 넣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있으세요. 구명조끼처럼 뜰 거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0: 마지막 한 사람이 철망에 들어오고 드디어 입수. 영화 조스의 주인공이 눈앞을 지나가더니 이번엔 정면으로 다가온다.
1: 상어가 철망을 치고 간다.
0: 다들 상어가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던 그때 미끼가 철망에 끼었다.
2: 미끼 좀 치워주세요. 100m 밖으로 멀리 던져버려요.
0: 강하면서도 난폭한 백상아리와의 만남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오묘한 경험이었다.
3: 상어 많이 봤어요?
2: 많이 봤죠. 괴물 같았어요.
3: 시야가 좋지 않아서 1m만 보였어요. 그런데 상어가 아주 가까이 오더라고요.
0: 플래튼 버그베이로 향했다. 플래튼 버그베이의 테니콰 야생동물연구소는 웨스턴 케이프주에서 가장 큰 동물 재활센터 중 하나다.
1: 풀밭에선 백사자가 고기를 뜯어먹고 있다. 동물사육사 보니웨 씨. 연구소 밖에 키프네이처라는 단체가 있어요. 키프네이처가 야생환경에서 동물들을 보살피고 이 연구소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 정도가 심각한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치료를 받은 후에 이곳에 머무르게 되죠.
0: 다른 연구소에서 나고 자라 야생 적응에 실패한 치타도 이곳으로 보내졌다.
1: 동물사육사 시수혜 씨가 치타를 쓰다듬는다.
2: 빗을 이리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친근하게 접촉하는 방식이죠.
0: 빗질을 하자 그르릉 소리를 낸다.
2: 소리를 내는 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비슷해요. 소리가 좀 더 클 뿐이죠.
0: 조심스레 치타 곁에 앉아봤다.
2: 만져봐도 돼요. 빗질도 해보세요.
3: 어떤 부위를 빗질해주면 좋아하나요?
2: 등 쪽이면 어디든 다 좋아해요.
0: 낯선 손길에도 치타는 가만히 있는다.
1: 제작진 곁에 얌전히 엎드려 있다.
2: 일주일에 한두 번만 빗질을 해줘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빗은 치타의 혓바닥과 비슷해요. 야생의 치타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앉아서 자기 털을 고르거나 서로 털 고르는 걸 도와줘요.
0: 나른해진 듯 눈을 감는 치타.
2: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건 꽤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0: 이곳은 보호소이기 때문에 빗질을 하다가도 치타가 움직이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 모든 체험 일정은 그날 치타의 움직임에 따라 진행된다. 오후 산책에 나선 치타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간다.
1: 치타가 풀밭에 등을 대고 구른다.
0: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특히나 온순한 치타. 이번 여행은 기분 좋은 반전의 연속이다.
4: 야, 이거 상어, 그 백상아리면은 상어 종류 중에서도 진짜 사람 무는 친구거든요.
5: 네.
4: 이거 돼요, 이거? 이거 가능해요? 또 나왔어. 네. 이거 가능해요?
5: 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관광객들은 성공을 했더라고요.
4: 와, 대단하시다.
5: 이게 철망에 들어가서 물에 입수를 하고 상어를 보는 건데 네네. 이 철망이 촘촘한 게 아니고요. 격자 모양이긴 한데 왜 그 우리 옛날에 창문 밖에 있는 방범창 정도 간격이더라고요.
4: 네네네.
5: 그 네모 틈새로 손 넣으면 망 밖으로 손이 나가는 수준인 거죠.
4: 너무 무서운데 굉장히 신기할 것 같고요.
5: 네.
4: 영화에서 보던 친구니까.
5: 네.
4: 야, 그리고 치타한테 빗질을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5: 됩니다.
4: 네.
5: 그 테니콰 야생동물연구소라는 곳에서 가능한데요.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동물의 재활과 야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소라고 합니다. 치타 외에도 뭐 카리칼,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 등 네. 고양이과 동물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4: 안 무섭고요.
5: 안 무섭고요. 여긴 착합니다. 상어보다 착합니다.
4: 네네.
5: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레소토입니다.
4: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보시죠.
0: 다음 날 아침, 드라켄즈버그 산맥의 남쪽으로 향했다. 이 황량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레소토의 접경지대.
3: 가이드 산딜레 씨.
2: 여기는 과거 바스토족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 간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바스토족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러 여기로 내려오곤 했죠.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식량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0: 저 멀리 눈 덮인 산이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나라다. 두 나라를 잇는 산이 패스는 눈, 진흙, 자갈이 뒤섞인 27km의 고갯길로 자동차 광고에 등장할 만큼 악명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3: 산딜레 씨가 고갯길에서 차를 멈추더니 내려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묻는다.
2: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가서 한번 상황을 보세요. 국경에 40명이 발이 묶여 있어요.
0: 한 시간 전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주변은 온통 초록빛에 경사도 가파르지 않았는데 레소토에 가까워질수록 듬성듬성 흰 자국들이 보이더니 어느새 눈 덮인 산이 거대한 미끄럼틀이 돼 눈앞에 나타났다.
3: 능선의 험준한 경사면이 깊은 골짜기까지 이어져 있다.
0: 울퉁불퉁 용의 등을 닮은 산줄기도 차갑게 얼어붙은 듯하다. 마을은 보이지 않고 자욱한 눈 안개만 점점 가까워지는 레소토 가는 길. 지나온 길을 보니 실타래를 절벽에 풀어놓은 것 같다.
3: 길이 산을 구비돌며 이어져 있다.
0: 드디어 도착한 사니패스 정상. 높이는 2876m다. 정상에 있는 이 가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펍으로 유명하다. 숨겨진 작은 나라 레소토를 찾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간다.
3: 여행자들이 남기고 간 국기와 지폐 등이 벽면에 붙어있다. 호주 관광객, 울퉁불퉁하고 아주 가파른 길이었어요.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도 이쪽 저쪽으로 튕기고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프랑스 관광객,
2: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아프리카에 있다는 게 놀랍고요.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하네요.
0: 사니패스의 끝에서 만난 나라 레소토는 국토의 가장 낮은 지점이 14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불린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6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당일 여행이라고 하니 입출국 도장을 한 번에 찍어줬다.
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
0: 국경 근처 마을로 가는 길.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는 새하얀 풍경에 적막함마저 느껴진다.
3: 양떼를 몰고 가던 아저씨가 길 맞은편을 가리킨다.
2: 저쪽으로 가세요.
0: 목축업을 주로 하고 평소엔 관광객도 많다는데 폭설에 모든 게 멈춘 듯하다. 어렵게 만난 다소토인.
6: 안녕하세요.
0: 아이가 손을 흔들어준다. 집은 입구부터 연기가 자욱하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맡아본 익숙한 냄새.
2: 불을 피우기 위해 이 마을 사람들은 소의 배설물을 사용해요. 아직 빵을 굽는 중이에요.
0: 바소토족은 이렇게 담요를 옷처럼 두르고 있다.
3: 담요가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몸에 덮고 다녀요. 추울 때 담요를 몸에 덮으면 따뜻해요.
0: 담요를 구경하는 동안 바소토 전통빵인 보호베가 다 익었다.
3: 세수대야만한 그릇에 구워진 갈색 빵. 이 빵은 아침 식사용인가요? 아니면 간식인가요? 아침 식사예요.
0: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호베. 투정 한번 안 부리고 기다려준 아이에게 먼저 한 덩이를 건네줬다.
3: 담요를 들은 아이가 빵을 먹는다.
0: 따뜻한 보호배를 한 입 베어무니 지붕 위의 눈도 담요인 듯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후다.
4: 사니패스라는 이 고갯길을 따라서 레소토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네. 이제 바소토족을 만나서 집에 초대까지 받았어요.
5: 네, 바소토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의 작은 섬나라 레소토의 주인들이자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켜온 강인한 민족인데요. 화려한 기하학적 무늬의 담요를 외투처럼 두르는 게 이들의 상징 중 하나고요. 네. 그 제작진이 함께 먹은 보호베라는 빵이 이들의 주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0: 나미비아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배를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배.
0: 그건
1: 죄송합니다.
0: 아니고요. 그냥 보호배.
1: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레소토를 떠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위치한 나미비아로 향했다. 고요한 사막의 아침.
3: 붉은 여명이 밝아오는 산 너머 하늘.
2: 황량한 땅에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이른 아침 부지런히 길을 나섰다.
3: 사륜구동 차량 두 대가 황량한 길을 달린다.
2: 달리는 길에 오릭스를 만났다.
3: 영양과 비슷한 오릭스 두 마리가 사막을 뛰어다니고 있다.
2: 나미비아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한 오릭스.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이 살아가는 강인함이 오릭스의 상징이다.
3: 얼굴과 다리의 줄무늬 그리고 칼처럼 굳은 두 개의 뿔이 특이하다.
2: 나미브 사막 최고의 명소인 데드블레이로 가는 길은 무척 험하다. 험난한 도로 탓에 대부분의 방문객은 현지 가이드가 운행하는 셔틀 차량을 이용한다.
3: 사륜구동 셔틀 차량들이 울퉁불퉁한 모래 구릉지를 달린다.
2: 도착한 곳은 데드블레이 입구.
3: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모래 지역.
2: 풀 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이곳에 이처럼 커다란 나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3: 차량 몇 대 위로 그늘을 들이올 수 있을 만큼 무성한 나무. 가이드 투나 씨.
4: 아카시아 리로버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푸른색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게 뻗어 있어서 물을 빨아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나무에 하얗고 길쭉한 모양의 열매가 달려있다.
2: 이 나무의 열매가 무척 중요하다고 가이드는 강조한다.
3: 열매 안에 손톱만한 알맹이들이 들어있다.
2: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데드블레이는 여기서부터 걸어서 20여 분. 말라붙은 진흙 바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야 한다.
3: 보이는 풍경이라고는 파란 하늘과 모래 둔덕뿐이다.
2: 마지막으로 높은 사구를 넘어서면 마침내 데드블레이를 만나게 된다.
3: 하얗게 마른 땅이 모래 언덕에 둘러싸여 있다.
2: 붉은 사구에 둘러싸여 말라버린 하얀 호수. 그 위에 삐죽삐죽 솟아오른 나무들.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3: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들이 휘어지고 굽은 모양으로 가지를 뻗고 서 있다.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나무의 껍질이 마치 숯덩이처럼 갈라져 있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줄기가 뒤틀린 모습으로 굳어버린 나무도 있다.
2: 한때는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풍부했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죽음의 늪이 됐다.
3: 가이드 투나 씨.
4: 이곳은 높은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아주 높은 모래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물이 흘러들지 못하고 증발되면서 데드플라이가 만들어졌습니다.
3: 파란 하늘, 붉은 모래 언덕, 하얗게 마른 땅, 잿빛 나무들.
2: 시간이 멈춘 듯 그 모습 그대로 천년을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불리는 나미브 사막. 여기는 모래의 바다다. 이곳은 듄 45, 나미브 사막의 하이라이트다.
3: 모래 언덕, 듄 45. 붉은기를 머금은 거대한 모래 언덕에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내려오고 있다.
2: 세계 유일의 붉은 모래 사막. 선명한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외계 행성을 연상케 한다. 붉은빛 모래바다에 부는 바람. 눈 폭풍 못지않은 모래폭풍이다.
3: 모래가 바람에 휩쓸려 물결처럼 흐른다.
2: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상관이다.
3: 모래 언덕 비탈면에서 모래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소용돌이친다.
2: 모래 폭풍을 뚫고 사람들은 오른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래를 견디면서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3: 시야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
2: 마침내 정상이다.
3: 모래 언덕 꼭대기에 산처럼 능선이 길게 뻗어 있다.
1: 이게 저도 걸어서 세계수석으로 더빙을 해봤는데
0: 네.
1: 이게 진짜 장관일 때 저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장관이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미브 사막에서 데드 블레이의 풍경을 경험하고
0: 네.
1: 듄 45라는 모래 언덕에도 올랐는데 이거 영화 제목이랑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0: 그렇죠.
1: 이거 분위기가 정말 신비로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신비로운 것도 신비로운 거지만 이게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내야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1: 안 돼요.
0: 떠나야 돼요. 퇴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그리고 나미비아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여행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정인의 오르막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나이만을 가지고 그를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해서 생각이 고루한 게 아니고

나이가 젊다 해서 늘 생기발랄한 것만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도 나이를 기준으로 인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멋진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지나온 나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그를 이해하려 하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 나이를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 나와는 다른 타인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참 옳은 방법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무진의 노래 에피소드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에피소드가 하나하나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이가 되는데요. 내가 겪어온 시간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도 이해하려 들면 못할 게 없어. 내가 겪어온 시간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도 이해하려 들면 못할 것도 없죠. 물론 그렇구나. 그랬지.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려 애쓰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겨버리는 내공. 이런 걸 쌓아가는 게 또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여러분께 예고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 20일 수요일 그리고 모레인 21일 목요일 이틀간은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찾아뵙지 못합니다. 대신에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이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그리고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장희숙님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오전에 수영장 다녀와서 간장에서 메주를 갈라서 항아리에 담아 눌러놓고 간장 두 섯 팔팔 끓여 항아리에 10년 된 시간장 넣었습니다. 그러곤 해 잘 드는 베란다에 옮겨 놓으려 옆지기가 힘쓰겠네요. 이럴 땐 찐 필요한 옆지기네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장희숙님 간장을 담그셨나 봐요. 10년 된 시간장이 집에도 있고, 이야, 정말 정성 가득한 집이자 정성 가득한 간장입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남편 찬스도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힘 보탬 만큼 남편분께서도 간장 들어간 음식들 아주 귀하게 잘 드시겠네요. 장혜숙님 사연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락발라드 두 곡 더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가죠.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 그리고 이덕진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가요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변화의 문으로 아주 많은 가수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자메이카의 이국적인 리듬 레게를 들고 나타나 큰 화제가 된 혼성 4인조 그룹이 있었으니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 룰라입니다. 이상민, 김지현, 신정환 후에 체리나로 구성된 룰라는 노래와 패션, 춤까지 히트시킨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춤을 좋아해 자주 어울리던 이상민과 신정환은 고영욱과 김지현을 영입해 그룹을 결성했는데요. 1993년 당시 김지현은 이미 그림물감이라는 노래 모임 멤버로 데뷔한 가수였고요. 트로트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룰라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데뷔곡 100일째 만남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투투라는 좀 비슷한 컨셉의 그룹이 데뷔하고 그 팀 멤버 황혜영의 독보적 인기로 인해 대중들의 시야에서 룰라는 좀 밀려나죠. 하지만 후속곡인 비밀은 없어가 곧 사랑을 받고 성숙미의 가창력까지 뛰어난 김지현을 앞세워 인기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들을 국민그룹의 반열에 올린 결정적 순간은 2집 타이틀곡인 날개 잃은 천사를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단일 앨범으로는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가요계를 평정했죠. 특히 김지현의 매혹적인 보컬과 엉덩이 춤으로 불리는 안무는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남녀노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리듬을 타는 모습은 1995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었죠. 말 그대로 룰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들은 멤버 개개인의 개성 또한 뚜렷했는데 리더 이상민의 독특한 랩 스타일, 또 다른 멤버들의 세련된 댄스, 또 군에 입대한 신정원을 대신해 새롭게 합류한 체리나의 보이시하면서도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혼성 그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주었죠. 그럼 룰라의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데뷔곡인 100일째 만남, 그리고 날개 잃은 천사.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혼성그룹 룰루아의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개 잃은 천사로 활동하던 시절 체리나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김지원처럼 여성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리더인 이상민이 보이시한 스타일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울었다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의 보이시한 캐릭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지금은 이상민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거칠 것 없던 룰라의 앞길에 어느 날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3집 노래 천상유해가 일본곡 표절 논란에 휘말린 거였죠. 특히 다른 사람이 맡았던 작곡을 회사에서 이상민 이름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이상민이 표절 작곡가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룰라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이들은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밝고 경쾌한 노래 3, 4 덕분이었죠. 이 노래는 듀스의 이현도가 만들었는데요. 친구인 김성재를 잃고 슬퍼할 때 그의 곁에 룰라 멤버들이 지켜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선사한 노래였죠. 지금도 이 노래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즌송입니다. 이 앨범을 끝으로 김지연이 솔로로 나서면서 룰라는 위기를 맞는 듯 했는데, 하지만 객원 멤버 로미오를 영입하고 체리나를 앞세운 노래 연인까지 히트시키면서 룰라는 또 한 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활동을 펼쳤던 룰라의 레게와 힙합, 댄스의 혼합은 혼성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비록 멤버 개인들의 부침과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적 성취와 대중에게 준 즐거움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도 이상민, 김지현, 체리난, 룰라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꾸밉니다. 그들의 음악은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또 열심히 플레이되면서 사람들의 흥을 끌어 돋아주고 있을 겁니다. 그럼 룰라의 노래 두 곡 더 듣겠습니다. 3, 4 그리고 연인.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90년대 활동했던 혼성그룹 룰라의 음악들과 함께했는데요. 100일째 만남, 날개 잃은 천사, 3-4 그리고 연인까지 들었는데 지금 들어도 참 재밌고 좋은 곡들이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하수빈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노노노노노.

0: 이름 모를 들꽃이 이름을 찾는 것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신쌤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쌤의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칭찬을 들으면은 뭐 듣자마자 덥석 받아볼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겸양을 이제 아이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신쌤의 평론가는 칭찬 들었을 때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세요? 아니면 아 아닙니다 이러세요?
1: 사실 어렸을 때는 본능적으로 그냥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또 이제 부모님이 학습시키시기는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 라고 해야 된다.
0: 한 번을 빼야 된다.
1: 라고 하셨는데 또 요즘 그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또 어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또 바로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런 분들 많은 것 같네요. 네.
1: 그래서 저도 그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0: 그렇죠. 뭐 필요 이상의 겸손 예. 네. 불필요하죠. 그냥 네. 뭐 감사하다면 솔직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1: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할 언타이틀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은 윤도현 밴드의 한국 록 다시 부르기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사실 록 밴드들이 결성을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그 필수 관문이 이제 다른 밴드의 곡을 카피하는 건데요.
0: 기본으로 하죠.
1: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밴드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랑은 다르게 이제 자기 곡을 쓰고 부르기 위해서 이제 결성이 되기보다는 이제 여러 연주자들이 모여서 이제 좀 합주하는 그 즐거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부를 곡이 없어서 이제 다른 선배 밴드들의 그 훌륭한 명곡들을 이제 카피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미권의 밴드들은 이제 자신 의 나라에서 나온 그런 밴드들의 음악을 이제 주로 카피하지만 이제 한국 록 밴드들은 이제 한국 록을 카피하기보다 오히려 더 영미권 록 밴드 음악을 카피하는 경향이 예전에 강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이제 한국 록의 소홀한 이런 한국 록 밴드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성처럼 탄생한 앨범이 이 윤도현 밴드의 1999년작 한국 록 다시 부르기 앨범인데요. 이 김광석의 그 유명한 다시 부르기 앨범 그 제목이 떠오르는 제목이고요. 이제 윤도현 밴드가 이 앨범 녹음에만 400시간 이상을 쏟아부을 정도로 정성을 보였던 앨범인데요. 네. 이 앨범에는 또 셀프 리메이크 곡인 너를 보내고가 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성공을 했었죠. 근데 또 다른 수록곡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저씨를 윤도현 밴드가 재해석한 이 수록곡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헤비한 사운드로 재탄생한 이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곡이 원곡이랑은 또 다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일명 약간 고백으로 혼쭐내기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정말 군대가 이제 몰려오는 것처럼 너무 무서운 그 사운드로 이 고백하는 이 노래 너무 재밌습니다.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윤도현 밴드의 담배가게 아가씨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저희가 특집 방송하기 때문에 이틀 쉬고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어려워 말고 주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사연 없이 신청곡만 남기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문광철님의 사연인데요. 조심하셔야겠네요, 문광철님. 지금 여기는 큐슈 빼고 전국의 산간지역과 시내까지 곰과 사슴이 연일 출몰하며 괴롭히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 앞에 곰이 나타나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끔찍이라는 사연을 보내셨는데 쉽사리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집 앞에 곰이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해외 외신 통해서 소식 많이 접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렇게 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고라니나 뭐 멧돼지들 때문에 농가 피해 입는 경우도 있고 뭐 도심에도 멧돼지가 나타나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멋져 문광철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일과 모레 20일 수요일과 21일 목요일은 대한민국 인기가요 대신에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특집 방송이 2부작으로 나갑니다. 독일 출신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맨의 내레이션으로 찾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특집 방송에도 큰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20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 선우정아의 봄처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봄날 젊은 엄마 아빠가 어린 딸과 함께 시골 논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올챙이를 보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올챙이는 커서 왜 개구리만 되는 거예요? 독수리나 사자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딸의 엉뚱한 질문에 아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엄마가 대답했지요. 올챙이가 자라서 독수리나 사자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니? 개구리가 돼서 개굴개굴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네, 참 명쾌한 설명이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엉뚱한 질문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겠습니까? 윤한기의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최영미 시인의 시 선운사에서를 소개합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이정희의 노래입니다. 그대여.

0: 네, 5월에는 가족 모임이 많아서 유명한 식당들은 예약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가득한 계절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특별석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도 대중가의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어딜 가나 날씨가 좋아서 네. 또 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네. 대전 시내도 그렇습니까?
1: 대전 시내 원도심 쪽에 이제
0: 은행동.
1: 네, 방식 때문에.
0: 아, 시옷.
1: 예.
0: 디귿. 네. 그 유명한 빵집.
1: 네. 그 빵집에서 줄을 서 계신 분들도 많고
0: 네.
1: 빵을 사신 분들은 또 주변에 식당에 가가지고 또 식사들 하시느라고.
0: 야, 그러니까 상권이 다 살았네요. 그러니까 그 빵집 덕분에.
1: 네, 그러니까 그렇죠.
0: 그 빵집이 명소가 되고 뭐 꼭 가봐야 되는 그 소위 말은 핫플이 되면서
1: 네.
0: 외국인들도 찾아오잖아요.
1: 네,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0: 그 온 김에 또 그 주변에 또 즐길 거리, 먹거리까지 다 누리고 가는 거죠.
1: 네. 그리고 요즘 또 프로야구 하고 있잖아요.
0: 예.
1: 프로야구 응원하러.
0: 한화이글스.
1: 예. 타팀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0: 원정.
1: 아니라
0: 대전의 원정. 예.
1: 대전의 원정 팬들이 오잖아요.
0: 우리 연방국가입니까?
1: 그런 원정 팬들도 온 김에 꼭 또 이제 빵을 사가지고 가야.
0: 아, 맞아요. 예. 맞아요.
1: 그 친구들도 부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0: 예.
1: 어, 대전 간다고? 그러면 무슨 빵 좀 사다 줘.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 가면은
0: 네,
1: 다들
0: 있잖아요.
1: 이제 빵들 양손에 이제 빵 가방들 들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0: 저는 심한 경우 물론 심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새 뭐 KTX 타면 금방이니까 대전까지 서울에서도 그렇고
1: 네.
0: 전국 어디서든
1: 그렇죠.
0: 그거 사러 정말 기차 타고 갔다 오는 봤어요.
1: 아.
0: 정말로 그 빵 먹고 싶어서.
1: 아, 저는 더한 사람 봤어요.
0: 어떤 경우?
1: 하룻밤 그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하룻밤
0: 네.
1: 자고.
0: 네.
1: 그 오픈런이라고 하죠.
0: 아, 열자마자 그거 살라고.
1: 예.
0: 빨리 그 팔리는 게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품절될까 봐.
1: 근데 오픈런 할 때도 줄 서 있어요, 그것도.
0: 이야, 대단하네요.
1: 그런 분들도 봤고.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게
0: 네.
1: 제가 잘 가는 그 원도심에 노포 식당들이 있거든요.
0: 아.
1: 가면 늘 그냥 가서 먹을 수 있었는데.
0: 이젠 또 거기도 사람이 많아졌군요.
1: 줄 서야 돼요. 거기.
0: 참 상인들은 행복하시지만.
1: 아, 그렇죠.
0: 예, 원주민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1: 저 따위가 뭐라고요?
0: 궁금한 게 그게 원도심인 그 본점 가서 먹는 맛이나
1: 예.
0: 역에서 사 먹는 그 빵이나 똑같습니까? 품질은? 맛은?
1: 제가 먹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선곡 주제는 뭔가요? 빵은 아니죠?
1: 빵은 아니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이나 밴드의 음악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0: 아, 가족. 그러니까 형제, 자매, 팀.
1: 네.
0: 몇몇 팀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오늘 첫 팀은 어떤 팀인가요?
1: 처음 딱 떠오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은 별 가족의 노래 꼽았습니다.
0: 그렇죠.
1: 딱 부러지게 말해 준비했습니다.
0: 아, 작은 별 가족은 뭐 온 가족이 다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던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 네.
0: 다 참여했던 대가족 밴드였죠.
1: 그렇습니다. 부모와 6남 1녀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0: 네.
1: 실질적으로 부모는 매니지먼트 쪽 일을 담당을 했고 6남 1녀로 구성된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아이들 그 음악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악기도
1: 그렇죠.
0: 그렇고.
1: 예. 뭐,

0: 노래 가사를 쓰기도 하고 네. 노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1: 네.
0: 강인봉 씨와 강에리자라는 스타를 배출했고요. 셋째 강인엽 씨도 슬퍼하지 말아요를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곡 외에도 또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라는 가사에 그리운 어머니가 또 우정의 무대 주제가로 쓰이기도 했죠.
1: 예. 오늘 준비하신 곡 딱 부러지게 말해는 어떤 곡인가요?
0: 1982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이고 강에리자 씨가 보컬을 맡은 곡이에요. 노래는 펑키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1: 예.
0: 펑키한 리듬에 당돌하게 들리는 그런 가사와 보컬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시죠.
0: 다음 곡은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준비했습니다.
1: 예.
0: 조한옥과 은날개는 조한옥과 조한숙 남매를 주축으로 처음 결성이 됐고요.
1: 아, 조한옥 씨가 남성이고.
0: 네. 네. 이후에 동생 그 조한수 씨 그리고 외사촌 박종순 씨, 이종사촌 김미경 씨가 합류하면서 5인조 패밀리 밴드가 됐습니다.
1: 야.
0: 일렉트릭 기타를 메고 긴 롱부츠를 신은 그 여성 보컬의 모습이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 70년대 후반에 걸크러쉬 스타일을 보여준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조한옥 씨가 메인 보컬은 아니었군요. 일단은 남성이니까.
0: 네, 밴드 이름 때문에 보컬리스트를 조한옥 씨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조한옥과 예. 은날개니까.
1: 네.
0: 조한옥 씨는 남자 멤버로 키보드를 담당했고요. 보컬리스트 이름은 조한숙 씨였어요.
1: 네.
0: 79년에 발표된 당신도 때로는 밴드 최초이자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탱고 인트로에 트로트 고고가 섞인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아, 밴드 최초이자 최고의 히트곡이면 뭐 이 곡 이후에는 큰 히트곡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0: 네, 이만큼 큰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곡으로 KBS 가요대상의 그 중창 및 보컬 그룹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어요.
1: 예. 자, 두 팀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별 가족의 딱 부러지게 말해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작은 별 가족의 딱 부러지게 말해, 조한옥과 은나기의 당신도 때로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이나 밴드의 음악입니다. 송명화 씨는 삼형제시잖아요.
1: 네.
0: 우애가 좋으십니까?
1: 뭐.
0: 좋은 편입니까?
1: 나쁜 편은 아닙니다.
0: 예.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무슨. 뭐 그저 그렇다 이런 의미인가요?
1: 삼형제인데 예. 작은 형이랑은 어려서부터 이제 방을 같이 썼었고 아. 큰 형은 떨어져서 이제 방을 딱 혼자 썼으니까 작은 형이랑은 친하고 아. 큰 형은 좀 어려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0: 일단 나이 차이도 있고
1: 나이 차이가 이제 5살이 나는데 큰 형하고는 네. 그래서 큰 형하고 뭐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울 일은 별로 없었던 게 작은 형이랑은 친하니까 싸울 일이 없었고.
0: 원래 같은 방 쓰면은 더 네. 싸워요.
1: 근데 작은 형이
0: 내 거 쓰지 마 이러면서.
1: 작은 형이 그런 거는 되게 관대하고 그렇기
0: 아,
1: 때문에.
0: 아 그러셨구나.
1: 예. 예. 뭐 싸울 일 별로 없었고. 네. 큰 형한테는 싸운다기보다 대들다가 맞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예.
0: 형님들은 뭐 잘 지내시죠?
1: 네. 예.
0: 예. 한 분은 저기 뭐 치과 이렇게 하신다고.
1: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치과에 일이 생기면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아이고, 모든 게 예. 해결이 됩니다.
0: 자 이번에 만나볼 분들 세 명의 형제 혹은 남매로 구성된 팀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3남매 밴드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그리고 3형제 밴드 산울림의 아니 벌써 준비했습니다.
0: 나 어떻게가 아니고 난 어떻게군요.
1: 네 맞습니다.
0: 김트리오.
1: 김트리오는 김파, 김단, 김선으로 구성된 남매로 구성된 3인조 밴드고요.
0: 네.
1: 1979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수록곡 연안부두의 히트로 발매 3개월 만에 5만 장이 팔려 나갈 만큼 큰 인기를 누렸어요.
0: 네.
1: 안타기획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음반을 냈는데 그 안타기획의 안치행 씨와 이들의 아버지 베니김 김영순 선생이죠.
0: 예.
1: 친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의 친분이었죠. 이제 미팔군 시절부터.
0: 예.
1: 어머니는 또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른 이혜연 선생이 정말 음악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베니김 선생은 최고의 프로모터 아니었을까요? 그 예. 미팔군 쇼무대의 어떤 흥행사.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화양흥업이라는 큰 업체가 일종의 기획사를 운영하신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그때 뭐 흥업이나 기획사라고 하면은 네. 그 가수나 이런 무용수나 코미디언 이런 연예인들을
1: 모든 연예인들을 다 이제 섭외해서
0: 섭외해 가지고 이제 군 부대 그러니까 미팔군 네. 부대에 이제
1: 제공하는 거죠. 네.
0: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었었죠.
1: 영역 관리도 하고
0: 그렇습니다.
1: 예. 영향력이 대단했겠어요.
0: 네,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기획사가 되기도 하고 예. 그 레코드사가 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예.
1: 우리나라 연예 산업의 하나의 또 바탕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예.
1: 자, 오늘 들어볼 난 어떻게는 어떤 곡입니까?
0: 연안부두의 빅히트 이후에 80년에 이제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실 두 번째 앨범은 밴드 이름이 아니라 막내 김선 씨의 독집을 만들고 오빠들은 연주만 할 계획이었었는데 네. 출시는 김트리오라고 이제 출시가 됐어요. 다만 앨범 재킷을 보면은 김트리오라는 앨범보다 김선 씨의 활동 이름으로 생각 활동명으로 생각했던 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크게 써 있어요.
1: 네.
0: 전체적으로 일찍과는 달리 김선 씨가 거의 모든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난 어떻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촌스럽게 들리지 않는 세련된 편곡 그리고 연주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지는 곡은 산울림의 아니 벌써.
0: 네. 삼형제로 구성된 밴드죠.
1: 네.
0: 70년대 후반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가요계 판도를 바꿔놓은 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가요제 열풍과 맞물려서 더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어요.
1: 네.
0: 공식적으로 13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아니 벌써는 77년도에 발매된 충격적인 데뷔 곡입니다.
1: 아, 이게 데뷔곡이었나요?
0: 네.
1: 아,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0: 그렇죠.
1: 아니 벌써 처음 초절부터
0: 아마추어가 만든 노래 같았었잖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이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음반샵이나 다운타운가는 이 노래로 또 흘러넘치게 됐었죠.
1: 많은 국민들이 열창 하게 됐고 또 열광했고요.
0: 네.
1: 또 유행어처럼 히트가 됐습니다.
0: 코미디언들은 자신들의 코미디 소재 아니 벌써 뭐 이런
1: 그러니까요.
0: 이야기를 응용했고요.
1: 많이 써먹었죠.
0: 아이들은 또 이 부분을 따라하고
1: 네.
0: 음반을 보면은 일종의 기념 음반 형태로 발표하게 했다는데 그 커다란 성공과 함께 밴드의 롱런으로 이어지게 된 그 계기를 만든 곡입니다.
1: 예, 77년에 발표됐으니까 제가 이제 막 그 초등학교 들어갈 국민학교 당시에 네. 들어갈 무렵인데. 이 노래로 저도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밥 먹어라 했는데 아니 벌써 이러면서
0: 맞을 만 하면 돼요.
1: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 기억에 팍 떠오르네요.
0: 50년이 가까워지는 노래죠.
1: 그렇죠.
0: 77년이니까요.
1: 내년이면 50년이네요.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산울림의 아니 벌써 두 곡 듣겠습니다.

0: 아니 벌써 산울림의 노래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였습니다.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밴드에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남남끼리면 이제 의견이 잘 안 맞을 때 멋있게 틀어지고 해체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형제 자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니까 네.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1: 그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그런데 예. 해외는 안 그렇잖아요.
0: 외국에서는 또 스틸리면은 오아시스 그렇네요.
1: 원수 같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재결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0: 재결합도 그만도 하고
1: 그런 일도 있고 하트 같은 팀도 있죠. 자매
0: 하트 자매인데
1: 가족들한테 좀 그 자매 남편하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0: 그 멤버들 남자 멤버들이 다 남편들이었잖아요.
1: 아니 남자 멤버들하고 관계 없이 네. 서로의 남편이 있었는데 한 남편이 언니의 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의의가 나가지고 밴드로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0: 우리나라에서는 좀
1: 우리나라에서는 형제 간의 의의가 나서 헤어지는 경우는
0: 실제 그런 경우 있어도 다른 이유로 다 이렇게 둘러대겠죠.
1: 예. 근데 함중아 씨가 예전에 이제 함정필 씨하고 형제고 양키스라는 밴드에 있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함중아 씨하고 함정필 씨는 서로 음악적인 방향이 달라가지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안 좋은 건 아니었었고
0: 네.
1: 함중아 씨는 좀 락적인 음악을 하려고 했었고
0: 예.
1: 함정필 씨는 좀 흑인 음악 스타일의 음악을 하려고 했었고 이래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서 네, 갈라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 그럼 깔끔하게 이제 예. 서로 원하는 거 하자.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우리 가요계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남매와 형제 듀엣 차례네요.
1: 네. 현이와 덕이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하고요.
0: 네.
1: 형제 듀엣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준비했습니다.
0: 참 긴 제목의 곡들이네요.
1: 네.
0: 현이와 덕이 장현 장덕 남매는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지요.
1: 네.
0: 두 분이 몇 살 차이였죠?
1: 다섯 살 터울인데요. 1976년에 듀엣을 결성하고 가수 활동과 함께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게 되죠.
0: 네.
1: 정식 1집은 1978년에 발매가 됐고요. 앨범을 발표하고 해산을 했다가 85년에 재결합해서 잠시 활동을 또 이어가게 됐어요. 꾸준하게 듀엣 활동을 하다가 장현 씨가 설암 판정을 받은 1989년에 현이와 덕이 활동은 끝을 맺게 됩니다.
0: 네. 이어서 유심초 이야기도 들어보죠.
1: 네. 유심초는 유시형 씨와 유의형 씨 형제로 구성된 듀엣이고요.
0: 예.
1: 1975년에 너와 나의 석별로 데뷔를 해서 번안곡인 이것 참 야단났네를 예, 예. 비롯해서 사랑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런 히트곡을 발표했죠.
0: 아 좋은 곡들 많이 냈었네요 진짜.
1: 81년에는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85년에 형인 유시영 씨의 이민으로 듀엣 활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0: 네 오늘 들어볼 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제목부터 아주 시적이잖아요.
1: 네. 사랑이여가 담긴 두 번째 앨범에 담겨서 함께 히트한 곡인데요. 가사는 김광석 시인이 1975년에 발표한 시 저녁에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0: 역시 시구군요.
1: 네. 저녁에라는 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그린 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예요.
0: 예. 자, 현이와 덕이의 노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그리고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듣겠습니다.

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요심초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현이와 덕이었어요.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 밴드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음악 DNA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력 하는데.
1: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김트리오 같은 경우나 예. 자기별 가족 같은 경우나 다 이제 부모님서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간에 또 음악적인 DNA가 분명히 있어서 누구나 이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뭐 교육을 받고 네. 연습을 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0: 그렇죠.
1: 그들의 합을 내고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예. 어떤 그런 DNA가 같은 데서 오는 에너지가 절감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소통 문제라든가.
1: 그렇죠. 예. 물론 뭐 똑같은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산울림 같은 경우를 봐도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하고 김창훈 씨가 만든 노래하고 다른데 다른데 그래도 좀 뭔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예, 예, 그런 부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예. 자, 이번에 호흡이 착착 맞을 것 같은 쌍둥이들의 노래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수아진의 새벽 아침 그리고 노고지리의 휘파람 두 곡 준비했는데요.
0: 수아진, 안상수, 안상진 형제였는데 참 두 분 애잔하고 부드러운 화음 최고였습니다.
1: 네, 1986년 명동성당에서 심장병 어린이 부르이웃돕기를 하면서 잘 알려졌죠.
0: 네.
1: 지금으로 보면은 일종의 버스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그러고 보니까 버스킹의 원조쯤 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 버스킹. 예.
1: 정말 눈에 띄는 버스킹을 처음 접하게 됐던 팀이 예. 바로 수아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정식 데뷔는 1987년 새벽 아침을 통해서 했고요. 그해 KBS 가요대상 신인상을 받았고 88년과 89년 계속해서 올해의 가수상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새벽 아침 외에도 나그네 사랑, 파초 이런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0: 네, 다음 곡은 노고지리의 휘파람인데요.
1: 네, 노고지리가 1985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이에요. 노고지리는 원래 데뷔 앨범 앨범을 발표할 때는 듀엣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찻잔을 부를 때는 3인조였고
0: 예.
1: 그 뒤에 또 4인조가 됐다가
0: 네.
1: 한철호, 한철수, 쌍둥이 형제만 남아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0: 2인조, 3인조, 4인조, 다시 2인조.
1: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휘파람이 바로 2인조, 한철호, 한철수, 쌍둥이 형제만 남았을 때 네. 발표한 앨범인데요. 노고지리는 찻잔이라는 노래에서 너무나 산울림 스타일이 바뀌어서 밴드로서는 조금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어요.
0: 그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들 아닌가요?
1: 예. 예. 앨범 한 장이 다 이제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로 꾸며져 있었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김창완 씨의 동생들이 군대가 있을 동안 밴드 산울림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0: 네.
1: 사람들이 산울림의 음악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노고지리를 좋아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뒤에 광대 말고는 뚜렷한 히트곡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었는데
0: 예.
1: 오늘 준비한 휘파람이라는 곡이 김창완 씨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찻잔하고 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진 그 뒤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0: 예.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수아진의 새벽 아침, 노고지리의 휘파람.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형제 자매 팀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들으셨는데요. 쌍둥이 형제들의 팀이죠. 수아진의 새벽 아침, 노고지리의 휘파람 듣고 왔습니다. 휘파람 이 노래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네요.
1: 네. 네. 차선 좋아하신다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또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가족이라도 취향과 스타일이 다를 텐데 아까도 그 산울림의 김창환, 김창훈 형제의 음악이 다 다르다 조금 만드는 거 보면은 네. 하셨는데 같이 음악을 합할 때는 다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뭉쳐 있는 것보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주 보잖아요.
0: 네, 자주 늘 보죠.
1: 예. 자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얘기하면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결국 같이 음악 활동을 하면 음악 얘기도 많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예, 예.
1: 생활같이 이제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물론 그렇게 말 많이 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0: 그래도 뭐 친구 사이보다 혹은 뭐 안면이 없는 사이들보다는 훨씬 더 못할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건.
1: 그렇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정해서 약속 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연습하자 해서 뭐 연습실에 모여라 이게 아니라
0: 격식 없이 아무 때나 그냥.
1: 그냥 생활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어떤 네. 팀인가요?
1: 윤희와 윤미의 전화가 왔네 준비했습니다.
0: 윤희와 윤미.
1: 네. 80년대 초반에 그 여성 듀엣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0: 맞아요.
1: 왜 많이 나왔냐면은 컬러 TV가 보급이 되면서 소위 비디오형 가수라고 해가지고
0: 예.
1: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여성 듀엣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0: 네.
1: 윤희와 윤미 역시 당시에 데뷔했던 가수예요.
0: 친자매고요.
1: 네.
0: 본명은 윤희와 윤미가 아니라면서요.
1: 네. 주승희, 주승미. 자매인데요.
0: 네.
1: 승희와 승미가 될 게 이제 윤희와 윤미가 된 거였었죠.
0: 끝자는 그 같네요. 미와 희.
1: 그렇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자매는 데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참신하고 예쁜 팀 이름을 공모했었는데요. 공모에서 뽑힌 이름이 윤희와 윤미였다고요.
0: 좀 허탈하네요.
1: 그렇죠.
0: 예.
1: 뭔가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0: 예, 예.
1: 이름에서 이제 승자 대신 윤자만 집어넣은 거였으니까요. 호소력 있는 허스키한 음색, 풍부한 성량의 창법은 물론 비디오와 오디오를 겸하는 기대주로 인기를 또 모았습니다.
0: 네, 전화가 왔네. 이곡 인기 꽤 많았었는데 원곡이 있는 곡이라고요?
1: 네,

0: 79년에 송란희 씨가 불렀던 곡인데 네. 윤희와 윤미는 1984년에 다시 불렀어요. 펑키 디스코 스타일의 히트곡으로 본격적인 컬러 TV 시대의 배경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1: 그렇죠. 자, 윤희와 윤미의 전화가 왔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송명아 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돌을 다듬어 기둥을 만드는 석공이 있어요. 어깨가 아파서 한동안 쉬어야 했지만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픔을 참고 일해서 얻는 게 뭐냐고 말입니다. 석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지금 깎아 세운 기둥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말이죠. 우린 모두 남겨질 무언가를 위해 저마다의 기둥을 조각하고 있을 거예요. 묵묵히 이어가는 시간이 언제나 고마운 오늘. 첫 곡은 노랫가락 가야금 앙상블 수의 연주입니다.

가요음악앙상블 수의 연주로 노랫가락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돌을 다듬어 기둥을 세우듯 오늘 하루도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를 만들겠죠.

차림은 쓸쓸히 닫으니 바람이 꽃을 떨구어 병석에서 일어나니 봄빛이 반나마 사라졌네. 우습구나. 그대들이 늙은 날을 속였으나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여전히 책 읽는 소리 들리네. 조선시대 이재의 시 유생들이 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읊다였습니다. 스승이 아프다고 하니 제자들은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얘기한 모양입니다. 수업은 취소됐고 이제는 쓸쓸히 문을 닫았는데요. 봄빛이 반만 남은 풍경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또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산에 놀러 갔던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늙고 병들었다고 속였던 사실에 속상하면서도 우스웠어요. 겉모습은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그릴 길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건재한 선비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창가국 우주 이수대 옆 김중섭의 단소연주입니다.

여창가곡 우주 이수대요. 김중섭의 단소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예끌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고요. 다음은 국문 뒤풀이 전숙희 안비치의 소리입니다.

구나고이교 고생하던 우리 남군 구간하기가 짝이 없구나. 나냐 너냐 나기 등해 소를

국문 뒤풀이 전숙희와 안비치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박범은이 작곡한 해금 사중주 제비, 김영미와 안수련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백구타령이라 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백구는 갈매기를 뜻하는데요. 남원의 신임사또, 변학도가 부임한 다음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변사또는 남원에 있는 기생들을 조사한 다음 춘향을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춘향은 관하에서 온 사령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기삼일 점고라더니 무슨 야단이 났나 보다. 내가 전일에 장방청 사령들께 인심을 과히 잃었더니 홈초리를 내가 부르리라. 점고란 점을 찍으면서 인원을 알아보는 일. 장방청은 지방 관하에서 일을 보던 곳, 홈초리는 문초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춘향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사령들은 춘향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춘향각시를 기안에 창명하고 불러들이라는 분부가 성화 독촉이니 어서 급히 들어가세. 기안은 기생 이름이 적힌 명부, 창명은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춘향인 원래 기생 명부에 없었는데 변학도가 춘향 이름을 거기에 올리고 온 불러오라 시켰던 거죠. 춘향은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 사령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위해 술에 돈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사령들은 설마하니 형장에 닭 알을 박아서 치거나 곤장에 바늘을 박아서 치겠냐면서 걱정하지 말란 말과 함께 자기들끼리 돌아가요. 거기서 백구타령을 부르는데 이런 사설입니다. 백구야, 껑충 뛰어 달아나지 말어라. 너를 잡으러 내 안 간다. 오류춘광 경좋은데 백마 금편의 소년들, 해의 소년들. 오류춘광은 버드나무가 늘어진 봄날 경치, 백마 금편은 좋은 말과 채찍으로 화려하게 꾸민 차림새로 봄

0: 자신의 경치를 즐긴다는 내용입니다. 12가사 109사에 나오는 사설로 사령들이 술에 취해 문자를 써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백구타령을 조수황의 소리 신규식의 북장단으로 들어보시죠.
1: 아차!

매고 밤을 치마를 날 차입고 사령을 누르러 나오라니 문발점 열다리고 거짓 깜짝 반기란지 허허.

가서 우소를 받대 들어 김번수 소매를 부여잡고 차수를 받대

0: 춘향 잡으러 간 사령들이 춘향의 홈초리에 돌려 낙수춘 빙얼음 녹듯 스르르르르 풀렸구나. 와, 도소 들어감세. 방으로 들어서며 여부소 춘향각씨, 사또께서 춘향각씨를 기안에 택명하고 불러들이란 분부가 성화 독촉이니 어서 급히 들어가세. 알심 있는 춘향이가 맛좋은 술 내어놓고 어찌 먹여놨든지 사령들이 술이 탁뿍 취하여 춘향방을 저희 문칸방으로 알고 침을 탁탁 뱉으면서 함부로 말을 허겄다.
1: 야, 춘향아, 들어가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 들어가는 것이 옳겠느냐.
0: 눈치 빠른 춘향이가 괴문 열고 돈 열량을 내놓으며 번순의 오라버니 들어가시다 남은 박 맛좋은 술집에 가서 내 말 이루고 술 한 잔씩 더 자시고 들어가시게. 사령들이 돈을 보더니,
1: 아유, 아서 아서 이 사람아, 아, 우리 또 돈이라니 될 만인가. 아유, 더
0: 그중 한 명이 뭐라는 거니,
1: 으라 이 자식아, 세사또 마수부치게 받아둬. 아이, 벌써 주양이, 아이, 설마 은이 권장에 타갈바가 치며 형장에 파들바가 칠까. 아이, 우리만 믿어.
0: 이놈들이 저희끼리 가면서 백구 타령을 하면서 가는 뒤 이런 야단이 없던 것이었다. 백구야 백구야 깜짝 뛰어 달아나지 말으라. 너를 잡으려 내 안 갔나 오류 존망 경조은 뒤 백박은 벼르 소년들 소년들.
2: 팬소리 춘향가 중에서 백구타령, 조수황의 소리와 신규식의 북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하가 작곡한 북청, 불세출의 연주입니다.

김용하가 작곡한 북청, 불새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쁨, 환희, 슬픔과 고통까지도 저마다 흔적을 남기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죠. 어느 날 만나게 될 여러분의 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겠죠. 국악의 향기는 여러분의 그 꿈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윤동주의 시에 홍성윤과 박세한이 곡을 붙인 새로운 길, 윤동주 창작음악제 금상 수상곡입니다. 정준비의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돌 만나 잘 기릅시다.
2: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1: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계획을 실천합시다.
3: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만족합니다.
4: 딱 하나만 나 정성껏 잘 키우겠어요.
5: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습니다.
6: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7: 합계 출산율 0.72명.
8: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이 학교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9: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든 탓에 부산 지역 초등학교 3곳이 올해 문을 닫습니다. 폐교가 결정된 초등학교의 마지막 이별식 현장.
10: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으로 인구 절벽에 대응하자는 논의.
11: 우리 인구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주 배경 인구로 집계됐습니다.
12: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 캠페인까지 벌였던 1970년대의 사회 분위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초고령화로 인해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그 빈자리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시대. 노동시장이, 동네 풍경이, 학교 교실이 바뀌고 있다. 반길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변화를 꿈꾸고 대안을 찾아야 할 시간. 우리 앞에는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다문화. 그 선택을 50년 먼저 한 나라가 있다.
13: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1부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한 이유.
14: I have a lot of opportunities.
15: 호주에서는 제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16: 지루하지 않다는 거일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 음식이든 뭐든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15: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느끼고 서로를 환영하는 나라니까요.
17: 모든 사람이 존중받거든요. 내 고향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18: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걸 보면서 뭐 경쟁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0: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1: Welcome, not to Australia, but welcome as Australians.
2: 요라 구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이민자가 환영받는 나라 호주. 호주는 거대한 다문화의 용광로처럼 보입니다. 1973년 호주는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화주의를 도입했죠. 대전환의 50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 수는 약 17만 명. 한국인 이민자들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960년대 말 소수의 공무원과 유학생, 기술자들이 호주로 건너갔고 백호주의가 폐지된 직후인 1974년 베트남에서 일하던 500여 명의 한국인 참전 기술자들은 귀국 대신 호주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976년에 내려진 사면 조치로 이들은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얻었는데요. 국경의 문턱을 넘자마자 언어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3: 우리 1세대 아버님들 세대 중에 별명이 칙칙폭폭 아저씨인데 영어를 잘 못해서 칙칙폭폭 소리만 내며 그 한참을 헤매던 그 아저씨를 보고 그 소리만으로도 알아챈 호주 이웃이 직접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웃음이 나면서도 콧붓이 칭해지는 그 시절 우리가 견뎌온 언어 장벽의 단면입니다.
2: 시드네 한인회 형주 백 회장이 들려준 50년 전의 기억. 사방이 낯선 땅인데 말까지 안 통해 서러웠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영어를 몰라도 도움받을 방법이 많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호주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찌감치 정교한 다문화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서 답을 찾아보죠.
4: It wasn't considered in a political context.
5: 이 정책 결정은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경제적 맥락에서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호주는 약 10년간 이민자를 비교적 적게 받아왔고 출산율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이 전략의 가장 큰 성과는 호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성공적으로 늦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호주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중위 연령이 38세로 선진국 가운데 상당히 젊은 편이죠.
2: 워낙 인구가 적었던 호주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한국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예상된 심각한 인구 감소는 호주의 운명을 가를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민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인 중심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서 매년 1%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1년에도 그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이민부 차관보를 지낸 아불 리즈비 씨는 심각한 저출생과 가파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정교한 이민 정책을 설계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1978년 갈발리 보고서가 먼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The Galbally report was very significant for Australia.
5: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에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구성이 크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오던 이민자들이 점점 아시아 쪽 출신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했고, 갈발리 보고서는 바로 그 흐름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2: 78년 호주 정부는 이민자 공동체와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변호사 프랭크 갈발리에게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려면 사회통합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온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이자 훗날 이민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문화와 권리를 지키고 이들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갈발리 보고서가 내놓은 첫 번째 원칙이었는데요. 그 핵심은 언어였습니다.
5: 특히 이 보고서는 세 가지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것,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 그리고 그동안 이민자가 거의 오지 않던, 즉 비교적 낯선 나라에서 호주로 온 이민자들을 돕는 정착지원센터의 재정 지원을 할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2: 말을 가르치고, 말을 이어주고, 말이 닿는 공간을 만든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6: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7: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8: So by speaking the language, you make sure that people feel included.
9: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걸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도 놓치지 않고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SBS의 진짜 강점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에 있다고요.
8: What people say. So our purpose is
9: 우리의 사명은 영어로는 모국어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문화의 풍요로움과 깊이, 중요성을 호주 전체에 보여주는 일이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0: mutual understanding.
1: 상대방의 언어로 말 걸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SBS 언어 콘텐츠국 다비데 스키아파 피에트라 국장이 말하는 이 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호주 정부는 1975년 비영어권 소수민족 출신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알리기 위해 소규모로 다언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문화 공영방송인 SBS 설립을 본격 추진했고 1979년에는 드디어 한국어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2: Radio 2EA, the voice of ethnic Australia.
3: You're listening to 3EA, a station of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4: 한국어 방송입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멜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SBS 한국어 방송입니다.

호주공영 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유화정 PD입니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시드니에서 첫 전파를 탄 건 1979년입니다. 당시 한인 집성촌이었던 캠시에서는 누군가 고국을 다녀오며 가져온 그 한국 신문 한 장이 빛이 발할 정도로 온 동네를 돌 정도로 그만큼 정보가 귀했습니다. 때문에 주 1회 30분간의 한국어 방송은 고국 소식과 호주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창고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취자들께서는 단순히 방송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뭐 이러한 사안은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달라, 이 소식은 빨리 신속히 전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의견과 요청이 정말 전화로, 엽서로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이민법이나 복지, 교육 등 그 호주의 제도 변화가 있을 때,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나 또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쇄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보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정도로, 그럴 정도로 쇄도하곤 했군요.

0: 2002년 제가 기억나는 거는 FIFA 한일 월드컵 때 한국 경기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마침 저희 호주 공영 SBS가 월드컵 주간 방송사였기 때문에 한인 동포들의 그 뜨거운 갈망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의 4강 신화, 럭비와 크리켓을 즐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호주가. 그런데 축구에 열광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 SBS의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를 위해 시작됐지만 그 전파는 어떤 의미에선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2: SBS는 정말 놀라웠어요. 갑자기 그 많은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 SBS를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SBS가 호주 사람들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전형적인 호주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조차 SBS를 보면서 세상을 배워가셨거든요.
1: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에게는 호주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호주인에게는 울타리의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었던 겁니다.
3: 저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나혜인입니다. 다언어 방송으로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인사회를 호주 주류사회와 이어주고요. 이 동시에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라는 언어장벽을 가진 서로 다른 세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주 한인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널리 알려집니다.
0: 2000년대 초반 방송된 김치 특집은 호주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린 상징적인 출발점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호주인들이 즐겨 먹는 시리얼이죠. 윗빅스로 버무린 김치까지 저희가 전하면서 그 김치 연대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생각해 본 게 윗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는 풀을 안 쓰고도 이미 다 제조가 돼서 익혀서 나온 건데 컴프레스만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고 시작했는데 정말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하기도 쉽고.
3: 제가 한국인인데도 김치 주스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건가요?
5: Well, you know, we've been calling it a kimchi tonic now because it's not really something that you drink a lot of if you're thirsty, for example.
6: 저희가 이제는 김치 토닉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그런 종류의 음료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김치를 팔기 위해서 김치를 통에 넣어서 포장하는데 이 아름다운 국물이 남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걸 마시고 싶었어요.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마늘과 생강 그리고 배추에서 나온 즙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꽤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지 지켜봤죠. 그런데 시드니에서 정말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술집에서는 재미있는 이름을 불러요. 보드카나 진, 소주 등 술을 넣어서 브로디 메리를 바꿔서 김치 메리로 부르죠. 그런데 저희는 그걸 메리 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김은 한국식 성이니까요. 이제 김치는 지난 10년 동안 꽤 인기를 얻었고 호주에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7: 예를 들면 김치를 담그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호주에 와서 부시터커, 그러니까 호주 토종식 재료나 현지에서 잡히는 생선을 가지고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호주구나. 세계가 호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여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Also starts developing its own
1: recipe. SBS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도 자연스레 보여줍니다.
8: Most recently, we were talking about Lunar New Year.
7: 최근에는 음력 설을 다루면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한 분은 음력 설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다른 한 분은 라마단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침 그 두 명절이 같은 시기에 겹쳤어요. 저희는 그 가족이 어떻게 두 문화를 존중과 사랑으로 어우르는지를 전달했습니다. 아, 저는 SBS가 하는 이런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양한 문화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또 누구나 다른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어울리는 연결의 힘은 고통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유대인들의 명절인 한우카를 함께 보내기 위해 본다이 비치에 모인 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테러였죠. 다양성으로 지탱되어 온 호주 사회가 깊은 균열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8: What I'm very proud of is the fact that here at SBS.
7: 그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건 SBS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아랍어 팀이든 히브리어 팀이든 페르시아어 팀이든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돕고 유대를 쌓고 협력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외에서 또 호주에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최근에 저희는 다시 본다이 비치로 가서 히브리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들,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게 특권 같았어요.
1: 그날 호주 사회가 입은 상처는 너무도 쓰라렸지만 SBS 구성원들에게는 또 다른 계기가 됐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모든 팀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죠. 말은 달라도 같은 파도 앞에 서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우리를 오히려 가까워지게 한다는 걸 50년 다문화 역사를 가진 호주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언어 방송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위한 일상 속의 언어 안전망도 비교적 촘촘합니다. 이민자들이 공권력 앞에서 주눅 들거나 언어, 문화적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병원과 공공기관, 기업 어디서든 국가 통번역 서비스인 TIS를 통해서 전화로 또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커뮤니티만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말 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 이게 다문화 커뮤니티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한 목소리 똑같이 해요. 레바네스도 그렇고 뭐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뭐 차이니스도 그렇고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경찰하면 괜히 죄를 안 져도 섬뜩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 그거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 정당하게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권리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1: 경찰 다문화 자문위원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했던 고 남희 전 자문관은 80년대에 법정과 경찰서에서 통번역사로 일했는데요. 한국 이민자들이 문화 차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9: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면은 눈을 깔잖아요.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이거는 정직하지 않고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는 어른들하고 눈을 안 맞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아 우리의 풍습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영어로 다 킥이라는 것은 나의 포스를 다 발에다 힘을 주고 차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는 탭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강약 때문에라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맨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인터뷰를 할 적에 비디오와 오디오로다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히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자기한테는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묵비권을 행사를 해도 괜찮다는 거를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면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고 영사관에 연락도 할 수 있다라고

0: 속에도 존재합니다.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 CMCF의 다이애나 압델 라만 부의장은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 TIS is very expensive if you're to utilize it. So that's the issue. Somebody's got to pay for it.
2: 통번역 서비스는 솔직히 아주 비쌉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통번역 서비스는 보통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병원에서는 의학 용어를 잘 이해하는 통역사가 필요하고 법정에서는 법률 용어를 아는 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서비스예요.
1: As you know, even if I were to do it in English, in a situation when you're heightened, you know, if there's
2: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되는 순간에는 평소엔 잘 알아듣는 말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가령 심각한 의료 상황이라고 해봐요.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의사 말이 귀에 들어와도 머리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법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영어를 듣고 있으면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자꾸 다시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게 외국어로 진행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춘 통역사 말이에요.
0: TIS의 시작은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를 위한 정부 지원 번역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이민자 수가 늘면서 통역 서비스도 바로 도입되는데요.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헤아리고 번역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경찰 다문화 연락관 주정부 코디네이터인 리마 알하즈 씨의 이야기입니다.
3: Because Mekla is in a uniform, so they're not sworn police. I think that
4: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제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즉시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져요. 만약 우연히 경찰관이랑 한 방에 있게 된다면 그 경찰관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 해도 자연스럽게 긴장되잖아요. 하지만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배지만 달고 사복 차림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요. 더구나 그 다문화 연락관이 자신과 같은 배경 출신이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3: If there is an issue or an incident that occurs, and we do know there's some tension in the communities, one of the things.
4: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호주 커뮤니티까지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대응에 나섰고 다문화 연락관도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포착되면 우리 팀이 모든 당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갈등이 왜 우리에게까지 번졌는지 살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2: 어느 사회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다문화 연락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의 문화, 종교, 언어를 헤아려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퍼시픽 아일랜드 출신에겐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겠지요. 무슬림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연락관의 역할이 결정적인 거예요.
1: So it's important to be there.
0: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통번역 서비스는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통역사가 말을 번역한다면 다문화 연락관은 말 너머의 상황과 정서, 문화를 번역합니다. 호주의 언어 안전망은 이렇게 두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보통 번역은 이민자

0: 를 위한 서비스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순 기능도 있습니다.
1: Because if you want somebody to sign a piece of paper,
2: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묻겠죠. 왜 통역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역사를 불러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뭔가 잘못됐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보험이기도 한 거죠.
0: 금융상품의 약관이나 병원의 동의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이민자가 동역 서비스 없이 손해를 봐서 분쟁이 생기면 기관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통역 비용보다 오해를 푸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3: 다문화 국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잡고 뭔가 We are the world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뒤에 뭐 이렇게 막 해가 이렇게 쨍쨍이 나면 막 레인보우가 생기고 뭐 막 평화의 비둘기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다문화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다문화의 마케팅이고.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0: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베트남 출신 이민자인 김 후인 호주 국립대 교수는 호주의 다문화를 비빔밥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4: Australian society and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or me is like bibimbap. There's lots of
5: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비빔밥과 비슷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게 비빔밥의 본질이죠.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 신앙들이 함께 섞이면서 어느 정도 열기와 양념이 더해지지만 당근은 여전히 당근이고 밥은 밥이고 소고기는 소고기입니다. 모든 재료를 함께 섞으면 아주 맛있고 조화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비빔밥 모델입니다. 아주 괜찮은 방식이죠. 자주 비교되는 다른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용광로 모델입니다. 모두가 수프처럼 하나로 섞여서 다 똑같아지는 방식이에요. 또 샐러드 모델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각각의 재료로서 함께 있지만 서로 거의 섞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가 잘 작동할 때는 이 모델들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처럼 양념 덕분에 서로 엮여있지만 여전히 자기 문화와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약간의 열기가 존재하는 상태죠. 그런 점에서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매우 성공적이고 꽤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다문화 사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훌륭한 비빔밥이지. 그런데 여전히 요리사는 백인과 백인 사회잖아. 비빔밥을 섞는 건 그들이 하는 거죠. 비즈니스, 문화, 정치에서 권력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고요.
0: 정부가 다문화 정책에 공을 들여도 사각지대에 펼쳐진 다문화의 풍경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로, 교수로 성공한 이민자들의 눈에도 다문화 마케팅과 비빔밥의 모순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6: When I speak to other Korean Australian friends, they say to me, I don't know if I've experienced racism. But the more
7: 다른 한국계 호주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처음에는 인종차별을 겪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가 겪는 인종차별이 항상 크고 노골적인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는 거죠. 인종차별이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 friends who have been on dates with non-Asian men in Australia.
1: 호주에서 비아시아계 남성과 데이트한 친구들이 아시아 여성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조용하다는 편견에 부딪히기도 해요.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형태의 인종차별이나 무지함, 그리고 그런 편견이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거죠.
2: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을 운영하는 쇼나 씨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악이 없는 편견, 뒤늦게 깨닫게 되는 미묘한 인종차별을 일상 속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0: I was on a Zoom meeting with a lot of different colleagues. There's only me and one other.
1: 직장 동료들이랑 줌 미팅을 했는데 저와 말레이시아계 동료만 아시아인이었어요. 저희 둘은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리더가 우리 이름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5년 이상 거기에서 일했는데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은 이름을 헷갈려 하지 않는데 아시아계 여성 둘만 헷갈려 하더라고요. 노골적인 차별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순간 정말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소속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0: 술 마신 다음 날에 배 주스 많이 마시잖아요. There is an Australian company that
1: 한국의 배 주스가 호주의 큰 마트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제 동료가 처음으로 배 주스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배 주스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숙취에 좋은 음료가 얼마나 많은데
0: 좋은 거 훨씬 더 많이 한다고요. And then she's like, oh, no, no, no, 배 is better.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And I felt so small.
1: 그 친구는 그냥 호주 마트에 배 주스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제 문화를 저한테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라면 절대로 동료들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아는 척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줘요.
2: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의 다이애나 부의장도 여전히 차별을 느낍니다.
3: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로 모아졌는지는 정말 수수께끼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온 가족이 75년째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차별을 받습니다. 외모나 옷차림, 피부색, 믿는 종교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요. 새로운 이민자의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을 향한 혐오가 커졌고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다른 민족 출신이 내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미셸 조이스, 아니 민미소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4: 제가 그 전에 그 아시안 라스네임으로 job application,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 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혼하면서 나를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준 아버지가 라스트네임이 조이스였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라스트네임을. 그래서 미셸 조이스가 된 겁니다. 근데 조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그냥 나의 느낌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근데 최대한 콜백은 있더라고요. 예. 뭐 죄송하지만 뭐 떨어졌습니다라도 뭐가 왔어요. 예.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낼 때 사람들은 이제 저의 라스트네임을 보고 라스트네임만 보고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백인일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죠. 예.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아시안 여자가 이제 나타나니까 뭐지?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I thought you'd be white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고
2: 웃지 못할 실험을 통해 차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So in the public service, I do know because I've been in the public service for more than 30 years. Generally, it's good because you are judged.
3: 공공부문은 대체로 괜찮아요.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봐서 알아요. 자격과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서, 면접,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특정 배경 때문에 고용이 안 된다는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5: So I do know of a story of a person. His name was a very Arabic.
3: 제가 아는 분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아랍계 이름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면접에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내용의 지원서를 두 개 냈는데 하나는 본명으로, 하나는 백인 이름처럼 들리는 가명으로요. 가명으로 낸 쪽에서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분은 면접장에 가서 직접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알렉스로 여기 와 있지만 제 진짜 이름은 압돌입니다. 똑같은 이력서를 냈는데 이름 때문에 제 지원서를 쓰레기통에 버린 건가요? 라고 따졌죠.
5: Alex. But my real name is Abdul, I forget something else. And I put in the same application. Did you throw the other application in the bin as soon as you saw the name?
2: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싸울까요?
4: 다문화는요, 다문화는 싸우다가 정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랐었던 동네가 레바논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레바논 사람들은 너무 말하는 것도 너무 거칠고 히잡 쓰는 것도 진짜 너무 막 꼴보기 싫고 막 그냥 난 걔네들이 너무 싫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레바논 그 케밥을 사 먹었었어요.
6: 싫지만
4: 진짜 나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짜장면 열심히 먹고 막 베트남 사람들 막 몰라 근데 쌀국수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요 누가 저한테 뭐 레바논 사람들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뭔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네가 뭘 하냐고. 넌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봤어? 먹어 봤어? 케밥?
6: 네가 케밥을 알아?
4: 맞아요, 맞아요. 네. 네가 레바논 피자를 알아? 터키 케밥 알아? 네.
3: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직접 만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라는 걸 깨닫거든요. 오래전에 하모니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버스를 빌려서 모스크, 사원, 그리스 클럽, 러시아 정교회 같은 종교 문화 공간을 하루 종일 함께 돌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곳들이었어요. 각 장소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해요.
5: It was so successful that we did it a second time and people still today talk about it, how good it was.

정책이 내놓지 못한 해답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부대끼면서 직접 찾아냈습니다. 싫든 좋든 낯선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다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케밥처럼 쌀국수처럼 쉬운 것부터 알아가다가 음식 뒤에 사람과 친구 되기, 이민자들이 삶에서 발견한 투박한 공존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호주 사회는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 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한 쌍인 것처럼 호주의 다문화 사회는 어려운 질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은 호주라는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국의 비빔밥, 누가 요리사가 될 것인가? 세계 있는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호주 공영방송 SBS의 콘텐츠가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0: 이산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고향인 강원도 원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차를 타면 반나절도 안 돼 도착할 짧은 거리를 김현숙 씨는 1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길 위에서 보낸 통한의 세월,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이름, 탈북민 김현숙 씨의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도착한 대한민국. 현숙 씨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풍경들과 마주했는데요. 그녀를 단숨에 사로잡은 건 화려한 네온사인도 높은 빌딩도 아닌 어느 골목어기 평범하게 걸려있던 음악학원이라는 네 글자. 북한에선 선택받은 몇몇만이 누리는 예술의 향기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다가왔죠.
1: 북한에서도 그만한 시련을 겪다 보니까 뭐 여기 와서는 정말 무서운 거는 없어요. 북한에서 살던 데 비하면 정말 여기는 꽃길이에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그동안에 북한에서 다하지 못한 그 꿈을 나이가 들어도 그거를 꼭 하고 싶고, 제가 금방 한국에 나왔을 때도 음악학원, 뭐 실용음악학원,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 북한에서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차마 그런 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또 전문예술단체에 전문예술 하는 사람들만 뽑혀서 뭐 무대나 서지 일반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실용음악학원, 저건 어떤 곳이지? 음악이라는 글자만 있어도 나한테는 그게 막 가슴에 와닿는 거잖아요.
0: 음악이라는 글자만 봐도 심장이 요동쳤지만 낯선 사회에 적응하느라 꿈은 잠시 뒷전으로 밀려뒀는데요.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현숙 씨는 결심합니다. 못다 이룬 꿈을 이뤄보자고요. 그런 현숙 씨 마음을 사로잡은 건 신명나는 장고가락.
1: 제가 이렇게 사회 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직은 다는 모르지만

0: 그래도 내가 꼭 하고픈 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5년 만에요. 그저 6년째 되는 해에 또 제가 이제 내가 하고픈 거 조금 있으면 한국에 대한 진로를 알다 보니까 인터뷰를 찾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장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학원에 가서 배우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많이 살은 거예요.
1: 덩기덕 쿵덕하며 이어지는 장고장단은 현숙 씨를 강원도 원산의 앞바다에 10대 시절로 데려다 놨죠. 먹고 살기 팍팍했던 시절에도 친구들과 떡한 접시, 술한 잔을 앞에 두고 상을 두드리며 노래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장구를 치며 그 시절의 흥을 되살려 보지만 고향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신나던 가락 끝에 뭉클한 미안함이 차오릅니다.
0: 북한에서는 저희 친구들도 좀 널세들이 많았어요. 명절날이면은 생일날도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친구들이 뭐 다섯 명, 여섯 명이면 너는 돼지고기 내포 싸고 너는 뭐 떡하고 너는 술 싸고 그렇게 하면 해서 그한 상에 모이면은 먹고 두드리고 명절날 같은 때는 상 두드리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눈이 생생해요. 내가 혼자 온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1: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면 힘을 다해 장구채를 휘두릅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속 시름들도 장단에 실려 멀리 날아간답니다.
0: 장구라 하면은 북한에서처럼 그냥 그 무슨 국거리 장단하는 그런 장구 하나로만 봤지 장구라고 해서 하고는 찾긴 찾았는데 아 이건 보니까 뭐 아랑곡어 장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장구를 그다음부터 분석해 보니까 민속 쪽으로 있는 장구가 다르고 그러면 뭐 아랑곡어 장구가 있고 무슨 트롯 장구가 있고 뭐 푸전 장구 있고 막 장구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교육을 받아 보니까 아랑곡어 장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쭉 나갔어요. 근데 이게 아주 박력 있고 퍼포먼스가 좋고 여럿이 치면서 울림이 있으니까 시름이 싹 하셔지는 거예요.
1: 처음 들어보는 아랑곡오 장구의 강렬한 박자,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박력 넘치는 울림은 지난 세월 쌓인 마음의 먼지를 단숨에 털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0: 북한에서부터 몸에 밴 성실함과 일에 대한 현숙 씨의 욕심은 예술의 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1년을 넘게 걸려도 따기 힘들다는 자격증을 현숙 씨는 단 6개월 만에 거머쥐었는데요.
1: 제가 24년도 6월달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제가 그냥 원래 장구 뭐 그거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 1단계만 한 달 동안 배우는데 저는 진도를 막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단계를 많은 거를 딱 함축해서 6개월 만에는 그냥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가장 그 빠른 그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강사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이 장구를 치면서 자기의 마음의 웅얼이 자기에게 쌓인 그런 피로 또 마음의 병도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를 선택하기 잘했다. 너무나도 뿌듯하고 긍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도 있고.
0: 자격증을 손에 쥔 현숙 씨. 그녀의 신명나는 장구가락은 혼자만의 위안을 넘어 이웃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1: 한국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인 9월 달에는 한국분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제가 배워준 거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배워준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자체 봉사 공연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또 한쪽으로 그분들은 지금 내가 내 연습실이 없다 뿐이지 그냥 출강을 가면은 그분들이 제가 배워주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연습 대여실을 제기네가 맡아가지고.
0: 벌써 서른을 훌쩍 넘겼을 장성한 자녀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청년의 뒷모습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애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입니다.
1: 애들이 전 다 30살, 32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도 어릴 때 보면 진짜 기원했거든요. 아직까지 그 인형처럼 딱 있는 그 모습이 항상 눈앞에서 그게 얼른 되거든요. 어느 날인가 그 화보에도 딱 우리 아들 같은 그 어떻게 머리도 약간 좀 곱슬하고 딱 눈이 커서 막 들어간 게 까만 눈동자 딱 보니까 자식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예술로서 마음이 치유를 하면서 또 이 거기서도 내가 즐거운 그 이런 모습을 정말 이렇게 뭐 자식들도 이렇게 엄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마음이

0: 미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 자식을 버리고 온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온 10년. 하지만 이제 현숙 씨는 미안함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0: 우리 애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정말 앓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들이 지금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선자 선녀가 태어났을 것이라고도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찾게 되면은 또 우리 아들님이 낳은 자기 그런 선자 선녀를 꼭 보고파요. 앞으로 찾게 되면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좀 하고파요. 진짜 너무 힘들죠. 북한에서 이렇게 잘 살아줬다는 게 힘들면서도 살아줬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1: 자식들에게 전하는 고맙다는 인사. 애틋한 고백 끝에 현숙 씨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 원산을 떠올립니다.
0: 가고 싶은 거는 당연하게 저희 고향이죠. 특히나 저희 송도원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놀이터들이 있고 거기에는 다 이렇게 무리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뭐 휴식 명절날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저거리들 있고 북통을 하나 메고 막 그 뒤에는 어르신들이 막 그저 막 춤추면서 할 때는 북이 딱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춤추면서 그 송도원 입구를 들어갈 때 늙은이들도 보면은 먹고 놀자, 먹고 놀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성하고 제가 배운 이런 거를 통일을 그 맞이하는 그날에는 정말 통일의 그 메아리를 울리고파요. 진짜.
1: 이산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강원도 원산이 고향인 탈북민 김현숙 씨와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좋은 답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주관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질문과 답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았고 이를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을 벗어나 접한 세상은 배웠던 지식과 달라 괴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의심 없이 믿어왔던 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통해 답만을 의심했을 뿐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동안 왜 질문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로 제 고민을 변경했습니다. 문장을 읽었을 당시 철학 혹은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의외로 바로 뒤 챕터에서 발견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정식을 풀지 않고서도 해의 특성을 알 수 있을 때 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청소년기의 추억과 함께 두통을 가져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방정식을 기억하시나요? 수학시험 문제로 접하고 답을 찾기에 급급했던 방정식의 의미를 고민하는 여정에서 이것이 제 이야기 전부를 축약한 한 문장입니다. 방정식이란 단어만 인생으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해결 방안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통찰을 담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경험 혹은 지식,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 정보들 속에서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 서로 관계없는 경험과 지식, 정보들은 자체로 의미도 없고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자와 환경과 서사에 따라 관계가 생긴다면 의미와 중요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별로 크게 생각지 않아 간과하던 실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여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관계성이 현저히 낮아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인 몸을 움직여 직접적인 경험을 하든 도서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지식과 정보를 쌓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과 노력은 한정적이라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 순간 기회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혹은 최적 선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과 최적을 아우르는 개념인 효율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효율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제가 전공하던 공학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여정은 주로 공학과 과학,
그리고 수학에 기반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 방법에 대한 고민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에선 제가 공학을 접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1장에서 다루는 모든 학문들은 짧게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지만 관점의 전환을 위해 일부만 다뤘습니다. 공학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이 핵심인 학문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인식하고 삶의 도구로서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학을 다루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숫자나 연산기호로 표현된 공식들과 이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계산은 필요합니다. 여러 계산들 중 가장 핵심은 효율은 비용분의 기능이라는 계산입니다.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학문을 나누었지만 다루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각기 다른 학문을 통해 세상을 접할 때 효율을 개선할 수 있거나 부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면 제가 의도하는 도구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이미 잘 알려진 정보와 답을 이해하기 위한 공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여러 고민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과라 간주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다뤄야만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어인 숫자와 단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일련의 숫자와 단위로 기술해두면 그 자체로 순서와 같은 관계가 생깁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면 청소년기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단원인 함수가 됩니다. 함수를 그려놓고 퍼즐처럼 이리저리 돌려볼 생각입니다. 학생 때는 그렇게 재미없고 어려웠던 함수가 제 이야기로 인해 보드게임같이 느껴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듯합니다. 3장은 우리가 알아낸 관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알 수 없었던 사실들과 미래를 유추할 예정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제목으로 적힌 도서를 선택한 이유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유추하는 가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 요구가 동력원이 되어 신학, 종교학을 넘어 인문학, 그리고 지금 다루려 하는 공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학의 또 다른 목적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의 정확한 유추입니다. 유추한 바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공학 분야를 품질 제어라 하며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분야가 공학 연구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툴을 이용해 유추하면 더욱 효율적이겠지만 이 책에 기재하는 흐름만 이해해도 행복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 장인 4장은 모든 내용을 토대로 행복 방정식을
간단히 도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정량적인 방정식으로만 바꾸었기에 도출한 방정식의 의미가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기에 진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답에 대한 대부분의 표현은 정성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정성적인 표현을 공학도구인 숫자와 단위를 사용해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이해했을 관계를 좀 더 정량화된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부록은 본론에 기재한 수학과 과학, 공학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고등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유용한 지식이었는지, 또한 전혀 관계 없을 것만 같았던 행복한 인생과도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철학 및 인문학에 기반한 고민에 만족하지 못했던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고민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학이라는 관점을 주제로 약 300쪽에 달하는 분량의 도서로 길게 정리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의 첫 느낌이 진부함이길 바라봅니다. 즉, 행복을 얻는 방법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공학적 관점 또한

이미 지니고 있었음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삶에도 적용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기법, 디테일 요소들의 정량화가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행복을 얻는 방법이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나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기에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제 고민의 발자취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 공학자를 꿈꾸며 허용강 공학연구원 5장 정보들의 관계성. 모두가 연결된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존재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들까지 고려하면 셀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사물, 현상들은 모두 시공간에 존재하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최소 하나 이상의 존재와 종속적인 관련을 가지며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만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어 표현으로 뭐뭐에 관계하다 혹은 뭐뭐에 관계되어 있다와 같이 관계 유무만을 지칭하는 단순한 동사 표현이 있으며 어떠한 관계 혹은 어떤 관계와 같이 서술하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현상들과 관련한 상태들을 설명하는 형용사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공학을 포함한 수학과 과학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특히 수학적 대상들의 모임인 집합을 연구하는 분야인 수학집합론에서 다루는 이항관계는 현대수학을 논리적으로 지탱하는 밑바탕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부분으로 나뉜 집단의 관계 특성들을 알아내기 위한 이론으로 이러한 관계 특성들은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함수편에서 설명했듯이 사실, 가설, 법칙, 이론 관계까지 단계별로 검증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 현재까지 많은 존재들의 관계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와 새로이 밝혀지는 관계도 많습니다. 행복 역시도 행복이란 개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념들과의 관계로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은 신체적 요인일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 혹은 정신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요인 그 자체를 행복함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그 요인들이 행복을 위한 혹은 행복에 의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찾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가설은 어느 특정 두 개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들로 이루어진 명제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면 두 명제 간의 관계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개의 관계 중에 속하게 됩니다. 조건 관계는 언어적 표현으로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인 현금은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역으로 행복해진다고 현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현금과 행복의 관계를 표현한 이 명제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현금이 행복을 주는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봉 8천만 원 정도가 되면 연봉이 더 늘어나도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은 명제는 정량적 수치가 표기됨에 따라 참이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에서는 관계성의 유무 확인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관계를 정량적 표현인 함수로 확장합니다. 정량적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좌표에 도시한 것이 그래프이며 특정한 상황에서의 조건 혹은 결과값을 추정할 수 있게 변수와 결과값 관계를 연산기호로 나타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부터 대표적인 함수 그래프 형태를 보면서 각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용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허용강 박사는 행복을 공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세상을 숫자와 단위로 보기를 권합니다. 행복이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가는 하나의 설계도라 말하는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저와 데이비드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요!
1: 데이비드 말로는 스너글러 하다 만난 여자라고 하던데.
0: 스너글러 하다 만난 여자는 그쪽 아닌가요?
2: 데이지, 나가자. 어?
1: 데이비드, 괜찮아요.
2: 마을에, 내가 다 설명할게요. 예? 전부 다.
1: 데이비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상황 뭔지 알겠어. 말하는 걸 보면 데이비드가 나랑 결혼 거래한 걸 새롭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이미 그쪽은 나와 데이비드의 결혼을 찬성한 거 아니었나?
0: 아니에요. 전 처음부터 두 사람 결혼 반대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1: 사랑이 불법이 어디 있고 합법이 어디 있어. 사랑은 그게 뭐가 됐든 다 합법이야. 그게 사랑이지. 불법마저도 합법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0: 불법 계약 결혼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아, 그래, 반지. 이 실반지 데이비드가 나한테 선물한 거예요. 프로포즈하면서.
1: 나도 반지 선물 받았는데. 데이비드한테. 자, 어때?

0: 내가 받은 반지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아?
1: 씨, 되게 좋아 보이네.
2: 야, 이거 데이비드는 다리 아픈 여자친구를 버린 거야. 아이고.
3: 장은 다리를 끌고 나가는 데이지를 보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지는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았다.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장은 손에 힘을 꽉 주었다.
4: 지금 데이지를 따라 나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5: 신부님은 옷 갈아입으러 탈의실로 가시고요.
0: 그래요.
5: 신랑분도 들어오세요. 턱시도 입어봐야 되니까.
4: 예.
2: 내 짐작대로였어. 어? 영주권 따려고 마거릿 꼬드긴 거야. 아니 근데 마거릿은 자네 의견을 왜 받아들였을까? 마거릿이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4: 전 턱시도 입어봐야 돼서 이만. 마거릿이 왜 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고? 올리버, 당신은 외롭고 우울한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몰라. 경험이 없으니까.
3: 데일 코트는 장에게 잘 어울렸다. 마거릿은 계약서에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고 웨딩드레스 수선비와 턱시도 값을 카드로 긁었다.
5: 네, 카드 받았습니다. 일시불 결제하겠습니다.
0: 저 결혼 예복은 일요일 아침 성당으로 가져다 줘요.
5: 네, 여기 카드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4: 아유, 고맙습니다.
0: 고마워요.
2: 아유, 아유, 나 참 내 정신 좀 봐. 응? 아니, 나는 노래 교실 가야 할 시간이라서. 그럼 이만.
0: 갑자기 노래 교실 간다고?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우리 단둘이 있을 수 있잖아.
4: 단둘이 있어서 잘 됐다고? 아, 마거릿 씨 본격적으로 데이지에 대해 따져 물을 건가 보다.
0: 이제 성당으로 갈까?
4: 예? 어라, 데이지 얘기를 안 하네. 아, 다행이다. 마거릿, 날씨가 추워요. 자,
3: 장은 흘러내린 밍크 목도리를 마거릿의 목에 둘러주었다. 마거릿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세례자 요한 성당이 보였다.

0: 성당 사제관 벽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자 장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1: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래로 결혼하는 건 죄이지만 그게 죄일지라도 저는 결혼해야 합니다.
2: 자, 방금 내린 커피입니다.
3: 예. 고맙습니다, 신부님.
2: 근데 마거릿, 무슨 일로?
3: 신부님, 저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식 올리고 싶어서요. 낮 1시면 좋겠습니다.
2: 오늘이 수요일인데 일요일에 결혼을 하겠다고요?
1: 예, 나흘 후입니다.
2: 4일 후라. 근데요.
3: 왜요, 신부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1: 시간이 촉박한가요? 아니면 그날 다른 예식이 있나요?
2: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3: 다만 뭐죠?
2: 예비 부부 교리를 받지 않고 결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신부님, 저는 두 번의 결혼식을 했을 때 이미 받았어요.
2: 아, 그래도 다시 받아야지요?
1: 아우, 예비 부부 교리를 받고 결혼식을 하려면 언제 할지 몰라. 그 사이에 마거린 마음이 변.

0: 어. 일요일 낮 1시에 결혼식 올리시죠.
1: 고맙습니다, 신부님.
2: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0: 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양쪽 모두 증인 한 사람씩은 세워야 합니다.
1: 물론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아멘.
3: 사제관을 나온 장은 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은 흔쾌히 증인이 되겠다며 약속했다. 성당 앞에서 두 사람은 노란 택시를 잡아탔다. 노란 택시가 맨해튼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창 밖을 보는데 웰컴 투 뉴욕이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웰컴 투 뉴욕하고 읊조리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4: 우리 아버지는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관광객들한테 장난감 조형물을 팔았어요.
1: 데이비드가 아버지 얘기한 건 처음인데 아버지는 어디 계셔?
4: 아휴, 저보다 더 일찍 미국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1: 저런, 엠파이어 빌딩 보면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다.
4: 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결혼하게 됐다는 것도 제일 먼저 알려드렸을 텐데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1: 아버지 얘기해줘서 고마워.
4: 예, 아버지 얘기를 해서 그런가? 마구리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네.

0: 베어 마운틴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노란 택시에서 내리자 호수가 보였다. 카페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마그릿과 길을 따라 호숫가로 나갔다. 호수는 잔잔했고 날이 저물어갈 무렵이라 고요했다.
1: 와, 전 여기가 이렇게 평화로운 곳인 줄 몰랐어요.
2: 우리 결혼을 자축하는 곳이 이 정도는 돼야지.
1: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경찰하고 부딪힐까봐 맨해튼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2: 우리 조금 걸을까?
1: 예, 좋아요. 마거리, 제 손 잡아요.
2: 케리가 죽기 전에는 차 몰고 종종 이곳에 왔었어. 그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 곳도 여기야. 밤만 불이 들어오는 트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지.
1: 그래서 그랬구나.
2: 트리를 보고 있으면 이곳 생각이 났거든. 데이비드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
1: 예. 아니,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진짜.
2: 봄에는 내 차 몰고 오자.
1: 차가 있었어요?
2: 그럼 지하 주차장에 있지. 게리 죽고 나서 타지 않았는데 운전은 데이비드가 해.
1: 예, 좋아요.
2: 데이비드가 운전하면 난 옆에서 초콜릿 먹여줄게. 바나나도 먹여주고 크로넛도 먹여주고. 그런 자잘한 건 게리랑 못해봤거든. 나오니까 너무 좋다.
1: 예.
2: 왜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나 몰라. 저 새들 좀 봐.
0: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새들은 두 줄로 하늘을 날아 건너편 산으로 사라졌다.
2: 데이비드?
1: 네, 마거리.
2: 데이비드를 향한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1: 예? 아, 예. 이건 또 무슨 신호지?
2: 설렘.
1: 설렘?
2: 처음에 데이비드는 나한테 철새 같은 방문객이었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 데이비드 하고 부르면 막 설레는 거야. 데이비드를 기다리는 시간은 또 얼마나

0: 행복하든지. 데이비드가 오는 날은 목욕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잠옷을 입었어. 늙은이 냄새 날까봐 이도 두 번씩 닦았고. 가끔은 질투도 했지. 다른 여자를 안아주러 간 게 아닐까. 폴로 산책을 한 번씩 더 시킨 것도 결국은 질투심 때문이야.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한테 질투라니 추하지 않을까. 우아하게 늙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내 진짜 마음은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잡고 싶었어.
1: 방문객? 어? 잠깐만요. 저 한국에 방문객이란 시가 있어요.
0: 시?
1: 예. 한국에 정연종 시인이 쓴 건데요.
0: 궁금하다. 읽어줘봐.
1: 예.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0: 너무 좋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라는 말에 공감해. 데이비드를 기다리면서 나도 그런 생각했거든. 더 이상 데이비드는 나한테 방문객이 아니야. 나의 미래지.
1: 마거릿, 목도리가 다 흘러내렸어요. 아유, 추우셨겠다. 근데요, 마거릿한테 반지 준 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마거릿이 제 제안을 거절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던지 그냥 아우.
0: 난 기분 좋았었는데.
1: 아,
0: 늙었지만 여자라는 걸 느꼈거든. 하지만 데이비드의 제안을 무작정 받아줄 순 없었어.
1: 왜요?
0: 이 거래는 데이비드에게 훨씬 손해니까.
1: 제가 손해라고요?
0: 나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지만 데이비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까지 보여줘야 하니까. 없는 사랑을 만들어줘야 하잖아. 그게 거짓일지라도. 게다가 나랑 결혼하려면 포기할 것도 많고 참을 것도 많고 노력할 것도 많으니까 손해지.
1: 마거릿 씨, 이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도.
0: 그동안 스노글러 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데이비드, 울어?
1: 아유, 너무 좋아서요. 마거릿이 안아주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거 위로받는 것 같고. 저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2: 불법 체류자 주제에 무슨 인권을 따져. 야, 너는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장 추방이야.
1: 스노글러 일도 그게 쉽진 않았어요.
3: 아, 사진하고 다르잖아. 아, 난 당신 같은 남자를 원한 게 아니야. 아, 돌아가!
1: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정처 없이 거리를 쏟아낸 적도 많고.
0: 아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1: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 안아줬는데, 하지만 저를 안아준 사람은 없었는데. 나를 안아준 사람은 마거릿이 처음이에요.
0: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0: 데이빗, 고개 들고 저 새 좀 봐. 예.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지 않아?
1: 아, 예. 아, 그러네요. 마거릿은요, 저한테 현재이면서 미래예요. 마거릿 씨, 저를 훨훨 날게 해줬다고요. 훨훨.
2: 호수 위로 새들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갔다. 장은 두 팔을 새처럼 위아래로 흔들면서 마거릿 주변을 돌았다. 새들이 산 너머로 날아가고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0: 어차피 안될롱 어차피 안될롱도 있다는 얘기.
1: 혹시 제가 그 왕이 될 상일까요?
2: 이번 과거 시험에서 우리 아들 콕콕 찍고 술술 풀어 과거 대박나게.
0: 개미태가 자네 팔자를 바꿨네.
3: 아, 이곳이 모든 고민 상담이 가능하다는 도적 맞죠?
4: 광고보다 무섭다는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3: 아유,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종아리 매 만날 알바라고.

0: 자, 여기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곳은 5일장, 그러니까 4일하고 9일 장이 서는 곳이지.
1: 아, 예. 저 잠깐만요. 예.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0: 아유, 뭐. 아유, 저기.
1: 예.
0: 아, 자, 그리고 자, 보자. 이 녹색 형광펜은 7일장으로 예. 1일하고 8일, 예. 그리고 요 분홍 형광펜은 1일과 6일에 5일장이 서지.
1: 예, 아, 아주 신나는데요. 그러니까 장날 순서대로 찍고 또 찍는 거죠.

0: 그리고 예. 이거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조사해서 만든 목록.
1: 아 예, 이것도 저 주시는 건가요?
0: 어 당연하지.
1: 예.
0: 아니 내가 누굴 위해 이런 안내 책자들을 만들었겠나?
1: 아 예, 정말 소문대로 찐찐찐이십니다.
0: 자자자, 이건 말이야.
1: 예.
0: 이건 내가 어릴 때 모았던 왕조연 책받침인데.
1: 아 예.
0: 그 뒤에는 구구단이 쓰여 있지.
1: 아하.
0: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해야.
1: 아
0: 이게...
1: 예, 저기요 저기요.
0: 어, 아
1: 예.
0: 왜 왕조연이 싫은가? 임청아도 있어.
1: 아 저 임백천을 어. 좋아하는데요.
0: 아하. 예.
1: 저 토정뱅크에서는 신용불량자에게도 무이자 무기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0: 아 물론이지.
1: 그게 진짜 레알 사실인가요?
2: 이재문 여러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여러 기록이 남아있다. 수익금 전액을 백성들에게 재투자했던 이지함. 장사하는 방법은 물론 장사미천까지.
1: 어휴,
0: 이 정도면 뭐 아쉬운 대로 미천이 될 걸세.
1: 아, 이 귀한 걸 아유 고맙습니다. 예.
0: 아,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1: 예.
0: 그 중국에서 들어온 여인애들 장신구를 한 보따리 챙겨가게.
1: 아, 예.
0: 아주 이문이 쏠쏠할 거야.
1: 아, 예. 이 은혜 잊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어, 조심해서.

0: 정말 씨는 그만! 아우! 아, 안 돼, 안 돼. 속출하는 기상이변으로 재앙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땅만 믿을 순 없어.
1: 아, 그치만,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어도 먹거리를 얻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먹을 걸 구한단 말씀입니까?
0: 자넨 그때 그 개미 때를...
1: 아닙니다.
0: 아, 그렇군. 그래, 바다! 바다로 가자!

0: 물고기가 이지함을 수선, 물의 신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일찍이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죄가 깊었던 이지함은
1: 땅이 무수한 생명의 근본이듯이
2: 예.
1: 바다 또한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다.
2: 아, 그렇지만 끼니를 굶는 백성들조차 배를 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0: 오로지 땅만 알고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절.
1: 내가 직접 그 배에 타겠다.
2: 왜?
1: 자, 자넨 고기잡이 나갈 사람들을 모집해봐. 배는 내가 구하지.
2: 아, 그 광고는 내겠지만 사람들이 올까 걱정입니다.

0: 이미 수산업계에선 알아주던 이름 이지함. 이지함은 오로지 신용만으로 몇 대의 고깃배를 임대하고.
1: 아주 내가 먼저 왔어.
2: 3799번입니다.
3: 아이 좀 비켜봐요.
2: 24003번입니다.
3: 야, 내가 안 맞잖아. 방금 3600번이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24003이야.
0: 고기 잡는 일을 천시하며 바다에 나가기를 꺼려했던 백성들은
4: 그 토종 선생이 앞장만 선다면야 지옥 문 앞까지도 가지요.
3: 그 지난번에도 그 야채 참치 잡아가지고 아주 대박이 났었잖아, 그치?
0: 앞다퉈서 고깃배 타기를 희망했고 이점은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에 탈 기회를 주었다.
5: 같이 놀러라!
0: 마치 장보고인 듯 수시로 선단을 꾸린 이지함은 백성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고.
4: 아니 지난번에는 도다리하고 우럭으로 재미져 봤는데.
3: 그 여름에 고추 참치 잡아가지고 겨울 곡식 장만한 집도 많대.
4: 어, 고추 참치 좋지. 그럼 난 가래 참치를 잡아가지고 우리 그 한번 만선 한번 가보죠.
3: 좋아 좋아.
0: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6: 어디야 여자.
0: 만취가 되어, 아니 죄송합니다, 만선이 되어
7: 배가 올라오냐.

0: 자, 이렇게 마포나루의 토종을 비우고 이지함이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면
1: 인생 오늘 스케줄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일단 오전 7시에 컨퍼런스 있으시고요. 이어서 8시에 회진하시고 나서 9시 30분에 입원 환자 및 수술 환자 상태 점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시에 환자 면담 및 위로 하셔야 되고요. 아,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식사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 40분에 수술 있으시고요.
0: 번호표를 뽑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로 붐비는 토정 종합병원인 듯.
2: 자, 시저.
1: 시저.
2: 클램프.
1: 클램프.
2: 석션.
1: 석션.
2: 이리게이션.
1: 이리게이션.
2: 자, 10번 블레이드.
1: 예, 10번 블레이드.
2: 거즈.
1: 거즈. 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2: 이봐, 이봐. 연습은 실전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응? 자, 아, 컷. 빨리 컷, 컷, 컷.
1: 컷.
2: 어? 자네 혹시 신경통 있나? 내시경 좀 해야겠네.
1: 아,

0: 자, 물과 비누를 이용한 30초 손 씻기만 성실하게 지켜도 내 손에 묻은 세균은 얼마든지 박멸이 가능합니다. 특히 손등과 손바닥, 자, 그리고 손톱 밑을 이렇게 꼼꼼하게.
1: 어려서부터 인체의 신비에 관심이 많았던 이지암은
2: 돈도 백도 없으면 믿을 건 건강뿐이야.
1: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질병 치료에 몰두한다. 토종이란 팻말 옆에 종합병원이라는 간판을 나란히 붙이고.
2: 간질병.
3: 간질병이요?
2: 내 눈으로 본 병 중에 가장 고약한 질병이 간질이야.
3: 놀래라. 아, 난 또 당신 병에 걸렸다는 줄 알고 놀랬잖아요.
2: 걸리려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을 알아야지.
3: 어머, 이가. 아우, 당신 진짜 미쳤어요?
2: 병을 알지 못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해.
3: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돼.
2: 미안해, 여보.

0: 이지함은 발작 증세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백회혈을 자극한다.
1: 자, 이게 구침지는 아니고 저 여기다 백회혈을.
0: 백회혈이란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머리의 혈자리로 이지함이 자신의 백회혈을 자극하자 실제로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야기 아니야. 이야기야.
0: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한 이지함은 결국 깊은 산에 절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면벽 수도하며 심신을 진정시켜서 자신을 치료했다고 전해진다.
1: 신비로운 인체 탐험 멈추지 않을 거야.

0: 고민 상담과 취업 알선은 물론 백성들의 건강까지 챙겼던 마포나루의 토정은 조선 그 어디에도 없었던 원스톱 힐링 공간이었다.
1: 축하 축하. 대기 번호 999번입니다.
2: 아유 예 아싸 100번째야. 999번 너무 좋아요. 아유 내가 그 19인데 목소리가 이래요. 내 고민도 해결해줄 거죠. 꼭 만나요 지암씨.

0: 인체 탐험 신비의 세계 이지암 조민수
1: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참치 참치 허영
2: 물의 신선은 이지함 와이파이에는 물의 정령 이규창이 이지움 백성이 이명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아갑니다. 5월은 여행을 하기에 참 좋은 달입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섬진강 기차마을 역시 5월에 찾으면 좋은 여행지인데요. 해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장미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장미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이 있는 곡성군은 전라남도 동북부에 있는 작은 고장인데요. 최근 들어 곡성군이 우리나라 관광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명소가 바로 오늘의 여행지인 섬진강 기차마을인데요. 폐역이 된 구 곡성역 주변에 조성된 섬진강 기차마을은 미국 방송사인 CNN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선 가운데 하나를 선정했고요. 지난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구 곡성역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복합 테마파크인데요. 구 곡성역사는 걸그룹인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이를 계기로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에는 역 이름이 곡성 대신 경은으로 표시되었는데요. 한자로 경은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래 제목에 맞춰서 역 이름을 잠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 안에는 천사장미공원이라고 불리는 장미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천사종의 장미 품종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장미공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장미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는 조명을 받은 아름다운 장미꽃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천사장미공원 안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요. 형형색색의 장미꽃들로 꾸며진 장미터널, 천사장미공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인 소망정과 분수대 등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차 지난 4월 중순에 섬진강 기차마을을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장미꽃이 만개하지 않았는데도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몇몇 체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약 1km 길이의 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변을 달려볼 수도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를 타는 프로그램은 섬진강 기차마을을 출발해서 가정역까지 간 다음 다시 섬진강 기차마을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차시간 15분을 포함해서 약 1시간 15분입니다. 그리고 작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가정역으로 갈 때는 왼쪽 창가에 앉으면 좋습니다. 철쭉꽃이 만개한 섬진강변의 고즈넉한 풍경을 덤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여선 시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입니다.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를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당뇨병 치료만큼이나 합병증의 위험에도 신경 써야 한다. 혈당 점검은 일상에서 늘 필요하다. 당뇨병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혈당은 왜 높아지고 당뇨병 관리가 왜 어렵고 당뇨병이 오를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왜 커지는지 우린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 경변증의 단계 없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간 경변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일기예보의 좋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오래일수록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힘들고 무서운 병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변동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1: 예, 맞습니다. 예. 당장 그 혈당이 뭐 250, 300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0: 네.
1: 250, 300 이상 되는 고혈당이 대개 한 10년, 15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이 그 높은 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혈관 부퍼가 많은 부위들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콩팥이나 또 눈의 망막 세포들이나 또 혈관 신경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혈액 투석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망가지면은 실명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이 망가지면은 이제 사지절단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이죠.
0: 이런 합병증과 함께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비만입니다. 비만 자체도 질병이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비만과 당뇨병은 왜 연결해서 지적이 되는 걸까요?
1: 예, 네, 간단하게 당분하고 네. 뭐 인슐린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모든 음식은 위와 장에서 당분 형태로 흡수되어서 혈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1: 이건 이제 바로 소화효소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근데 혈관에 들어온 당분은 이게 우리 몸에 혈관만 들어와서는 쓰일 수가 없고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췌장은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췌장은 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 상태가 되면은 췌장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혹사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이 늘고 하면은 췌장은 그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들게 되어서 기능이 저하가 되어가지고 혈관 내 당분을 우리 몸에 끌어줘서 사용하지 못하고 혈관 내 그냥 당분을 남겨두게 되니까 혈관이 망가지면서 바로 그 합병증이 발생해서 비만이 바로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뭐 당뇨병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에너지 과잉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1: 예. 사실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는 것이
0: 그렇죠.
1: 이제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당뇨병은 거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0: 그랬군요. 예.
1: 예, 문헌상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당뇨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잘 드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아마 과잉 영향이 문제였고 그리고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병원에 당뇨 환자가 입원하면 모두들 몰려가서 관찰하고 진짜 체중이 많이 빠졌구나 물을 많이 드시는구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구나 하고 관찰했다는 얘기가 제가 교육받을 때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0: 그렇게 우리 몸속 세포 내에 에너지가 이제 과잉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혈압을 비롯해서 이상 지질이라든지 혈당의 문제가 유발 요인이 되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몸은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뭐 동물을 사냥해서 그래서 한번 얻은 사냥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사냥해서 얻은 영양을 가능한 한 많이 우리 몸에 저장시키려고 하고 하려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최근 우리가 사실 많이 먹는 거는 뭐 한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런 것들 다 흡수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성분 그런 이제 그 기능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영양분이 축적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형태로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0: 네. 그럼 결국 지나친 에너지가 이제 포도당과 관련되면서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한 끼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습니까? 그럼 한 끼 먹으면은 다 한 끼니 견딜 수 있을 정도만 뭐 흡수해서 좀 잠깐 저장했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먹으면은 축적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이나 지방, 근육 등에 쌓여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혈관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0: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 내에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못 들어가나요?
1: 아, 예, 맞습니다. 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버스에 우리가 승객을 태울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버스에 탈 승객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고 승객을 이제 막 태워드리는 차장 조수분을 인슐린이라고 할 때 처음에 조수분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많이 승객분을 태워드릴 수 있겠죠. 근데 버스 안이 꽉 차가지고서 더 이상 잘 안 들어갈 때는 암만 차장분이 많이 조수분이 밀어넣는다 그래도 더 포화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요런 것 때문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암만 많이 분비돼도 혈당이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혈당 이제 말씀 주신 인슐린의 문제가 비만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 질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 고지혈증 따로, 비만 따로 이렇게 그렇게 다른 질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모두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장애로 일어난 또 대사 장애로 일어난 한 질환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0: 그 앞서 합병증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당뇨병은 알수록 무섭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당장 그 혈당이 좀 높아서 불편을 못 느끼게 돼서 질병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만일 250, 300 이상 이렇게 높게 됐을 때 만일 갑자기 뭐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러한 급성 증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혈당 조절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잘 할 텐데 근데 혈당이 250, 300 정도 됐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후에 되면은 이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갑작스럽게 무서울 정도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0: 그렇게 뭐 10년, 20년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들 사이에서는 당뇨병 10년 이상과 이전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던데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 10년 전 정도까지는 합병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맨날 당뇨 환자 처음 오실 때 뭐 식사 관리해라, 운동해라, 뭐 맨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제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합병증이 와도 또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명이 되거나 투석 시작하고 나서 그때 와서는 이제 경우에는 저희 의사들한테도 좀 따지면서 왜 이렇게 나쁘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 초기 그리고 원래는 당뇨 진행은 당뇨 초기 근 한 5년 10년 전부터 사실은 발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과정력이 있거나 또 음식 생활이 불충분하거나 또 좀 비만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음식 관리 또 운동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 초반부터 잘 해야 됩니다.
0: 음식이나 운동 같은 이런 부분들 초기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도 꾸준히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도 신경 쓰는데 합병증의 위험에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뭐 20년, 30년 넘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라가 있습니다. 3개월 평균 혈당치라고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분들은 합병증 발생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잘 관리를 했다 하고 네. 약도 잘 먹었고 음식 관리도 잘 했다고 하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암만 잘했다고 해도 그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관리, 운동하는 것도 초점을 잘 못 맞추고 본인 생각으로 잘 열심히 했다는 거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뇨 관리, 음식 관리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뭘 더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상의하고 항상 곧 잘 참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화혈색소의 수치와 의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당화혈색소가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우리 당뇨 관리에서는 획기적인 검사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노벨상을 받아도 될 정도의 그런 과학입니다. 과거에는 이 당화혈색소가 없을 때는 식전 식후 검사로 혈당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일 검사하러 가는 날이다. 그러면 뭐 전날, 전전날부터 평상시 많이 먹고 술도 하고 그러다가 검사를 가러 가기 전날은 조심해서 공복실 네. 다음날 검사하고 네. 또 식후도 평상시 많이 먹다가 아이쿠 피부 두 시간도 오늘 검사니까 조금만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식전 식후 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평상시 어떻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또는 1, 2주 조금 조심했다고 떨어지고 1, 2주 조금 많이 먹었다 바로 올라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 혈당치를 재보고 나면은 아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환자분들 관리를 더 좀 잘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혈당 관리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농담처럼 하는 말도 있던데 혈당과 관련한 수치는 툭 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1: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하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80, 90대신 분들은 뭐 7, 8 정도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한 500원짜리 정도 동전 크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 팔에, 팔 이제 상완부에 부착하고 핸드폰에 앱을 깔면은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혈당을 연속 혈당 측정기로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먹었더니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네. 요거 뭐 별거 아니라고 난 이 과자, 이 사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 또 내가 요 정도 운동하니까 요 정도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0: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나요?
1: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당화혈색소 측정 이후에 또 한 번에 또 획기적인 우리 환자 관리에 도움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암만 열심히 했다지만 이거 보고선 내가 평상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술도 당을 올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0: 더 아시게 됐고, 아, 또 요 정도 운동을 해야지나 당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갖게 되신 거죠.
1: 뭐 음식, 운동 강조하셨는데요. 결국 적정 체중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절한 정상 체중을 우선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정상 체중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가령 키가 160cm면은 160에서 100을 빼면 60이 되죠. 60 곱하기 0.9 그러면 69, 54kg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우리가 정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cm 경우에는 한 50에서 59kg 그람이 정상 체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이제 음식 관리,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식으로는 아침, 점심 사이에 간단하게 뭐 사과 반쪽, 점심, 저녁 사이에 간단하게 우유 한 잔. 그 저녁 후에는 가능한 간식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한 20, 30분간 간단히 운동을 하는 것,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또 당뇨병의 위험 요인에서 대사증후군도 지적이 되는 만큼 비만, 기초 대사량과 같은 부분도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당뇨병 발생률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래 살면서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폭발적으로 저 노령 인구가 지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또 당연히 이제 비만,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체장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갈수록 체중이 늘면서 그 더 체장의 기능을 더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부하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체장의 기능이 이제 저하 결핍되게 돼가지고 당뇨가 발생하는 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전 국민의 한 10%에서 13% 정도가 당뇨가 이제 있고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에서는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즉 3명 중 1명은 65세 인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상태로서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선진국이라 하는 이제 선진국의 같은 발생률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인지 당뇨병 예방에 좋다더라, 치료에 좋다더라, 뭐 민간 요법이나 건강 기능 식품에도 관심이 높고요. 의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진짜 많은 분들이 민간 요법 또 건강 기능 식품 이거에 진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이 돈 버리고 몸 버리지 마시고 이제 수십 년간 저희 그 과학적으로 그 에비던스 베이스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약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생활하시면은 이제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건강도 얻게 됩니다. 일부 그 민간 치료제 중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음식들이 또는 식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또 당에 누에가 좋다, 누에 가루 좋다 그래가지고 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누에를 그냥 빠서 말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곰팡이 쓰지 말라고 거기다 무슨 농약을 쳤는지 살충제 썼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고기에도 조금 혈당이 좀 떨어지는 성분이 구조적으로 좀 있는데 그 성분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누에가를 드시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알약 당뇨약 알약 하나 효과를 얻으려면 누에가루는 한 사발 이상을 먹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먹고 나서 설사하고 알레르기 나고 또 간 나빠지고 복통 이런 분들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데 노력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당뇨 관리를 잘 하셔서 100세까지 무병하실 수 있게끔 장수하실 수 있게끔 기원합니다.
1: 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0: 예.
1: 오늘은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 간이 딱딱해지면 간 경변증의 단계입니다. 간이 재생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인 걸까요? 해독과 재생 능력이 탁월한 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염증과 같은 반응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 경변증은 간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간 경변증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경변증을 단지 간암의 전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경변증 자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성 간질환입니다. 간경변증이 사실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태가 아니면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영양소 대사, 단백질 합성, 면역 조절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간경변증이 되면 이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심각하게 오고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감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상태로 이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은 간암이 잘 생기는 것도

0: 문제지만 네. 간경변증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인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정상적인 건강한 간과 비교할 때 간경변증은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0: 네, 아까 처음에 간은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간들은 부드럽고 구조가 예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경변증이 생기면 반복된 손상과 염증 때문에 네. 간세포가 파괴되고 그 자리가 흉터 조직, 즉 섬유화라고 불리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섬유화는 우리 피부가 상처 생기면 재살이 올라오지 않고 왠지 딱딱한 조직 반응 조직이 뭐 올라오잖아요. 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치면 딱딱한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 섬유화가 점점 심해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4단계가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이때 간경변증 간을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 조약돌처럼 여러 개를 뭉쳐놓은 것 같고 간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집니다.
1: 섬유화된다고 하셨는데요.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굳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0: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은 원래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하지만 손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가 쌓이게 됩니다. 즉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처가 덧나듯이 섬유화가 진행되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간경변증이 생긴 분들 보면 이 간을 혹사시킨 시간이 한 평균 2, 30년 이상은 됩니다.
1: 네. 2, 30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간이 원래 재생 능력이 강점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면 간이 얼마나 힘들어진 걸까요?
0: 네, 그만큼 간이 오랜 시간 무리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0, 30년을 간을 혹사시켜야 간이 굳어지는데 제가 지켜보면서 왜 나빠졌을까요? 반문하시는 환자분들에게 간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거다. 정말 오래전 참아준 장기인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환자 본인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찼다.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로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간경변증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 이 몸 안쪽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간이 더 이상 아 못 버티겠다 이럴 때 복수, 간성 혼수, 출혈 등의 심각한 환각증으로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간경변증이 되면 그렇게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그럼 간염, 술, 지방간 이런 요인들이 원인이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 그 외에도 그 지속적인 음주,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방간 질환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자가면역성 간질환, 담즙 정체성 간질환, 혹은 유전성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간염도 문제지만 지방간에도 지적이 되는 건 뭐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모두 문제가 되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도 문제이고 비만이나 당뇨,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지방간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지방간도 일부 환자에서는 염증과 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70, 80대 간경변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간경변증도 일종의 노화의 과정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간 건강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두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또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죠?
0: 네, 맞습니다. 모든 지방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이 축적되고 근데 이 축적된 지방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간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되면 결국 섬유화가 되고 지방 그런 간경변증이 되고 이런 간경변증이 되는 간에서 간암이 진행되는 흐름은 저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에서 염증이 동반된 지방간염 단계로 가면 위험도가 확확 올라가거든요.
1: 아, 네.
0: 네,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염증이 있는지,
1: 네.
0: 내가 지금 섬유역까지 갔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말씀하셨지만요. 언제부턴가 단짠 단짠으로 불리는 단 음식과 짠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비만으로 인한 젊은 층의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0: 아, 네. 단짠 단짠 정말 맛있죠. 아,
1: 그렇죠.
0: 네. 하지만 간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 예.
0: 과도한 당분 섭취, 고열량 음식, 가공 음식, 야식, 운동 부족 등이 겹치면 젊은 연령층에서도 비만과 지방간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이나 간경변증을 중장년층 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게 방치되다 보면 간 건강이 문제가 되면서 간경변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뭐 복수가 찼다, 뭐 간성 혼수가 왔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간 경변증 자체로도 증상이 있습니까? 흔히 황달이 생기면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네, 그런데 문제는 간 경변증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 피로하거나 밥맛이 좀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처럼 애매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질환이 진행되면 그때는 황달이나 복수, 부종, 멍이 잘 들고 출혈이 막 잘 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1: 네.
0: 말씀하신 황달도 되게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럼 간 경변증도 단계가 있는 만큼 진행될수록 여러 증상들이 신호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소변색도 진해지고 코피도 자주 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황달은 배출되어요. 우리 몸에서 나가야 되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네.
0: 또 우리 간에는 몸에 그 피를 먹게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1: 네.
0: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지혈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혈소판도 수치가 떨어지면서 코피가 좀 나도 쉽게 멍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코피가 자주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멍도 잘 들고 잇몸에서 출혈도 좀 자주 나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는 간경변증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또 복수가 찬다는 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배가 부풀어 오르나요?
0: 네네. 복수는 간경변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간이 딱딱해지면 간 안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 간에만 있는 특별한 혈관인 간 문맥이라는 것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알부민이라고 우리 몸에 그 부종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1: 네.
0: 그 합성도 줄어들면서 배 안쪽으로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생기면 배가 좀 불러오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끔 이제 다리도 막 붓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숨도 차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복수도 처음에는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복수가 있는 것만으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진행된 간경변증이다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1: 네. 뭐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으로 간 경변증을 의심하기는 다른 질환들과도 혼동할 수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는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뒤에 발견하기보다는 위험군. 뭐 내가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나는 술을 조금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초음파 혹은 필요시에 요즘에 섬유화 검사들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뭐 혈액 검사, 초음파, 섬유화 검사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 경변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가장 기본이고요. 네. 필요할 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이유는 초음파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혹이 보여 이러면은 정밀 검사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만 기본으로 했는데 간에 딱딱한 정도, 섬유화 정도를 보는

0: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섬유화 스캔이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네.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있어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네. 또 환자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이제 정맥류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 정맥류가 생겼다 그러면 간 병변이 있다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방법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지방간 상태부터 긴장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있다는 생각도 하던데요.
0: 아, 예. 약간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은 긴장을 좀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방간이 있는 상태도 지방간 아주 젊으신 분들 사실 초기인 경우들이 많아서 체중만 막 빼시면 완전 정상간이 되시는데요. 네. 나이가 있는 상태는 이 지방간 상태도 오래되셔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섬유화나 간경변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1: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은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간경변증이 7, 80대에 많이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옛날 같으면 벌써 그때쯤엔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여러 약들, 당뇨도 조절할 수 있고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병을 조절하면서 간이 딱딱해진 상태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조절이 되시면서 간 경변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당뇨가 좀 많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보통 7에서 80%가 지방간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가 옛날엔 10년, 20년 해도 이제 뭐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 잘 되니까 20, 30년 이상을 지금 지나가게 되고요. 당뇨는 최근 연구에서 있는 것 자체로 조절이 잘 되더라도 조금씩은 간을 나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절이 안 되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경변증이 한 60대, 70대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좀 빨리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쪽으로는 요즘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1: 그 배가 많이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좀 뱃살이 두둑한 중년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간을 의심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년 남성들의 뱃살은 대부분은 피액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지방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은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특히 지방 독성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중년 남성분들의 이 배만 나옴, 세 자리는 가는데 배만 나옴 요거는 내가 진짜 요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뱃살은 절대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중년 남성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중년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뱃살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0: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중년 여성들의 가장 위험한 게 우리 폐경기 이후로는 호르몬이 이제 밸런스가 바뀌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형태로 바뀝니다.
1: 그렇군요.
0: 게다가 1, 2년 전에 뉴스에서 이제 중요한 스터디를 보도한 걸 봤을 때도 여자들이 폐경을 지나면서 심혈관계 위험도,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밸런스가 떨어지면 이제 몸의 내장 지방이 잘 쌓인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간 위험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여자들이 다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뺄란 목적은 별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들 있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점점 되고 있어서 폐경기 이후에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치료는 일단 원인 치료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원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항바이러스, 먹는 약들이 좋습니다. 이걸로 잘 잡을 수 있고요. 알코올, 술이 원인인 분들은 당연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 그냥 몸무게 는 지방간이 원인이라면 체중 조절, 식습관 개선, 운동 이런 거 관리하셔야 되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진행이 된 상태의 간경변증, 복수, 정맥류, 간성호소 이런 분들은 요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또 이제 약

0: 수 있고 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합병증 이런 것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따라 저희가 초기에 어떤 거를 해줘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것. 정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쨌든 이간을 오래 쓰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간경변증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미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원래 간 상태로 되돌리긴 어려울까요?
0: 아, 네. 아쉽지만 안이 진행된 간경변증에서는 완전히 정상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이미 흉터 조직이 많이 쌓여 있고 간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지만
1: 네.
0: 그렇다고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치료하고 잘 관리하면 더 악화되는 것도 맞고요.
1: 네.
0: 최근에는 바이러스 치료 금주를 통해서 간이 좀 좋아지는 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옛날보다는 훨씬 더 생존율도 올라갔고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1: 네.
0: 네, 너무 진행되면은 사실은 간이식 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하고 관리해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역시 중요한 건 원인 관리입니다.
1: 네.
0: 술 드시는 분 금주 반드시 해주시고 지방간 있으면 체중 조절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1: 네.
0: 바이러스 간염은 반드시 내 상태를 알아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약을 먹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적절한 치료랑 이제 중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1: 네.
0: 또 검증되지 않은 약들이 좀 있잖아요. 건강 이건 좋더라 저건 좋더라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래서 간 기능을 보고 간암이 네. 생기고 혹시 합병증이 생기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예방 접종이라든지 좋은 영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1: 네.
0: 근육을 좀 길러서 근감소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은 내 상태를 좀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환자들이 좀 보면 내가 비형 간염 있고 시형 간염 있으면 좀 불안하시지만 아. 병원 오시는 것도 무서워하세요.
1: 아, 그러시군요.
0: 한 번 오시는 네. 걸. 예. 네, 그래서 그 어렵지 않게 한 번만 문턱을 넘으시고 저는 보통 이제 관리하는 개념이 1년에 두 번 만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 번 만나시면
1: 네.
0: 위험하지 않게 좀 잘 지내실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리 좀 오셔서
1: 네.
0: 좀 늦게 오시면 사실은 남은 시간이 수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수년 몇 년 못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 네.
0: 좀 내가 안 아플 때 한번 와서
1: 네.
0: 아, 나 그거 와서 딱 보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한번 힘들어도 오시면 문턱 한 번만 넘자 이런 방향으로 병원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좀 초기에 검진하고 진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을 보호한다고 영양제를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는데 이건 어떨까요?
0: 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드시는 약을 쫙 리스트를 보여주시고
1: 네.
0: 이거는 먹어도 돼요. 저거는 먹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되게 많은데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간경변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물론 일부 성분이 도움을 줄 가능성도 높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 네.
0: 오히려 간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간경변증 환자들은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나 필요한 비타민 D 이런 부족하면 저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를 골라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아, 여기저기 다 좋다고 하니까 이게 그걸 사드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한 수십 대 넘어가면 그냥 이제 몸이 약해진 걸 서로 다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거가 기가 솔깃솔깃하면서 여러 가지 드시다 보면 너무 많아져서
1: 네.
0: 좀 저도 보면 당황할 때가 있는데 간을 지키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건 뭐 영양제보다는
1: 네.
0: 원인 찾고 술 안 먹고 뭐 체중 조절하고
1: 네.
0: 정기검진하고 전문의 상담하시면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경변증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서 백성들이 진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뭔가를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딪힐 격자에 쇳소리 쟁자를 쓰는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은 기본적으로 진이나 꽹과리를 침이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서 꽹과리를 쳐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또는 윗사람의 물음이란 뜻입니다. 앞서 드린 설명 중에 거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둥하다는 임금이 나들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둥은 원래 들것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동이라는 한자어에서 동이 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이처럼 원래는 한자어에서 나온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으로 뭐뭐 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아이동자 다음에 이자가 붙는 뭐뭐 동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지만 지금은 둥이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 늦둥이가 아니라 늦둥이가 되는 것이죠. 또 호두, 자두 역시 원래 복숭아나무 도자를 썼던 것이지만 지금은 두로 바뀌어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예술과 환경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내가 그린 그림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을 오는 29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꿈꾸는 초록 지구인데요.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작 의욕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이 됐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전국 발달장애 청소년이고 회화작품을 사절지 규격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접수는 미랄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내 네이버 폼에서 할 수 있고요. 복지카드 사본과 작품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이 선정이 됩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도화지에 그리는 초록지구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예술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